0: 비켜봐, 내가 해볼게. 와,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도 해볼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역시 스타이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어,
1: 이 놀이 진짜 재밌는데 장난감을 내렸으니까 이제 또 못하잖아.
0: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 뛰어내리기 천만이 위험한데. 기다리세요. 지금 뛰어내리는 건 안 돼요.
2: 지금 뛰어내려? 좋았어.
3: 실장님, 이제 낙하산을 좀 펴야겠어요. 내려야 할 장이 거의 코앞이거든요.
2: 오, 산에 내리게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뭐.
3: 네?
2: 오, 이런 코스도 짜릿한데요.
3: 예전에 제 말이 벌통을 깔고 앉았을 때처럼 진땀이 쫙 나네요.
2: 전 다시 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산토끼 갇힌 거 맞죠?
3: 거기다 다른 친구도 있네요.
2: 저 사자 아무래도 보통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요. 라이달 불러볼게요.
1: 우리가 재밌는 게임 만들었는데 한번 볼래? 일단 장난감을 나무에 걸고.
0: 뭐야?
1: 미안해 마셜, 다시 걸어볼게. 좋아, 됐다.
0: 내 꼬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
4: 네, 구대시장님, 웬일이세요?
2: 문제가 있어서. 셋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이 산턱으로 내렸거든.
3: 아직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 우리를 계속 노려보는 사자도 있고.
4: 사자요?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0: 나 좀 봐!
1: 마셜!
0: 어디 갔어? 여기 배달이요.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어, 빨리 와줘서 고마워. 구대 시장님이랑 알 아저씨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산통에 잘못 내리셨대.
2: 우와, 진짜 위험한 상황 아니야?
1: 맞아. 길이 없어서 직접은 못 내려오실 거야. 더 심각한 건 근처에 사자도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카이, 넌 벨트로 시장님이랑 아저씨를 저 산턱에서 땅으로 옮겨드릴래?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한 명 더, 스파이 체이스. 찍찍이 신발을 신고 산에 올라가서 확성기로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줘.
0: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위치 보여, 스카이?
1: 아직! 어? 저기 계셔! 산꼭대기 바로 밑이야!
2: 우리 여기 있어, 스카이!

0: 라이더, 찍찍이 신발을 신더라도 여긴 사자를 피해서 올라갈 만한 데가 안 보여.
1: 그럼 찍찍이 신발은 빼고 확성기만 쓰자.
0: 응? 확성기? 저리가 사자야, 어서! 아기 사자들을 돌보는 엄마 사자인 것 같은데?
1: 그럼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게 엄청 싫겠네. 우리가 사자 가족을 피해서 구하자. 차를 타고 저쪽으로 가면 어때? 시장님이랑 아저씨는 보이면서 사자하고는 거리를 충분히 벌릴 수 있잖아. 스카이, 이제 거기서 한 분씩 구조해줘.
2: 알았어!
3: 오, 반가운 우리 헬리콥터가 왔어요. 구대인 시장님, 먼저 가시죠.
4: 참 친절하기도 하시지. 착하자, 치카레타. 어, 조심해, 치카레타.
3: 어디가요, 깜찍이. 좀 위험한데. 살았네. 고맙다, 스카이.
4: 어, 내 새끼 잘 좀 부탁해.
2: 걱정 마세요. 구대인 시장님도 금방 내려드릴게요. 여긴 안전한 곳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3: 치카레타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잘 왔어요, 시장님.
4: 고마워요. 치카레타, 엄마도 금방 갈게. 기다려.
1: 네, 저희가 시장님도 금방 내려... 사자가 구대 시장님 계신 데로 올라가고 있어. 얼른 시장님을 구해야 돼.
2: 지금 바로 갈게.
1: 뒤로 물러나, 스카이! 바람이 너무 심해서 물이야!
2: 그럼 구대인 시장님은 어떡해?
1: 우리가 구할게! 체이스, 저쪽으로 짚라인을 쏴줘!
0: 어, 알았어! 짚라인!
1: 딱 좋은데?
0: 확성기! 구대인 시장님, 그 앞에 있는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세요!
4: 오, 스카이 다이빙에 이어서 이제 짚라인까지 타는 거야? 꼭 모험가가 된 기분인데? 근데 아무리 모험이 좋아도 사자는 좀 그렇다.
5: 짚라인을 저렇게 타는 건 처음 보네. 걸어서 여기를 어떻게 오시려는 거야?
0: 구대인 시장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4: 근데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0: 벌써 왔잖아. 쟤도 짚라인을 타면 어쩌죠?
5: 에이, 사자는 절대 그런 짓 안 하니까 걱정 마. 그 대신 저런 짓을 하는 애들이라 문제지.
4: 오, 아기 사자들이네. 깜찍해라. 간지러워. 요 귀염이들. 정말 무섭게 왜 그래.
0: 라이더, 이제는 어떻게 구하지?
1: 마셜이 사다리 뻗으면 될지도 몰라. 마셜, 지금 바로 산으로 와줘.
2: 바로 갈게.
1: 좋아, 일단 저 엄마 사자를 시장님한테서 멀리 떼어놓자. 제이스, 공 던지게 준비해줘.
0: 알았어. 발사 준비.
1: 테니스 공으로 아기 사자들의 관심을 끄는 거야.
0: 그거 좋은데?
4: 그래, 잘한다. 매달린 시장보단 테니스 공이 훨씬 재미있지.
1: 마셜, 시장님 계신 대로 사다리 뻗어줘. 주변의 사자들 조심하고.
2: 사다리! 사자!
1: 그대 시장님, 사다리 꼭대기 잡으세요.
4: 안 돼, 오지 마. 너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어쩜 이렇게 또 품에 쏙 하고 안기니?
2: 제가 엄마 사자한테 데려다 줄게요. 자, 여기 귀여운 아가.
1: 정말 잘했어, 마셜.
4: 맞아, 구해줘서 고맙다. 저 사자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저한텐 역시 달기 최고인 것 같아요. 이리 온 귀요미.
6: 안녕, 라이더. 구대인 시장님이랑 아라저씨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대.
1: 우와.
4: 어떤 일, 라이더? 산턱에 갇혔던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방금 너희만을 위해 특별히 시도한 점프였거든. 여기 알씨랑 치카레타랑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1: 별 말씀을요. 혹시 또 센 바람에 밀려 날아가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치카레타만 내려오면 끝인데. 아까 엄마하고 연습한 대로만.

0: 뭐 내렸으면 됐다.
1: 알렉스의 컵케이크. 자, 누구 나랑 이거 할 친구? 꾹꾹꾹이 댄스!
2: 얼른 하자!
1: 알았어, 날 따라해봐. 신나게 흔들다가 오른쪽 팔짝, 반대로 팔짝.
3: 얘들아, 아침 먹자! 꾹꾹꾹이 하는 날은 항상 왜 이렇게 밥이 당기는지 몰라.
4: 저 포터 씨, 제가 원리 주려고 부탁드린 생선 간식은 다 준비됐나요?
5: 네, 그럼요. 거기 밖에 있는 탁자에 놨어요.
4: 어, 네.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5: 알렉스, 양치는 했니? 가방에 도시락은 담았고?
1: 네, 다 했죠. 참, 깜빡할 뻔했다. 오늘 학교에 컵케이크 가져가야 하는데 제가 블루베리들로 장식해놓은 거야.
5: 저 상자에 담아놨단다.
1: 우와. 아, 시간이 좀 남는데 버스 오기 전까지 놀아도 되죠?
5: 물론 되지. 멀리 가지는 마라.
1: 우와, 저 나비 예쁘다. 응? 무슨 냄새지? 비린내. 컵케이크가 아니네. 그럼 내 꿈? 허, 그래, 걔네 부르면 되겠다. 미니 고전에 누가 내 컵케이크를 가져가고 대신 이 생선 간식을 남겨놨어. 미야옹. 우린 어서 그 컵케이크를 찾아야 돼. 학교에 가져갈 수 있게. 그럼 미니 고전에 출동하자.
6: 미니 고전.
1: 마지막은 나. 준비는 됐지? 왜 그래, 치카레타? 블루베리? 나도 내 컵케이크에다 블루베리 장식했는데. 저 앞에도 있네, 저기에도. 좋아, 다 같이 저 블루베리들을 따라가자.
4: 월리랑 월린다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내 정신 좀 봐. 걸레를 가져가야 등대 렌즈에 낀 때를 박박 닦을 텐데.
1: 줄줄이 이어져 있어. 가자. 봐, 저기도 블루베리가 있잖아. 출동하자. 우리의 컵케이크를 찾으러.
4: 어? 오, 이런. 갑판문을 활짝 열어놓고 물개성까지 갈 뻔했네.
1: 갑자기 뭐야? 우와, 우리 지금 바다로 나가나 봐, 얘들아. 이거 진짜 짜릿한 모험이 될 것 같지 않아?
5: 알렉스, 스쿨버스가 왔어. 알렉스? 알렉스!
4: 어? 자전거가 없네. 허피 구조대 불러야겠어.
7: 네, 포터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8: 어쩜 좋지? 알렉스가 스쿨버스도 안 타고 사라졌거든.
7: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르다!
1: 신나게 흔들! 우와!
10: 조심해, 마셔!
1: 누가 봐도 춤에 참 진심인 것 같지 않아?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두들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스쿨버스도 안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대.
2: 저런.
3: 이거 큰일이네.
1: 우리들이 찾아내면 되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제이스? 확성기 이용해서 알렉스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한번 찾아봐줘.
0: 교통경찰 제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고글로 알렉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래?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라이더, 웬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보여.
1: 저희가 찾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세발 자전거라 근처일 거예요.
2: 단서가 있나 볼게. 비린내.
0: 터보 선장님이 부탁해서 내가 만든 간식이야. 이게 왜 여기 있지?
1: 누가 떨어뜨렸나 봐요. 스카이, 다른 흔적은 없어?
3: 지금 하늘에서 계속 훑어보는 중이야. 이상하다. 알렉스 나무집에 무슨 케이크 상자가 놓여있는데?
0: 오늘 알렉스가 학교에 컵케이크를 가져간댔지.
3: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 안에 생선 간식이 꽉 차있어.
2: 내가 올라가 볼게. 단서 같은데?
0: 터보 선장님 거잖아. 오늘 아침에 컵케이크 상자랑 같이 탁자에 둔 거야.
1: 상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0: 맞아, 똑같지.
2: 그럼 터보 선장님이 들고 가신 게 알렉스 컵케이크 상자였나 봐.
1: 그 추리가 맞는 것 같아, 제이스.
3: 라이더, 바닥에 블루베리가 꽤 많아. 혹시 블루베리 컵케이크였어요?
0: 야, 맞아. 알렉스가 직접 장식한 거야.
3: 블루베리 따라왔더니 선착장이 나왔어. 알렉스도 이걸 따라왔겠지?
1: 거기서 만나자, 스카이.
0: 혹시 또 모르니까 난 식당에 있으마.
1: 네, 좋아요. 선장님 상잔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3: 라이더, 알렉스의 자전거하고 짐수레가 선착장에 있어. 알렉스는 안 보이고.
1: 도다리 호가 없는데? 아마 알렉스도 그 배에 탔겠지? 한번 여쭤봐야겠다.
4: 안녕 라이더, 웬일이야?
1: 터보 선장님, 혹시 거기에 알렉스 있나요?
4: 아니, 오늘 난 그 천방지축 알렉스를 한 번도 못 봤는데.
2: 그럼 대체 어디 갔지?
5: 선장 알렉스 또 선언! 다 같이 항해해. 찍찍이 선언, 낯갈렸어. 뭘 한 거야? 내 컵케이크네? 학교에 가져가기로 한 거. 학교! 터보 선장님! 여기 간판문 좀 내 소리가 안 들리시나? 후티, 네가 선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알려줘.
6: 후티? 대체 이렇게 먼 바다엔 어떻게 왔어?
0: 알렉스, 동물들이랑 가래에 내려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5: 선장님이 제 컵케이크 상자를 가져가셨어요. 생선 간식인 줄 알고서요.
0: 오, 그럼 두 상자를 원래대로 바꾸고서 얼른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기다리시겠어. 생지하고 저 상자는 내가 잡을게.
5: 빨리 도다리호를 세워야 돼. 근데 어떻게 세우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3: 알렉슨의 구조대가 탄 도다리호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 저런. 터보 선장님하고 토끼 찍찍이가 물에 빠져있는데?
1: 지금 갈게. 구명조끼 작동! 스카이, 배트로 알렉스랑 동물들을 그 배에서 들어줄래? 주마, 지금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물개성 근처로 와줘.
7: 해안보조 주마 출동!
3: 금방 구조해줄 테니까 준비해.
5: 야호! 우리 다 살았어. 근데 호티랑 치카레탄 아직 배에 있는데.
0: 점점 팔이 아파서 이 상자를 그렇게 오랜 못 들어.
7: 제가 구하러 왔어요. 큐브.
0: 고맙다 주마. 덕분에 동물 친구들이랑 컵케이크 모두 바닷물에 안 빠졌어.
1: 선장님, 여기 뒤에 타세요.
0: 고마워. 근데 내 도다리호 좀 세워줄래? 물개섬에다 부딪히기 전에.
1: 너한테 부탁할게, 주마.
7: 알았어. 아까 스카이하고 점프 연습한 걸 지금 작전에서 써먹으면 되겠다. 호버크래프트 자동운전 모드. 헛, 자. 이걸로 뱃머리만 돌리면 되겠지? 물개섬에서 다시 멀어지게.
0: 완성!
7: 예!
5: 케이크 그대로 학교에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0: 난 드디어 월리랑 월린다한테 이 생선 간식을 줄 수 있게 됐고.
5: 아, 할아버지, 아까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죄송해요. 이 컵케이크랑 우리 미니 고자대 구해줘서 고마워.
8: 에이, 고맙긴 뭘.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릴 불러줘.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3: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제?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질병.
1: 얼굴엔
2: 순한 기분.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꼬롱꼬롱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좋아 얘들아, 이제 케이지랑 양치질 할 건데 준비됐지?
9: 그럼.
10: 응, 기다렸어. 자, 즐거운 양치질 시간.
11: 이거 꼭 이빨이 박하향으로 거품 목욕하는 것 같아.
8: 다 했으면 이 펭국에 이리 와.
10: 여기 상쾌해진 귀여운님 내게 더 간다. 이번엔 마셜 네 차례야.
12: 응, 안 그래도 이빨에 사료가 끼어서 기다렸어.
10: 칫솔질러도 안 나오면 이렇게 물을 쏘는 도구를 사용해봐.
12: 오, 빠졌어. 빛나는 게 치약 광고 모델 같은데?
9: 그 정도로 날 봐.
10: 누구 이가 제일 빛나나?
12: 기대해. 내가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
10: 뭔데 그래? 완전 궁금하다.
12: 바로 말하면 재미없지. 이런, 테일러, 베니, 서두르자. 이러다 놓치겠어.
10: 됐다, 다 왔어, 여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
12: 우와, 이게 뭐야?
10: 이건 간헐천이란 거야. 별명은 성실 대마왕이고 한 시간마다 물을 뿜어내는 앤데 거의 만 년 동안 해왔다니까. 말 다 했지.
12: 멋지다, 이런 거 난생 처음 봤어.
13: 이건 성실대마왕이 아닌데? 뿜어낸 지 아직 한 시간 안 됐잖아.
10: 너도 궁금하지, 베니? 저기서 나는 소리야. 가보자.
12: 그런데 나무들이 왜 다 꺾여있지? 어서 피해 아가씨 대고야. 뛰어! 안 돼!
13: 다친 데는 없나 본데 많이 놀랐는지 엄마를 찾고 있어.
12: 나무들이 다 가리고 있어서 어떻게 꺼내지?
13: 갑자기 왜 쓰러진 걸까?
10: 자, 일단 치우자.
12: 나무가 무거워서 우리 힘만으론 턱도 없겠어.
10: 그러면 도와줄 애들을 부르지 뭐.
8: 진짜 다들 모델 해도 되겠는데? 렉스, 왜 그래?
14: 그게 아기 공룡이 저기 봐, 구멍에 빠졌는데 나무들이 입구를 막아서 못 나와.
8: 걱정하지 마.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했어.

0: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1: 라이더가 부른다!
2: 뭐야, 또! 내가 1등이야! 상으로 내가 그거 해도 불만 없지? 멍멍 치약 광고 모델!
0: 그럼 로보도 야생공룡 지역으로 출발!

0: 갑시다.
1: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고마워. 오늘은 구멍에 빠진 아기 스테고사우루스를 구해야 돼. 그래서 누가 가냐면 로키? 너는 트럭에 달려있는 집게를 이용해서 나무들을 옮겨줄래?
0: 초록에너지 출동!
2: 그리고 다음은 렉스? 공룡 집게발로 나무를 더 빨리 치울 수 있게 도와줘.
0: 빵! 공룡 구조견 출동!
2: 또 스카이? 나무를 치우고 나면 비행기로 저 아기 공룡을 들어서 안전하게 밖에 꺼내주면 돼.
3: 하늘에 나는 스카이!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예!

0: 거의 다 왔어. 아기 공룡이 빠진 구멍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
1: 어, 누가 도끼로 이 나무들을 다 찍은 거야?
2: 아니, 아무래도 이빨 자국 같은데.
0: 이쪽이야! 너희들이 와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했거든. 공룡 말로 금방 꺼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
1: 자, 그럼 루키, 렉스, 나무들을 치워줘.
0: 그래. 우와, 공룡 집게발!
1: 하나, 둘, 셋, 당겨!
0: 어쩌면 이렇게 손발이 잘 맞지?
1: 됐어, 스카이! 이제 공룡을 들어서 꺼내줘!
3: 아, 일단!
0: 너는 할 수 있어! 믿고 그 아래로 들어가! 옳지? 좋아! 됐다!
1: 정말 잘했어, 렉스! 스카이, 들어올리자!
3: 됩니다! 이제 안전하게 내려줄 만한 데를 찾으면 되겠어!
2: 갑자기 무슨 소리지?
3: 와우, 조금만 기다려, 아가야. 금방 땅에다가 내려줄게. 큰일 날 뻔했네.
1: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0: 티렉스일 거야. 폭군 도마뱀 왕을 뜻하는 애.
2: 그 폭군의 기분이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지?
1: 스카이, 거기서 보여?
2: 그래서 나무에 이빨 자국이 난 거였구나.
0: 그런데 티렉스는 나무를 안 먹을 텐데. 당연히 큰 바...

0: 가위도 안 먹고.
1: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야지. 이대로는 정글이 다 망가지겠어. 뒤에 타, 테일러.
0: 베니, 너도.
2: 티렉스가 지금 뭐래?
0: 주로, 아우, 입이 너무 아파.
3: 진짜? 저렇게 크고 센 공룡도 어디가 아프다고?
0: 맞아. 근데 왜 계속 물어뜯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1: 스카이, 티렉스 입속 좀 들여다봐줄래?
4: 알았어. 한번 확대해볼게. 달자! 이빨 사이에 긴 나뭇가지가 하나 끼어있어.
1: 어쩐지 그걸 빼내려고 그렇게 아무거나 막 물어뜯었던 거구나.
3: 치과에 갈 수도 없고 어쩌지?
0: 제 이빨에 낀 나뭇가지를 어떻게 꺼내지?
2: 라이더, 케이티가 마실 이빨에 낀 걸 뺐던 방법은 어때?
1: 맞다, 물줄기를 썼지? 티렉스한테도 그 방법을 써볼까? 마셜, 물대포가 필요한데 지금 바로 차를 타고 와줄래? 제대로 양치질 시켜줘야 하는 티렉스가 있거든.
5: 티렉스를? 준비 끝! 멍멍수방관 작전 시작!
4: 마셜은 왜 하나? 이러다 티렉스가 정글을 완전히 헤집어 놓겠어. 우리 아기 엄마 찾았자야.
2: 근데 티렉스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1: 어서 마셜, 물대포로 티렉스 이빨에 끼어있는 저 나무를 좀 빼줘. 보이지?
5: 응! 물대포 발사!
4: 입을 벌려봐.
5: 뭐 물이 다야 나무를 빼지. 공룡 치과에서 노릇하는 거 힘드네.
1: 마셜을 높이 올려줘야겠는데?
3: 성실 대마왕!
6: 이 옆에 한 시간마다 물을 뿜는 간헐천이 있어.
7: 지금쯤 물을 뿜을 때가 됐고.
1: 좋은 생각이야. 마셜, 간헐천이 나오는 위치로 가줘. 렉스는 티렉스가 소방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7: 안녕, 친구. 그래, 너. 내 이름도 너랑 같은 렉스인 거 알아?
5: 오, 거의 하늘을 나는데?
1: 마셜, 지금이야!
5: 치카, 치카.
7: 괜찮아, 좋다는 소리거든. 이건 고맙단 거고.
6: 얘들아, 너희가 아픈 공룡을 구했어. 오늘도 멋지게 해낸 거 축하해.
1: 고마워, 테일러. 혹시 또 공룡들한테 큰일이 생기면 우리 구조대 불러줘.
5: 모델 후보가 또 생겼네.
4: 공룡 구조대, 공룡에 매달린 사촌양제를 구해라.
8: 드디어 템이랑 테일러를 볼 수 있겠네. 아, 이렇게 넷이서 한 자리에 모인 게 얼마만이지?
9: 어서 빨리 둘 다 만나고 싶다. 아, 물론 거기 공룡들도 만나고.
0: 우와,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야,
8: 그럼 내 카메라 장비가 몽땅 들어있거든.
9: 내가 아니라 우리 장비 말이지. 빠진 거 없는지 볼게. 애물칩이잖아.
8: 안 돼, 그건 여행 가서 먹을 거라고.
1: 터봇 박사님한테 배달할 물건까지 다 실었어요. 갈까요? 로보독, 야생공룡 지역으로 출발! 아!

0: 어서와, 내 친구들.
1: 오랜만이야, 호레시오, 프랑스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반갑다.
0: 정말 최고예요. 웬만해서는 만나기 힘든 가족을 여기 야생공룡 지역에서 보다니.
2: 어렸을 때랑 참 똑같은데, 테일러.
1: 어, 라이더, 배달 고맙다.
3: 도움이 되면 저희도 좋죠.
0: 가지고 온 짐 다 내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할래? 꽝꽝.

0: 벌새 딸린 초식 공룡이야.
1: 쟤한테 해물칩 좀 줘볼까?
0: 아, 안 돼. 사람이 먹게 만든 걸 함부로 야생동물한테 주면 어떡해.
1: 한 입만 주는 건 어때? 또 이거 줄 때 바로 클로즈업 사진 찍으면 되잖아. 안 그래, 호레이쇼? 머리를 좀 써.
2: 꽝, 꽝, 꽝, 공룡!
1: 겁도 없이 날 찍어.
3: 이젠 네가 공룡이야, 러블.
1: 야호! 난 러블사우루스다. 꽝, 꽝. 엄청 가까워. 먹고 있는 틈에 최대한 많이 찍어놔야지.
0: 프랑수아, 뿔에 카메라 끈 걸렸어.
1: 지금 이 각도가 딱 좋은데.
0: 걱정 마, 프랑수아. 내가 갈게.
1: 이 바로 공룡 타는 카우보이다.
0: 그런 말이 나와? 공룡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 라이돌 불러야겠어.
2: 무서운 공룡이 잡으러 간다.
3: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4: 우리 지금 트리케라톱스한테 끌려가고 있어. 바로 뒤에서는 살아온 익명이 쫓아오고 있고.
3: 걱정 마세요, 터보 선장님. 저희가 갈게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요. 퍼피 구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5: 조심해!

0: 멋지다.
1: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오늘은 퍼버 형제 두 분을 구해야 돼. 지금 달리는 공룡에 타고 계시거든.
0: 정신이 쏙 빠지셨겠는데?
2: 거기다 뒤에서는 잉룡이 쫓아오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누가 가냐면 체이스? 넌 드론으로 저 트리케라톱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줘.
1: 공룡 경찰 체이스 출동!
2: 그리고 스카이, 너는 벨트를 이용해서 터벅 형제 두 분을 들어올려주면 돼.
0: 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2: 그리고 렉스, 너는 공룡 말을 잘하니까 우리가 두 분을 구조하는 동안 트리케라톱스를 진정시켜줄래?
3: 왕! 공룡 구조단 출동!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예!

0: 그 트리케라톱스 소리야?
1: 어, 너희 트리케라톱스가 초식 공룡이란 거 알아? 오로지 식물만 먹는단 뜻이지. 쟨 이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을 엄청 좋아할 거야.
0: 그래? 그럼 멀지 않은 데 있겠네. 체이스, 드론으로 공룡이랑 두 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줄래?
2: 드론? 봐! 이건 발자국 같은데?
1: 맞아, 트리케라톱스의 발자국이야. 근데 저건 뭐지?
0: 해물집 아니야? 스카이, 두 분 위치를 찾았어. 저 드론을 따라가줘.
3: 아, 알았어.
4: 저리가, 이 끈질긴 익룡 녀석.
2: 저렇게나 큰 익룡이 가까이 있으면 스카이가 어떻게 다가가지?
0: 더보 선장님, 과자 버리세요. 어서!
4: 안 돼! 이 라이명이 얼마나 기막힌데!
0: 체이스, 익룡을 더 떨어뜨려 놓자!
2: 발사!

0: 있어. 스카이, 지금이 기회야.
1: 아, 대체. 누구든지 빨리 잡으세요.
2: 내가 훨씬 용감하니까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양보해 줄게.
3: 뭐? 당연히 내가 더 용감하지. 자, 너 먼저 가. 고마워.
1: 물려, 다시 잡니다. 달죠?
0: 식충 식물들이 있어서 만만치 않겠는데?
2: 좋아, 잡아. 아니.
4: 공룡 속도가 아까보다 빠른데?
2: 난 망했다. 천천히 좀 가.
1: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 곧 구해드릴게요.
2: 안 돼. 여기 다른 구덩이잖아. 어쩜 좋지? 이거 정말 골치 아프겠는데.
4: 라이더, 저 공룡이 절벽을 타고 올라오는 건 무리야.
5: 프랑스와 아저씨는 구덩이에 빠졌고.
2: 빨리 좀 꺼내줘. 가라앉아. 여기 다른 냄새도 독해.
4: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로보도 공룡 트럭을 몰고 와줘. 스카이, 저 구덩이에서 만나.
1: 알았어.
2: 오, 그래, 이거야. 내가 제일로 원하던 클로즈업 사진 각도다. 근데 발이 안 빠지네. 오, 좀 괜찮은데. 잠시네. 아, 안 돼. 오지 마. 이까지 나무 칩이 뭐라고 이런 타월 구덩이에 들어와. 그러다 100% 후회한다.
4: 라이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끌어올려야 돼.
6: 로보도 공룡 트럭의 집게팔을 저 구덩이까지 내려볼래? 렉스, 넌 계속 저 공룡을 달래줘.
1: 바로 갈게.
4: 겁먹지 마. 구하러 온 거야. 올려줄게. 그냥 그 벨트만 차면 돼. 무서운 거 아니야. 편안히 있어.
6: 로보도 끌어올려주자. 잘했어. 이제 프랑스와 아저씨 구하자.
2: 제발.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빨리.
1: 자, 아저씨 잡으세요.
2: 발이 빠져있어서 못 잡아.
4: 내가 해볼게. 아! 공룡 집게발.
2: 메르시 렉스.
6: 로보도 다시 한번 들어올려줘. 다음은 렉스, 네 차례야.
2: 만세!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아직 내 해무칩도 잔뜩 남았지. 이런.
4: 다 나와서 다행이야, 베니.
3: 공룡들 땅에 와서 봉변당할 뻔했는데 정말 고맙다.
6: 덜 말씀을요. 혹시 또 트리케라톱스한테 매달리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아, 맞다. 내가 찍은 사진 한번 구경할래?
3: 잠깐, 카르가 묻어서 망가진 거 아니었어?
2: 아니야, 내가 어떻게 지켜낸 사진인데.
3: 와, 예술이 따로 없네. 네가 이렇게까지 귀엽게 나온 사진은 처음 보는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0: 깔끔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긴긴.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친구들 쉬. 뿡뿡이 마을에 개구쟁이 강아지가 왔잖아.
1: 놀아줘 놀아줘. 어 뿡뿡아 나랑 놀아줘. 짜잔형 나랑 놀아줘. 친구들 이번엔 더 신나게.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뒷장소.
8: 인증입니다.
7: 모두가 친구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크리스마스는 너무 좋아.
11: 맞아, 이렇게 예쁜 트리도 만들고 멋진 선물도 받잖아. 난 그게 제일 좋아. 나도.
12: 장난감, 장난감.
11: 달팽아, 안 돼. 망가져.
12: 싫어, 싫어.
11: 안 된다니까. 저리 가서 놀아.
10: 달림아, 소원 카드는 안 달 거야.
11: 달아야지.
13: 우린 카드 준비 안 했는데.
11: 내가 특별한 카드를 준비했어. 크리스마스 소원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카드가 있거든.
13: 녹음 카드?
10: 어떻게 하는 거야?
11: 내가 보여줄게. 안녕, 나는 달림이야. 자, 안녕, 나는 달림이야.
13: 우와, 신기하다.
11: 이번에는 진짜 소원을 빌어봐야지. 이번 크리스마스엔 예쁜 캐릭터 자전거 선물로 보내주세요. 네, 꼭이요.
12: 사과, 사과.
11: 달콤아, 안 돼. 이거 사과 아니야.
12: 사과 줘, 사과 줘.
11: 사과 먹고 싶어? 이따가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10: 달림아,
11: 어?
10: 우리 카드 같이 만들자.
11: 응? 알았어.
12: 어?
11: 어? 나는 카드에다가 예쁜 스티커를 붙여야지.
13: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스티커는 어때?
10: 우와, 완전 예쁘다.
11: 그치?
10: 어?
14: 달림아, 무슨 일이야?
11: 달콩이가, 달콩이가!
14: 응? 달콩이가 뭐?
11: 엄마, 이것 좀 보세요!
14: 어떡해. 달콩아, 뭐 하는 거야?

0: 아이고, 이게 잘 안 지워지네.
1: 달콩이 너 나빠!
2: 달콩아, 언니 거에 막 낙서하면 안 되지. 빨리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3: 미안해.
2: 달림아, 달콩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0: 그래, 달림이가 언니니까. 달콩이가?
1: 너? 달콩이 정말 미워. 어제도 틀이 다 망가뜨리고.
4: 응? 그래도 귀엽잖아.
1: 아니, 하나도 안 귀엽거든. 맨날 내 거 다 망가뜨리고. 방해하고. 얼마나 귀찮은데.
4: 나도 동생은 사양할래. 동생이 있으면 엄마 아빠도 나랑 조금밖에 못 놀아주잖아.
1: 맞아. 너인 좋겠다. 동생 없어서.
5: 자, 어? 오늘은 우리 가족 그리기를 해볼까요? 스케치북에다 가족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1: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달콩이는 그려주기 싫어. 엄마,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요!
3: 너구!
0: 우리 달콩이 너구리 인형이 좋구나.
1: 어? 저거 내 건데! 내 거야! 줘!
0: 달림아, 넌 이제 안 갖고 노는 거잖아.
1: 아니에요! 가지고 놀 거예요!
0: 아니, 제가...
1: 다 됐다!
3: 나도!
1: 너 또 나 방해하러 온 거지?
3: 나도!
1: 안 돼! 얼른 가!
0: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1: 아니,
0: 달림아, 네가 그랬어?
1: 아니, 일부러 민 게 아니라...
0: 달림이, 너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아무리 달콩이 때문에 화가 났어도 그렇지, 계속 그렇게 못되게 굴면 어떡해?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언니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
1: 엄마!
0: 달림아!

0: 그래, 크리스마스 소원이 바꾸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캐릭터 자전거 선물 말고 달콩이를 데려가 주세요. 저도 써니랑 별이처럼 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1: 뭐? 달림이가?
2: 속이 많이 상했나 봐. 달림이도 아직 어린데 언니라고 맨날 양보하고 참으라고 했으니.
1: 어떡하지? 달림이 마음 풀어줄 방법 뭐 없을까? 똑똑. 달림이 자.
2: 달림아, 아직도 화났어?
0: 몰라요.
1: 그래, 엄마랑 아빠도 달림이 마음 알아.
2: 달콩이 때문에 속상한데 엄마가 달림이한테만 뭐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0: 치.
2: 내일 우리 겨울 캠핑 가는 거 어때?
0: 겨울 캠핑이요?
1: 그래, 멋진 캠핑 가에서.
0: 우와, 캠핑카. 좋아요.
1: 여보, 준비 다 됐어?
2: 어, 다 됐어. 어. 달림아, 안전벨트 매야지.
0: 네. 아빠, 빨리 빨리. 늦겠어요.
1: 자, 그래 그래. 자, 그럼 출발해 볼까?
0: 출발! 출발!
1: 자, 출발!
0: 우와, 캠핑카 멋져! 우와! 침대도 있고.
1: 아빠도 크리스마스에 캠핑은 처음인데 너무 멋지네.
2: 날씨도 좋고 말이야.
1: 자, 그럼 우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해볼까?
0: 우와! 재밌겠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저기 가서 놀아도 돼요?
1: 그래.
0: 달콩이도

0: 넌 아직 어려서 위험해.
1: 어, 싫어 싫어. 달콤이도 갈래.
0: 아이 참, 위험하다니까. 이러면 나도 못하는데.
1: 아, 맞다. 너구리다.
0: 넌 여기서 너구리 썰매를 끌어주는 게 좋겠다. 너구리도 썰매 타고 싶대.
1: 너구리

0: 너도 썰매 타러 왔구나.
1: 아, 안녕.
0: 괜찮아? 난 올라가서 썰매 더 탈 건데 같이 가자.
2: 괜찮겠지?
1: 그래, 같이 타러 가자.
0: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야.
1: 오케이.
0: 하나, 둘, 셋. 맞아, 맞아. 자, 간다. 야호! 달리봐, 괜찮아?
1: 괜찮아. 엄청 재밌어.
3: 준비하자.
0: 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1: 어?
0: 나중에 또 놀자.
1: 그래, 나중에 또 놀자. 맞다, 달콩이. 어디 갔지? 달콩아, 달콩아. 저건. 달콩이가 갖고 놀던 썰매인데. 아, 달콩아, 어디 갔어 달콩아?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혼날 텐데.

맞아! 달콤이 웃음소리야!

0: 다람쥐 아니고 청설모. 언니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1: 뭐? 뭐?
0: 달콩아, 다신 혼자서 가면 안 돼. 늦었다고.
1: 눈 뜸에 탔다.
0: 안 된다니까.
1: 언니, 눈 뜸에.

0: 얘들이 대체 어디 간 거? 어? 달림아! 달콤아!
1: 아빠! 아빠!
0: 뭐야, 괜히 걱정했네. 둘이 이렇게 잘 놀고 있는 걸.
2: 그러게, 역시 캠핑 온 보람이 있는 걸.
1: 어? 우와! 불이 들어왔어요!
0: 우와, 정말 멋지다!
1: 아, 맞다! 달콩아, 어? 너 이거 가져! 나구이! 나구이! 이젠 네 거야! 언니, 고마워!
0: 예쁜 우리 딸들 메리 크리스마스.
1: 엄마 아빠도요. 달콩아 너도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그러네. 오늘 30도가 넘는다더니.
1: 아, 맞다. 응? 할아버지, 날씨가 더울 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게 좋죠. 그죠?
0: 응? 그런데?
1: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정말 정말 시원하잖아요.
0: 그렇지.
1: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0: 그 얘기 할 줄 알았다. 그래, 가자.
1: 안녕하세요.
2: 응? 오, 달님이 왔구나.
0: 나도 왔어. 오늘 엄청 덥구만.
2: 아, 어서 와. 오늘같이 더운 날은 아이스크림이 딱이지.
0: 달림아, 오늘은 뭘 먹을 거니? 골라봐.
1: 잠깐만요. 뭐 먹지? 반짝반짝 딸기공주도 먹고 싶고, 초코나라 밀크 퐁당도 먹고 싶고, 스노우쿠키 봉봉도 먹고 싶은데.
0: 아니, 대체 그 어려운 이름들은 어떻게 외우는 거니? 이 할아버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던데.
1: 어? 전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여기는 아이스크림 이름 전부 외울 수 있어요. 얜 스리스리 바나나, 얜 깡총토끼 당근나라, 레인보우 밀키웨이, 별빛 총총 레몬.
2: 응? 대단한데? 달님이 나중에 크면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되겠어. 응?
1: 와, 나만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면 진짜 좋겠다.
3: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4: 아, 심심하다.
5: 마당에 나가서 놀까?
3: 난 사양할래. 너무 덥잖아.
1: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하자.
6: 뭐?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1: 어, 오늘 할아버지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 갔었거든.
7: 우와,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는 어떻게 하는데?
5: 그림으로 그릴까?

0: 당근은 싫어.
1: 그럼 사리리 멜론 천사 어때요?
2: 네, 좋아요.
1: 여기 계산해 주세요.
2: 네, 포인트도 정립해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재밌다.
0: 진짜 아이스크림 가게 같다.
1: 맞아, 맞아.

0: 되고 싶어. 저번엔 너네 아빠처럼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1: 그전엔 동화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으면서. 아...
2: 내 맘이거든. 그래도 지금은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3: 할아버지, 오늘도 엄청 더워요.
4: 그렇다면?
3: 더울 땐 시원한 걸 먹어야 해요.
4: 시원한 거라면?
3: 에이, 다 알면서.
5: 아이스크림!
4: 그럼 대신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다. 아이스크림 너무 자주 사준다고 뭐라고 할 거야.
3: 네? 비밀?
2: 할아버지 최고! 안녕하세요.
6: 우리 또 왔어.
7: 아이, 어서 와. 아, 마침 잘 됐네.
6: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7: 아이, 내가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잠깐 다녀올게.
6: 그래? 그럼 달님이 지금 아이스크림 못 먹겠네.
7: 아이, 미안. 저기, 달님아, 조금만 기다려줄래?
3: 아, 네.
7: 저 그리고 제 조금 있다가 손님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가지러 오기로 했는데 좀 부탁할게.
6: 오케이, 다녀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전해줄게.
7: 고마워. 그럼 빨리 다녀올게.
6: 달림아, 괜찮지? 여기 좀 있어도.
3: 그럼요. 난 여기 엄청 좋아요.
8: 안녕하세요.
6: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찾으러 오셨나요?
8: 아니요. 아이스크림 사러 왔는데요.
6: 네? 어떡하죠? 지금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아이스크림을 팔 수가 없는데.
8: 네? 큰일이네.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9: 아이스크림!
8: 울지 마.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3: 할아버지, 그냥 우리가 팔면 안 돼요?
6: 우리가?
3: 네, 아기가 울잖아요.
6: 알겠네.
3: 아이스크림 할아버지가 뭐래요?
6: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우리더러 대신 좀 팔아달라는데.
3: 신난다!
6: 자, 여기 있습니다.
8: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됐지? 고마워.
3: 안녕히 가세요.
8: 여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3: 또? 뭐 먹지, 뭐 먹지?
10: 난 별빛 청청 레몬. 난 다른 거.
3: 이것도 맛있겠다. 어서오세요.
10: 별빛 청청 레몬 주세요.
6: 별빛 청청이.
3: 할아버지, 이거예요.
6: 그래, 여기요.
10: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3: 저거예요, 저거.
6: 그래, 알았다, 알았어. 여기 있습니다.
8: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걸로 저한테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3: 네, 제가요?

0: 네, 그거 주세요.
1: 여긴 다

0: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하나가 너무 늦었지?
1: 아니야. 달님이 덕분에 잘 팔았어.
2: 네, 완전 신났어요.
0: 아이고, 그래? 고맙다, 달님아.
2: 다녀왔다.
3: 어머, 이게 다 웬 아이스크림이에요?
2: 오늘 할아버지랑 알바해서 받아온 거예요.
1: 어? 아이스크림.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알바? 응,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를 잠깐 봐줬는데 고맙다고 줬어. 달님이 덕에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았거든.
4: 그래요?
2: 자,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1: 전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2: 자, 여기요.
3: 와, 우리 달리미는 아이스크림 박사네.
2: 달리미랑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5: 아,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네.
3: 달림아, 뭘 찾고 있는 거야?
2: 아, 생각났다!
3: 뭐 하냐니까.
2: 찾았다! 병원 놀이 하려고요.
6: 어디가 아프세요?
7: 달콩이 배 아야, 배 아야.
6: 어디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네요. 자, 여기 약을 드릴 테니까 밥 먹고 드세요.
7: 젤리야, 젤리야.
3: 의사 선생님,
6: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3: 아, 머리가 아파요.
6: 자, 어디? 몸살 감기네요. 약을 드릴게요. 자, 많이 줄게요.
3: 감사합니다.
6: 또 아프신 데는 없나요?
3: 네? 이도 아파요.
6: 네. 어디? 아, 해보세요.
3: 아.
6: 이가 썩었군요. 양치를 깨끗이 하셔야죠. 또 약을 드릴게요.
1: 얘들아, 아빠 왔어.
7: 아빠다.
1: 우유. 우리 이쁜이들 잘 놀았어?
6: 아빠, 나 멋지죠?
1: 병원 놀이 하고 있었구나.

0: 선생님.
1: 아.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0: 아, 아

0: 이제 아픈 환자분 없어요? 다음 환자분이요.
1: 아, 이제 진료 다 보신 것 같아요, 선생님.
0: 아쉽다. 더 치료해주고 싶은데.
2: 아, 밀크가 있었지. 밀크야.
0: 자고 있나? 밀크 환자분.
1: 밀크가 환자 역할 잘하는데.
3: 맞아, 진짜 환자 같아.
0: 이상하다. 밀크 진짜 아픈 것 같아요.
1: 뭐?
3: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움직이지도 않고 낑낑거렸던 것 같아.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
0: 어떡해. 빨리 병원에 가요. 진짜 병원요.
3: 그래, 서두르자. 이런... 발목 골절입니다.
4: 네? 골절이요?
0: 왜... 그게 뭔데요?
3: 밀크가 다리뼈를 다쳤단 얘기야.
0: 뼈요?
3: 그래. 여기 보이지?
0: 그러면 어떡해요? 밀크 엄청 아플 텐데.
3: 괜찮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다행히 아주 살짝만 부러진 거라 깁스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0: 어떡해, 밀크야. 많이 아파?
4: 아까 달린이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3: 맞아요. 더 늦었으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달림이 정말 잘했어.
0: 정말요? 제가 잘한 거예요?
3: 그럼. 자, 됐다.
0: 밀크야, 아파도 조금만 참아. 선생님, 이제 밀크 괜찮아지는 거죠?
3: 그럼. 대신 집에 가서 달림이가 엄마를 도와서 밀크를 잘 보살펴줘야 돼. 선생님 대신?
0: 선생님 대신요?
3: 그래, 매일매일 체온도 재고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밀크가 많이 아파하면 엄마 아빠께 말씀드려서 병원에 데려오고. 자, 밀크한텐 이제부터 달림이가 의사 선생님이야. 알겠지?
5: 밀크는 괜찮은 거야?
0: 아니, 다 나을 때까진 곁에서 지켜봐야 해.
6: 그렇구나. 얼른 나아야 할 텐데.
5: 그래,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아.

0: 달림아!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1: 미안해! 밀크 약 챙겨줘야 할 시간이야!
0: 더 놀고 싶은데...
1: 이거 먹어야 얼른 나을 수 있어.
2: 밀크야, 왜 어디 아파?
1: 잠꼬대구나. 난 다리가 또 아픈 줄 알았잖아. 밀크야, 잘 자. 얼른 나와서 예전처럼 같이 뛰어놀자.

0: 밀크야, 이제 아프지 마.
1: 오, 많이 좋아졌는걸?
2: 정말요?
1: 그래, 달님이가 정말 잘 돌봐줬나 보네. 다친 데가 이제 다 나았어. 자, 그럼 깁스를 풀어볼까?
2: 네.
1: 어때, 밀크야? 이젠 안 아프지?
2: 우와, 정말 안 아픈가 봐요. 잘 뛰어다녀요.
3: 맞아, 다 나았나 봐.
1: 달림아, 수고했어. 이게 다 달림이 덕분이야. 어? 달림이 의사 선생님?
2: 네? 의사 선생님이요?
1: 그래, 달림이가 2주 동안 선생님 대신 밀크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
2: 밀크야, 그만해.
4: 달림아, 써니한테 전화 왔다.
2: 네? 뭐? 행복이가 힘이 없다고?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래? 알았어. 또 내가 나서야겠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모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유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클릭소! 클릭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얼굴엔
4: 순하게,
2: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일어났어. 모두 잠들었거나 골아떨어졌네. 그럼 나도 잠에 빠져야 하는 걸까? 알잖아. 난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얌전하다는 거.

가죠.

어, 왜 이런 거지? 저기, 뭔가 불편한 것 같아. 이 베개는 좀 작아. 좀 작은 데다가, 뭐랄까, 솜도 좀 뭉친 것 같아. 고마. 또 불편한 게 있는데, 이 담요는 별로 포근하지가 않아.

마지막 봄이 올 때까지 자야 해? 애니메이션도 못 보고? 좋아, 괜찮아. 지워도 돼. 넌 어쩔 거야? 어떻게 잠들 거야? 나한테 좀 가르쳐줘. 너만의 방법을 좀 알려줄래?

얼짬에 들어볼까? 과학적이고 아주 적절한 방법이야.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 더, 또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곰아, 양들에게 번호를 붙여서 숫자를 세어볼까? 세어보다가 숫자를 까먹었거든. 우후. 곰아, 양들에게 이것저것 세

않아.

너도 과자 먹고 싶은 거야? 그럼 훈련을 받아서 재주를 익혀야 해. 앉아. 앉아. 앉아봐. 앉으라고. 앉아. 앉아. 앉아라는 건 이런 자세를 하라는 거야. 앉아. 그래, 잘했어. 이번엔 말하기야. 말해봐. 말해봐. 말하라고. 말해봐.

엄마! 혹시 너희 집에 맛있게 먹을 만한 거 있니?

안 돼. 이제 속임수는 안 통해. 일어서. 엎드려. 굴러봐. 물구나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네가 배운 모든 걸

내가 멋지게 훈련시켰거든. 물구나무. 전부 다 내가 한 일이라고? 난 안 그랬어. 아니야. 너희는 날 못 믿는 거야?

0: 너희 딱 걸렸어. 어디 얼굴 좀 보자. 나처럼 생겨서 나인 척 행동하니까 아무도 진짜 나를 믿어주지 않잖아.
1: 그건 그렇고, 너희 누구야? 너희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엄마!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전부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얘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가 생겼네. 우주에 우리 말고도 다른 생물이 있어서 기뻐. 오, 제발 가라고. 힘 좀 내. 응, 응. 서둘러. 거의 다 왔어.

소개란 거지.

너 너무 오래 하고 있잖아. 우리도 게임

심각한데. 치료가 필요해. 당장 의사를 불러야겠어. 늑대들아, 응급환자가 있어. 봄 좀 도와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 정말 이럴 거야, 너희들. 봄이 아픈데 너희는 여기서 한가하게 저녁 식사나 만들겠다고? 봄을 치료해준 다음에 다시 와서 저녁 준비를 하면 되잖아.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다면 곰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

이제 게임 못하는 건 확실해졌네.

0: 내가 그랬잖아. 이건 아기를 키우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이야.
1: 내가 뭘 했어. 얘는 내 아기랬잖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기를 키울 거야.
0: 이건 아기에게 밥을 주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니까.
1: 내가 뭘 했어. 내 아기가 제일 잘 먹는 건 이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아기가 어디로 가버렸지?
0: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엄마가 아기한테 잘 대해주면 도망가지 않거든.

0: 내가 뭘 했어. 먹을 것만 주는 걸로는 부족하다니까. 읽기, 그리기, 노래하기도 가르쳐야 해.
1: 내가 그랬잖아. 아기한텐 음식을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아하! 봤지? 내 아기가 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배가 고플 거야. 좋아, 그럼 책은 충분히 읽었을 테니까 이제는 밥을 먹여도 되겠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밥을 먹도록 해. 왜 그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음식도 준비해줬는데 왜 먹지 않는 거야? 원하는 게 뭐니?

0: 고마워. 우리가 네 대신 전부 배달해줄게. 삼총사들아, 출발하자. 얘들아, 서둘러. 늦으면 안 돼. 내가 앞장설게. 따라와.
1: 왜 네가 대장이라고 생각해?
0: 첫째,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 둘째, 내가 달타냥이기 때문이야. 됐니?
1: 뭐? 네가 누구라고?
0: 난 영웅이야. 그런데 넌 뭐지? 그리고 넌 뭐야?
1: 네가 달타냥이라고?
0: 아니, 넌 달타냥이 아니야. 맞거든. 내가 제일 최고야.
1: 네가 최고인 건 없어.
0: 넌 대체 뭔데?
1: 뭐라고?
0: 뭐냐고.
1: 너 뭔데?
0: 최고야. 넌 뭐야? 넌 뭔데? 너희 뭐야?
1: 달타냥이 아니야.
0: 뭔데 그래?
1: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0: 이게 뭐야? 달타냥이 중요해? 곰이 기다리는데 우린 이름 때문에 싸운 거냐고.
1: 네 말이 맞아. 삼총사라면서 다투다니. 선물은 어디 갔지? 우리 친구는 어디 간 거야?
0: 아마 우리 대신 싸우고 있나 봐. 어떡해. 어서 가서 친구를 도와주자.
1: 이봐 늑대들아, 혹시 삼총사 중 한 명을 봤니?
0: 봤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짜 달타냥이란 바로 그런 거지.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진정한 영웅을 키웠다니까. 근데 넌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다 틀렸다고 말했잖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우와, 뽀로로 왔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은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고스.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뻔하다 뻔해.
1: 먹혀버렸냐?
2: 이번엔 내 차례. 야,
0: 어린도 없지.
3: 내가 잘할 수 있을까?
4: 김이 화이팅!
3: 화이팅!
0: 이번에도 다 막아주겠어.
3: 난 몰라.
2: 진리, 괜찮아?
0: 쥐시한데?
4: 잠깐! 어?
0: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4: 간다!
5: 와! 공수이 화이팅!
0: 나한텐 특별한 안경이 있지롱!
3: 이게 왜 이래? 공순이가 너무 쎄!
4: 기대해! 공순이 슛!
0: 코디, 스페셜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나와라! 로봇팔!
1: 공순이 슛마저 막히다니.
4: 말도 안 돼.
0: 이게 다 공순이 내 덕분이지. 너의 슛이 날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 공순이 너 때문에 동그란 것만 보면 다 축구공처럼 보였다니까. 하지만 이

0: 이건 슛을 다 막을 수 있는 로봇팔이라고.
1: 과연 그럴까? 이야!

0: 게임은 끝이로군.
1: 아휴! 저 로봇 발보야! 이쪽 저쪽 다 막아버리잖아!
2: 공순이도 골을 못 넣으면 이제 우린 어떻게 코디를 이기지?
3: 아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골을 넣으면 어떨까?
1: 함께? 어서 일어나, 콩순아. 이렇게 포기할 거야.
0: 그치만 코디를 어떻게 이겨? 너도 아까 봤잖아.
4: 걱정하지 마, 콩순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코디도 우리를 절대 못 막을 거야.
0: 다 같이?
2: 야, 으자. 공순아, 너만 믿을게. 예.
0: 좋았어. 자, 간다. 울트라 파워. 공순이 슛.
5: 너무 쉬운 거 아니야?
2: 골을 넣었어.
3: 우리가 해냈어.
0: 야호! 우리 팀 최고!
5: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로봇팔은 끝나지 않았어. 야! 나랑 배드민턴 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0: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5: 엄청난 거라고 해서 카메라도 가져왔지.
1: 뭉치, 우리 왔어.
2: 얘들아, 여기야.
1: 안녕, 뭉치.
2: 여기는 뭉치의 파프리카 밭입니다.
4: 파프리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채소잖아.
1: 파프리카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2: 그냥 파프리카가 아니라 대왕 파프리카야. 정성껏 길렀더니 이렇게 커졌어.
4: 이렇게 큰 파프리카는 처음 봐.
2: 그치. 따는 것 좀 도와줄래?
4: 좋아.
5: 나는 그럼 너희들이 따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줄게.
1: 안녕.

0: 대왕 파프리카요! 기다려!
1: 안 돼! 대왕 파프리카!
0: 거기서! 파프리카야!
2: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러다 놓치겠어!
1: 내가 잡아볼게. 이리 와. 아무래도 파프리카를 앞에서 막아야 할 것 같아.
2: 파프리카!
1: 이러다 깔리겠어. 피해! 공순이 괜찮아?
0: 괜찮아. 저기!
2: 곰이 잘려!
1: 곰이!
0: 이제 어떡해, 팀이?
1: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구해야지. 자, 꽉 잡아. 이제 포미를 구해야 해. 포미, 날 잡아.
2: 고마워, 얘들아.
0: 드디어 멈췄네.
1: 다들 무사했구나.
0: 대왕 파프리카도 완전 멀쩡하다고. 어떡해. 뭉치가 정성껏 키운 대왕 파프리카인데.
1: 우와, 맛있겠다. 뭉치의 대왕 파프리카 요리 나왔습니다.
0: 나는 파프리카 절대 안 먹어. 그렇지만 특별히 한 입만 먹어볼게. 앞으로 뭉치가 키운 대왕 파프리카만 먹을 거야.
3: 자, 새로운 발명품 보물찾기 드론. 자, 날 보물이 있는 장소로 안내해줘.
4: 왜 이러지?
3: 실패인가 봐. 어? 이게 뭐지? 실패가 아니야! 보물지도를 찾았어!
1: 우와, 보물지도라고? 그건 어디서 난 거야?
3: 내가 만든 보물찾기 드론으로 찾았어. 망가져버리긴 했지만.
1: 대단하다. 그럼 보물 찾으러 가는 거야?
3: 응.
1: 우와, 나도 같이 갈래. 나도 보물 찾고 싶어.
3: 같이 가자고? 보물을 팀이랑 나누긴 싫은데 어쩌지? 아하, 그러면 되겠구나. 좋아, 같이 가자.
1: 신난다. 그럼 코디가 앞장서. 보물을

0: 다물 배낭을 가져가야지.
1: 아, 맞다. 금방 다녀올게.
0: 가짜 보물지도 완성! 이걸 티미에게 주고, 난 진짜 지도로 보물 찾으러 가야지.
1: 고디.
0: 왔다.
1: 고디, 뭐해?
0: 오, 티미 왔어? 갑자기.

0: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에 같이 하자.
1: 안 돼! 누가 먼저 보물을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너 혼자라도 다녀와. 자, 여기 보물지도.
0: 하지만...
1: 빨리 가! 보물 찾으면 알려주고! 리안 팀이... 아하, 이쪽이군. 보물이 있는 장소는 여기인데, 이 동굴 안에 있는 건가? 아, 너무 깜깜한데. 팀이랑 같이 올걸 그랬나?

0: 양말? 터진 공? 냄새! 이게 다 뭐야!
1: 치, 이게 무슨 보물지도야?
2: 오디.
0: 어? 키미?
2: 나 보물을 찾았어.
0: 뭐? 보물이 보였는데? 보여줘.
2: 좋아. 짜잔.
0: 엄청 큰 사과네.
2: 보물 지도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큰 사과가 달린 나무가 있지 뭐야.
0: 정말 멋진 보물이네. 좋겠다, 티미.
2: 이 사과는 코디 거야. 자, 받아. 원래 보물 지도의 주인은 코디잖아.
0: 티미, 난 받을 수 없어. 보물을 혼자 갖고 싶어서 티미에게 가짜 보물 지도를 주고 나 혼자 보물을 찾으러 갔었어.
2: 뭐? 내 건 가짜 지도였다고?
0: 응.
2: 그럼 이 사과는 내가 우연히 찾은 거고?
0: 맞아.
2: 코디는 보물을 찾았어?
0: 찾긴 했는데 보물이 아니라 잡동사니 뿐이었어.
2: 그럼 이 사과는 코디랑 나누지 않을래?
0: 응.
2: 코디랑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을 거야.
0: 와, 티미!
2: 어쨌든 보물을 찾은 건 코디 덕분이니까.
0: 고마워.
2: 그럼 사과 파이 만들러 가야겠다. 코디, 파이 만드는 거 도와줄래?
0: 물론이지.
2: 큐리. 어? 무슨 일 있어? 보물 지도를 잃어버렸다고?
0: 어? 보물 지도? 잠깐만! 혹시 이 지도야? 그럼 그 잡동사니들이 큐리의 보물이었어? 어떻게 그게 보물이야? 무슨 보물이 그러냐고!
3: 안녕 얘들아.
4: 어디 가는 거야?
2: 큐리가 무지개 끝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대서.
5: 우리가 같이 가보는 중이야.
4: 우와, 무지개 끝? 그게 어딘데?
6: 모르지. 일단 가보는 거야.
3: 그러고 보니 무지개 끝엔 보물이 있다고 하던데.
4: 보물이야?

0: 그래, 위험한 쪽으론 가지 말고.
1: 솔직히 부모이 내가 꼭 찾을 거야.
2: 나도 찾을래.
3: 무지개를 따라서 신나게 가보자.
1: 무지개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고?
4: 어? 저기 좀 봐. 무지개가 언덕 위에 있어.
2: 진짜네. 일단 언덕 위로 가보자.
1: 힘들어. 이제 좀 가까워진 건가?
5: 저기 봐.
4: 어? 뭐야? 무지개가 나무 위에 걸려 있잖아.
2: 어? 내가 한번 잡아볼게. 야, 야, 야, 아, 안 잡혀.
4: 아하, 다 같이 올라가 보자.
5: 잠깐만, 무지개가.
1: 뭐?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짜잖아.
2: 어쩌지? 빨리 가보자.
1: 기다려, 무지개야.
4: 나도 같이 가.
1: 무지개가 완전히 사라졌어.
5: 그럼 보물은? 설마 아무것도 없는 거야?
1: 보물은 원래 땅속에 숨겨져 있는 거라고. 우리 다 같이 찾아보자.
4: 좋아.
5: 자, 여기.
1: 다 같이 무지개 보물을 찾는 거야. 시작. 아무리 찾아도 보물은 없는 것 같은데.
2: 우와, 찾았다. 잃어버렸던 목걸이야.
4: 나도 보물 찾았다. 내가 여름에 갖고 놀던 비치 발리볼. 여기 내가 그린 그림도 있다고.
1: 위용 위용 위용 위용. 그래, 그건 뭐야? 위용 위용 위용. 직접 만든 보물 같은 장난감이라고? 그렇구나.
5: 나도 찾았어. 진짜 아끼던 건데.
2: 어디든 그림 그려, 크레파스. 이것만 있으면 모래사장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1: 멋지다. 나만 보물을 못 찾았네. 돌아가기 전에 찾을 수 있을까?
2: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떨까?
4: 좋아. 공순아.
1: 어? 왜 그래?
4: 우리가 공순이를 위해서 만든 보물이야.
2: 바로바로 무지개 유람선.
1: 진짜 멋지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무지개 보물인가 봐.
2: 공순이도 어? 우리에게 정말 보물 같은 친구야.
4: 맞아.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하게.
6: 식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순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스쿨버스 왔네.
10: 학교 가자.
11: 안녕 친구들.
12: 같이 가자.
13: 안녕.
14: 재밌게 공부해요.
15: 와, 놀이터다.
16: 빙글빙글 쌩쌩.
17: 정면 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8: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9: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19: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0: 공룡 구조대, 아픈 공룡을 구해라.
21: 좋아 얘들아, 이제 케이티랑 양치질 할 건데 준비됐지?
22: 그럼.
20: 응.
23: 기다렸어. 자, 즐거운 양치질 시간.
24: 이거 꼭 이빨이 박하향으로 거품 목욕하는 것 같아.
21: 다 했으면 이 펭국에 이리 와.
23: 여기 상쾌해진 귀여운님 내게 더 간다. 이번엔 마셜 네 차례야.
25: 응, 안 그래도 이빨에 사료가 끼어서 기다렸어.
23: 칫솔질러도 안 나오면 이렇게 물을 쏘는 도구를 사용해봐.
25: 오, 빠졌어. 빛나는 게 치약 광고 모델 같은데?
22: 그 정도로 낡아.
23: 누구 이가 제일 빛나나?
25: 기대해. 내가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
23: 뭔데 그래? 완전 궁금하다.
25: 바로 말하면 재미없지.
23: 이런, 테일러, 베니, 서두르자. 이러다 놓치겠어.
25: 됐다, 다 왔어, 여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우와, 이게 뭐야?
23: 이건 간헐천이란 거야. 별명은 성실 대마왕이고 한 시간마다 물을 뿜어내는 앤데 거의 만 년 동안 해왔다니까. 말 다 했지.
25: 멋지다, 이런 거 난생 처음 봤어.
21: 이건 성실대마왕이 아닌데? 뿜어낸 지 아직 한 시간 안 됐잖아.
23: 너도 궁금하지, 베니? 저기서 나는 소리야. 가보자.
25: 그런데 나무들이 왜 다 꺾여있지?
23: 어서 피해, 아가스테고야. 뛰어!
25: 안 돼!
21: 다친 데는 없나 본데 많이 놀랐는지 엄마를 찾고 있어.
25: 나무들이 다 가리고 있어서 어떻게 꺼내지?
21: 갑자기 왜 쓰러진 걸까?
23: 자, 일단 치우자.
25: 나무가 무거워서 우리 힘만으로는 턱도 없겠어.
23: 그러면 도와줄 애들을 부르지 뭐.
21: 진짜 다들 모델 해도 되겠는데? 렉스? 왜 그래?
26: 그게 아기 공룡이 저기 봐, 구멍에 빠졌는데 나무들이 입구를 막아서 못 나와.
21: 걱정하지 마.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27: 다이더가 부른다!
25: 뭐야?
23: 내가 1등이야! 상으로 내가 그거 해도 불만 없지? 멍멍 치약 광고 모델.
21: 그럼 로보도 야생 공룡 지역으로 출발.

0: 멋지다.
1: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고마워. 오늘은 구멍에 빠진 아기 스테고사우루스를 구해야 돼. 그래서 누가 가냐면 로키? 너는 트럭에 달려있는 집게를 이용해서 나무들을 옮겨줄래?
0: 초록에너지 출동!
2: 그리고 다음은 렉스? 공룡 집게발로 나무를 더 빨리 치울 수 있게 도와줘.
0: 빵! 공룡 구조견 출동!
2: 또 스카이? 나무를 치우고 나면 비행기로 저 아기 공룡을 들어서 안전하게 밖에 꺼내주면 돼.
3: 하늘이 나는 스카이!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예!

0: 거의 다 왔어. 아기 공룡이 빠진 구멍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
1: 뭐, 누가 도끼로 이 나무들을 다 찍은 거야?
2: 아니, 아무래도 이빨 자국 같은데.
0: 이쪽이야! 너희들이 와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했거든. 공룡 말로 금방 꺼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
1: 자, 그럼 로키, 렉스, 나무들을 치워줘.
0: 그래. 우와, 공룡 집게발.
1: 하나, 둘, 셋, 당겨.
0: 어쩌면 이렇게 손발이 잘 맞지?
1: 됐어, 스카이! 이제 공룡을 들어서 꺼내줘!
3: 아, 델트!
0: 너는 할 수 있어! 믿고 그 아래로 들어가! 옳지? 좋아! 됐다!
1: 정말 잘했어, 렉스! 스카이! 들어올리자!
3: 듭니다! 이제 안전하게 내려줄 만한 데를 찾으면 되겠어!
2: 갑자기 무슨 소리지?
3: 우와, 조금만 기다려, 아가야. 금방 땅에다가 내려줄게. 큰일 날 뻔했네.
1: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0: 티렉스일 거야. 폭군 도마뱀 왕을 뜻하는 애.
2: 그 폭군의 기분이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지?
1: 스카이, 거기서 보여?
2: 그래서 나무에 이빨 자국이 난 거였구나.
0: 그런데 티렉스는 나무를 안 먹을 텐데. 당연히 큰 바위도 안 먹고.
1: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야지. 이대로는 정글이 다 망가지겠어. 뒤에 타, 테일러.
0: 베니, 너도.
2: 티렉스가 지금 뭐래?
0: 주로, 아우, 입이 너무 아파.
2: 진짜? 저렇게 크고 센 공룡도 어디가 아프다고?
0: 맞아. 근데 왜 계속 물어뜯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1: 스카이, 티렉스 입속 좀 들여다봐줄래?
3: 알았어. 한번 확대해볼게. 발자! 이빨 사이에 긴 나뭇가지가 하나 끼어있어.
1: 어쩐지 그걸 빼내려고 그렇게 아무거나 막 물어뜯었던 거구나.
0: 치과에 갈 수도 없고 어쩌지?
3: 피해!
0: 제 이빨에 낀 나뭇가지를 어떻게 꺼내지?
2: 라이더! 케이티가 마실 이빨에 낀 걸 뺐던 방법은 어때?
1: 맞다! 물줄기를 썼지? 디렉션

0: 그래도 그 방법을 써볼까? 마셜, 물대포가 필요한데 지금 바로 차를 타고 와줄래? 제대로 양치질 시켜줘야 하는 T-Rex가 있거든.
1: T-Rex를? 준비 끝! 멍멍소방관 작전 시작!
2: 마셜은 왜 하나? 이러다 T-Rex가 전구를 완전히 헤집어 놓겠어. 우리 아기 엄마 찾았자요.
3: 근데 T-Rex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0: 어서 마셜, 물대포로 T-Rex 이빨에 끼어있는 저 나무를 좀 빼줘. 보이지?
1: 응! 물대포 발사! 입을 벌려봐. 우리 다야 나무를 빼지. 공룡 치과에서 노릇하는 거 힘드네.
0: 마셜을 높이 올려줘야겠는데?
1: 아, 성실 대마왕! 이 옆에 한 시간마다 물을 뿜는 간헐천이 있어. 지금쯤 물을 뿜을 때가 됐고.
0: 좋은 생각이야. 마셜, 간헐천이 나오는 위치로 가줘. 렉스는 T-Rex가 소방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1: 안녕 친구. 그래 너. 내 이름도 너랑 같은 렉스인 거 알아? 오, 거의 하늘을 나는데. 어우.
0: 마셜, 지금이야.
1: 치카 치카. 괜찮아, 좋다는 소리거든. 넌 고맙단 거고. 얘들아, 너희가 아픈 공룡을 구했어. 오늘도 멋지게 해낸 거 축하해.
0: 고마워, 테일러. 혹시 또 공룡들한테 큰일이 생기면 우리 구조대 불러줘.
1: 모델 후보가 또 생겼네.
2: 공룡 구조대, 공룡에 매달린 사촌형제를 구해라.
4: 드디어 템이랑 테일러를 볼 수 있겠네. 아, 이렇게 넷이서 한 자리에 모인 게 얼마만이지?
5: 어서 빨리 둘 다 만나고 싶다. 아, 물론 거기 공룡들도 만나고.
3: 우와,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4: 야, 그럼 내 카메라 장비가 몽땅 들어있거든.
5: 내가 아니라 우리 장비 말이지. 빠진 거 없는지 볼게. 애물칩이잖아.
4: 안 돼, 그건 여행 가서 먹을 거라고.
0: 터봇 박사님한테 배달할 물건까지 다 실었어요. 갈까요? 로보독, 야생공룡 지역으로 출발! 아!

0: 친구들.
1: 오랜만이야, 호레시오, 프랑스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반갑다.
0: 정말 최고예요. 웬만해서는 만나기 힘든 가족을 여기 야생공룡 지역에서 보다니.
2: 어렸을 때랑 참 똑같은데, 테일러?
1: 어, 라이더, 배달 고맙다.
3: 도움이 되면 저희도 좋죠.
0: 가지고 온 짐 다 내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할래? 꽝꽝 공룡! 해보자!
4: 완전 좋지!
5: 우리 같이 해!
1: 내가 다 안내해주고 싶은데 우선 환자로 온 아기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살펴봐줘야 하거든. 얘가 갑자기 목이 아프대.
2: 괜찮아. 환자 보는 동안 쉬면서 기다릴게.
4: 아, 지겹게 기다리자고. 잠깐 산책하면 어때?
2: 응? 안 될 거 없지. 조용조용 말하면서 가면 공룡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4: 잘하면 먼저 이것부터 먹고. 공룡을 잘 찾으려면 먼저 배가 불러야지.
2: 아, 풀새 딸린 초식 공룡이야.
4: 쟤한테 해물칩 좀 줘볼까?
2: 아, 안 돼. 사람이 먹게 만든 걸 함부로 야생동물한테 주면 어떡해.
4: 한 입만 주는 건 어때? 또 이거 줄 때 바로 클로즈업 사진 찍으면 되잖아. 안 그래, 호레이쇼? 머리를 좀 써.
0: 꽝, 꽝, 꽝. 공룡!
4: 겁도 없이 날 찍어.

0: 이젠 네가 공룡이야, 러블.
1: 야호! 난 러블사우루스다. 꽝, 꽝.
2: 엄청 가까워. 먹고 있는 틈에 최대한 많이 찍어놔야지.
3: 프랑수아, 뿔에 카메라 끈 걸렸어.
2: 지금 이 각도가 딱 좋은데.
3: 걱정 마, 프랑수아. 내가 갈게.

0: 놈이 바로 공룡 타는 카우보이다.
1: 그런 말이 나와? 공룡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 라이돌 불러야겠어.
2: 무서운 공룡이 잡으러 간다.
3: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1: 우리 지금 트리케라톱스한테 끌려가고 있어. 으아, 바로 뒤에서는 사나운 익명이 쫓아오고 있고.
3: 걱정 마세요, 터보 선장님. 저희가 갈게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려. 퍼피 구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1: 조심해!
2: 꽝꽝꽝! 공룡?

0: 멋지다.
1: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오늘은 터보 총재 두 분을 구해야 돼. 지금 달리는 공룡에 타고 계시거든.
3: 정신이 쏙 빠지셨겠는데?
2: 거기다 뒤에서는 익룡이 쫓아오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누가 가냐면 체이스? 넌 드론으로 저 트리케라톱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줘.
1: 공룡 경찰 체이스 출동!
2: 그리고 스카이, 너는 벨트를 이용해서 터보 형제 두 분을 들어올려주면 돼.
4: 하늘을 나는 스카이!
2: 그리고 렉스, 너는 공룡 말을 잘하니까 우리가 두 분을 구조하는 동안 트리케라톱스를 진정시켜줄래?
5: 왕! 공룡 구조관 출동!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예!

0: 그 트리케라톱스 소리야?
1: 어, 너희 트리케라톱스가 초식 공룡이란 거 알아? 오로지 식물만 먹는단 뜻이지. 쟨 이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을 엄청 좋아할 거야.
0: 그래? 그럼 멀지 않은 데 있겠네. 체이스, 드론으로 공룡이랑 두 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줄래?
2: 드론! 봐! 이건 발자국 같은데?
1: 맞아, 트리케라톱스의 발자국이야. 근데 저건 뭐지?
0: 해물칩 아니야? 헉! 스카이, 두 분 위치를 찾았어. 저 드론을 따라가줘.
3: 아, 알았어.
4: 허허, 저리가, 이 끈질긴 익룡 녀석.
2: 저렇게나 큰 익룡이 가까이 있으면 스카이가 어떻게 다가가지?
0: 더보 선장님, 과자 버리세요. 어서.
4: 안 돼. 이 라이맹이 얼마나 기막힌데.
0: 체이스, 익룡을 더 떨어뜨려 놓자.
2: 발사.
0: 삭제인 곳으로 가고 있어. 스카이, 지금이 기회야.
3: 대탕. 누구든지 빨리 잡으세요.
5: 내가 훨씬 용감하니까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양보해 줄게.
4: 뭐? 당연히 내가 더 용감하지. 자, 너 먼저 가. 고마워.
3: 물려, 다시 잡니다. 다 잊어? 식충 식물들이 있어서 만만치 않겠네.

0: 잡아. 아니.
1: 공룡 속도가 아까보다 빠른데?
0: 안 되겠다. 천천히 좀 가.
2: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 곧 구해드릴게요.
0: 안 돼. 여기 다른 구덩이잖아. 어쩜 좋지? 이거 정말 골치 아프겠는데.
1: 라이더, 저 공룡이 절벽을 타고 올라오는 건 무리야.
3: 프랑스와 아저씨는 구덩이에 빠졌고.
0: 빨리 좀 꺼내줘. 가라앉아. 여기 다른 냄새도 독해.
1: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로보도 공룡 트럭을 몰고 와줘. 스카이, 저 구덩이에서 만나.
2: 알았어.
0: 우와, 그래 이거야. 내가 제일로 원하던 클로즈업 사진 각도다. 근데 발이 안 빠지네. 오, 좀 괜찮은데. 잠시네. 안 돼, 오지 마. 이까지 해무칩이 뭐라고 이런 타월 구덩이에 들어와. 그러다 100% 후회한다.
1: 라이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끌어올려야 돼. 로보도 공룡 트럭의 집게팔을 저 구덩이까지 내려볼래? 렉스, 넌 계속 저 공룡을 달래줘.
2: 바로 갈게.
1: 겁먹지 마. 구하러 온 거야. 올려줄게. 그냥 그 벨트만 차면 돼.
2: 무서운 거 아니야. 편안히 있어.
1: 로보도 끌어올려주자. 잘했어. 이제 프랑스와 아저씨를 구하자.
0: 제발,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빨리.
2: 자, 아저씨 잡으세요.
0: 발이 빠져 있어서 못 잡아.
2: 내가 해볼게. 아! 공룡 집게발.
0: 메르시 렉스.
1: 로보도 다시 한번 들어올려줘. 다음은 렉스, 네 차례야.
0: 만세!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아직 내 해무칩도 잔뜩 남았지. 이런.
2: 다 나와서 다행이야, 베리.
4: 공룡들 땅에 와서 봉변 당할 뻔했는데 정말 고맙다.
1: 별 말씀을요. 혹시 또 트리케라톱스한테 매달리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아, 맞다. 내가 찍은 사진 한번 구경할래?
4: 잠깐, 타르가 묻어서 망가진 거 아니었어?
0: 아니야, 내가 어떻게 지켜낸 사진인데.
4: 와, 예술이 따로 없네. 네가 이렇게까지 귀엽게 나온 사진은 처음 보는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퍼피 구조대 스카이다이버를 구해라.
3: 오호, 보기만 해도 벌써 짜릿해. 우리 치카레타도 너무 설렌대요.
4: 안전수칙 전부 다 꼼꼼히 확인했고, 저 스카이다이빙할 준비는 되셨죠, 여러분?
3: 그럼, 언제든 말만 해. 근데 살짝 무섭긴 하네. 혹시 떨리지 않으세요?
5: 저야 뭐 곡물탑 청소하러 높은 데 하도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팁 하나를 드리자면 절대 밑을 안 보면 될 거예요.
3: 진정하시고 저 용감한 데니엑스가 한 말을 떠올려봐요.
6: 더 높을수록 좋은 건 더 오래 떨어지기 때문이죠.
5: 그래도 더 올라가는 건 아니죠.
7: 내 거라고.
8: 무슨 내 거야.
7: 저 정도면 금방 내려.
8: 비켜봐, 내가 해볼게.
9: 와,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도 해볼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10: 역시 스카이야.
9: 너 표정이 왜 그래?
7: 이 놀이 진짜 재밌는데 장난감을 내렸으니까 이제 또 못하잖아.
8: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면 뛰어내리기 천만이 위험한데. 기다리세요. 지금 뛰어내리는 건 안 돼요.
3: 지금 뛰어내려? 좋았어.
5: 실장님, 이제 낙하산을 좀 펴야겠어요. 내려야 할 땅이 거의 코앞이거든요.
3: 오, 산에 내리게요? 좋아요, 한번 해보죠 뭐.
5: 네?
3: 이런 코스도 짜릿한데요.
5: 예전에 제 말이 벌통을 깔고 앉았을 때처럼 진땀이 쫙 나네요.
3: 전 다시 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산토끼 갇힌 거 맞죠?
5: 거기는 다른 친구도 있네요.
3: 저 사자 아무래도 보통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요. 라이달 불러볼게요.
7: 우리가 재밌는 게임 만들었는데 한번 볼래? 일단 장난감을 나무에 걸고.
9: 뭐야?
7: 미안해 마셜, 다시 걸어볼게. 좋아, 됐다.
9: 내 꼬리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
11: 네, 구대 시장님, 웬일이세요?
3: 문제가 있어서. 셋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바람에 이 산턱으로 내렸거든.
5: 아직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 우리를 계속 노려보는 사자도 있고.
11: 사자요?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2: 라이더가 부른다!
7: 어디
9: 갔어? 여기 배달이요.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어, 빨리 와줘서 고마워. 구대 시장님이랑 알 아저씨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산통에 잘못 내리셨대.
2: 와, 진짜 위험한 상황 아니야?
1: 맞아. 길이 없어서 직접은 못 내려오실 거야. 더 심각한 건 근처에 사자도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0: 과일? 넌 벨트로 시장님이랑 아저씨를 저 산턱에서 땅으로 옮겨드릴래?
1: 하늘을 나는 스카이!
0: 그리고 한 명 더. 스파이 체이스. 찍찍이 신발을 신고 산에 올라가서 확성기로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줘.
2: 특급 스파이 체이스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위치 보여, 스카이?
1: 아직! 어? 저기 계셔! 산 꼭대기 바로 밑이야!
2: 우리 여기 있어, 스카이!
3: 라이더, 찍찍이 신발을 신더라도 여긴 사자를 피해서 올라갈 만한 데가 안 보여.
0: 그럼 찍찍이 신발은 빼고 확성기만 쓰자.
4: 어?
3: 확성기? 저리 가, 사자야! 어서! 아기 사자들을 돌보는 엄마 사자인 것 같은데?
0: 그럼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게 엄청 싫겠네. 우리가 사자 가족을 피해서 구하자. 차를 타고 저쪽으로 가면 어때? 시장님이랑 알 아저씨는 보이면서 사자군 거리를 충분히 벌릴 수 있잖아. 스카이, 이제 거기서 한 분씩 구조해줘.
1: 알았어!
5: 오! 반가운 우리 헬리콥터가 왔어요. 구대인 시장님, 먼저 가시죠.
2: 참 친절하기도 하시지. 자, 가자, 시카레타. 어, 조심해, 시카레타.
5: 어디 가요, 깜찍이. 좀 위험한데. 아, 살았네. 고맙다, 스카이.
2: 어, 내 새끼 잘 좀 부탁해.
1: 걱정 마세요. 구대인 시장님도 금방 내려드릴게요. 여긴 안전한 곳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5: 지카레타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잘 왔어요, 시장님.
2: 고마워요. 지카레타, 엄마는 금방 갈게, 기다려.
0: 네, 저희가 시장님도 금방 내려. 사자가 구대 시장님 계신 데로 올라가고 있어. 얼른 시장님을 구해야 돼.
1: 지금 바로 갈게.
0: 뒤로 물러나, 스카이! 바람이 너무 심해서 물이야!
1: 그럼 구대인 시장님은 어떡해?
0: 우리가 구할게! 체스, 저쪽으로 짚라인을 쏴줘!
3: 어, 알았어! 짚라인!
0: 딱 좋은데?
3: 확성기! 구대인 시장님, 그 앞에 있는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세요!
2: 오, 스카이 다이빙에 이어서 이제 짚라인까지 타는 거야? 꼭 모험가가 된 기분인데? 근데 아무리 모험이 좋아도 사자 좀 그렇다.
5: 짚라인을 저렇게 타는 건 처음 보네. 걸어서 여기를 어떻게 오시려는 거야?
3: 구대인 시장님,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2: 근데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6: 벌써 왔잖아. 쟤도 짚라인을 타면 어쩌죠?
5: 에이, 사자는 절대 그런 짓 안 하니까 걱정 마. 그 대신 저런 짓을 하는 애들이라 문제지.
2: 오, 아기 사자들이네. 깜찍해라. 간지러워. 요 귀염이들. 정말 무섭게 왜 그래?
6: 라이더, 이젠 어떻게 구하지?
0: 마셜이 사다리 뻗으면 될지도 몰라. 마셜, 지금 바로 산으로 와줘.
1: 바로 갈게.
0: 좋아, 일단 저 엄마 사자를 시장님한테서 멀리 떼어놓자. 제이스, 공 던지게 준비해줘.
3: 알았어. 발사 준비.
0: 테니스 공으로 아기 사자들의 관심을 끄는 거야.
3: 그거 좋은데?

0: 잘한다. 매달린 시장보단 테니스 공이 훨씬 재미있지.
1: 마셜, 시장님 계신 대로 사다리 뻗어줘. 주변의 사자들 조심하고.
2: 사다리! 사자!
1: 그대 시장님, 사다리 꼭대기를 잡으세요.
0: 오, 안 돼, 오지 마. 너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오, 어쩜 이렇게 또 품에 쏙 하고 안기니?
2: 제가 엄마 사자한테 데려다 줄게요. 자, 여기 귀여운 아가.
1: 정말 잘했어, 마셜.
0: 맞아, 구해줘서 고맙다. 저 사자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저한텐 역시 닭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리 온 귀요미.
2: 안녕, 라이더. 구대의 시장님이랑 아라저씨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대.
1: 우와.
0: 어떤 일, 라이더? 산턱에 갇혔던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방금 너희만을 위해 특별히 시도한 점프였거든. 여기 아이씨랑 치카레타랑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1: 별 말씀을요. 혹시 또 센 바람에 밀려 날아가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치카레타만 내려오면 끝인데. 오! 아까 엄마하고 연습한 대로만 해야지. 뭐 내렸으면 됐다.
2: 알렉스의 컵케이크. 자, 누구 나랑 이거 할 친구? 꾹꾹꾹이 댄스.
3: 얼른 하자.
2: 알았어, 날 따라해봐. 신나게 흔들다가 오른쪽 팔짝, 반대로 팔짝.
1: 얘들아, 아침 먹자.
4: 꾹꾹꾹이 하는 날은 항상 왜 이렇게 밥이 당기는지 몰라.
5: 저 포터 씨, 제가 원리 주려고 부탁드린 생선 간식은 다 준비됐나요?
6: 네, 그럼요. 거기 밖에 있는 탁자에 놨어요.
5: 어, 네.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알렉스, 양치는 했니? 가방에 도시락은 담았고?
2: 네, 다 했죠. 참, 깜빡할 뻔했다. 오늘 학교에 컵케이크 가져가야 하는데 제가 블루베리들로 장식해놓은 거야.
6: 저 상자에 담아놨단다.
2: 우와. 아, 시간이 좀 남는데 버스 오기 전까지 놀아도 되죠?
6: 물론 되지. 멀리 가지는 마라.
2: 우와, 저 나비 예쁘다. 비린내. 컵케이크가 아니네. 그럼 내 꿈? 허, 그래, 걔네 부르면 되겠다. 미니 고전에 누가 내 컵케이크를 가져가고 대신 이 생선 간식을 남겨놨어. 미야옹. 우린 어서 그 컵케이크를 찾아야 돼. 학교에 가져갈 수 있게. 그럼 미니 고전에 출동하자.
7: 미니 고전.
2: 왜 그래, 치카레타? 블루베리? 나도 내 컵케이크에다 블루베리 장식했는데. 저 앞에도 있네, 저기에도. 좋아, 다 같이 저 블루베리들을 따라가자.
5: 월리랑 월린다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내 정신 좀 봐. 걸레를 가져가야 등대 렌즈에 낀 때를 박박 닦을 텐데.
2: 줄줄이 이어져 있어. 가자. 와, 저기도 블루베리가 있잖아. 출동하자. 우리의 컵케이크를 찾으러.
5: 어? 오, 이런. 갑판문을 활짝 열어놓고 물개성까지 갈 뻔했네.
2: 갑자기 뭐야? 우와, 우리 지금 바다로 나가나 봐, 얘들아. 이거 진짜 짜릿한 모험이 될 것 같지 않아?
6: 알렉스, 스쿨버스가 왔어. 알렉스? 알렉스!
5: 어? 자전거가 없네. 허피 구조대.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두들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알렉스가 스쿨버스도 안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대.
2: 저런.
3: 이거 큰일이네.
1: 우리들이 찾아내면 되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제이스? 확성기 이용해서 알렉스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한번 찾아봐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스카이.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고글로 알렉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래?
3: 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라이더, 웬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보여.
1: 저희가 찾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세발 자전거라 근처일 거예요.
2: 단서가 있나 볼게. 비린내.
0: 터보 선장님이 부탁해서 내가 만든 간식이야. 이게 왜 여기 있지?
1: 누가 떨어뜨렸나 봐요. 스카이, 다른 흔적은 없어?
3: 지금 하늘에서 계속 훑어보는 중이야. 이상하다. 알렉스 나무집에 무슨 케이크 상자가 놓여있는데?
0: 오늘 알렉스가 학교에 컵케이크를 가져간댔지.
3: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 안에 생선 간식이 꽉 차있어.
2: 내가 올라가 볼게. 단서 같은데?
0: 터보 선장님 거잖아. 오늘 아침에 컵케이크 상자랑 같이 탁자에 둔 거야.
1: 상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0: 맞아, 똑같지.
2: 그럼 터보 선장님이 들고 가신 게 알렉스 컵케이크 상자였나 봐.
1: 그 추리가 맞는 것 같아, 제이스.
3: 라이더, 바닥에 블루베리가 꽤 많아. 혹시 블루베리 컵케이크였어요?
0: 아, 맞아. 알렉스가 직접 장식한 거야.
3: 블루베리 따라왔더니 선착장이 나왔어. 알렉스도 이걸 따라왔겠지?
1: 거기서 만나자, 스카이.
0: 혹시 또 모르니까 난 식당에 있으마.
1: 네, 좋아요. 선장님 상잔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3: 라이더, 알렉스의 자전거하고 짐수레가 선착장에 있어. 알렉스는 안 보이고.
1: 고다리 호가 없는데? 아마 알렉스도 그 배에 탔겠지? 한번 여쭤봐야겠다.
4: 안녕 라이더, 웬일이야?
1: 터보 선장님, 혹시 거기에 알렉스 있나요?
4: 아니, 오늘 난 그 천방지축 알렉스를 한 번도 못 봤는데.
5: 그럼 대체 어디 갔지?
6: 선장 알렉스 또 선언! 다 같이 항해해. 찍찍이 선언, 낯갈렸어. 뭘 한 거야? 내 컵케이크네? 학교에 가져가기로 한 거. 학교! 터보 선장님! 여기 갑판 문 좀 열어주실래요? 터보 선장님! 내 소리가 안 들리시나? 후티, 네가 선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알려줘.
7: 후티? 대체 이렇게 먼 바다엔 어떻게 왔어? 알렉스! 동물들이랑 가래에 내려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6: 선장님이 제 컵케이크 상자를 가져가셨어요. 생선 간식인 줄 알고서요.
7: 그럼 두 상자를 원래대로 바꾸고서 얼른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기다리시겠어.
6: 찍찍아!
7: 생지하고 저 상자는 내가 잡을게.
6: 빨리 도다리호를 세워야 돼. 근데 어떻게 세우지? 도와주세요.

0: 자신의 구조대가 탄 도다리호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 어, 저런. 터보 선장님하고 조끼 찍찍이가 물에 빠져있는데?
1: 지금 갈게. 구명 조끼 작동! 스카이, 베트로, 알렉스랑 동물들을 그 배에서 들어줄래? 주마, 지금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물개성 근처로 와줘.
2: 해양구조 주마 출동!
0: 알렉스, 금방 구조해줄 테니까 준비해. 야호! 우리 다 살았어! 근데 호찌랑 치카레탄 아직 배에 있는데?
3: 점점 팔이 아파서 이상 잘 그렇게 오랜 못 들어.
2: 제가 구하러 왔어요!
4: 큐브!
3: 고맙다, 주마. 덕분에 동물 친구들이랑 컵케이크 모두 바닷물에 안 빠졌어.
1: 선장님, 여기 뒤에 타세요.
3: 고마워. 근데 내 도다리호 좀 세워줄래? 물개섬에다 부딪히기 전에.
1: 너한테 부탁할게, 주마.
2: 알았어. 아까 스카이하고 점프 연습한 걸 지금 작전에서 써먹으면 되겠다. 호버크래프트 자동운전 모드. 헛! 자! 이걸로 뱃머리만 돌리면 되겠지? 물개섬에서 다시 멀어지게!
3: 완성!
2: 예! 케이크! 그대로 학교에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3: 난 드디어 월리랑 월린다한테 이 생선 간식을 줄 수 있게 됐고.
0: 아, 할아버지! 아깐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죄송해요. 이 컵케이크랑 우리 미니 구조대 구해줘서 고마워.
1: 에이, 고맙긴 뭘.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릴 불러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이렇게 예쁜 트리도 만들고 멋진 선물도 받잖아. 난 그게 제일 좋아. 나도. 장난감, 달짝아,
3: 안 돼. 망가져.
2: 길어, 길어.
3: 안 된다니까. 저리 가서 놀아.
4: 달림아, 소원 카드는 안 달 거야.
3: 달아야지.
5: 우린 카드 준비 안 했는데.
4: 내가 특별한 카드를 준비했어. 크리스마스 소원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 카드가 있거든.
5: 녹음 카드?
4: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안녕, 나는 달림이야. 자, 안녕, 나는 달림이야.
5: 우와, 신기하다.
4: 이번에는 진짜 소원을 빌어봐야지.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엔 예쁜 캐릭터 자전거 선물로 보내주세요. 네, 꼭이요.
2: 사과, 사과.
3: 달콩아, 안 돼. 이거 사과 아니야.
2: 사과 줘, 사과 줘.
3: 사과 먹고 싶어? 이따가 엄마한테 달라고 할게.
4: 달림아,
3: 어?
4: 우리 카드 같이 만들자.
3: 응, 알았어.
2: 어? 어?
4: 나는 카드에다가 예쁜 스티커를 붙여야지.
5: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스티커는 어때?
4: 우와, 완전 예쁘다.
3: 그치?
6: 달림아, 무슨 일이야?
3: 아, 달콩이가! 달콩이가!
6: 응? 달콩이가 뭐?
3: 엄마, 이것 좀 보세요!
6: 어떡해. 달콩아, 뭐 하는 거야?
3: 아, 내 가방!
6: 아이고, 이게 잘 안 지워지네.
3: 달콩이, 너 나빠!
7: 달콩아, 언니 거에 막 낙서하면 안 되지. 빨리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
2: 오, 미안. 미안해.
7: 달림아, 달콩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6: 그래, 달림이가 언니니까.
3: 치!
5: 달콩이가? 너
3: 달콩이 정말 미워. 어제도 트리 다 망가뜨리고.
5: 응? 그래도 귀엽잖아.
3: 아니, 하나도 안 귀엽거든. 맨날 내 거 다 망가뜨리고 방해하고. 얼마나 귀찮은데.
8: 나도 동생은 사양할래. 동생이 있으면 엄마 아빠도 나랑 조금밖에 못 놀아주잖아.
3: 맞아. 너인 좋겠다. 동생 없어서.
9: 자, 어? 오늘은 우리 가족 그리기를 해볼까요? 스케치북에다 가족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3: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달콩이는 그려주기 싫어.
4: 엄마, 엄마! 오니 유치원에서요!
2: 나긋, 나긋!
9: 우리 달콩이 너구리 인형이 좋구나.
4: 어? 저거 내 건데! 내 거야! 줘!
9: 달림아, 넌 이제 안 갖고 노는 거잖아.

0: 아니에요. 가지고 놀 거예요.
1: 나무.
2: 아니 제가.
0: 너도 나 방해하러 온 거지?
1: 나도.
0: 안 돼. 절로 가. 달구야. 괜찮아.
2: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0: 아니. 그게.
2: 달림아, 네가 그랬어?
0: 아니, 일부러 민 게 아니라.
2: 달림이, 너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아무리 달콩이 때문에 화가 났어도 그렇지. 계속 그렇게 못되게 굴면 어떡해?
0: 아니, 그게 아니라.
2: 언니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
0: 엄마 나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내 얘기 듣지도 않고.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2: 뭐?
0: 나 언니 안 할 거야!
2: 달림아!

0: 그래, 크리스마스 소원이 바꾸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 캐릭터 자전거 선물 말고 달콩이를 데려가 주세요. 저도 써니랑 별이처럼 동생이 없으면 좋겠어요.
1: 뭐? 달림이가?
2: 속이 많이 상했나 봐. 달림이도 아직 어린데 언니라고 맨날 양보하고 참으라고 했으니.
1: 어떡하지? 달림이 마음 풀어줄 방법 뭐 없을까? 똑똑. 달림이 자.
2: 달림아, 아직도 화났어?
0: 몰라요.
1: 그래, 엄마랑 아빠도 달림이 마음 알아.
2: 달콩이 때문에 속상한데 엄마가 달림이한테만 뭐라고 해서 정말 미안해.
0: 치. 어?

0: 내일 우리 겨울 캠핑 가는 거 어때?
1: 겨울 캠핑이요?
2: 그래, 멋진 캠핑카에서.
1: 우와, 캠핑카. 좋아요.
2: 여보, 준비 다 됐어?
0: 어, 다 됐어. 달리마, 안전벨트 매야지.
1: 네. 아빠, 빨리, 빨리. 늦겠어요.
2: 자, 그래, 그래. 자, 그럼 출발해볼까?
1: 출발! 출발!
2: 자, 출발! 아빠도 크리스마스에 캠핑은 처음인데 너무 멋지네.
0: 날씨도 좋고 말이야.
2: 자, 그럼 우린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해볼까?
1: 우와! 재밌겠다. 그럼 준비하는 동안 저기 가서 놀아도 돼요?
2: 그래.
1: 달콤이 또

0: 아직 어려서 위험해.
1: 싫어 싫어. 달콩이도 탈래.
0: 아이 참 위험하다니까. 이러면 나도 못하는데.
2: 아 맞다.
1: 너구리다.
0: 넌 여기서 너구리 썰매를 끌어주는 게 좋겠다. 너구리도 썰매 타고 싶대.
1: 너구리 너구리.
0: 나도 이제 타러 가야지.
3: 자, 어? 안녕. 너도 썰매 타러 왔구나.
0: 아, 안녕.
3: 괜찮아? 난 올라가서 썰매 더 탈 건데 같이 가자.
0: 괜찮겠지? 그래, 같이 타러 가자.
3: 자,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 거야.
0: 오케이.
3: 하나, 둘, 셋.
0: 완전 재밌다.
3: 맞아, 맞아. 자, 간다. 달리바, 괜찮아?
0: 괜찮아. 엄청 재밌어.
4: 밥 먹을 준비하자.
3: 네, 엄마. 나 이제 가봐야 해.
0: 어?
3: 나중에 또 놀자.
0: 그래, 나중에 또 놀자. 맞다. 달콩이. 어디 갔지? 달콩아. 달콩아! 저건...

달콩아! 어디 갔어, 달콩아? 어떡하지? 엄마 아빠한테 혼날 텐데.

0: 나 때문이야. 어? 이 소리는 맞아. 달콩이 웃음 소리야. 달콩아, 달콩아. 어? 어? 어? 어? 뭐야? 쟤는 다람쥐가 아니야. 다람쥐 아니고 청설모. 언니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1: 뭐? 뭐?
0: 달콩아, 다신 혼자서 가면 안 돼. 가야 돼. 늦었다고.
1: 눈동이 닫아.
0: 안 된다니까.
1: 언니, 눈동이 나랑 같이.
0: 좋아, 잠깐만이다.

0: 얘들이 대체 어디 간 거? 어? 달림아! 달콤아!
1: 오빠! 아빠!
0: 뭐야, 괜히 걱정했네. 둘이 이렇게 잘 놀고 있는걸.
2: 그러게, 역시 캠핑 온 보람이 있는걸.
1: 어? 우와! 불이 들어왔어요!
0: 우와, 정말 멋지다!
1: 아, 맞다! 달콩아, 어? 너 이거 가져! 너구이! 너구이! 이젠 네 거야! 언니, 고마워!
0: 예쁜 우리 딸들 메리 크리스마스.
1: 엄마 아빠도요. 달콩아 너도 모두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랜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골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같이 기지개를 쭉! 자, 먼저 고개 운동 하!

0: 야말.
1: 이번에는 헤엄치듯이 팔 돌리기.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야, 잘하는데. 자, 이번에는 날개 박수.

0: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1: 빨래.
2: 오호, 물이 싸싸 빨래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비누 거품은 퐁퐁.
3: 우와, 이제 돌아갔다. 빨래끼리 꼬이고 꼬이고.
0: 자, 물이 빠집니다. 으타타타타타타타타. 탈탈 털어 널면
1: 유후 깨끗해.
0: 이렇게 빨래가 되불살아.
1: 저요, 저요, 저요.
2: 짜잔. 오. 나는 커다란 티셔츠.
0: 우와, 탱구 티셔츠 엄청 큰데. 승범이는 뭐야?
4: 나는 기다란 바지.
0: 우와, 엄청 기다란 바지인데.
5: 우린 네모난 수수라.
0: 우와, 순간. 그렇다면 우린 귀여운 양말. 근데 이 발냄새. 얼른 깨끗하게 빨래 시작!
1: 시작! 하!
0: 비누 거품 펑펑! 우와, 빨래끼리 막 꼬인다! 우리도 해볼까? 하! 자, 노엘이 빨래가 돌아갑니다! 휘리리, 휘리리. 그렇다면, 볼짝샘 빨래도 돌아갑니다! 빙글빙글빙글, 철프다! 빙글빙글빙글, 철프다! 댕구랑 승범이도 한번 돌아볼까? 자, 빨래가 돌아갑니다!
2: 돌아갑니다.
0: 빙글빙글빙글,
2: 철프다!
0: 반대로도 빙글빙글! 그렇다면 우리 모두 빨래가 꼬입니다.
2: 꼬인다, 꼬인다, 꼬인다, 꼬인다, 꼬인다.
0: 승범이 빨래랑 부딪히니까.
2: 꼬였다.
0: 다 같이 돌자, 돌자,
2: 돌자, 돌자,
0: 돌자.
2: 여기 돌자, 돌자,
0: 빙글빙글 돌자,
2: 돌자, 돌자.
0: 차가 따라가자, 차가 따라가자. 돌아 돌아. 우와, 다 같이 꼬인다.
2: 다 같이 꼬인다.
0: 우와, 꼬였다. 우와. 탈탈탈탈 탈수 물빼기. 자, 간다. 오호!
3: 물이 빠진다!
0: 우와, 그렇다면 돌짝샘 빨래도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빠르게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승범이도 탈탈탈탈탈탈. 우와! 선율이도 탈탈탈탈. 우와! 물이 털어지고 있어. 그렇다면 좋아하는
6: 갈갈갈갈갈 너무 빨라.
0: 우와, 빠르다. 후, 이제 빨래를 꺼내고 탈탈 털어서 널어요. 다 함께 준비. 탈탈탈탈탈탈탈탈 탈탈탈탈탈탈탈 탈고 건조대로. 자, 누엘이도 빨리 와.
7: 탈탈탈탈탈 건조대. 자,
2: 선율이도 어서
8: 탈탈탈탈탈. 자, 이번에 승범이 탈탈탈탈탈 탈.
2: 댕구랑
5: 샤샤도
2: 탈탈탈탈탈탈.
0: 모두
9: 빨래 끝!
2: 와, 만나라 만나 빨래라.
0: 아직도 빨래하는 친구 있어요? 오, 그럼 어서 오세요. 다 같이
9: 빨래해 빨래해.
0: 모두 폴짝 준비 하!

0: 빨래처럼 우리 모두 잘했어! 예!
1: 진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무지개 마을의 베베.
1: 이곳은 무지개 섬이에요. 이 섬엔 아름다운 별 호수와 산 꼭대기에 늘 눈이 덮여 있는 쌍둥이 산이 있죠. 오, 저기 예쁜 집이 보이네요. 누가 살고 있을까요?
0: 우와, 잘 잤다. 좋은 아침.
1: 이 아이가 바로 베베. 베베라는 친구예요. 이분들은 베베의 엄마 아빠고요.
2: 어머, 어, 베베 잘 보고 다녀야지.
0: 베베는 잘 봤어. 공룡 공격. 잡아먹겠다.
2: 베베 아빠 피곤한데 깨우면 안 돼.
0: 싫어, 베베 놀 거야. 베베는 티라노야.
3: 어? 자, 쇼쇼쇼.
0: 재밌다.
3: 이제 그만.
0: 또 해줘. 더 해줘.
3: 우리 베베 말썽 부릴 거야 안 부릴 거야? 말썽 부리면 안 돼, 알았지?
1: 베베 내 가족 참 행복해 보이죠?
2: 베베, 오늘은 얌전히 노는 거다.
0: 네, 저 큰 베베를 믿어주세요. 야, 티라노 배고파요. 밥.
2: 베베, 그렇게 두드리면 쏟아져. 어? 아휴, 또 말썽이네.
0: 베베 말썽 안 부렸거든.
2: 베베, 이렇게 흘리면 어떡해.
0: 응? 별로 많지도 않네, 뭐.
2: 이 말썽꾸러기.
0: 베베 말썽꾸러기 아니야.
1: 말썽꾸러기 맞는 것 같은데요.
0: 베베 밥 안 먹어.
2: 이미 다 먹어놓고선.
0: 됐다.
2: 뭐하니 베베?
0: 아야야, 놀러 올게요.
2: 베베. 어머나, 이게 뭐야?
1: 이곳은 나무 놀이터. 아이들이 모여 노는 곳입니다.
4: 조금만 더.

0: 그건 장난이 아니라 말썽이라는 거야, 말썽.
1: 그래, 베베는 말썽꾸러기야. 으휴.
2: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나, 이거라도.
0: 말썽꾸러기.
3: 안녕베베.
0: 말썽꾸러기라니. 저 말썽꾸러기예요? 다들 제가 말썽꾸러기래요. 전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어? 저건 안에다 옮기실 거죠? 착한 베베가 도와드릴게요.
4: 그냥 줘.
0: 베베가 할게요.
4: 안돼, 베베. 괜찮아.
0: 죄송해요.
5: 어디 다치지는 않았어?
0: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4: 베베.
0: 이런 게 아닌데 잘하려고 그런 건데. 엄마도 친구들도 어른들도 나빠. 베베가 잘못했잖아. 베베는 나쁜 말썽꾸러기야. 배고파. 말썽꾸러기는 밥도 안 주겠지? 안 돼, 엄마!
6: 이 말썽꾸러기!
0: 잘못했어요!
6: 너 또 이럴 거야?
5: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뭐. 원래 애들은 말썽 부리면서 크는 거지. 안 그러냐, 베베?
7: 애들은 원래 그러면서 크는 거란다.
2: 그만두지 못해, 이 말썽꾸러기들.
0: 다 말썽꾸러기네. 베베만 말썽꾸러기인 게 아니었어.
8: 베베, 다친 게 없어?
0: 베베 안 다쳤어요. 베베 말썽꾸러기죠?
2: 괜찮아, 베베.
8: 원래 애들은 다...
0: 저 알아요. 애들은 다 말썽 부리면서 크는 거죠?
8: 그래, 맞아.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2: 우리 말썽꾸러기 쑥쑥 크려면 잘 먹어야지.
7: 그래요? 베베는 오늘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미세먼지. 미세먼지 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이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좋아요. 다 나왔으니 이제 재밌게 놀아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5: 예!
4: 포켓몬 태그스타!

0: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픈 이유.
1: 지난 시간 이야기. 호떡이가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빨리 먹더니 그만.
0: 맛있어.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1: 머리가 아프다지 뭐예요. 그래서 호빵이가 아이스크림 딱지로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

0: 들어가서 알아봤죠. 갑자기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입에 들어오자 입천장 핏줄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면서 통증이 생겨 머리가 아픈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떡이가
1: 맛있어.
0: 호떡아, 어? 너 또 아이스크림 먹은 거야?
1: 누나 걱정 마. 이번엔 빨리 안 먹고 천천히 먹고 있으니까 머리 아플 일은 없을 거야.
0: 근데 또 이렇게나 많이 먹은 거야?
1: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많이 먹은 줄도 몰랐네. 누나 갑자기 배가 아파.
0: 뭐?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1: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왜 배가 아픈 거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왜 배가 아픈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만 궁금하네. 기다려봐. 자, 누나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야!

0: 뭘 하는 곳이지?
1: 죽여야 산다!
2: 하!
1: 자!
2: 성공!
1: 으쌰! 으쌰! 으쌰!
3: 뭐, 이 정도를 가지고.
1: 하나 더!
2: 하나 더!
0: 우와, 맨손으로 쪼개다니! 안 아프세요?
1: 난 소화효소.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2: 하!
1: 빠샤!
0: 우와, 대단하다! 아, 근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
1: 응? 왜 하긴? 빠샤!
0: 어? 아프시겠다.
1: 아니, 나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0: 아파! 죄송해.
1: 난 전혀 아프지가 않다. 왜? 우리 소화효소 감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음식을 잘게 쪼개야 산다. 이 아빠처럼 잘 쪼개는 소화효소를 분해맨이라고 하는데.
0: 저도 해볼래요. 하나 더!
2: 하나 더!
1: 어, 그래. 좋아. 자, 이 아빠처럼 최고의 분해맨이 되려면 힘을 끌어올려서 자, 손날에 몰고 자, 쪼개야 산다, 아빠야!
0: 쪼개야 산다! 아!
2: 아! 실패!
0: 아우, 아우.
1: 아프냐?
0: 네!
1: 아프냐?
0: 네!
1: 그럼 안 아플 때까지 지옥 훈련이다! 격파 100개 더!
2: 100개 더?
1: 늦었다. 이 아빠는 위산탕으로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 남아서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0: 네. 다녀오십시오. 어? 근데 내가 여기 왜 왔더라? 아 맞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왜 배가 아픈지 알아보려고 온 건데.
4: 비상, 비상. 위산탕에 얼음 괴물이 나타났다.
0: 얼음 괴물이라면 아이스크림? 호떡이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위산탕에 아이스크림이 나타난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5: 소세지. 소세지.
6: 어, 미림, 우리랑 놀아요.
7: 얼음 괴물, 저리 가라고.
6: 우와.
8: 소화효소, 우리랑 놀자.
1: 저리 가, 이 얼음 괴물아.
6: 얼음 괴물이라니.
8: 우리 아이스크림이거든.
6: 우리랑 놀자니까. 잡았다.
1: 얼음.
0: 내 예상대로 아이스크림에 닿자마자 아빠 소화효소가 꽁꽁 얼어버렸어.
6: 아이 참, 꽁꽁 얼어서 잡기놀이도 못하고 시시하네.
8: 그럼 우리 다른 데 가서 놀자.
6: 어? 저기 소장은 어떤데?
8: 어? 좋아 좋아.

0: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얼음 땡!
1: 땡! 고마워.
2: 나도.
0: 네! 위님도 얼음 땡!
1: 땡! 고마워. 어서 저 소시지를 소화시켜야 돼. 위님, 왜 그러세요?
3: 얼어있어서 그런가 봐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소화 여사님, 저 소시지 소화를 부탁해도 될까요?
4: 나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0: 아이스크림 때문에 위님도 소화 여사도 힘을 쓸 수 없게 됐어. 그래서 호떡이 배가 아팠던 거야?
4: 소시지가 상하고 있어요.
3: 얼른 소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어떡하지?
0: 제가 데리고 갈게요.
3: 그럴래? 할 수 있겠어?
0: 네, 해볼게요. 소시지, 가자. 자, 소장으로 가자.

0: 소장님, 소시지 좀 소화시켜줘. 어? 어? 저기도 아이스크림이 다녀갔나? 소장님이 얼어버렸네. 소장님, 얼음 땡! 땡!
1: 아유, 소화여서 고맙구나.
0: 소장님, 괜찮으세요?
1: 아니, 난 괜찮은데 이 소시지는 안 괜찮은 것 같구나.
2: 소시지.
1: 소화가 전혀 안 됐어. 이러면 그 녀석들이 나타나 위험해질 거야.
0: 위험해요? 그 녀석들이 누군데요?
1: 아유, 우와, 난다.
3: 난다? 냄새 난다.
1: 왔다. 유해균들이 왔다.
4: 먹어 치우고 힘 좀 내볼까?
5: 야호!
6: 질러! 질러!
7: 먹어! 먹어!
1: 소시지를 먹은 유해균들 몸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있어! 독소가 모이면 대폭발이 일어날 거야!
0: 아,

0: 기운 독소 발사 성공!
1: 소시지를 먹으니까 더 힘이 나는구먼. 유해균들이 소시지를 먹고 더 강해지기 전에 어서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소화요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2: 제가요? 저는 한 번도 쪼개기 성공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3: 이 아빠처럼 최고의 분해맨이 되려면 온몸에 힘을 끌어올려 손날에 모으고 쪼개야 산다! 바샤!
2: 그래! 아빠 소화효소는 말씀하셨지! 온몸에 힘을 끌어올려! 손날에 모으고 쪼개야 산다! 바샤!
0: 어, 소시지!
1: 소화효소야! 바로 그거야!
2: 쪼개야 산다! 바샤!
4: 어, 뭐야? 소시지 신나게 먹고 있었는데 다 쪼개졌잖아.
5: 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만 가자.
4: 아쉽다. 어,
1: 소화여서 네 덕분에 소시지는 잘 분해됐고 유해균들은 돌아갔어.
2: 제가 해낸 건가요?

0: 녹는다.
1: 조개야 사자 마셔.
2: 사르르르르.
3: 우와, 아이스크림도 다 쪼갰네. 너 진짜 대단한 소화요소구나.
1: 마셔.
4: 배가 아팠었는데 이제 괜찮네.
1: 호떡아.
4: 누나, 나 이제 배 안 아파.
1: 정말 다행이다. 호떡이, 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님도 소장님도 소화효소도 꽁꽁 얼어서 소화를 시킬 수 없거든. 그러면 유해균들이 나타나서 독소를 내뿜는데.
4: 그래서 방귀가 뽕뽕뽕 나왔던 거야?
1: 맞아. 심하면 설사까지 하게 된다고.
4: 누나, 나 이제 아이스크림 한꺼번에 많이 안 먹을 거야. 약속해. 약속.
1: 진짜지? 약속. 우리 친구들도 아이스크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 약속. 손톱 물어뜯기 대장의 최후. 손톱 물어뜯기 대장.
4: 응? 그게 누군데?
1: 누구긴 누구야? 호떡이 너지. 제발 손톱 좀 물어뜯지 마.
4: 나도 모르게 그만.
1: 왜 자꾸 손톱을 물어뜯는 거야? 너 그러다.
4: 아이고야.
1: 갑자기 이가 아프다고?
4: 아이고 배야.
1: 뭐야? 배가 아프다고? 뭘 잘못 먹었나?
4: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배도 아프고 이도 아픈 거지? 왜 이도 아프고 배도 아픈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어? 손톱 딱지가 깜빡이네. 혹시 손톱을 물어뜯어 먹어서 이도 아프고 배도 아픈 거 아니야?
4: 에이, 설마. 손톱 좀 먹었다고? 말도 안 돼.
1: 혹시 모르잖아.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올게. 야!

0: 세상을 지키는 앞니들이야.
1: 아, 앞니들이구나. 그런데 왜 울고 있어? 너 피나? 잇몸도 퉁퉁 부었어.
0: 알아. 아파서 우는 거야.
1: 너는 여기 깨졌어.
0: 알아. 그래서 속상해서 우는 거야.
1: 너희들 왜 이렇게 된 거야?
0: 왜긴 왜야? 그 녀석 때문이지.
2: 앞니들이 다 막아주마. 으쌰라 으쌰. 앞니들이 다 뜯어주마. 으쌰라 으쌰.
3: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막아보시지. 이런, 내 방패가 깨졌잖아.
0: 야, 너도 깨졌어?
4: 아, 그럴 리가.
0: 어, 없다, 없어.
3: 감히 내 방패를 깨뜨려. 용서 못한다.
0: 너 잇몸에서 피나.
3: 각오해라. 이번엔 박살을 내주마.
1: 뭐야? 그 녀석이 단단한 방패로 앞니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넌 깨지고 넌 피나고. 대체 그 녀석이 누군데?
0: 음식은 아니야. 아무 맛도 안 났거든.
1: 음식이 아닌데 왜 아랫니 마을에 들어온 거야?
0: 그건 우리도 모르지. 제발 다시 돌아오지 않길 바랄 뿐인데.

0: 또 왔어! 소아여서 너 뭐든 잘게 쪼갤 수 있잖아! 소아여서 이 녀석을 쪼개줘!
1: 내가? 그러고 보니, 나 오늘 소아를 도와주네!
2: 누구냐, 넌?
1: 소아 여서다! 너를 잘게 쪼개주마!
2: 떨고 있냐?
1: 그럴리가! 소아 효소는 음식을 잘게 쪼개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해왔다. 쪼개야 산다! 이야!
0: 소아 효소! 어떻게 된 거야? 왜 못 쪼개?
1: 너무 아파. 쟤 너무 단단해.
2: 날 쪼개시겠다. 어림없는 소리. 소아 효소, 넌 음식만 쪼갤 수 있잖아. 난 음식이 아니라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케라틴.
0: 케라틴. 그럼 잘라도 쪼개도 아프지 않다는 거야?
2: 그렇다. 난 손톱이다.
1: 손톱!
2: 이번엔 내가 이 손톱의 날카로운 맛을 보여주지. 간다. 아무도 날 막을 순 없다. 그럼 이만.
1: 그럼 저 녀석이 바로 호떡이가 물어뜯은 손톱인가? 호떡이가 손톱을 물어뜯어 먹는 바람에 앞니가 깨지고 잇몸이 다쳐서 아팠던 거야? 에이, 손톱은 내가 잡는다!
0: 소아여서 잠깐만!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우릴 괴롭히는 건 손톱만 있는 게 아니야. 손톱이 나타나면 꼭 뒤따라오는 녀석들이 있어. 호랑이도 제 바람을 한다더니, 저기 온다!
3: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흐. 하긴 우리가 호랑이노스러트를 만큼 세긴 허지.
1: 아니 너희들은
4: 그래 세륜이다.
0: 소아여서 어서 쪼개버려.
1: 알겠어. 쪼개야 산다. 야!
3: 맞고 뛰는 거.
5: 우리한테 손톱 형님이 주신 이 방패가 있다 이거야.
3: 아이 저리 믿게.
5: 가리켜.
0: 세균 때문에 부었는데 부은데 또 찌르냐? 미워!
1: 나쁜 세균들! 내가 꼭 쪼개주마! 계속 가라!
2: 아, 시원하다.
3: 녹아라! 녹아! 아니, 위산을 퍼부었는데도 왜 안 녹는 거야?
2: 난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케라틴이라 위산에 녹지 않는데. 손톱 얘기 못 들으셨어요?
3: 손톱이라고? 아, 왜 자꾸 손톱이 위산탕에 들어오는 거야? 아유, 저걸 내쫓을 수도 없고 그냥 콱.
2: 어디 한번 찔러드려요? 여기저기 막 그냥 한번 찔러볼까요?
3: 어? 아, 아니 저...
6: 편하게 있어.
3: 저 뾰족한 방패에 찔렸다간 큰일 나지.
7: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8: 아이고 손톱 형님.
9: 아, 저도 왔습니다 손톱 형님.
2: 오냐 세균들. 오냐
3: 세균 이 녀석들 거기서. 내가 이 손톱은 못 녹여도 너희들은 녹인다. 일로 와.
8: 아이 손톱 형님.
2: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그럼 녹을 일 없으니까.
8: 예, 손톱 형님.
5: 그럼 손톱 형님만 믿고.
3: 찔라, 찔라, 찔라. 야, 야, 야. 아이, 찌르지 마. 아, 배 아프단 말이야.
1: 잠깐! 아이, 이 세균들! 그만두지 못해!
3: 너 또 뭐야?
5: 얘 또 왔어?
1: 위님, 괜찮으세요?
3: 소아 녀석, 어서 와. 세균들 때문에. 위 아파.
1: 세균 이 녀석들

0: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내가 다 쪼개버리겠다!
1: 잠깐!
2: 아이, 우리도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야.
1: 손톱 형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거라고!
3: 우린 손톱 형님 밑에 살고 있었어.
4: 내 밑에만 딱 붙어 있어라. 그럼 안전할 거다.
5: 예, 네, 손톱 형님!
3: 우와, 여기 정말 영양분이 철철 넘치는데요.
2: 천국이 따로 없으니...
3: 우와!
2: 아니, 우린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은데!
3: 호떡이가 손톱 형님을 물어뜯는 바람에
1: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호떡이 몸속에 들어오게 된 거라고.
0: 그래서 배도 아팠던 거야?
3: 그래. 그럼 이제 우리 가도 되지?
1: 그럼 이만.
6: 어? 어디 도망가?
3: 아, 저쪽이야.
0: 아, 그렇게는 안 되지.
2: 아이고, 저쪽이야.
6: 내 위사를 받아라.
0: 쪼개야, 산다. 이야!
6: 세균 제거 성공! 예!
4: 그러니까 내 뒤에 딱 붙어있으라니까.
6: 너도 위산탕에서 배 아프게 하지 말고 대장으로 가서 똥이나 되시지.
0: 미님, 앞으로는 손톱이 위에 들어오지 않게 다시는 호떡이가 손톱을 물어뜯지 못하게 할게요.
6: 그래주면 고맙겠지만 호떡이가 계속 손톱을 물어뜯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4: 그럼 그 손톱에 예쁜 스티커라도 붙여주던가요.
0: 와,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또?
4: 또 그.
0: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난 이만. 호떡이 너 또? 네가 손톱을 자꾸 물어뜯어 먹어서 이도 아프고 배도 아팠던 거야.
7: 정말?
0: 그래, 게다가 손도 안 씻어서 손톱에 있던 세균까지 먹는 바람에 더 아팠던 거라고.
7: 정말? 누나, 나도 손톱 물어뜯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0: 잠깐만, 이럴 땐... 자, 짜잔! 어때? 이래도 손톱 물어뜯고 싶어?
7: 이렇게 예쁜 손톱을 어떻게 물어뜯어?
0: 그치? 그래도 손톱 물어뜯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자, 짜잔! 그걸 조물조물 하다 보면 손톱 물어뜯고 싶은 생각이
7: 싹 다 사라졌어.
0: 우와, 벌써?
7: 누나, 나 이제 손톱 물어뜯기 대장 안 할 거야. 예쁜 손톱 지키기 대장 할 거야.
0: 우와, 약속!
7: 약속!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2: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또.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쳤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희보네.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5: 예. Yeah.
4: 포켓몬 태그스타.
6: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볼까? 이거?

0: 거?
1: 아니면 이거? 그래, 이걸로 켜주겠어. 오늘은 바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짠! 안녕!
0: 안녕!
1: 정해드지요. 아저씨가 오늘 골라온 박스는 짜자자잔 짠짠 점점 빠르게 거북이.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진짜 거북이가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0: 진짜 거북이 있으면
1: 로봇 거북이가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자, 그럼 한번 열어볼게.
0: 네. 거북이.
1: 짜잔!
0: 와!
1: 우와! 거북이다, 거북이!
0: 진짜 거북이 맞아요?
1: 짜잔! 거북이 한번 찍어주자, 거북이 한번 찢어줘. 찍어주자. 짜잔!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안녕, 거북이. 안녕, 정엽이. 안녕, 지희야. 반가워.
0: 거북아.
1: 인사해, 거북이한테.
0: 안녕.
1: 안녕. 우와, 이것 좀 봐봐. 이거 봐봐.
0: 뭘.
1: 거북이 등에 알록달록 버튼이 있어.
0: 이건 눌러.
1: 빨간색, 노랑색, 초록색, 파랑색. 자, 그럼 아저씨가 한번 돌려볼게.
0: 네.
1: 그럼 아저씨는 지유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 돌려볼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북이네.
0: 그러네.
1: 아주 느린 음악이야.
0: 맞아.
1: 아, 졸려. 엎드려 있고 싶은 음악이야.
0: 아, 나도.
1: 아, 그치. 이번엔 정엽이가 좋아하는 파랑색 한번 돌려볼게.
0: 넹.
1: 어떤 음악이 나올지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찰칵. 아주 빠른 음악이야. 내가 왜 이러지?
0: 나도 왜 이래.
1: 마구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0: 나도.
1: 재밌는데 너무 힘들어.
0: 힘들어. 맞다.
1: 그러면 이번엔 지우, 정엽이도 한번 돌려볼까?
0: 네.
1: 지우부터. 지우는 노란색?
0: 네.
1: 오, 조금 느린 음악이다, 그지? 편하게 움직이고 싶다. 어때?
0: 좋아요.
1: 예? 자! 자! 그러면 이번엔 정엽이 한번 돌려보자. 초록색.
0: 초록색.
1: 오! 음악이 조금 빨라졌어. 랄랄라, 랄랄라. 기분 좋고 신나, 신나. 호, 호. 우와! 어때? 재밌지? 재밌지?
0: 네.
1: 재밌지? 아주 느린 음악부터 아주 빠른 음악까지 들려주는 점점 빠르게 거북이였어.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느리게부터 아주 빠르게까지 차례대로 한번 들어볼까? 자, 길을 모으자. 굴대! 굴대! 느리게, 느리게.
0: 졸려.
1: 아주 느리게.
0: 나도 졸려.
1: 나도 졸려. 어? 점점 빨라졌어. 어? 오.
0: 약간.
1: 점점 빨라지고 있어.
0: 우와! 예!
1: 오, 아주 빨라졌어. 우와, 박수! 야, 거북이도 잘했자. 고고고 예뻐해 주세요. 느린 거북이가 있어요. 느릿 느릿 나는 느린 거북이. 거친 바위 위를 걸을 땐 조심조심. 느린 거북이는 아주 느려요. 숲길에 오니 느린 거북이가 조금 빨라졌어요. 부드러운 모래 위를 걸어가니 조금 더 빨라졌어요.
2: 슝슝!
1: 우와, 엄청나게 빠르다. 거북이가 이렇게 빨라지다니, 여긴 도대체 어디일까요? 아, 물속이었구나. 이 거북이는 물속에서 엄청나게 빠르네.
3: 짠! 와, 지우거북! 청약거북!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거북이들. 우리 같이 놀아볼까, 거북이들? 그럼 거북이들아, 자, 따라와. 이쪽으로 갈 거니까.
1: 오, 숲길에 도착했다. 거북이들, 숲길 위를 느리. 어? 여기 부드러운 모래야. 조금 더 빠르게. 느리. 점점 빠르게. 우와. 오, 잠깐만. 저기 바다야. 거북이는 물속에서 빨라지잖아. 물속에서 헤엄치자. 가자. 우와. 점점 빠르게. 우와, 내가 제일 빠르다.
0: 내가 제일 빨라.
1: 우와, 너네 진짜 빠르다. 거북이들, 이제 음악회 갈 시간이에요. 오늘의 공연 박스 같이 가보자. 고고!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골라볼까?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이거!

0: 오이씨, 무슨 소리야? 조금 무섭다.
1: 그래도 용감하게 입박수로 결정. 오늘은 바로
2: 짜잔.
1: 이름을 리듬으로.
3: 안녕, 하이파이.
1: 자, 오늘도 신나게 미망놀이를 해보자. 어때?
4: 네, 좋아요.
1: 오늘의 박스. 짜잔! 이름을 리듬으로 엔 뭐가 들어있을까?
4: 궁금해요.
1: 자, 그러면 아저씨부터 한번 볼게. 짜잔!
4: 나도.
1: 오, 궁금해. 우와, 잠깐만. 야, 나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 오늘은 수수께끼. 이게 뭐게? 이거는 동물이 있어. 세 마리야. 뭘까?
4: 개구리?
1: 자, 이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야. 땅에 사는 것도 있고, 하늘에 나는 것도 있고,
4: 새!
1: 바다에 사는 것도 있어.
4: 어? 응? 나 알겠다.
1: 뭐야?
4: 물고기랑, 응. 그리고 땅은 개미.
1: 개미?
4: 그리고 하늘은 새? 기러기.
1: 기러기. 자, 다음 힌트. 풀을 먹는 친구도 있고, 고기를 먹는 친구도 있어.
4: 돼지?
1: 돼지. 코끼리보다 크고 무거운 친구도 있고 기린처럼 목이 아주 긴 친구도 있어.
4: 기린! 기린!
1: 아니야, 기린처럼.
4: 기린처럼?
1: 자, 마지막 힌트. 사람이 지구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지구는 이 동물의 시대였지. 지금은 볼 수 없는 동물이야. 자, 소리를 내줄게.
4: 개우?
1: 어?
4: 하나!
1: 아, 뭐라고?
4: 호랑이.
1: 지금은 이 시대에서 볼 수가 없어. 뭘까요?
4: 공룡?
1: 어? 정의미는?
4: 공룡.
1: 자, 과연 맞을지?
4: 공룡이다!
1: 짜잔! 공룡! 나는 힘센 공룡이다. 너희들을 잡으러 가겠다.
4: 나는 하늘 날이다.
1: 아이고, 하늘을 날아서 널 잡을 수가 없잖아.
4: 우리 나 안 잡고 친구를 하면 내려갈게.
1: 그래, 친구하자. 내 등에 앉아.
4: 나도 친구하자.
1: 안녕. 어, 너는 뿔이 세 개구나.
4: 어, 나 뿔 세 개야.
1: 너네 혹시 얘네 이름 알아?
4: 어.
1: 내 이름 뭔지 알아?
5: 티라노사우루스.
1: 뭐라고?
5: 트리케라사우루스.
1: 오, 합쳐졌는데?
5: 티라노사우루스.
1: 딩동댕. 자, 티라노사우루스.
5: 티라노사우루스.
1: 자, 그러면 리듬을 붙여서 한번 해보자. 리듬을 붙이면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어. 자. 티라노사우루스.
5: 티라노사우루스.
1: 다 같이 시작.
5: 티라노사우루스.
1: 티라노사우루스.
6: 아무리 무서운 공룡이라도 내가 불러주면 웃어준다고. 이름을 리듬으로 재미있게 불러볼까? Let's get it!
7: 리듬 공룡은 재미있다네. 리듬 공룡을 소개합니다.

얼굴에 뾰족한 뿌리 세 개 머리에는 부채처럼 큰 가위 특니 계란 특니

0: 공룡들이었어. 아, 애들아, 네? 오늘 리듬 공룡들이 주인공인 리듬 파티가 열린대.
1: 우와,
0: 우리도 한번 가볼까?
1: 네.
0: 자, 그럼 공연 박스로 큐!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는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 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노를 쳐요 시냇물 따라.

0: 레미!
1: 어? 안녕, 솔.
0: 혼자 어디 가는 거야?
1: 배를 따라가.

0: 안녕, 레미솔.
1: 우리 같이 놀까?
0: 그래. 어? 노를 저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떠나요. 노를 저요, 시냇물 따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함께 떠나요.
2: 이거야.
0: 돛을 빼고 나뭇잎을 꽂으면.
1: 와, 정말 대단해.
3: 다시 출발하자.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chicken. Foxy, the fox. They are different, but they are

Let's look at the numb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0: Minute hand. Minute hand. Minute hand. Hour hand. Hour hand. Hour hand. Math show quiz time. There are three clocks. Choose the right clock. The first clock doesn't have numbers on it. The second clock has only minute hands. Which clock says 5 o'clock? This minute hand is on 12, and the hour hand is on 2. So, it's 2 o'clock. And this minute hand is on 12, and the hour hand is on 10. So, it's 10 o'clock. Well done, everyon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5: 일상?
4: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공룡알이야.

0: 찾았다.
1: 찾았어?
0: 응.
1: 아, 이런 것도 있어.
0: 아, 블로그로 공룡 숲을 만들어보자.
1: 좋아. 공룡 숲 완성.

0: 트리케라톱스.
1: 셋, 스테고사우루스.
2: 넷, 브라키오사우루스.
1: 다섯, 스피노사우루스.
3: 친구들, 간식 시간이에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샷!
1: 도기!
2: 도기! Where are you going?
1: What? What was that?
2: Park? Hey, doggy, let's go together.
3: I'm going to the park.
1: What? Park? It didn't say that.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호지 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0: 레니,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랑 해파리.
2: 그쪽에 뭐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 아저씨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 플러스 원 요리 하겠습니다. 우리 꼬마들 혹시 김밥 좋아하세요? 그래서 꼬마 김밥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 we're making 꼬마 멸치 김밥 and 꼬마 새우 김밥, mini anchovy 김밥 and mini shrimp 김밥.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꼬마, 김밥, 김. 그럼. We have seaweed, dried seaweed. We have cooked rice, 공기밥도 있고요. We have anchovies, 이거 멸치요. These are dried anchovies. 그리고 멸치 같이 호두 요리할 거예요. These are walnuts. Here are our shrimp, 콘새우. These are dried shrimp. And we have almonds, 아몬드 있어요. We have garlic, 마늘. We have sugar, 설탕. We have soy sauce, 간장.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And we have sesame seeds, 참깨. 우리 채소 3개요. Red pepper, 우리 빨간 비만.

carrot, 당근, and 단무지, pickled radish. Now we're ready to make kimbap. First, we need to cook our anchovies and our shrimp. 네, 우리 먼저 멸치 볶음 그리고 새우 볶음 만들어 볼 거예요. So, let's cook our anchovies. So we add our olive oil, 우리 올리브유 오늘은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이 정도요. And we'll cook this on medium, 중불 할 거예요. Now, let's add our garlic, 우리 다진 마늘. 솔직히 마늘은 슬라이스 할 수 있지만 우리 꼬마 김밥 만들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는 너무 커요. 그래서 다진 마늘 쓰는 거예요. You can see the garlic is bubbling. 네, 이 방울들이 생겼을 때 Let's add our anchovies. 이제 우리 멸치 넣을 거예요. Okay. I love the smell of dried anchovies. 그 콘 멸치 냄새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맛은 훨씬 더 좋아요. So mix them around. You want to cover them in oil. 네, 우리 모든 멸치 기름 좀 필요해요. 이거 보세요. Look, you can see now the anchovies have cooked well. So we can add 4 ingredients. 우리 이제 재료 4개 넣을 거예요. First, we add our sugar, 우리 설탕. Then we add our soy sauce, 우리 간장. Oh, I like the sound. 소리 되게 좋아요. Now we add the sesame oil, 참깨 말고 참기름. And now we add the sesame seeds. 이제는 참깨 들어가요. 아직도 볶아요. Keep stirring. Okay. It's almost finished. Now we can add the nuts. 우리 호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호두 없을 때 다른 nuts 넣어도 돼요. 땅콩도 맛있어요. Okay, it's done. Now we will fry the shrimp. 우리 이제 새우볶음 할 거예요. So we add the olive oil. 우리 올리브유. First, garlic. 우리 다진 마늘. And we fry. Oh, 냄새도 나오고. I like the smell of garlic. And we add the shrimp, 우리 콘 새우. Wow, look at those tiny shrimp. 이 새우들이 진짜 작아요. They're changing color. 색깔도 변해요. 그 콘 새우 냄새 많이 나오는 거예요. So I think we can add the other ingredients. 이제 다른 재료들이 넣어도 돼요. Now we add sugar, 설탕. We add the soy sauce, 우리 간장. We add our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we add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 It looks really delicious now. 그리고 마지막 터치. 이번에 호두 말고 almonds. 네. Almond 넣을 거예요. 호두도 맛있어요. 땅콩도 맛있어요. 아몬드 맛있어요. 솔직히 견과류 다 좋아요. 아, 콘포도 넣지 마세요. Okay, it's done. Now, let's prepare our vegetables. 이제 채소 준비할 거예요. First, the red pepper, 빨간 피망. So we just cut a little bit. 우리 조금만 쓸 거예요. Let's cut very thinly. Slice very thinly. 아주 얇게. Next, the carrot, 당근. 이것도 조금만 필요해요. 이 정도. And slice very thinly. Very thin slices of carrot. 아주 얇게 잘라요. Okay. Finally, the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우리 반으로 잘라요. Okay. But now we need to fry the carrots. 이제 당근 볶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근은 지금 탄탄해, 튼튼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볼 거예요. A little olive oil. Our carrot. We need soft carrot. 부드러운 당근 필요해요. 당근이지

so we can make my kimbap. 네, 이제 고마 김밥 만들 수 있어요. We start with seaweed. 고마 김밥 김 먼저요. And then rice. And make it flat. 우리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Ooh, ooh, ooh, ooh. And now radish and carrot. 우리 당근 and pepper. 우리 파프리카. And last, the anchovies. 우리 멸치. 우리 한번 말아 볼까요? We roll, roll over. And tight. Roll, roll, roll, roll, roll. That's it. Let's try one more. Seaweed. Rice. Ball. Make it flat. 납작하게 만들어요. Then radish. 우리 단무지. Add some carrot. 당근. Some red pepper. 우리 paprika. And some shrimp. And now we roll. Roll tight. Roll, roll, roll, roll. Look, they are all done. 다 됐어요. 고마 멸치 김밥, 고마 새우 김밥.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스트. 맛보기. First, anchovy. 고마 멸치 김밥. Good. Sweet and salty. 아주 맛있어요. 그 멸치 짠짠 맛이 있어요. 그리고 채소 섞여서 아주 맛있어요. Let's try the 고마 새우 김밥. 바삭 바삭 새우 아주 맛있어요. 당당 새우 새우 당당당 새우 delicious. 네, 오늘 고마 김밥 두 종류 만들었어요. 고마 새우 김밥 그리고 고마 멸치 김밥. 다음에도 김밥, 다음에도 비빔밥, 다음에도 볶음밥, 다음에도 무슨 밥? I don't know.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Bye by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지구촌 새들의 축제 한마다 멋진 새 선발대회. 지구에서 가장 멋진 새를 뽑아보는 시간, 멋진 새 선발대회. 지난해 뽑힌 공작에 이어 올해에는 어떤 새가 가장 멋진 새로 뽑힐 것인지 여러분들의 관심,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우와, 누가 멋진 새로 뽑힐지 정말 궁금하더라.
2: 나는 독수리가 뽑힐 것 같아.
1: 독수리에?
2: 응! 독수리는 날개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세잖아.
1: 맞아. 그럼 나도 독수리를 응원하겠어.
3: 너희들, 정말 내가 멋진 새로 뽑히면 좋겠어?
2: 우와, 독수리다.
1: 그래, 우린 네가 멋진 새로 뽑히면 좋겠어.
3: 그럼 나 좀 도와줘. 나 너희들 도움 없이는 멋진 새로 뽑힐 수가 없어. 빨리 와, 빨리.
2: 알았어.
1: 그래, 가보자. 그림 조끼 구조대.
2: 독수리를 도우러.
4: 출동!

0: 독수리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독수리야.
1: 우리 왔어.
2: 왔구나. 그린조끼 구조대.
3: 근데 도와달라니? 무슨 일 있어?
0: 그러게. 봐봐. 너 날개 크지?
2: 펄럭펄럭.
3: 나 힘도 세지?
2: 독수리 파워!
0: 발톱도 완전 날카롭잖아.
2: 크아!
0: 봐, 우리 도움 없이도 넌 멋진 새로 뽑힐 것 같은데.
2: 아니, 나한텐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
3: 부족한 거? 그게 뭔데?
2: 실은 얼마 전

0: 분명히 내가 멋진 새로 뽑힐 것 같은데 그 전에 미용실에서 이 깃털 손질이나 해야겠구만. 딸랑딸랑.
1: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앉으세요. 털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0: 제가 곧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깃털 좀 멋지게 손질 부탁해요.
1: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2: 아참, 이번에 멋진 새 선발 대회 누가 뽑힐까?
3: 나는 깃털이 멋진 새가 뽑히면 좋겠어.
2: 하긴 지난번에 어떤 새 보니까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게 좀 그렇더라고. 설마 그런 새가 멋진 새로 뽑히진 않겠지?
3: 아, 안 뽑히지.
1: 오래 기다리셨죠? 먼저 네, 머리털부터 봐드릴게요.
0: 됐어요. 저 그냥 갈게요.
1: 네? 손님!
3: 뭐야? 어? 왜 그냥 가지?
0: 그때 난 깨달았어. 나 독수리는 머리털이 없어서 멋진 새로 뽑히긴 글렀다는 걸.
4: 독수리야, 근데 넌 왜 머리털이 없는 건데?
0: 그야, 부모님을 닮았으니까 그렇지. 우리 독수리들은 원래 머리털이 없어.

0: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없었다고. 오죽하면 이름이 독수리겠니?
1: 독수리가 왜?
2: 어, 어디 보자. 독수리, 독수, 어, 어, 아, 여기 있다, 너. 독수리야, 독은. 대머리라는 뜻이네.
1: 대머리라.
0: 아이, 속상해, 진짜.
2: 독수리야, 우리가 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
0: 나 머리 많아지게 해줘.
2: 어? 머리 많아지게?
0: 그래, 너 요정이잖아. 그 마법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1: 맞아, 도둑. 넌 할 수 있을 거야.
2: 알았어, 그럼. 도둑 요정의 마법으로 독수리의 머리털이 많아진 것이다.
1: 우와, 독수리 머리털 많아졌다.
0: 그래, 어디 어디 어디. 으쨔. 그래, 이거지. 머리털 많아지니까 인물이 사네, 살아. 정말 고마워, 그린족이 구조대. 고마워.
1: 근데 독수리 머리털 많아지니까 좀 독수리 같지가 않다.
2: 그러게.
0: 아, 나 이거 머리털 많아지니 좋구만. 잠깐, 이 냄새는? 와우, 고기다! 오, 오, 먹어야지. 아우, 잘 먹었다. 아우, 배불러. 아우. 예? 아, 내 머리 멋있죠? 아, 이거 반응이 바로 오네.
3: 아, 그게 아니라 머리에 피가.
0: 피? 피? 어디 어디 어디? 아! 아니, 웬 피가?
3: 어, 혹시 죽은 동물에서 묻은 거 아니에요?
0: 예? 어? 방금 고기 먹느라 동물 시체에 머리를 푹 파묻고 있었는데 그때 피가 묻었나 봐. 아, 이를 어떡하나. 이걸. 아유.
2: 독수리를 도와줬으니 이제 가자.
1: 그래.
0: 잠깐, 잠깐.
2: 응, 독수리야. 어,
1: 근데 너 머리야 뭐야?
0: 이거 동물의 시체에서 묻은 건데 이것 좀 치워줘. 아우, 찝찝해.
2: 알았어. 도둑 요정의 마법으로 독수리의 머리털이 원래대로 돌아오!
0: 뭐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잖아!
2: 그래, 너 머리털 없을 땐 고기 먹어도 아무것도 안 묻었잖아, 그치?
0: 그건 그렇지.
2: 생각해봤는데 독수리 조상님께서 너한테 그런 머리를 물려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도.
1: 이유? 무슨 이유? 궁금하다.
2: 그치, 한번 들어보자고. 저도 요정의 마법으로 독수리의 조상님이여 나타났었었었어.
4: 내가 바로 독수리

0: 초상 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할아버지니라.
1: 조상님, 천국에서 안녕하셨습니까?
0: 뭐냐?
2: 독수리 조상님, 독수리들이 이렇게 머리털이 없게 진화한 이유가 있나요?
0: 그럼 있다마다. 우리 독수리들은 죽은 동물의 몸에 머리를 파묻고 고기를 먹는데, 머리에 털이 없으면 동물의 피가 묻지 않고 그래서 세균에 감염된 걸 막을 수 있지. 머리털이 없는 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돼. 더운 날씨엔 머리로 뜨거운 열을 내보내고, 추운 날씨엔 목을 쑥 넣어서 따뜻한 털로 체온을 지키지.
2: 아하! 그러니까 머리에 털이 없는 건 독수리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0: 그렇소.
1: 그런 줄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조상님. 이렇게 털 없는 머리를 물려주셨어요.
0: 알면 됐느니라. 그럼 난 이만.
2: 독수리, 이제 알겠지? 지금 네 모습은 누구보다 멋져.
3: 맞아. 독수리 최고야.
1: 고마워, 얘들아. 나 머리털 없는 내 머리를 소중히 아끼면서 살게.
2: 그래.
3: 독수리 최고야. 최고.
4: 네,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해 가장 멋진 새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요? 축하합니다, 독수리님.
1: 우와, 진짜 내가 멋진 새로 뽑혔네. 감사합니다.
4: 네, 독수리는 평소 크고 멋진 날개, 강력한 발톱을 가졌고, 게다가 동물의 시체를 깨끗이 먹어 치움으로써 죽은 동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각종 감염병을 막아 지구의 생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이에 독수리를 올해 가장 멋진 새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1: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절 도와준 그린조끼 구조대, 그리고 자랑스러운 독수리 조상님들께 바칩니다. 세상의 모든 독수리들이여, 파이팅!
4: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독수리에게 줄 상장 만들기! 동물의 시체를 먹으며 살아가는 독수리들은 지구에 꼭 필요한 청소부들이야. 이런 독수리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도도, 사람이 만든 치료제와 살충제를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을 또 독수리가 먹으면 독수리는 생명을 잃게 되거든. 게다가 독수리가 살 곳이 줄어들면서 독수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이런 독수리들에게 힘내라고 멋진 상장을 만들어주도도.
5: 우정상, 독수리가 지구에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의 친구가 돼주기를 바라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독수리야, 힘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상킹킹!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0: 키보드.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7: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오늘 요정들을 부른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4: 우와, 피자다! 잘 먹겠습니다!
5: 에이, 다 드신 거잖아요.
3: 근데 그 상자 종이로 된 거 맞지?
4: 종이 맞죠?
3: 종이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거 맞지?
4: 맞죠?
3: 아니 근데 내가 그 상자를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니까 글쎄

0: 박사님 안 돼요. 아, 저거 저번에도 이렇게 막 버리시다니. 그런 건 재활용이 안 돼요. 가져가세요.
1: 이러잖아. 나 너무 속상했어.
2: 아.
1: 뭐야? 난 속상한데 왜들 웃어?
2: 박사님, 그건 상자에 음식물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3: 재활용품을 내놓을 땐 묻어있는 음식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해요.
4: 만약 음식물이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1: 헛! 아하, 그런 거였어? 우리 요정들 최고예요.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는 어린이가 있어.
2: 네?
3: 이럴 수가.
4: 말도 안 돼.
1: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이다.

0: 이 사건은 여기 딩동댕 딩동댕을 보고 있는 나 하나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아니 하나야 이 주스병 플라스틱이잖아.
2: 그래서요?
1: 플라스틱? 종이? 우유팩? 캔? 비닐?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저기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넣으면 나중에 그걸 공장에 가져가서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재활용함에 넣자.
2: 네.
1: 아, 맞다, 맞다. 그리고 그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2: 어, 왜요 또? 어, 저 딩동댕 딩동댕 봐야 되는데.
1: 아유, 빨리 와봐. 빨리 빨리. 가자, 가자. 이리 와봐.
2: 아, 왜요?
1: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이렇게 안에 묻어있는 걸 잘 씻어내고 물기를 탈탈 털어서 내놔야 돼.
2: 버리는 걸 뭐하러 씻어요?
1: 여기에 뭐가 묻어있는 채로 내놓으면 재활용 공장에서 이걸로 물건을 만들 수가 없대. 그러니까 꼭 씻어서 내놓기.
2: 네. 저 이제 딩동댕 보러 가도 되죠?
1: 예, 하나야! 어머! 아이, 참! 이것 좀 자기가 버리지 않고요! 아유!
0: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유치원에서도 계속됐지.
3: 친구들, 친구들! 집에서 이런 우유팩이나 요구르트병, 페트병 같은 재활용품들 모두 잘 나눠서 버리고 있나요?
4: 같은 거 막 쓰고 막 버리면 지구가 아파해요.
3: 맞아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지구를 아프게 해요.
2: 오, 지구 불쌍해.
4: 근데 저런 거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면 쓰레기가 줄어서 지구가 덜 아파요.
3: 오, 딩동댕 정답.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활용품들 종류별로 잘 모아서 버리기로.

0: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활용품들 종류별로 잘 나눠서 버리기로 약속!
1: 약속!
0: 약속.
1: 에이, 몰라 몰라. 나 하나쯤 재활용품 막 버려도 괜찮을 거야.
2: 너무해. 우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인데 우릴 쓰레기통에 막 버리다니.
3: 우릴 이렇게 막 버리면 지구가 아파할 텐데.
4: 하나, 너무해.
5: 슬퍼마라 재활용품들아, 내가 너희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재활용품들의 영혼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 야!

0: 나느냐 재활용 괴물. 재활용품을 마구마구 버린 나 하나 어린이를 혼내주러 출동! 총총총 총총총 총총총 찌그덕 총총총. 자, 이번 시간은 술래잡기. 술래고 싶은 사람?
1: 저요, 저요! 오.
0: 하나야 놀자.
1: 누구야?
0: 바로 나다, 재활용 괴물.
2: 누구니?
0: 반갑습니다. 저는 재활용 괴물입니다. 나 하나 어린이 친구고요.
1: 아니요, 저 저런 친구 없어요.
0: 무슨 소리야? 네가 날 만들었잖아. 이 페트병, 이 우유팩 기억 안 나? 재활용함에 넣지 않고 그냥 막 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재활용 괴물이 탄생한 거라고.
3: 근데 하나야, 너 진짜 재활용품 쓰레기통에 막 버렸어?
1: 설마, 그건 지구를 아프게 하는 건데 너 진짜 그랬어? 아니야, 나 안 그랬는데.
0: 헐, 이젠 거짓말까지 하시겠다.
1: 그게
0: 그렇다면 나도 더 세게 나가는 수밖에. 재활용 괴물 꼬랑꼬랑 냄새 공격! 그래 이렇게 냄새나는 것도 다 하나 때문이야! 하나가 재활용품을 버릴 때 물로 헹구지 않고 그냥 버렸기 때문에 그게 썩으면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라고! 아니, 하나야, 난 너만 평생 따라다닐 건데! 나 하나, 놀자!
1: 안 돼! 제발 따라오지 마!
0: 아니, 나 평생 너만 따라다닐 거야!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딩동댕 삼총사, 구하러 와줬구나!
4: 크크,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0: 아닌데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전 크크가 아니라...

0: 할아버지의 누나의 삼촌의 동생아.
1: 친구의 오빠의 사돈의 팔촌에.
2: 부모의 사촌인 재활용 괴물인데. 라고 하려고 했지.
3: 정확하구만.
0: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 이제 어린이를 그만 괴롭혀.
4: 재미없다니 너무해.
3: 아니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에 막 버리는 녀석을 혼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0: 그건 그렇지.
1: 그럼 우리 그냥 갈까?
2: 가자.
5: 안 돼! 가지 마!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재활용품 막 버린 거! 이 지구한테도 미안하고 너희 재활용품들한테도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0: 그럼 하나야! 이 재활용품들한테 약속해줘!
2: 앞으로 분리배출 잘 하겠다고 말이야!
4: 지금 뭐 하는 거야? 벌써 반성하면 재미없는데! 안 돼! 반성하지 마!
1: 어서 하나야!

0: 부끄러워.
1: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2: 딩딩!
0: 여기서 깨알 정보!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깨알 정보!
1: 우리가 또 해냈다!

0: 그리하여 하나는
1: 나 앞으로는 재활용품 잘 분리해서 버릴 거야. 지구야, 내가 지켜줄게. 약속!
2: 지구의 사투사!
0: 오늘도 학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3: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4: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5: 우리가 누구?
2: 기노대사조사!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순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장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6.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나비다. 어?
1: 우와, 노란 나비다. 날개를 나풀 나풀 나비가 날아가네. 어? 나비가 꽃에 앉았네. 예쁘다.
0: 어? 나비가 날아간다.
1: 어?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아, 맞다. 우리 나비 날개 있잖아.
2: 맞아, 맞아.
1: 정은나비야, 우리 꽃 찾으러 가자. 나비가 날아가요. 나무 위로 나풀 나풀
3: 느릿 느릿.

0: 날아가.
1: 나비가 꽃에 앉아요. 나비는 꽃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렸대.
0: 안 오네.
1: 내가 나비 노래 불러볼까?
2: 그래, 나비가 노래 소리를 듣고 날아오게.
1: 응?

0: 나비는 집에 갔나 봐.
1: 뭐든지 자판기에 나비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0: 그래, 그럼 나비를 만날 수 있겠다. 아이야를 불러봐야겠다.
1: 응?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구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나비가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한글의
3: 문! 나비의 나를 쓰려면 니은이 필요해. 니은의 문을 찾자.
2: 여긴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3: 여기야.
2: 네.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무늘보야, 안녕?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힘들지 않아? 봤어. 나무늘보의 니은.

0: 나비의 비를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1: 그.
0: 여기야.
1: 그.
2: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0: 비읍을 찾자. 비읍. 정말 찾기 어렵군. 드디어 찾았어. 봉투에 비읍. 나와라 한글. 하차.
1: 비읍이 이를 만나 비.
0: 비. 나. 비. 나비. 합체.

0: 저장 완료. 나비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우와, 나비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나비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나비 나비
1: 나비 나비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나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3: 느느 아아 느아 느아 느아 나

0: 무.
1: 뭐?
0: 이. 이. 무이.
1: 무이. 무이. 비.
0: 비. 나비.
1: 나비. 나비.
0: 나비. 나비.
2: 할아버지 코에
3: 꿀꺽,
2: 나비가 앉았네.
3: 꿀꺽, 꿀꺽, 꿀꺽. 맛있다. 아.
2: 오잉? 한글이 어디로 갔지?
4: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1: 느.
2: 아. 느.

나나나나나나 나비 나비 나비

0: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나비, 나무, 다리. 찾았나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나비, 나무, 다리.
1: 나, 비. 훈민이와 정음이가 노란 나비를 보았어요. 하지만 나비는 나풀나풀 날아가 버렸어요. 훈민이와 정음이가 나비를 기다려요. 나무 늘보에 니은이 알을 만나 나. 봉투에 비읍이 이를 만나 미. 나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까? 나풀나풀 나비가 나왔네. 훈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0: 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두 유.
2: 응? 혼민아, 너 뭐 먹어?
3: 아, 이 글자 저번에 배웠지? 우, 유. 이건 우유가 아니라 두유야. 두, 유.
2: 두유?
3: 응, 콩으로 만든 거래. 이거 마시면 튼튼해진대.
2: 나도 마실래.
4: 나도 두유 마시고 싶은데.
2: 할아버지, 뭐 하세요?
0: 응, 콩국수하게 콩물 만든다.
2: 콩물? 아, 나 좋은 생각났어.
3: 정음아, 응? 이거 한번 마셔봐. 이것도 콩으로 만든 건데 두유랑 비슷한 맛이 나.
2: 아, 진짜?
4: 아, 이것도 맛있긴 한데 난 두유가 마시고 싶은데. 두유도 없나?
3: 아!
4: 콩물에 우유를 넣어볼까?
2: 어?
4: 콩물이랑 우유랑 섞으면 두유가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섞어볼게.
2: 어? 오!
4: 맛있어?
2: 응! 너도 먹어봐.
3: 우와, 맛있네. 두유 맛이 나. 할아버지, 콩물 더 주세요.
2: 더 주세요.
3: 가자. 자,
4: 훈민이랑 정음이가 두유를 만들어요. 누구에게 주지?
3: 할아버지도 우리가 만든 두유 좋아하실 텐데.
4: 그럼 이건 할아버지께 드리자.
2: 할아버지!
3: 할아버지!
2: 할아버지!
3: 할아버지는 책방에서 주무시네. 이건 냉장고에 넣어두자.
4: 근데 우리가 만든 두유인 줄 모르시면 어떡하지?
3: 여기에 두유 이름표를 붙이면 되지.
4: 아, 훈민정음 두유라고 이름표를 붙이면 되겠다. 근데 너 두유 쓸 줄 알아?
3: 한글이 궁금할 땐 아이야를 부르면 되지.
4: 맞아! 우리에겐 아이야 용사가 있잖아.
2: 응. 한글 용사 아이야!
5: 얘들아,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두유가 궁금해.
7: 기다려.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7: 문!
6: 두유의 두를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8: 스, 스, 스, 스, 스.
6: 여긴 아니군.
8: 드, 드, 드, 드, 드, 드.
7: 여기야!
8: 드, 드, 드, 드.
6: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하고. 뭔가 으스스하군. 하지만 두렵지 않아. 난 한글 용사 디귿을 찾으러 왔지. 어? 넌 도마뱀? 저기에도 도마뱀이 있군. 도마뱀의 디귿.

0: 지그시 우를 만나 두.
1: 두. 두유의 유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2: 여기야.
3: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3: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어? 저기 양배추가 가득하군. 오늘은 쉽게 찾았어. 양배추의 이응. 어? 어? 도움이 필요해.
1: 잠깐만 멈춰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글 유를 부탁해.
0: 고마워. 양배추의 이응.
2: 돌아와.

0: 꿀꺽 꿀꺽 하하 두유 꿀꺽 아
1: 두유는 정말 맛있어요.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2: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0: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두유, 두부, 루비.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두유, 두부, 루비.
1: 두유. 훈민정음은 병에 두유를 쓰고 싶어요. 도마뱀의 디귿이 우를 만나 두. 양배추의 이응이 유를 만나 유. 할아버지, 훈민정음 두유 드세요. 할아버지는 두유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두유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두유를 좋아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코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간 킬링,
1: 진물엔

0: 마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생명의 프린세스.
1: 보육원에 봉사활동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잘 보고 있어.
2: 네, 다녀와요, 언니. 날씨 좋다. 이렇게 햇볕 받고 있으니까 좋아요. 아야야야, 뭐지? 어? 왕국의 마법 택시? 제니?
3: 보고 싶었어, 로니.
2: 잘 지냈지? 응, 근데 갑자기 여긴 웬일이야?
4: 누구야, 방글?
2: 아, 소개할게. 얘는 제니, 이모션 왕국의 공주야.
4: 아, 공주가 또 있었어?
2: 말하자면 조금 복잡해. 아무튼 우린 사촌이지만 친자매처럼 지냈어. 내가 하모니 마을에 온 뒤로 거의 못 만나게 됐지만.
5: 아하, 로미 사촌이구나.
2: 오빠들 언제 왔어요? 아차, 얘는 제니라고 해요. 제니, 여기는 하트로즈 직원인 이안 오빠, 카일 오빠, 준 오빠야.
6: 안녕.
7: 잘 부탁해. 혹시 로미하고는 동갑이야?
2: 네?

0: 네. 12살이에요.
1: 아이, 참. 제니가 당황해하잖아요. 숙녀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라고요.
2: 아, 미안, 미안. 궁금해서 그만.
3: 여기 서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
1: 제니! 어?
0: 제니에게 무리하게 굴어선 안 되지. 다 해.
1: 오빠들, 일단 빨리 들어가요.
0: 누군가 했네. 오랜만이야, 하츠핑. 마법은 좀 늘었니, 다해? 오랜만에 한번 겨뤄볼까?
4: 그만해, 다해핑. 난 오랜만에 로미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마법은 사용하지 말아줘.
0: 죄송합니다, 다해.
5: 도대체 쟤는 누구야, 좋아?
1: 저 아이는 다해핑이라고 해.
5: 왕립핑이 핑색과의 친구였어, 쥬.
4: 감사합니다.
0: 화이파!
5: 저기, 하츠핑과 같이 학교 다닌 게 정말이야, 좋아?
1: 우리도 왕립 티니핑스쿨 학생이야, 방금! 훌륭한 로열 티니핑이 되기 위해 지금은 하츠핑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어, 믿어!
0: 그럼 너인 로열 티니핑이 되긴 힘들겠네. 난 왕립 티니핑 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지만 하츠핑은 겨우겨우 졸업했거든. 다해? 하츠핑한테 배울 건 하나도 없을걸. 다해?
5: 무슨 말이야, 쭈? 그때 너랑 난 항상 1, 2등을 다퉜잖아.
0: 난 항상 1등이었거든.
5: 그때와는 달라졌다고. 쭈!
0: 해보잔 거야. 다해?
5: 정 원한다면 쭈! 다들 진정을 좋아. 근데 누가 이길까, 방금?
1: 얘네 또 시작이네.
4: 있잖아, 나 로미 네 방 가보고 싶어.
1: 근데...
4: 괜찮을 거야. 어디야? 그게...
1: 여기가 내 방.
4: 와, 정말 예쁘다.
1: 많이 좁지?
4: 아니야, 진짜 멋져. 이 방은 너 혼자 써?
1: 그럼, 오로지 나만의 공간이지.
6: 로미야, 사랑한다.
4: 로미는 좋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방이라니.
1: 혹시 다해핑 때문에 그래? 걔가 널 힘들게 만들어?
4: 그런 게 아니라 난 그 아이가 아주 좋아. 항상 날 먼저 생각해주고 의지도 되거든. 그렇지만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
1: 오늘 둘이서 오랜만에 밤새 이야기할까? 옛날처럼 나랑이 누워서
4: 코코아랑 마카롱도 먹으면서?
1: 응. 카일 오빠가 만든 마카롱 진짜 맛있거든. 기대해.
4: 신난다.

0: 로미, 슬슬 어두워질 텐데 어딜 가는 거야?
1: 그냥 따라와 봐. 이제 그만 좀 따라오시지, 다해.
2: 너 따라온 거 아니거든? 우리 친구 맞아, 방금? 다 왔어, 여기야.
0: 로미, 여긴 어디야?
2: 이번 주는 마을 축제여서 재밌는 게 엄청 많아. 아참, 너한테 소개시켜줄 친구들이 있어.

0: 내 단짝 친구 메리루랑 마야야.
1: 안녕.
0: 반가워.
2: 안녕.
0: 어? 회전목마가 멈춰있네. 제니 태워주려고 했는데. 아까 갑자기 고장났대.
1: 아, 로미 사촌이면 혹시 너도 마법 같은 거 쓸 수 있어?

0: 그러니까 인정하라.
1: 이런 건 별거 아니야.
2: 무슨 소리야. 지구에서 온 진짜 대단한 거라고.
3: 자, 어서 따라가자.
4: 아미, 너희 제니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다 해!
5: 위험하지 않아. 내버려둬, 쭈.
4: 그건 내가 판단해, 다 해!
5: 아니, 괜찮다니까, 쭈!
4: 비켜!
2: 야호! 이거 엄청 신나는데?
5: 맛있겠다.
2: 어? 제니는?
5: 없어?
6: 제니!
5: 제니! 어디로 간 거지?
4: 다! 빨리 찾자! 다루움이 너 때문이야, 다해! 제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만 안 둬, 다해!
5: 무슨 말을 그렇게 했죠? 야해핑 너도 놓쳤잖아!
4: 뭐라고?
5: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우리 나눠서 찾아보자.
7: 로미, 어디 있어, 로미? 날 혼자 두지 마. 도와줘, 다이핑.
8: 어머나, 저기 좀 봐.
2: 아이스크림 떨어져서 울고 있나 봐.
7: 애기도 아니고, 뭐야.
8: 땅바닥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렸죠요. 우구우구, 어떡해요.
4: 제니!
7: 다이핑!
4: 이런 무례한 것들! 제니를 놀리다니! 가만 안 둬, 다해! 자!
5: 마법으로 소동 일으키지 말라고 제니가 말한 거 잊었었죠?
4: 방해하지 마, 한쯤피!
7: 뭐야, 저거?
8: 역겨봤자 피곤해지겠어! 얼른 가자!
4: 너는 늘 착한 척, 잘난 척이지, 다해.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다해!
5: 다이핑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쭈! 난 그냥 널 걱정하는 것뿐이야, 쭈!
4: 네가 나를 왜...

0: 둘 다 이제 그만해!
1: 초딩! 제발 싸우면 안 돼, 민저!
0: 얘들아, 안 돼! 달빛, 제발! 얘들아! 애니!
2: 이제 됐어.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안녕, 로미.
3: 제니,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 다행히 애들도 다 괜찮고. 또 놀러와?
2: 잘 있어.
4: 이제 어떻게 할 거야?

0: 네모핑의 네모 메모.
1: 야, 여기 여기. 세게 던진다. 자, 받아봐.
0: 야구 모자를 쓴 남자아이가 던진 공이 가로등 위에 낀다. 메모.
2: 에이, 이게 뭐야? 끼었잖아.
0: 여자아이가 들고 있던 화분을 떨어뜨려 깨진다, 메모. 메모핑의 다이어리는 마법의 다이어리. 쓰기만 하면 뭐든 이뤄진다니까, 메모.
3: 또 네가
0: 잔소리! 잔소리는 시끄러워! 메모! 여기는 잔소리들을 필요 없이 다이어리도 마음껏 쓸 수 있어. 다음은 누구를 놀려줄까, 메모? 배고프네. 메모핑 앞에 맛있는 것이 나타난다, 메모. 왔다 왔어, 맛있는 거.
4: 그대로 이루어지는 마법 다이어리를 갖고 있어, 방금.
1: 보석숲에서 장난꾸러기로 아주 유명했어, 믿어.
0: 어? 유명하긴 뭘.
4: 진짜라고 하긴. 네모핑, 급방 돌려줘. 그거 배달할 거란 말이야.
0: 에, 싫은데, 메롱. 아,
4: 하츄팽이 변신이야.
1: 메모핑!
0: 어?
1: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이 프린세스 다이아 아트가 널 캐치할 거거든.
0: 아! 프린세스?
4: 그동안 낯선 지구에서 힘들었지, 좋아. 우리랑 같이 보석숲으로 돌아가자, 방글!
0: 싫어! 메모!
4: 뭐?
0: 여기가 훨씬 자유롭고 더 재밌는걸, 메모? 어? 그런 따분한 숲으론 돌아가지 않을 거야, 메모!
1: 우리 숲이 따분하다니! 용서 못해, 빈다!
3: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고!
0: 프린세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진다, 메모!
5: 안 봐줄 거야.
0: 프린세스의 머리에 호화여객선이 떨어진다, 메모.
3: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호화여객선 같은 게 떨어질리나?
4: 위험했죠.
0: 이것도 메모핑의 마법이야.
4: 프린세스, 정신 차려!
1: 할 수 없지. 흩어져서 한 곳으로 몰자. 야, 너 거기 안 서!
4: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방글!
1: 아고에라, 믿어!
0: 이렇게 되면 최후의 수단이다, 메모!
4: 지금이야!
1: 야!
4: 잡았다, 믿어! 얌전히 있으라고, 방글!
0: 내 다이어리만 있으면 메모핑은 절대

0: 다이어리에 메모핑은 잡히지 않는다라고 써놔서 도망칠 수 있던 거였어.
1: 얄미운 녀석이야, 믿어.
2: 그래도 이젠 다이어리가 있으니까 유리한 건 우리야, 방글.
3: 무슨 꿍꿍이야, 좋아.
2: 한번 시험해볼게, 방글. 리더핑이 지체기를 한다, 방글. 진짜 되네. 재밌다, 방글.
1: 이번엔 내 차례다. 방글핑이 날 꼭지를 한다, 믿어.
0: 너희 이런 걸 재미삼아 쓰다간 나중에 그대로 되돌려받는다.
2: 장난은 그만하고 진짜 필요한 걸 써보자, 쭈. 예를 들면 메모핑은 이미 프린세스에게 잡혔다.
0: 어? 그럼 벌써 주얼 하트윙 폰에
3: 없는데?
2: 어? 이상하다. 다이어리에 제대로 적었는데, 쭈.
0: 왜 메모대로 안 되는 거지?
2: 어? 여기!
0: 이 다이어리는 눈앞에 상대를 보면서 써야만 마법이 실현된다 라고 적혀있어.
1: 그럼 이제 어떡하지, 믿어?
0: 아!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2: 냄새가 난다, 메모. 메모핑의 다이어리는 분명 이 근처에. 있다, 있어, 메모.
0: 찾으러 올 줄 알았어, 메모핑.
2: 얌전히 캐치되라고, 방글. 이 다이어리만 있으면 이제 난 문제 없어, 메모. 또 따끔하게 알려줄까, 메모?
0: 따끔한 게 누가 될지 어디 볼까? 좋아, 핑, 변신이야.

0: 움직이게 따라오네. 놀아주는 것도 이쯤에서 멈춰야겠군. 메모킹은 프린세스에게 캐치되지 않는다. 메모? 어때? 이제 메모핑은 절대 안 잡혀.
1: 메모핑 너 정말?

0: 기분이 안 좋았어. 우쭐대지 말라고, 메모!
1: 이쯤 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만도 한데.
2: 네 다이어리 잘 살펴보라고, 좋아.
0: 뭐? 다이어리에 메모를 쓰면 전부 반대로 된다. 반대라면 개치된다. 이거 대체 언제 적은 거야?
1: 아까 널 보고 바로 적었지.
3: 자, 이제 같이 가자. 피리피리 캡처링 다이아 큐브 속으로.

0: 다이어리는 늘 중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안 돼, 맴.
1: 무슨 말이야?
0: 난 레몬핑이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몇 번이고 적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맴.
2: 그래서 장난을 쳐서라도 관심받고 싶었던 거였지?
1: 네가 다이어리로 마법을 쓰지 않아도 우린 메모핑 네가 좋은 아이란 거 알아.
0: 어? 어떻게?
1: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0: 다이어리에 정말 나쁜 것만 썼다면 누구도 널 막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잖아.
1: 로미 말이 맞아, 믿어.
0: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네 다이어리에 쓰지 않아도 말이야.
2: 응, 다이어리에는 우리가 친구가 될 거라고 써있지 않지만 봐! 우린 이렇게 친구가 됐잖아, 방금!
3: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좋아.
4: 고마워, 꼬두들, 레모.
1: 니더핑에게 초코볼 한 바가지가 쏟아진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3: 예. Yeah.
12: 포켓몬 태그스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5: 또 졌네.
1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8: 남방구는 북방구와
19: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8: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0: 다들 뭐 먹는 거지?
21: 이게 뭐예요?
2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6: 내일 떠나자.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새로운 친구 비비 바비푸.
14: 유후! 박물관은 언제 와도 즐거워.
15: 맞아. 오늘은 어떤 공룡이 기다리고 있을까?
16: 정말 기대된다.
13: 와, 어? 어? 이게 왜 이러지?
15: 어? 렉스?
13: 와,
15: 어? 이게 다 뭐야?
13: 아, 얘들아, 안녕.
15: 어? 이게 뭐야?
16: 공룡이 그려져 있어. 렉스, 이게 어? 어떻게 된 거야?
13: 아, 이건 새로 준비한 공룡 카드 기계인데 아직 시험 운행 중이라서.
15: 공룡 카드 기계?
13: 공룡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는 카드 기계야.
15: 우와, 그럼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나도 해볼래. 어? 색깔이 다른 카드가 있네.
16: 어? 갈리니무스 카드야.
15: 어?
16: 그럼 내 카드에 빈칸이 있어.
13: 사실은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 중이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 부족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 앞으로 채워나가야 해.
16: 어? 못 보던 문이 생겼네.
15: 우와, 정말 멋지다.
13: 우루루 행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때? 정말 잘 만들었지?
15: 대단해.
13: 여기가 갈리미무스가 사는 곳이야. 갈리미무스는 닭을 닮았다는 뜻인데 엄청 빠르고 날쌘 공룡이야.
16: 우와, 그럼 닭처럼 깃털이 있는 거야?
15: 얼마나 빠른데?
13: 아... 함께 가서 알아볼까?
15: 와, 좋아.
13: 자, 이쪽이야. 준비됐지?
15: 응.

0: 여기가 갈리미무스가 사는 곳이야?
1: 우와, 저기 좀 봐!
0: 렉스, 그게 뭐야?
2: 아, 이건 공룡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정보 수집기야.
0: 우와, 신기하다.
2: 우와, 시속 60km야. 엄청 빠른데?
1: 우리도 갈리미모스처럼 신나게 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러게.
2: 아, 그래? 그럼 소원을 들어줘야지.
0: 어?
2: 자, 이거 받아.
1: 응? 이건 호루라기잖아.
2: 응, 다 같이 힘껏 불어봐. 하나, 둘,

0: 빠비. 침 묻었잖아.
1: 바비, 그만 그만. 자, 새 친구들을 소개할게.
0: 비비.
1: 첫째 비비, 둘째 바비, 바비. 그리고 셋째 부. 앞으로 비비, 바비, 부, 새 쌍둥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0: 비비, 바비, 부?
2: 안녕, 비비. 난 조이야.
3: 비비, 비비.
2: 꼭 강아지 같아. 비비, 앉아.
3: 비비.
2: 비비, 엎드려.
3: 비비.
2: 비비, 굴러.
3: 비비. 비비.
2: 우와, 말도 알아듣네.
4: 그러게.
2: 잘했어, 비비.
4: 아, 난 앤디. 반가워. 바비, 우리도 해볼까? 바비, 앉아. 어? 못 알아들었나? 그럼 다시 바비 앉아.
2: 바비.
4: 어?
2: 바비, 바비, 바비, 바비,
4: 바비, 바비, 또?
2: 바비.
5: 난 루카스야. 부,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2: 부. 나 주는 거야?
3: 부.
2: 고마워, 부. 향기로운데? 부.
1: 앞으로 친하게 지내길 바랄게. 이제 갈림이 무스를 만나러 출발해볼까?
2: 응. 비비,
4: 바비,
2: 부, 가자!

0: 앞다리에 달린 깃털이 정말 멋져. 응, 꼭 부채춤을 추는 것 같다. 와, 돌이 친해졌나 봐.
1: 아, 갈리미무스는 어릴 땐 솜털을 갖고 있지만 다 자라면 저렇게 화려한 깃털이 솟아나는구나.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땐 깃털을 뽐내며 춤을 추면서 서로를 부른대.
0: 우와, 저기 새끼 갈리미무스야. 갈리미무스의 깃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어우, 귀여워. 셋이 꼭 비비, 바비, 부 같아.
1: 갈리미무스의 식성은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는 잡식성이야. 어? 다들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2: 렉스!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어서 거길 피해야 해!
1: 산사태? 알았어!

0: 렉스, 무슨 일이야?
1: 산사태야. 모두 어서 피해야 해. 비비, 바비, 구. 친구들과 달리미 무술을 격공 뒤로 대피시키자.
0: 야우.
1: 얘들아, 흩어진 갈리미무스를 모두 모아줘.
0: 어? 바비, 저기는 막다른 길이야.
2: 바비.
0: 잘했어, 바비!
1: 조금만 더 힘내! 야, 위험해! 렉스, 슈퍼 갈고리! 슈퍼 이빨!

0: 모두 다친 곳은 없지?
1: 응, 공룡들도 무사해.
0: 아, 다행이야.
2: 비바부 엄청 빠르던데.
3: 비바부?
2: 비비, 바비, 부를 줄여서 비바부.
1: 그거 좋은데? 비바부, 비비,
3: 바비, 부.
1: 아무튼 비바부가 아니었으면 사사대를 피하지 못했을 거야.
3: 실은 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정말 신났어.
2: 비비, 바비, 부 아주 잘했어.
1: 비비, 하이파이브.
2: 어, 바비, 너 또 할 주려고 그러지? 안 돼.
3: 바비, 바비.
0: 자, 그럼 우루루 행성에서 수집한 공룡 정보를 카드에 채워볼까?
2: 우와, 카드 완성됐어! 정말 멋지다! 이제부터 공룡 카드 다 모을 거야!
1: 오늘 정말 신나는 모험이었어. 응, 새 친구도 생겨서 너무 좋아.
0: 너희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쁜데? 앞으로 더 멋진 박물관이 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2: 응, 또 놀러 올게. 야호, 신난다. 우리는 티라노 가족
1: 렉스.
0: 어? 안녕, 얘들아.
1: 안녕.
3: 렉스, 그건 뭐야?
0: 아, 이건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뼈 뼈야. 실험실에서 분석하려고.
2: 실험실? 그런 것도 있어? 어디 있는데?
0: 저쪽이야.
1: 우와, 궁금하다.
3: 나도 빨리 가보자.
2: 이게 다 뭐야? 엄청 크다. 정말 멋있어.
1: 그러게, 이게 공룡의 뿔인가? 이 호박 화석 좀 봐. 안에 있는 곤충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2: 여긴 없는 게 없네. 렉스, 이 실험실 정말 최고야.
0: 고마워. 토모, 그 뼈 좀 분석해 줄래?
2: 응.
1: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2: 우선 이 현미경으로 뼈를 관찰할 거야. 봐봐,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뼈 부분인데.
1: 우와,
2: 특이하게 티라노의 이빨 자국이 있어.
1: 이빨 자국?
3: 티라노가 트리케라톱스를 문 거야?
2: 역시 티라노는 제일 강해.
1: 근데 전에 우르르 행성에서 봤던 새끼 티라노는 잘 자라고 있을까?
3: 그렇겠지. 응?
1: 엄마 아빠랑 같이 잘 지내고 있을 거야.
2: 그건 아닐걸? 티라노사우루스는 강하니까 알에서 깨어나고 나면 혼자서 살 거야. 분명해.
3: 그래? 그럼 외로울 것 같은데.
2: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공룡이니까 혼자서도 괜찮다고. 그치, 렉스?
0: 글쎄, 과연 어떨까? 안 그래도 티라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같이 가볼래?
3: 가고 싶어.
0: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0: 우르르 행성은 언제 와도 좋다니까.
1: 응, 나무도 정말 멋지고 공룡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2: 가까이 보는 것도 좋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후각이 예민하고 시력이 좋으니까 근처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해.
1: 알았어, 렉스. 조심할게.
0: 그럼 이렇게 걸어가다가 티라노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
1: 그러게.
0: 우와! 뭘 이런 걸로 놀라고 그래.
1: 앤디, 너? 어?
2: 얘들아, 잠깐만.
0: 뭐야? 그냥 바람이 분 것 같은데? 응?
1: 우와! 뭐 하는 거야, 앤디?
2: 앤디가 새끼 티라노를 보고 많이 놀랐나 봐.
1: 새끼 티라노라고?
0: 응? 두 마리가 더 있었네? 근데 왜 키가 다르지? 얘가 더 큰 것 같은데.
2: 혹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알 기억하고 있어? 형 티라노야. 다른 티라노는 동생들이라 키가 작고.
1: 새끼 티라노가 벌써 이렇게 큰 거야? 그러게, 동생도 생겼구나. 정말 귀엽다. 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새끼들끼리만 있나 봐.
0: 역시 내 말이 맞아. 티라노는 강한 공룡이라서 부모님 없이도 잘 사는 거야. 왜 그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2: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1: 정말?
0: 자, 던진다! 오, 잘했어!
1: 너희도 하고 싶어? 우리도 해보자.
0: 우와, 다들 잘하는데? 얘들아, 이번엔 더 멀리 가봐. 자, 간다!
2: 저 공룡은 우르르 행성에서 산악기로 정말 유명해.
0: 와, 정말 어떻게 하지?
2: 얘들아, 어서 도망쳐. 여기서 벗어나야 해. 모두 우르르 행성 갖고 있지?
1: 응.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저 티라노 새끼들하고 좀 다.

0: 티레노가 새끼들을 구하러 왔나봐.
1: 가족이랑 같이 살았다고?

0: 질 것 같은데.
1: 말도 안 돼. 티라노는 제일 강한 공룡이잖아.
2: 야, 얘들아, 어디가? 가지 마.
0: 아빠를 도와주려나 봐. 안 돼, 거긴 위험하다고.
3: 다들 괜찮아?
0: 역시 렉스야.
1: 렉스, 조심해.
0: 트리케이 톡스가 흥분한 것 같아.
3: 다들 내려와.
1: 렉스, 뒤를 봐.
3: 이런, 렉스, 슈퍼 갈고리.
4: 다행이다.
0: 어떻게 트리케라톱스가 더 화났나 봐.
1: 얘들아, 저기 좀 봐.

0: 모두 무사한 것 같아.
1: 그러게, 정말 놀랐어.
2: 잘했다. 너희들 덕분에 티라노 가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 고마워, 얘들아.
1: 아니야, 우리가 더 고마워. 렉스, 정말 재밌는 탐험이었어.
3: 근데 트리케라톱스는 초식공룡인데도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 크앙, 엄청 강하던데?
1: 맞아, 공룡들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
3: 그리고 난 티라노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어.
2: 새로운 사실? 어떤 건데?
3: 티라노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혼자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저렇게 가족끼리 사이좋게 무리 생활을 할 줄이야.
1: 맞아, 겉으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
3: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1: 오, 앤디 좀 멋진데.
0: 그러게,
3: 이 정도야 뭐. 너희도 내 또 다른 모습에 놀랐구나.
1: 어?
3: 우와, 이 공룡 되게 작고 귀엽다.
1: 앤디, 멋대로 만지면 위험해.
3: 귀엽잖아, 이렇게 작은데.
2: 앤디, 조심해야지.
3: 난 그냥 작고 귀여워 보이길래.
1: 뭐야, 아깐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더니.
3: 내가 그랬나?
2: 얘들아, 티라노 카드가 완성됐어.
1: 이 카드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간 거야, 렉스?
2: 티라노사우루스들은 무리 생활을 하면서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새끼를 키웠다는 정보를 입력한 거야.
3: 우와, 정말 멋진데? 다음에 또 탐험하러 가자.
1: 응, 나도 가고 싶어. 나도.
2: 알았어, 다음에도 잘 부탁해.
4: 응!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0: 대신 딥클린.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도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9: 키키키키.
10: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쫓겨난 또봇.
13: 오랜만에 꺼내보는군. 나는 너의 개발자다. 잠시 후 나는 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 인간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넌 내게 돌아올 거야. 다시 만날 땐 나와 대화도 가능하겠지.
14: 예뻐라.
13: 또봇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마인드 파워는 인간의 마음 따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 그 중에도 내가 만든 너는 가장 강력한 마인드 파워를 갖게 될 거다. 그 힘으로 너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와 함께 인류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뒤로 조발래.
14: 어? 나?
13: 이 마인드 코어를 이한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갖다 두고 잘 감시하도록.
15: 여기! 닥터 M!
13: 그럼 활성화가 완료된 후, 아니 인간의 방식으로 해볼까? 잘 다녀와라, 아들.
16: 팝.
17: 빨리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두려웠어. 닥터엠이 날 직접 만들었다니. 게다가 내가 닥터엠을 도울 거라니.
16: 아니야, 팝.
18: 그래. 그건 닥터엠의 일방적인 말일 뿐이야.
16: 사실 닥터엠에게 자유를 준 건 우리였지.
19: 잘했다. 네가 알려줬으니 이제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17: 고맙습니다.
16: 고맙습니다.
15: 잘 말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 팝 진짜 용감한데? 나 같으면 오해받을까봐 조용히 있었을 텐데 말이야.
20: 조용한 와이, 상상하기 힘듦.
17: 난 아직도 못 믿겠어. 이건 닥터엠이 우리 편을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한 걸지도 몰라.
16: 근데 팝이 닥터엠이랑 합체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럼 합체되는 척하고 닥터엠의 약점이 뭔지 알아낼 순 없을까?
21: 오, 둘이 형 대박.
17: 할 수 있을지도? 좋아, 그럼.
19: 안 돼. 팝과 합체한 후 닥터엠은 그레이트 식스보다 훨씬 강했고 마인드 파워까지 썼어.
16: 아, 맞다.
19: 닥터엠과 합체가 되는 원인을 찾으려면 정밀 검사를 해야 돼. 그 전까진 팝은 출정 금지다.
17: 네?
21: 걱정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16: 큰일이에요. 빨리, 빨리.
22: 센이 있어서야 하는데. 이상.
17: 다 어디 간 거지?
18: 도훈, 어떻게 된 거야?
17: 박사님.
19: 네, 형사님. 또봇들 모두 출동시키겠습니다. X, Y, Z, 소니, 캔.

0: 이분 여기 있어라.
1: 네?
2: 가자, 그러더라고.
3: 파!
1: 한수, 나 검사 끝난 거야? 아무도 말을 안 해줘.
3: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래. 오영사님이...
4: 한수야, 잠깐만.
3: 네? 네.
4: 저기, 아저씨가...
5: 여러분, 안드로우 형입니다. 지금 닥터엠의 로봇들과 또봇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딜 응원해야 될지 참 고민되네요.
2: 너희들 뭐하는 짓이야?
6: 채찍은 우리도 있어.
7: 트라이탄 슈퍼 스파이더 윙.
8: 슈퍼 스파이더 윙.
7: 썬더 파워.
8: 썬더 파워. 맥시멈. 슈퍼 윙. 마인드 세이버 테스트.
9: 닥터엠 로봇들이 호수 앞에 수상한 건물을 만들고 있어서 조사하려다 공격을 받았어.
10: 우리가 경찰인데 마치 자기들이 경찰인 듯 우리를 체포하려 했다. 이상!
2: 와, 갈수록 뻔뻔해지네. 아니, 근데 경찰은 왜 닥터엠을 막지도 않는 거래?
9: 닥터엠이 대도시 범죄자들을 싹 다 잡아줬잖아. 경찰 입장에선 닥터엠이 새로운 또봇 같은 느낌이니까. 어쨌든 이제 건물을 조사하자.
3: 또 닥터엠이?
1: 닥터엠이 나왔대요?
0: 그래, 알았다.
1: 박사님, 저 따돌리시는 건 아니죠?
0: 잠깐만.
1: 혹시 저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요?
0: 혹시 모르니 또봇 캐리어도 대기시켜야겠어.
1: 왜 날 피하시지? 설마 내가 악당으로 나왔나? 나 진짜 악당 같은 느낌도 안 드는데. 한수는 왜 안 와? 리모 박사님이 뭘 하셨길래. 다들 정말 날 피하는 거야? 내가 악당이라서? 난 절대 악당이 아니야. 증명해 보이겠어. 또봇 팝! 출동!
3: 리모 박사님!
4: 사마님?
3: 네, 촉촉한 눈망울 점안액 맞죠?
4: 그래, 그래. 아이고, 급한데 눈이 뻑뻑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3: 근데 팝은 어디 있지?
7: 더블 X Y Z
10: 소닉 캠
7: C 그레이트 스위치 인티그레이션.
8: 아이들아 고맙다. 아이코
7: 그레이트 스위치 핵산 차지.
8: 핵산 차지. 또 메일을 방해하는구나.
11: 합당을 막는 건 경찰의 의무거든. 저 가림막 뒤에서 만드는 게 뭐지?
12: 그걸 너희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대.
2: 닥터엠!
12: 내 편이 왔군. 반갑게도.
11: 여긴 왜 왔어?
1: 나도 싸울래요. 보여줄 거예요. 내가 악당 편이 아니라는 걸!
3: 안 돼!
6: 팝! 허락은 받았어?
1: 아니, 뭐야! 아이, 놔봐! 이번엔 합체 안 된다니까! 잘 들어, 닥터엠! 난 절대 너의 편이 되지 않아! 내 가족은 한수랑 제트랑 엑스랑
3: 진정해, 팝! 한수는 어딨어?
13: 또봇하고 닥터엠이다! 또 싸워!
14: 그만 좀 싸우세요!
3: 맞아!
15: 시끄럽게!
14: 대도시를 지킬 친구끼리!
11: 친구?
1: 닥터엠은 친구가 아니에요!
14: 같은 로봇들끼리 왜 그래요?
11: 뭐야? 괜찮으세요?
4: 어떻게 된 거죠?
14: 또봇이 나를 쳤어요!
1: 네?
3: 또봇이 사람을?
4: 아니, 그럴리가.
14: 발 부러진 것 같아요!
1: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14: 오지 마!
1: 에? 뭐지? 눈이 막 바뀌어? 기다려! 정체가 뭐야?
14: 그냥 시민인데.

0: 걘 부하잖아.
1: 소리치지 말아요. 약당.
0: 악당 아니야. 당장 취소해. 거짓말쟁이. 비겁한 스파이.
2: 죄송해요. 죽었어?
1: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무서워.
2: 당초에 이미 선량한 시민을 구했습니다.
3: 물러나라. 악당 병원에도 로봇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돼. 당장 병원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닥터앤. 덕분에 살았어요. 닥터앤 만세. 닥터앤.
4: 닥터앤. 닥터앤.
2: 닥터앤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네요. 근데 또 보스는 어떻게 저런 막말을. 깜짝 놀랐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5: 또봇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또봇이 대도시를 떠났습니다. 최근 거친 행동과 막말 논란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던 또봇과 관계자들은
7: 결국 또봇이 완전히 갔네.
8: 여지껏 대도시를 지켜준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3: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5: 그런데 가림막 안에서 만드시는 것은 뭐였죠?
3: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오래도록 고민하다가 한 도시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죠. 대도시는 그 시범 도시가 될 것입니다.
9: 박사님, 저번에 센에 갖다 드린 닥터앤 물건들 조사가 끝났다고 하셔서요.
10: 네, 맞아요. 이 신발에는 발을 못 움직이게 하는 숨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고글에도 숨은 기능이 있는데
11: 이건 뭔가 세트를 다 갖춰야만 가동이 되는 것 같더군요.
9: 실험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11: 근데 이게 영상 기록이 안 됩니다.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10: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9: 아, 네.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으아, 큰일 났다. 조사해야 돼. 벌써 오실 리가 없는데. 얘들아, 청소 좀 부탁할게.
12: 자, 드디어 느낌표 정의롭게.
9: 에? 박사님.
13: 매기 박사님, 저희 좀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5: 준비 완료.
14: 자, 내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15: 잘 마시겠습니다.
12: 잘 마시겠습니다.
14: 땡큐, 땡큐.
12: 잘 마신다.
7: 따뜻해. 에,
16: 매기 박사님, 김치는 이거밖에 없나요?
7: 아,
9: 좀만 기다려. 마각진 박사님이 오시면서 장을 받아주신대.
17: 비 때문에 내일 오신답니다. 마침표.
16: 아, 귀향살이 컵라면 철양하다 철양해. 근데 왜 이렇게 맛있냐.
17: 박사님,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었네요. 제일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9: 방은 따로 없고요. 여기 자리 만들어드릴게요.
17: 예?
11: 여기도 좋죠.
12: 밥도 받아. 정의로운 맛이야.
17: 밥에 정신적 상처가 큰 것 같군. 가슴에 붙인 건 뭐지? 물음표?
18: 리모 박사님이 팝의 마음을 훈련하라고 주신 시뮬레이터인데 어떤 훈련인지 모르겠다니까.
14: 혹시 욕 참는 훈련인 거야?
12: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욕은 아니었음.
14: 그 다쳤다는 사람 팝 말로는 안드로이드였다며.
13: 네, 저희는 팝을 믿습니다. 하지만 팝이 심한 말을 한 것 때문에 아무도 우리 해명을 듣지 않으려고 했죠.
2: 해명에도 기술이 필요했는데.
13: 그건
2: 뭐, 난 아무것도 못했지만.
9: 근데 또봇들이 모두 여기 있으면 지금 대도시에는 닥터앤뿐인 거네요?
13: 네.
19: 안녕히 주무세요.
1: 안녕히 주무세요.
0: 잘 자라.
19: 잘 자.
16: 딱딱해. 침대에서 자고 싶다.
3: 불평 좀 그만해라.
13: 형들 고생시켜서 미안해.
16: 아니, 네 잘못은 아니지. 근데 너 어디 가냐?
13: 아, 팝이 걱정돼서

0: 와이랑 같이 잘게. 어?
1: 오, 좋은 생각이잖아. 나도 와이랑 자야지. 와이.
2: 그래 그래 우리 쪽이. 어.
3: 저들.
4: 라 그러더라고.
5: 억다 들게 라고 할까?
1: 아, 훨씬 낫네.
4: 하나, 잘 생각했어.
6: 치.
4: 알았다. 이상. 치.
7: 자돈이요. 친구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8: 싫어요. 쟤는 탕에도 쌌단 말이에요.
9: 뭐가? 달에 가서 사장님이 된다길래 무슨 잘못이야?
8: 넌 웃기만 하지 않았어. 내가 공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서 못한다고.
9: 사실이잖아.
7: 아니 잠깐.
9: 게다가 아무도 없는 달에서 뭘 한다고.
10: 10년 후 어? 인간이 달을 개발할 확률은 89.88%인데.
9: 야 로버트 넌 왜 끼어들어? 얘랑 친구야? 아 맞다. 넌 친구 없지?
8: 너?
9: 야, 너?
4: 야, 야, 너희들!
11: 선생님! 저 왔어요!
8: 그 후부터 쭉 함께였지.
11: 너 일부러 부딪혔지? 한 말도 말해서 달래가 없었냐?
8: 내가 끌어들였어. 미안.
12: 미안하면 미숫가루.
8: 엔진박도 나 때문에 태블릿도 없이.
13: 가사장, 왜 앉아?
8: 너 정신이 돌아온 거야?
13: 뭔 소리야? 아, 이거 스마트 글라스야.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순 없잖아. 나가야지.
14: 초대합니다. AI가 만들어주는 모두가 행복한 대도시 뉴 M월드에서 만나보세요.
15: 또 저 광고네.
14: 닥터 M의 뉴 M월드 1차 아파트가 호텔이야, 곧 완공됩니다.
15: 아파트였어?
14: 1차 아파트는 신청이라 한해 선착순 무료 분양을 하고 있답니다.
15: 뭐?
14: 놀라셨나요? 앞으로도 놀라운 일이 계속 될 거예요.
16: 우리 엄마도 신청하러 가셨어. 내가 닥터의 막당이라고 했는데 어른들 완전 난리야.
17: 하... 닥터엠은 대체 뭘 하려는 거지?
16: 우리가 알아보자.
17: 어? 어? 뭐라고? 또봇이 없으면 우리가 해야지 뭐. 너네 엄마가 그러셨어? 어? 아니, 이건 내 생각이야. 나 이제부터 어른스러워질 거야.
18: 빨리 와, 조사한다며.
17: 뭐해?
16: 이게 닥터엠이 만든 아파트?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17: 그러게. 저 큰 구슬들은 뭐지? 저건.
16: 뭐야? 사람을 저렇게 넣어놓겠다고? 아파트가 아니라 감옥이잖아.
17: 닥터엠은 도대체 뭘 하려고.
19: 먹을 걸 잔뜩 샀으니 애들하고 또봇이 좋아하고.
16: 그럼 아이언 쫓아버려.
4: 안 돼. 내 김치, 내 즉석밥, 내 참치, 내 도시락 김.
16: 안 되겠어. 스틸 도망치자.
4: 정확히 말하자면 작전상 후퇴.

0: 이소라, 괜찮니? 그만해! 닥터앤!
1: 막학진.
0: 엠, 이러면 안 돼. 난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1: 인정하지. 난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지금의 나는 너의 능력밖에 존재다. 그러네, 감히 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돼.
0: 엠?
1: 이제는 죄책감에서 풀려나게 허락하지.
2: 스틸 트랜스포메이션!
1: 에도 씨는 다시 오지 마라.

0: 마감된 뉴 M월드는 7일 후 오픈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또봇의 방해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대도시는 폐쇄하겠습니다. 어?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오실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려요.
1: 대도시에서 못 나간다니 무슨 소리예요?
2: 시범도시 프로젝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맞아. 그리고 이 휴대폰도 안 되는데 이것도 닥터 MGG야?
2: 시범도시 프로젝트에 협조
3: 협조 못해!
2: 부탁드립니다.
4: 난리가 났어. 또봇이 이걸 알아야 하는데. 어? 근데 차는 어디 갔지?
5: 야 뭐해?
4: 그건 뭐야?
5: 검증잖아. 우리 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이건 휴대폰이 안 될 때도 전화를 걸 수 있는 거래.
4: 진짜? 어떡해?
5: 돈이나 카드 있는 사람.
4: 에이
5: 자. 어? 저 아줌마
4: 누나야.
6: 아 겨우 이거밖에 못 건졌다고? 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7: 닥터 M이 우릴 대도시에서 내쫓더니 아예 대도시 경계선에 막까지 치더군요.
8: 막을 쳤다고요?
4: 응? 어? 누구지?
9: 이한수! 큰일 났어!
4: 뭐? 어? 닥터 M이 감옥을 만들어?
9: 시범도시는 일주일 뒤 오픈이래. 도시 필요해!
7: 마인드 코어처럼 생긴 감옥? 이 고글과 세트겠군. 뭘 하려는지 대충 알겠어.
6: 우리 당장 돌아가요.
10: 지금 경계막도 쳤다잖아.
6: 부수면 되죠.
8: 섣불리 덤벼서는 닥터엠을 이길 수 없어. 닥터엠은 온 힘을 다해도 어려운 상대라고.
10: 뉴 에멀드가 일주일 뒤 오픈이라 그때까지 준비를 하자.
11: 좋아, 진행시켜.

0: 7번 도시 준비 완료.
1: 우와. 더벗 정출동 준비 완료.
2: 좋았어. 완료 완료 완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Yeah.
2: 포켓몬 태그스타.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나
6: 될까?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6: 착착 치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8: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0: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0: 보라로레 첫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 키키키키.
7: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아르트 골드님께서 힘든 물고기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보내주셨구나.
1: 구호물품?
2: 역시 화이트 골드님이셔. 힘든 물고기들도 도우시고 그에 비하면
1: 왜? 나도 남 돕는 거 잘해.
2: 네가?
1: 네가 아직 날 잘 몰라서 그래.
3: 마을 곳곳에서 봉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이 봉사왕이 된답니다.
4: 네.
1: 봉사왕? 봉사왕이 돼서 핑크 스타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5: 진짜?
6: 그랬는데 말이야.
1: 야! 저기다! 그림! 나랑 한 팀 하자. 봉사왕이 되는 거야. 나도 화이트 골드님처럼 남을 잘 돕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7: 화이트 골드님? 봉사심이 여왕의 필수 자질이긴 하지.
4: 여왕?
8: 퍼플! 너 진짜 품이 없이 들이댄다. 그린공주, 이 레드 루비와 같이.
9: 그린은 열정의 블루! 나를 도전하자!
1: 아니야, 아니야. 그린은 나랑 할 거야. 날 선택해줘.
7: 미안해. 난 이미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어. 그럼 이만. 레오. 어? 나랑 같이 할래?
8: 나야 좋지. 네가 끼어들어서 그린이 가버렸잖아.
9: 뭐? 네 열정이 부족해서겠지.
1: 맞아. 그리고 너도 다 방해했거든.
8: 가자 오렌지. 저런 품이 없는 애들은 두고 우리 둘이 하자.
1: 알았어. 내 파트너.
9: 커플, 우리가 우상이 되는 거야.
1: 좋았어.
10: 자.
7: 감사합니다.
1: 준비 완료.
9: 기어하 위험해.
1: 신호등이 깜빡거리는데 아주 위험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블루 때문에 겁먹으셨나?
9: 에이, 퍼플! 응? 네가 이상한 표정 지어서 그렇잖아. 네?
8: 레드, 넌 오늘도 예쁘구나. 오렌지! 초록불엔 깃발을 내렸어야지.
1: 하지만 네가 안 내리길래.
7: 뭐?
8: 답답해.
11: 이거 잘 됐군. 팀을 이루면 힘을 합칠까 걱정했는데 이런 꼴이라니. 조금만 방해해도 서로를 미워하겠구나.

0: 강력한 날개를 가진 성대 물고기. 레드에게서 빼앗은 조각으로 강력한 바람의 힘을 넣어주지. 공주들 사이가 멀어졌을 때 버블 잼을 빼앗아오나라.
1: 네? 앵무새요?
2: 알렉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제발 찾아다오.
3: 난 새 무서운데.
4: 이게 마지막 스티커라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아니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3: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5: 좋았어. 이게
3: 이렇게 하면 친구인 줄 알고 올 거야.
5: 좋은 생각이라는 게 이거였어?
6: 와, 배고파.
3: 작전 성공.
5: 작전 무슨? 으차. 버플, 새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우와.

0: 쫓아서 날아간 거지.
1: 아니거든.
0: 웃음 기세다.
1: 좋아했어.
0: 우산.
1: 우산.
0: 답답해. 새똥 맞으면 어떡해.
1: 그치만 앵무새 무섭단 말이야.
0: 뭐? 진짜. 네 울음소리 때문에 새가 날아갔잖아.
1: 뭐라고?
2: 알렉사!
3: 예상보다 빨리 스티커를 다 모았어. 고마워, 레오.
2: 뭘, 파트너를 잘 만난 덕분이지. 가자.
1: 너 때문이야! 힘만 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2: 그럼 넌 장난만 쳤잖아.
0: 네가 겁쟁이라서 나한테 방해만 됐다고.
1: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으면서.
2: 어차피 우린 경쟁자였지.
0: 팀은 무슨.
1: 이렇게 화날 게 아니었는데.
4: 거기서 뭐하니? 퍼플, 왜 혼자야? 네 팀원은?
1: 그게...
4: 퍼플, 때로는 친구랑 다툴 수도 있어. 나와 다른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란 다른 모습도 인정해주는 거란다.
1: 행복아! 합쳐! 합쳐!
0: 어? 알렉스다!
4: 알렉스?
1: 선생님, 저 가볼게요.
4: 어?
1: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찾았다!
0: 어? 못생기세요!
1: 저기, 어? 얘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0: 우리 얘들아 그만해. 우린 경쟁 상대지만 그 전에 친구잖아. 서로 다른 부분도 인정해주는 게 진짜 친구랬어. 우리 팀 혼났어. 오렌지 정면 공격은 어려울 거야. 내가 돌아가서 블룸 뒤에 포털을 만들게. 그때 블룸의 뒤를 공격하자.
1: 좋아, 우리가 시선을 끌게.

0: 물, 빨리. 됐어, 버블버블, 버블. 좋았어, 오렌지. 야!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1: 우리 알렉스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자.
2: 스티커야.
3: 비록 봉사왕은 놓쳤지만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친구와 맞춰가는 방법이야.
4: 화이트 골드님, 전부입니다.
5: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갔군요. 그래도 공주들이 진정한 버블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0: 손님 안녕하세요.
1: 생일 축하드립니다.
2: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3: 비밀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 한 걸 절대 들켜선 안 돼.
4: 서프라이즈?
3: 아, 핑크스타가 새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4: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수호여자.
5: 그게 알아.
4: 고마워.
5: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어쩌려고요. 난 몰라요. 말도 안 돼.
2: 링을 초대하겠다고?
4: 소원 들어준다며.
6: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5: 화풀, 이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 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4: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6: 아, 난 안 가도 된다니까.
7: 안 돼.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4: 너 지금 나 무시해? 기다려봐.
6: 아, 기다리긴 뭘 기다려.
2: 내가 꽉 잡고 있을게.
7: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4: 어때?
5: 그래도 안 돼.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수호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4: 꿀꿀.
6: 깜짝이야.
4: 꿀꿀. 좋았어. 완벽해.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8: 퍼플,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4: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 해.
6: 봐봐.
4: 들킬 뻔했네.
7: 지친 건 아니겠지.
4: 어쨌든
7: 이제부터 우리는
5: 마리링 파리링 파. 인어의 모습으로. 야,
6: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4: 너 이제 인어니까 괜찮아.
6: 야, 진짜네. 우와, 세상에.
3: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4: 네?
3: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6: 야, 들어와, 들어와.
3: 퍼플이 왔대. 숨어.
4: 얘는 내 손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가실까요?
3: 어서 오라.
4: 아빠?
3: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
4: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 아니, 레아 공주예요?
3: 그런 왕국이 있었나? 어? 특이하게 생긴 수호요정이로군.
6: 어떡해.
9: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3: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렴.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5: 저러다 들키겠어.
4: 절대 안 들켜.
10: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성. 이 블랙 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4: 나팔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6: 어, 뭐야? 옮긴다. 조용해.
8: 드디어 시작하나 봐.
5: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4: 어? 서프라이즈?
5: 뭐? 아니야.
3: 오,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7: 모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해.
4: 오,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5: 모르겠다. 파티 시작.
4: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봐라.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3: 우리 딸 힘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6: 시작하나봐.
4: 다들 저기 있구나. 설마 서프라이즈가.
3: 도착해! 지금은 누구냐?

0: 완료!
1: 뭐야, 여긴 어디지? 어, 잠깐! 얘들아, 블럽이야!
2: 이런!
1: 어플이 위험해!
3: 레아 공주 괜찮은? 어?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4: 나중에 설명할게요.
0: 이제 끝이다. 어디 간 거지? 오렌지 블라스터. 우리가 왔나? 얘들아!
1: 글로벌
5: 글로벌 터치!
0: 제니 윙! 해치워드 잡고도 나타나!
1: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대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상한 어딘가에 숨어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0: 알았어! 찾아보자! 섬이 너무 넓어!
1: 퍼플! 우리도 찾아볼게!
3: 나도 찾아보자!
0: 이쪽은 흩어뜨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3: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0: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 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3: 그래서 대체 이 인간 아이는 누구냐?
0: 얘는 내 첫 인간 친구 레오예요.
2: 속여서 죄송해요. 퍼플은 물에 빠진 저를 구해준 고마운 친구예요.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1: 관찰 결과 100% 믿을만해요.
2: 오, 저도 믿어요.
6: 좀 믿을만하죠.
0: 맞아요.
3: 너희가 정 그렇다면 믿어보도록 하지. 귀여운 육지생구나. 나중에 또 보자, 그나? 그럼 다시 파티를 시작해볼까?
2: 얼른 들어가자.
0: 아니, 다시는 갈래. 오늘의 주인공은 나거든. 같이 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0: 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카드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순물엔
1: 달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한 킬킬
2: 술물엔
1: 달콤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숲속에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5: 신입니다
6: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키키키키
7: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퀴즈 방문!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파이팅!
1: 아빠만 믿으라고!
2: 아빠!
0: 얘들아!
2: 웬 미역을?
1: 안녕 공주님들.
0: 오늘 우리 반 직업체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1: 어때? 퍼플킹인지 몰랐지?
3: 실수할 확률 90%로 보입니다, 페아.
0: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반에 신호도 만들었지. 아빠, 오른쪽 눈을 가리면?
1: 오른쪽 눈은 아, 멈춰.
0: 예스. 그럼 왼쪽 눈을 가리면?
1: 그만해. 아하, 그건 오른쪽이지.
0: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멈춰는 오른쪽.
3: 왼쪽. 실패 확률 100%.
4: 제 아무리 위대한 바다 왕국의 왕이라도 육지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 텐데 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인간으로 둔갑한 블로프씨는 레인보우 캐처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 가거라 나의 부하여.

0: 여자가 어딨더라. 어서 가자.
1: 왜 아빠?
2: 오늘 수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퍼플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3: 미리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가 어렸을 때는 왕국에서.
0: 자.
2: 어머나.
0: 짜잔.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빠입니다.
2: 어쩜 다니엘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교실로 가실까요?
4: 아무래도 아빠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코를 만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이렇게 눈썹을 만질게요. 코 도와줘? 눈썹? 오케이!
3: 헷갈리지만 알았다.
4: 좋았어!
3: 이건 무슨 기내식인데?
2: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3: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치과 의사란다.
5: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
3: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 고맙다고 등에 태워주기도 하지.
4: 저분이 우리 아빠야.
3: 이빨 사이는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골고. 아, 귀여워. 아니 왜 이렇게 안 와?
4: 도와줘야겠어. 아빠 잠깐 멈춰.
3: 양쪽 눈을 가리면 하다가 말라는 걸까?
4: 난 몰라.
3: 퍼플.
6: 아빠와 딸,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구나. 둘을 떨어뜨려 놓을 좋은 기회군. 블러피쉬, 어서 레인보우 캐처를 가져오나.
2: 이분은 다니엘의 아빠세요. 여러분 박수.
7: 안녕하세요.
0: 사상 최고의 마술사.
2: 어머나 세상에.
0: 블러닷 학생들께 인사드립니다. 어쩌.
7: 저기요, 저기 해주세요.
0: 당첨. 얘야, 그 머리띠 내가 새 걸로 만들어 줌마.
4: 아이고. 전 괜찮아요.
8: 그래 그래.
7: 그냥 하지.
4: 전 배가 아파서 잠시.
7: 형님 저 해주세요. 저요.
4: 우리 아빠도 마술사로 할 걸.
9: 저건 쉐도우 버블.
3: 퍼플아, 아빠가 미안하다. 어딜 간 거야, 아가? 어? 설마 저희는? 그럴 리가 없지.

0: 아, 요상하네. 분명히 신호가 잠깐 떴는데.
1: 아, 몰라. 대차 신호가 고장 났나 보지. 아빠랑 내 비밀 신호처럼.
2: 실망이구나, 버플.
0: 배야!
2: 너 때문에 수업이 멈춰버렸잖니.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헤어밴드를 힐이 다오. 힐이네! 버플아! 나는, 넌 누구냐?
1: 왜 아빠가 둘이 됐지?
3: 괜찮아? 좀 전에 캐처의 신호가 잡혔어. 지금은 왜 신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0: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스캠팟.
2: 내가 진짜.
4: 둘 중 한 명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는 블록피쉬야.
0: 서둘러야겠어. 바블 타임.
1: 바블 바블.

0: 잉크의 펌프! 변신 완료! 어느 쪽이 진짜 아빠지?
1: 펌플! 저 가짜는 위험하니 어서 이 아빠한테 오거라! 내 이놈! 내 모습은 따라해도 내 딸과 이어진 마음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걸!
0: 알았어! 저쪽이 진짜 아빠야! 아니, 이쪽이 진짜 우리 아빠야!
1: 예스!
0: 일로!
2: 펌플!
0: 멈춰요, 아빠! 오면 안 돼요?

0: 쳐 피하거라. 귀여운 거미 내딸을.
1: 그기부터 줄여야 없앨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힘들 거야.
2: 그래. 얘들아, 블럽을 유인해줘. 혼자서 무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힘 세시거든. 도와줘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0: 이 괴물아, 네 상대는 나다. 폭풀
2: 준비됐어요. 아빠. 플레 아빠 최고다.
1: 네, 다시 봤어요.
2: 아빠, 학교 또 와줄 거죠?
3: 아빠, 오늘 멋있었어요.
2: 좋아, 모두 간 것 같아요.

0: 우린 저 아빠랑 딸이 가고 나면 출발할까?
1: 좋은 생각이야.
0: 우린 역시 척척 잘 맞아. 보물선을 찾아라.
2: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3: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0: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너, 이 고자질쟁이! 이리 와봐! 여기서! 이게 뭐지?
3: 하필!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0: 우와! 이게 뭐야?
2: 하필! 공주님?
0: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0: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1: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있는 배. 그것이 바로 보물선이다.
0: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예요?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2: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1: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0: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2: 오케이.
0: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3: 믿을 수가 없군.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다.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비아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Mm-hmm.

0: 부셨지? 어? 부풀었다.
1: 빨리 가자.
0: 근데 우리끼리 가도 될까? 겁쟁이. 좀 으시시한데 집에 돌아갈까?
2: 빨리 따라와.
0: 어, 얘들아 같이 가.
1: 어, 저쪽인 것 같아.
2: 가보자.
0: 이 금천고 같은데. 와, 찾았다. 분위기가 뭔가 소름 끼쳐.
1: 보물은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3: 무서운데 돌아가자.
4: 어하, 여기 있는 자가 보물의 얻는 법이지. 가자, 보물 쏴라.
1: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0: 심해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3: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0: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2: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3: 집에 가고 싶어.
0: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1: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3: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0: 배 안이 미로 같다.
3: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0: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3: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5: 가만, 저건 뭐지?

0: 블록이야.
1: 저건 초롱하게 블록이야. 초롱 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0: 왜 속삭이는 거야?
1: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0: 내가 유인할 때 아이들을 옮겨줘. 더블 스파!

0: 저게 뭐지? 얜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봐.
1: 어? 아침이야? 저게 뭐야?
0: 얘들아, 나 괜찮아.
2: 뭘 보네? 상자?
1: 혹시 저게?
0: 우와, 동물 상자! 우리가 진짜 보물 상자를 찾았어. 내 보물 회로가 하나 더 늘었어.
3: 어머,
0: 이 거울 속에 나 좀 봐. 더 예뻐 보여.
1: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2: 아니,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1: 이거 좀 봐. 내 보물이로.
2: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1: 아이, 못 참겠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알아.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 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글릭소.
3: 글릭소. 얼마나 될까?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글릭소.
4: 착착 치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3: 글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자.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진동.
13: 얼굴엔
14: 순한 길길.
13: 식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키키키키.
17: 사는 아이도
16: 키키키키.
1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8: 남방구는 북방구와
1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소울메이트 지성. 얼굴엔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우리 여행가자.
5: 환영합니다.

Riddle of the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더운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지구촌 새들의 축제 한마다 멋진 새 선발대회. 지구에서 가장 멋진 새를 뽑아보는 시간, 멋진 새 선발대회. 지난해 뽑힌 공작에 이어 올해에는 어떤 새가 가장 멋진 새로 뽑힐 것인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우와, 누가 멋진 새로 뽑힐지 정말 궁금하더라.
2: 나는 독수리가 뽑힐 것 같아.
1: 독수리에?
2: 응! 독수리는 날개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세잖아.
1: 맞아. 그럼 나도 독수리를 응원하겠어.
3: 너희들, 정말 내가 멋진 새로 뽑히면 좋겠어?
2: 우와, 독수리다.
1: 그래, 우린 네가 멋진 새로 뽑히면 좋겠어.
3: 그럼 나 좀 도와줘. 나 너희들 도움 없이는 멋진 새로 뽑힐 수가 없어. 빨리 와, 빨리.
2: 알았어.
1: 그래, 가보자. 그림 조끼 구조대.
2: 독수리를 도우러
4: 출동!

0: 독수리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둑.
0: 독수리야.
1: 우리 왔어.
2: 왔구나, 그린조끼 구조대.
1: 근데 도와달라니? 무슨 일 있어?
0: 그러게. 봐봐, 너 날개 크지?
2: 펄럭펄럭.
1: 나 힘도 세지?
2: 독수리 파워!
0: 발톱도 완전 날카롭잖아.
2: 크아!
0: 봐, 우리 도움 없이도 넌 멋진 새로 뽑힐 것 같은데.
2: 아니, 나한텐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
1: 부족한 거? 그게 뭔데?
2: 실은 얼마 전

0: 그 전에 미용실에서 이 깃털 손질이나 해야겠구만. 딸랑딸랑.
1: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1: 앉으세요. 털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0: 제가 곧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깃털 좀 멋지게 손질 부탁해요.
1: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2: 아참, 이번에 멋진 새 선발대회 누가 뽑힐까?
3: 나는 깃털이 멋진 새가 뽑히면 좋겠어.
2: 하긴 지난번에 어떤 새 보니까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게 좀 그렇더라고. 설마 그런 새가 멋진 새로 뽑히진 않겠지?
3: 아, 안 뽑히지.
1: 오래 기다리셨죠? 먼저 네, 머리털부터 봐드릴게요.
0: 됐어요. 저 그냥 갈게요.
1: 네? 손님!
4: 뭐야? 왜 그냥 가지?
0: 그때 난 깨달았어. 나 독수리는 머리털이 없어서 멋진 새로 뽑히긴 글렀다는 걸.
5: 독수리야, 근데 넌 왜 머리털이 없는 건데?
0: 그야, 부모님을 닮았으니까 그렇지. 우리 독수리들은 원래 머리털이 없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없었다고. 오죽하면 이름이 독수리겠니?
5: 독수리가 왜?
6: 어디 보자. 독수리, 독수. 여기 있다, 너. 독수리야, 독은. 땡. 대머리라는 뜻이네.
5: 대머리라.
0: 아이, 속상해, 진짜.
6: 독수리야, 우리가 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
0: 나 머리 많아지게 해줘.
6: 머리 많아지게?
0: 그래, 너 요정이잖아. 그 마법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5: 맞아, 도둑. 넌 할 수 있을 거야.
6: 알았어, 그럼. 도둑 요정의 마법으로 독수리의 머리털이 많아진 쫀쫀쫀쫀.
5: 우와, 독수리 머리털 많아졌다.
0: 그래, 어디. 으차. 그래, 이거지. 머리털 많아지니까 인물이 사네, 살아. 정말 고마워, 그린족이 구조대. 고마워.
5: 근데 독수리 머리털 많아지니까 좀 독수리 같지가 않다.
6: 그러게.
0: 아, 나 이거 머리털 많아지니 좋구만. 잠깐, 이 냄새는? 와우, 고기다! 오, 먹어야지. 아우, 잘 먹었다. 아우, 배불러. 아우. 예? 내 머리 멋있죠? 이거 반응이 바로 오네.
7: 그게 아니라 머리에 피가.
0: 피? 어디? 웬 피가?
7: 혹시 죽은 동물에서 묻은 거 아니에요?
0: 예? 방금 고기 먹느라 동물 시체에 머리를 푹 파묻고 있었는데 그때

0: 피가 묻었나 봐. 아, 이를 어떡하나, 이걸.
1: 독수리를 도와줬으니 이제 가자.
2: 그래.
0: 잠깐, 잠깐.
1: 독수리야.
3: 근데 너 머리에 뭐야?
0: 이거 동물의 시체에서 묻은 건데 이것 좀 치워줘. 아우, 찝찝해.
1: 알았어. 도돌 여정의 마법으로 독수리의 머리털이 원래대로 돌아오. 쩍쩍쩍쩍.
0: 아니, 뭐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잖아.
1: 그래, 너 머리털 없을 땐 고기 먹어도 아무것도 안 묻었잖아, 그치?
0: 그건 그렇지.
1: 생각해봤는데 독수리 조상님께서 너한테 그런 머리를 물려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도.
3: 이유? 무슨 이유? 궁금하다.
1: 그치. 한번 들어보자고. 저도 여정의 마법으로 독수리의 조상님이여 나타났다.
4: 내가 바로 독수리의 조상, 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할아버지니라.
0: 조상님, 천국에서 안녕하셨습니까?
4: 뭐냐?
1: 독수리 조상님, 독수리들이 이렇게 머리털이 없게 진화한 이유가 있나요?
4: 그럼 있다마다. 우리 독수리들은 죽은 동물의 몸에 머리를 파묻고 고기를 먹는데, 머리에 털이 없으면 동물의 피가 묻지 않고 그래서 세균에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지. 머리털이 없는 건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돼. 더운 날씨엔 머리로 뜨거운 열을 내보내고, 추운 날씨엔 목을 쑥 넣어서 따뜻한 털로 체온을 지키지.
1: 아하! 그러니까 머리에 털이 없는 건 독수리들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4: 그렇소.
0: 그런 줄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조상님. 이렇게 털 없는 머리를 물려주셨어요.
4: 알면 됐느니라. 그럼 난 이만.
1: 독수리, 이제 알겠지? 지금 네 모습은 누구보다 멋져.
3: 맞아, 독수리 최고야.
0: 고마워, 얘들아. 나 머리털 없는 내 머리를 소중히 아끼면서 살게.
1: 그래,
3: 독수리 최고야. 최고.
5: 네,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해 가장 멋진 새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는요? 축하합니다, 독수리님.
0: 우와, 진짜 내가 멋진 새로 뽑혔네. 감사합니다.
5: 네, 독수리는 평소 크고 멋진 날개에 강력한 발톱을 가졌고, 게다가 동물의 시체를 깨끗이 먹어 치움으로써 죽은 동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각종 감염병을 막아 지구의 생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이에 독수리를 올해 가장 멋진 새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0: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절 도와준 그린조끼 구조대, 그리고 자랑스러운 독수리 조상님들께 바칩니다. 세상의 모든 독수리들이여, 파이팅!
5: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0: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독수리에게 줄 상장 만들기. 동물의 시체를 먹으며 살아가는 독수리들은 지구에 꼭 필요한 청소부들이야. 이런 독수리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도도 사람이 만든 치료제와 살충제를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을 또 독수리가 먹으면 독수리는 생명을 잃게 되거든. 게다가 독수리가 살 곳이 줄어들면서 독수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 이런 독수리들에게 힘내라고 멋진 상장을 만들어주도도.
1: 우정상, 독수리가 지구에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주기를 바라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독수리야 힘내!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순한 길길.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뽀르고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도마나라 캐슬.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9: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끝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오늘 요정들을 부른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4: 우와, 피자다! 잘 먹겠습니다!
0: 에이, 다 드신 거잖아요.
3: 근데 그 상자 종이로 된 거 맞지?
4: 종이 맞죠?
3: 종이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거 맞지?
4: 맞죠.
3: 아니 근데 내가 그 상자를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니까 글쎄.
5: 박사님 안 돼요. 저거 저번에도 이렇게 막 버리시다니. 그런 건 재활용이 안 돼요. 가져가세요.
3: 이러잖아. 나 너무 속상했어.
4: 아.
3: 뭐야? 난 속상한데 왜들 웃어?
0: 박사님, 그건 상자에 음식물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2: 재활용품을 내놓을 땐 묻어있는 음식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해요.
1: 만약 음식물이 너무 많이 묻어있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3: 아하, 그런 거였어? 우리 요정들 최고예요.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는 어린이가 있어.
0: 네?
2: 이럴 수가.
6: 말도 안 돼.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
4: 출동이다.

0: 삼총사.
1: 이 사건은 여기 딩동댕 딩동댕을 보고 있는 나 하나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아니. 하나야, 이 주스병 플라스틱이잖아.
3: 그래서요?
2: 플라스틱, 종이, 우유팩, 펜, 비닐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저기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넣으면 나중에 그걸 공장에 가져가서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재활용함에 넣자.
3: 네.
2: 아, 맞다 맞다. 그리고 그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3: 어, 왜요 또? 어, 저 딩동댕 딩동댕 봐요.

0: 재활용함에 넣기 전에 이렇게 안에 묻어있는 걸 잘 씻어내고 물기를 탈탈 털어서 내놔야 돼.
1: 버리는 걸 뭐하러 씻어요?
0: 여기에 뭐가 묻어있는 채로 내놓으면 재활용 공장에서 이걸로 물건을 만들 수가 없대. 그러니까 꼭 씻어서 내놓기.
2: 네, 저 이제 딩동댕 보러 가도 되죠?
0: 예, 하나야! 어머, 아이 참, 이것 좀 자기가 버리지 않고요. 아유.
3: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유치원에서도 계속됐지.
4: 친구들, 집에서 이런 우유팩이나 요구르트병, 페트병 같은 재활용품들 모두 잘 나눠서 버리고 있나요?
5: 네, 선생님!
6: 선생님! 오. 플라스틱 같은 거 막 쓰고 막 버리면 지구가 아파해요.
4: 맞아요. 플라스틱 쓰레기는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지구를 아프게 해요.
2: 지구 불쌍해.
6: 근데 저런 거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면 쓰레기가 줄어서 지구가 덜 아파요.
4: 오, 딩동댕 정답!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활용품들 종류별로 잘 모아서 버리기로 약속!
5: 약속!
4: 약속.
3: 하지만 나 하나 어린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모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4: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재활용품들 종류별로 잘 나눠서 버리기로 약속!
5: 약속!
4: 약속.
2: 에이, 몰라. 나 하나쯤 재활용품 막 버려도 괜찮을 거야.
7: 너무해. 우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인데 우릴 쓰레기통에 막 버리다니.
8: 우릴 이렇게 막 버리면 지구가 아파할 텐데.
9: 하나 너무해.
10: 슬퍼마라 재활용품들아, 내가 너희들의 한을 풀어주겠다. 재활용품들의 영혼들이여, 나와 함께 가자! 야!

0: 나느냐 재활용 괴물. 재활용품을 마구마구 버린 나 하나 어린이를 혼내주러 출동! 총총총 총총총 총총총 찌그덕 총총총.
1: 자, 이번 시간은 술래잡기. 술래고 싶은 사람?

0: 재활용함에 넣지 않고 그냥 막 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재활용 괴물이 탄생한 거라고.
1: 근데 하나야, 너 진짜 재활용품 쓰레기통에 막 버렸어?
2: 설마, 그건 지구를 아프게 하는 건데 너 진짜 그랬어? 아니야, 나 안 그랬는데.
0: 헐, 이젠 거짓말까지 하시겠다.
2: 그게
0: 그렇다면 나도 더 세게 나가는 수밖에. 재활용 괴물 꼬랑꼬랑 냄새 공장 브레이 브레이.
1: 아, 이게 무슨 냄새야?
0: 이렇게 냄새라는 것도 다 하나 때문이야. 브레이 브레이. 하나가 재활용품을 버릴 때 물로 헹구지 않고 그냥 버렸기 때문에 그게 썩으면서 이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라고. 그래 그래.
2: 호그나 저리 가.
0: 아니 하나야, 난 너만 평생 따라다닐 건데. 그래 그래. 나 하나 놀자.
2: 안 돼, 제발 따라오지 마.
0: 아니, 나 평생 너만 따라다닐 거야. 카카카카카카카카.
3: 아빠 크크.
4: 아니, 딩동댕 삼총사.
5: 크크, 어린이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0: 아, 아닌데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전 크크가 아니라
6: 크크의 할아버지의 누나의 삼촌의 동생아.
5: 친구의 오빠의 사돈의 팔촌에
7: 부모의 사촌인 재활용 괴물인데 라고 하려고 했지.
0: 정확하구만.
6: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 이제 어린이를 그만 괴롭혀!
0: 재미없다니 너무해! 아니,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에 막 버리는 녀석을 혼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6: 그건 그렇지.
5: 그럼 우리 그냥 갈까?
7: 가자!
2: 어, 안 돼! 가지 마!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재활용품 막 버린 거 이 지구한테도 미안하고 너희 재활용품들한테도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6: 그럼 하나야, 이 재활용품들한테 약속해줘.
7: 앞으로 분리배출 잘 하겠다고 말이야.
0: 지금 뭐 하는 거야? 벌써 반성하면 재미없는데. 안 돼! 반성하지 마!
5: 어서 하나야!

0: 부끄러워.
1: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2: 딩딩!
0: 여기서 깨알 정보! 마트에서 받은 영수증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깨알 정보!
1: 우리가 또 해냈다!
3: 예! 예!
4: 그리하여 하나는

0: 재활용품 잘 분리해서 버릴 거야. 지구야, 내가 지켜줄게. 약속!
1: 지구의 사슴사!
2: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3: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4: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5: 우리가 누구?
1: 기노대 사도사!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아.

0: 또 한 명의 프린세스.
1: 보육원에 봉사활동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잘 보고 있어.
2: 네, 다녀와요, 언니. 날씨 좋다. 이렇게 햇볕 받고 있으니까 좋아요. 아야야야,
3: 뭐지?
2: 어? 왕국의 마법 택시?
4: 보고 싶었어, 로니.
5: 잘 지냈지?
2: 응. 근데 갑자기 여긴 웬일이야?
6: 누구야, 방글?
2: 아, 소개할게. 얘는 제니. 이모션 왕국의 공주야.
6: 아, 공주가 또 있었어?
2: 말하자면 조금 복잡해. 아무튼 우린 사촌이지만 친자매처럼 지냈어. 내가 하모니 마을에 온 뒤로 거의 못 만나게 됐지만.
7: 아하, 로비 사촌이구나.
2: 오빠들 언제 왔어요? 아차, 얘는 제니라고 해요. 제니, 여기는 하트로즈 직원인 이안 오빠, 카일 오빠, 준 오빠야.
8: 안녕.
9: 잘 부탁해. 혹시 로미하고는 동갑이야?
2: 네? 네.
5: 12살이에요.
2: 아이, 참. 제니가 당황해 하잖아요. 숙녀한테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라고요.
9: 아, 미안. 궁금해서 그만.
7: 여기 서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 뭐야?
2: 제니!
10: 제니에게 무리하게 굴어선 안 되지. 다 해.
2: 오빠들, 일단 빨리 들어가요.
10: 누군가 했네. 오랜만이야, 하트핑. 마법은 좀 늘었니, 다해? 오랜만에 한번 겨뤄볼까?
5: 그만해, 다해핑. 난 오랜만에 로미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마법은 사용하지 말아줘.
10: 죄송합니다, 다해.
3: 도대체 쟤는 누구야, 좋아?
2: 저 아이는 다해핑이라고 해.
6: 왕미핑이 핑색발 친구였어, 쥬.
5: 감사합니다.
10: 화이팅!
3: 저기, 하츠핑과 같이 학교 다닌 게 정말이야, 좋아?
6: 우리도 왕립 티니핑스쿨 학생이야, 방글!
10: 훌륭한 로열 티니핑이 되기 위해 지금은 하츠핑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어, 피터! 그럼 너인 로열 티니핑이 되긴 힘들겠네. 난 왕립 티니핑 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지만 하츠핑은 겨우겨우 졸업했거든, 다해? 하츠핑한테 배울 건 하나도 없을걸, 다해?
6: 무슨 말이야, 쭈? 그때 너랑 난 항상 1, 2등을 다퉜잖아.
10: 난 항상 1등이었거든?
6: 그때와는 달라졌다고, 쭈!
10: 해보잔 거야, 다해?
6: 정 원한다면, 쭈!
3: 다들 진정을 좋아.
6: 근데 누가 이길까, 방글?
2: 얘네 또 시작이네.
5: 있잖아, 나 로미 네 방 가보고 싶어.
2: 근데
5: 괜찮을 거야. 어디야?
2: 그게 여기가 내 방.
5: 와, 정말 예쁘다.
2: 많이 좁지?
5: 아니야, 진짜 멋져. 이 방은 너 혼자 써?
2: 그럼, 오로지 나만의 공간이지.
11: 로미야, 사랑한다.
5: 로미는 좋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방이라니.
2: 혹시 다해핑 때문에 그래? 걔가 널 힘들게 만들어?
5: 그런 게 아니라 난 그 아이가 아주 좋아. 항상 날 먼저 생각해주고 의지도 되거든. 그렇지만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
2: 오늘 둘이서 오랜만에 밤새 이야기할까? 옛날처럼 나랑이 누워서
5: 코코아랑 마카롱도 먹으면서?
2: 응, 카일 오빠가 만든 마카롱 진짜 맛있거든. 기대해.
3: 신난다.

0: 로미, 슬슬 어두워질 텐데 어딜 가는 거야?
1: 그냥 따라와 봐. 이제 그만 좀 따라오시지 다해.
2: 너 따라온 거 아니거든. 우리 친구 맞아 방금? 다 왔어. 여기야.
0: 로미, 여긴 어디야?
2: 이번 주는 마을 축제여서 재밌는 게 엄청 많아. 아참, 너한테 소개시켜줄 친구들이 있어. 짜잔! 소개할게. 내 단짝 친구 메리로랑 마야야.
3: 안녕.
2: 반가워.
0: 안녕.
4: 어? 회전목마가 멈춰있네? 제니 태워주려고 했는데.
5: 아까 갑자기 고장났대.
3: 아, 로미 사촌이면 혹시 너도 마법 같은 거 쓸 수 있어?

0: 그 인정하다.
1: 이런 건 별거 아니야.
2: 무슨 소리야. 지구에선 진짜 대단한 거라고.
3: 자, 어서 타러 가자.
4: 아미, 너희 제니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다해?
5: 위험하지 않아. 내버려도 줘.
4: 그건 내가 판단해, 다해.
5: 아니, 괜찮다.

0: 엄청 신나는데.
1: 맛있겠다.
2: 어? 제니는?
1: 없어? 제니! 제니! 어디로 간 거지?
3: 빨리 찾자! 다리움이 너 때문이야, 다해! 제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가만 안 둬, 다해!
1: 무슨 말을 그렇게 했죠? 다해핑 너도 놓쳤잖아!
3: 뭐라고?
1: 아직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우리 나눠서 찾아보자.
4: 로미, 어디 있어, 로미? 날 혼자 두지 마. 도와줘, 다이핑.
5: 어머나, 저기 좀 봐.
0: 아이스크림 떨어져서 울고 있나 봐.
4: 애기도 아니고, 뭐야.
5: 땅바닥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버렸죠요. 우구우구, 어떡해요.
3: 제니!
4: 다이핑!
3: 이런 무례!

0: 놀리다니! 가만 안 두다 해! 자! 마법으로 소동 일으키지 말라고 제니가 말한 거 잊었었죠? 방해하지 마, 한츠피!
1: 뭐야, 저거?
0: 엮여봤자 피곤해지겠어! 얼른 달려! 너니 늘 착한 척 잘난 척이지 다해.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다해.
2: 널 핑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쭈. 난 그냥 널 걱정하는 것뿐이야 쭈.
0: 네가 나를 왜?

0: 파이팅! 제발! 얘들아!
1: 댕이!
2: 이제 됐어.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안녕, 로미.
1: 제니,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 다행히 애들도 다 괜찮고. 또 놀러와?
2: 잘 있어.
3: 이제 어떻게 할 거야?
1: 네모핑의 메모 메모.
4: 야, 여기 여기. 세게 던진다. 자, 받아봐.
1: 야구 모자를 쓴 남자아이가 던진 공이 바로 등 위에 낀다. 메모.
4: 에이, 이게 뭐야? 끼었잖아.
1: 여자아이가 들고 있던 화분을 떨어뜨려 깨진다. 메모. 메모핑의 다이어리는 마법의 다이어리. 쓰기만 하면 뭐든 이뤄진다니까. 메모.
4: 아, 또 네가 그랬어?
5: 안 도망가니까 정말.
4: 또 제가 그랬어?
5: 장난을 이제 그만하자.
1: 또 잔소리. 잔소리는 시끄러워. 여기는 잔소리 들을 필요 없이 다이어리도 마음껏 쓸 수 있어. 다음은 누구를 놀려줄까? 메모. 배고프네. 메모핑 앞에 맛있는 것이 나타난다. 메모.

0: 그대로 이루어지는 마법 다이어리를 갖고 있어, 방글. 보석숲에서 장난꾸러기로 아주 유명했어, 빈더.
1: 어? 유명하긴 뭘.
0: 신기한 거 아니거든.
1: 네모핑, 급방 돌려줘. 그거 배달할 거란 말이야.
0: 에, 싫은데, 메롱.
1: 하츄핑, 변신이야.
2: 메모핑!
1: 어?
2: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이 프린세스 다이아 하트가 널 캐치할 거거든.
1: 프린세스?
3: 그동안 낯선 지구에서 힘들었지, 좋아?
1: 우리랑 같이 보석숲으로 돌아가자, 방글!
0: 싫어! 메모!
1: 뭐?
0: 여기가 훨씬 자유롭고 더 재밌는걸, 메모? 그런 따분한 숲으론 돌아가지 않을까?

0: 될 줄 알고. 프린세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집니다. 메모. 프린세스 괜찮아. 이제 안 봐줄 거야. 프린세스의 머리에 포화 여객선이 떨어진다. 메모.
1: 무슨 소리야. 하늘에서 호화 여객선 같은 게 떨어질리나.
0: 위험했죠.
2: 이것도 메모핀의 마법이야.
0: 프린세스 정신 차려.
3: 할 수 없지. 찾아서 한 곳으로 몰자. 야, 너 거기 앉아.
0: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2: 이렇게 되면 최후의 산이다. 메모,
0: 지금이야!
3: 야!
0: 잡았다, 미녀! 얌전히 있으라고 방금!
4: 메모 핀이 사라졌어, 좋아!
2: 낭낭낭낭. 우히히! 내 다이어리만 있으면 메모핑은 절대 잡히지 않아. 메모. 아, 안녕.
3: 아까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데 믿어.
0: 어떻게 빠져나갈

0: 중이었더니 또 배고파졌어, 메모. 뭔가 먹을 것 좀 싸볼까? 없어! 없어! 다이어리가 없어졌어, 메모! 그게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단 말이야! 메모!
1: 어쩐지... 이 다이어리에 메모핑은 잡히지 않는다라고 써놔서 도망칠 수 있던 거였어.
2: 얄미운 녀석이야, 믿어.
3: 그래도 이젠 다이어리가 있으니까 유리한 건 우리야, 방글.
4: 무슨 꽁꽁이야, 좋아.
3: 한번 시험해볼게, 방글. 리더핑이 재채기를 한다, 방글. 진짜 되네. 재밌다, 방글.
2: 이번엔 내 차례다. 방글핑이 쌀국수를 한다, 믿어.
1: 너 뒤 이런 걸 재미삼아 쓰다간 나중에 그대로 되돌려받는다.
3: 장난은 그만하고 진짜 필요한 걸 써보자. 예를 들면 메모핑은 이미 프린세스에게 접혔다.
1: 어? 그럼 벌써 주얼 하트윙 폰에 없는데?
3: 이상하다. 다이어리에 제대로 적었는데 쭈.
1: 왜 메모대로 안 되는 거지?
3: 어? 여기!
1: 이 다이어리는 눈앞에 상대를 보면서 써야만 마법이 실현된다 라고 적혀있어.
2: 그럼 이제 어떡하지, 믿어?
1: 아,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3: 냄새가 난다, 메모. 메모핑의 다이어리는 분명 이 근처에. 있다, 있어, 메모.
1: 찾으러 올 줄 알았어, 메모핑.
3: 캐치되라고, 방글. 이 다이어리만 있으면 이제 난 문

뭐? 또 따끔하게 알려줄까, 메모? 따끔한 게 누가 될지 어디 볼까? 좋아, 핑! 변신이야! 따뜻한 친절해! 좋아, 핑!

0: 빠르게 따라오네. 놀아주는 것도 이쯤에서 멈춰야겠군. 메모핑은 프린세스에게 캐치되지 않는다. 메모? 어때? 이제 메모핑은 절대 안 잡혀.
1: 메모핑 너 정말?

0: 기분이 안 좋았어. 우쭐대지 말라고, 메모!
1: 이쯤 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만도 한데.
2: 네 다이어리 잘 살펴보라고, 좋아?
0: 뭐? 다이어리에 메모를 쓰면 전부 반대로 된다. 반대라면 개치 된다. 이거 대체 언제 적은 거야?
1: 아까 널 보고 바로 적었지.
2: 자, 이제 같이 가자. 피리피리 캡처링 다이아 큐브 속으로. 고속 피니킹 메모핑

0: 이 다이어리는 늘 중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안 돼, 맴.
1: 무슨 말이야?
0: 난 메모핑이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몇 번이고 적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메모.
2: 그래서 장난을 쳐서라도 관심받고 싶었던 거였지?
1: 네가 다이어리로 마법을 쓰지 않아도 우린 메모핑 네가 좋은 아이란 거 알아.
0: 어? 어떻게?
1: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다이어리에 정말 나쁜 것만 썼다면 누구도 널 막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잖아.
3: 로미 말이 맞아, 믿어.
1: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네 다이어리에 쓰지 않아도 말이야.
2: 응, 다이어리에는 우리가 친구가 될 거라고 써있지 않지만. 봐, 우린 이렇게 친구가 됐잖아, 방금.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좋아.
0: 고마워, 모두들. 메모.
3: 미더핑에게 초코볼 한 바가지가 쏟아진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0: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킥킥,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박명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개전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골까?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이걸로 결정했어. 오늘은 바로 짠! 점점 빠르게 거북이? 짠! 안녕!
1: 안녕!
0: 정해드지요. 아저씨가 오늘 골라온 박스는 짠! 점점 빠르게 거북이!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진짜 거북이가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2: 진짜 거북이 있으면
0: 느릿. 로봇 거북이가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자, 그럼 한번 열어볼게.
2: 네.
0: 우와! 거북이다, 거북이!
2: 진짜 거북이 맞아요?
0: 짜잔! 거북이 한번 찍어주자, 거북이 한번 찢어줘! 찍어주자, 짠짜잔!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안녕, 거북이! 안녕, 정엽이! 안녕, 지기야! 반가워?
2: 반가워, 거북아!
0: 인사해, 거북이한테!
2: 안녕.
0: 와, 이것 좀 봐봐. 이거 봐봐. 거북이 등에 알록달록 버튼이 있어.
2: 이거 눌러.
0: 빨간색, 노랑색, 초록색, 파랑색. 자, 그럼 아저씨가 한번 돌려볼게.
2: 네.
0: 그러면 아저씨는 지유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 돌려볼게. 음악을 들려주는 거북이네.
2: 그러네.
0: 아주 느린 음악이야.
2: 맞아.
0: 아, 졸려. 엎드려 있고 싶은 음악이야.
2: 아, 나도.
0: 아, 그치. 이번엔 정엽이가 좋아하는 파랑색 한번 돌려볼게.
2: 네.
0: 어떤 음악이 나올지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착각. 어? 아주 빠른 음악이야. 어? 내가 왜 이러지?
2: 나도 왜 이래? 나도 왜
0: 이래?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2: 나도.
0: 재밌는데 너무 힘들어.
2: 힘들어. 맞다.
0: 그러면 이번엔 지우, 정엽이도 한번 돌려볼까?
3: 네.
0: 지우부터. 지우는 노란색?
3: 네.
0: 오, 조금 느린 음악이다, 그지? 편하게 움직이고 싶다. 어때?
2: 좋아요.
0: 예? 자, 자. 그러면 이번엔 정엽이 한번 돌려보자. 초록색.
3: 초록색.
0: 오, 음악이 조금 빨라졌어. 랄랄라, 랄랄라. 기분 좋고 신나, 신나. 오, 오. 우와. 짠. 어때? 재밌지? 재밌지?
2: 네.
0: 재밌지? 아주 느린 음악부터 아주 빠른 음악까지 들려주는 점점 빠르게 거북이였어.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느리게부터 아주 빠르게까지 차례대로 한번 들어볼까? 자, 길을 모으자. 굴게! 굴게! 느리게. 느리게. 아주 느리게.
2: 나도 졸려.
0: 어? 점점 빨라졌어. 어? 오.
2: 약간.
0: 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오, 오, 아주 빨라졌어. 우와, 박수. 야. 거북이도 잘했잖아.

0: 오구오구 예뻐해 주세요.
1: 느린 거북이가 있어요.
2: 느릿느릿 나는 느린 거북이.
1: 거친 바위 위를 걸을 땐 조심조심. 느린 거북이는 아주 느려요. 숲길에 오니 느린 거북이가 조금 빨라졌어요. 부드러운 모래 위를 걸어가니 조금 더 빨라졌어요.
2: 슝슝!
1: 우와! 엄청나게 빠르다! 거북이가 이렇게 빨라지다니! 여긴 도대체 어디일까요? 아하! 물속이었구나! 이 거북이는 물속에서 엄청나게 빠르네!
3: 짠!
1: 우와! 지우거북! 정엽거북!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거북이들! 우리 같이 놀아볼까, 거북이들? 그럼 거북이들아, 자 따라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오! 숲길에 도착했다. 거북이들, 숲길 위를 느리. 오! 여기 부드러운 모래야. 조금 더 빠르게. 느리. 점점 빠르게. 우와! 오! 잠깐만! 저기! 바다야! 거북이는 물속에서 빨라지잖아! 물속에서 헤엄치자! 가자! 우와! 점점 빠르게! 우와! 내가 제일 빠르다!
4: 아니야, 내가 제일 빨라!
1: 우와! 우와! 너네 진짜 빠르다! 거북이들! 이제! 음악회 갈 시간이에요. 오늘의 공연 박스 같이 가보자. 고고!

0: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골라볼까?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이거!
1: 무슨 소리야? 조금 무섭다.
0: 그래도 용감하게 이 박스로 결정! 오늘은 바로 짜잔! 이름을 리듬으로?
2: 여러분 안녕. 하이파이.
0: 자, 오늘도 신나게 음악놀이를 해보자. 어때?
3: 네, 좋아요.
0: 오늘의 박스. 짜잔. 이름을 리듬으로 엔 뭐가 들어있을까?
3: 궁금해요.
0: 자, 그러면 아저씨부터 한번 볼게. 짜잔.
3: 나도.
0: 오, 궁금해. 우와, 정혜와. 야, 나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 오늘은 수수께끼. 이게 뭐게? 이거는 동물이 있어. 세 마리야. 뭘까? 개구리? 자, 이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야. 땅에 사는 것도 있고, 하늘에 나는 것도 있고,
3: 새!
0: 바다에 사는 것도 있어.
3: 어? 응? 나 알겠다.
0: 뭐야?
3: 물고기랑,
0: 응.
3: 그리고 땅은 개미.
0: 개미?
3: 그리고 하늘은
4: 새?
3: 기러기.
0: 기러기. 자, 다음 힌트. 풀을 먹는 친구도 있고, 고기를 먹는 친구도 있어.
3: 돼지?
0: 돼지? 코끼리보다 크고 무거운 친구도 있고 기린처럼 목이 아주 긴 친구도 있어.
3: 기린!
0: 아니야, 기린처럼.
3: 기린처럼?
0: 자, 마지막 힌트. 사람이 지구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지구는 이 동물의 시대였지. 지금은 볼 수 없는 동물이야. 자, 소리를 내줄게.
3: 개우?
0: 어?
3: 하나!
0: 아, 뭐라고?
3: 호랑이.
0: 지금은 이 시대에서 볼 수가 없어. 뭘까요?
3: 공룡?
0: 어? 정유미는?
3: 공룡.
0: 자, 과연 맞을지?
3: 공룡이다!
0: 짜잔! 공룡! 나는 힘센 공룡이다. 너희들을 잡으러 가겠다.
3: 나는 하늘 날이다.
0: 아이고, 하늘을 날아서 널 잡을 수가 없잖아.
3: 우리 나 안 잡고 친구를 하면 내려갈게.
0: 그래, 친구하자. 내 등에 앉아.
3: 나도 친구하자.
0: 안녕. 너는 뿔이 세 개구나.
3: 나 뿔 세 개야.
0: 너네 혹시 얘네 이름 알아? 내 이름 뭔지 알아?
5: 티라노사우루스.
0: 뭐라고?
5: 트리케라사우루스.
0: 오, 합쳐졌는데?
5: 티라노사우루스.
0: 딩동댕. 자, 티라노사우루스.
5: 티라노사우루스.
0: 자, 그러면 리듬을 붙여서 한번 해보자. 리듬을 붙이면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어. 자, 티라노사우루스.
5: 티라노사우루스.
0: 다 같이 시작.
5: 티라노사우루스.
0: 티라노사우루스.
6: 아무리 무서운 공룡이라도 내가 불러주면 웃어준다고. 이름을 리듬으로 재미있게 불러볼까? Let's get it!
7: 리듬 공룡은 재미있다네. 리듬 공룡.

0: 눈에 뾰족한 뿌리 세 개 머리에는 두드처럼 큰 갈기 트리케라 톱스 트리케라 톱스 트리케라 톱스 트리케라 톱스 날카로운 이빨 공룡 사냥꾼 코끼리보다 크지만 달리기 선수 티라노사우스 티라노사우스 티라노사우스 티라노사우스 와 이름을 리듬으로 리듬 공룡을 재미있다네 리듬 공룡을 소개합니다.
1: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하하하하하하
2: 트리케라톱스
0: 트리케라톱스
2: 트리케라톱스
1: 치유는
2: 트테라노돈
1: 트테라노돈
2: 트테라노돈
0: 재밌지?
2: 네.
0: 이름에 멋진 리듬이 담긴 리듬 공룡들이었어. 아, 얘들아.
2: 네?
0: 오늘 리듬 공룡들이 주인공인 리듬 파티가 열린대.
2: 우와!
0: 우리도 한번 가볼까?
2: 네.
0: 자, 그럼 공연 박스로 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무슨?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제?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직종.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픈 이유.
1: 지난 시간 이야기. 호떡이가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빨리 먹더니 그만.
0: 맛있어.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1: 머리가 아프다지 뭐예요. 그래서 호빵이가

0: 크림딱지로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봤죠. 갑자기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입에 들어오자 입천장 핏줄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면서 통증이 생겨 머리가 아픈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떡이가
1: 맛있어.
0: 호떡아, 어? 너 또 아이스크림 먹은 거야?
1: 누나 걱정 마. 이번엔 빨리 안 먹고 천천히 먹고 있으니까 머리 아플 일은 없을 거야.
0: 근데 너 이렇게나 많이 먹은 거야?
1: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많이 먹은 줄도 몰랐네. 누나 갑자기 배가 아파.
0: 뭐?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1: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왜 배가 아픈 거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왜 배가 아픈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만 궁금하네. 기다려봐. 자, 누나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0: 지지지.
1: 죽여야 산다.
0: 하!
1: 다!
0: 성공!
1: 으쌰! 으쌰! 으쌰! 뭐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 더!
0: 하나 더!
2: 우와, 맨손으로 쪼개다니! 안 아프세요?
1: 난 소화효소.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0: 하!
1: 빠샤!
2: 우와, 대단하다! 아, 근데 이건 왜 하는 거예요?
1: 응? 왜 하긴? 빠샤!
2: 어? 아프시겠다.
1: 아니, 나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2: 아프시겠는데? 재선님.
1: 난 전혀 아프지가 않다. 왜? 우리 소화효소 감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음식을 잘게 쪼개야 산다. 이 아빠처럼 잘 쪼개는 소화효소를 분해맨이라고 하는데.
2: 저도 해볼래요. 하나 더.
0: 하나 더.
1: 어, 그래. 좋아. 자, 이 아빠처럼 최고의 분해맨이 되려면 힘을 끌어올려서, 자, 손날에 몰고, 자, 쪼개야 산다, 아빠야!
2: 쪼개야 산다! 아!
0: 실패!
2: 아우,
1: 아프냐?
2: 네!
1: 아프냐?
2: 네!
1: 그럼 안 아플 때까지 지옥 훈련이다! 격파 100개 더!
0: 100개 더?
1: 어? 어, 늦었다. 이 아빠는 위산탕으로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 남아서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2: 네. 다녀오십시오. 어? 근데 내가 여기 왜 왔더라? 아, 맞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왜 배가 아픈지 알아보려고 온 건데.
3: 비상, 비상. 위산탕에 얼음 괴물이 나타났다.
2: 어? 얼음 괴물이라면 아이스크림? 호떡이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위산탕에 아이스크림이 나타난 거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소세지.
4: 어, 미림, 우리랑 놀아요.
5: 얼음 괴물, 저리 가라고.
4: 우와.
6: 소화효소, 우리랑 놀자.
1: 저리 가, 이 얼음 괴물아.
4: 얼음 괴물이라니.
6: 우리 아이스크림이거든.
4: 우리랑 놀자니까. 잡았다,
1: 얼음.
2: 내 예상대로 아이스크림에 닿자마자 아빠 소화효소가 꽁꽁 얼어버렸어.
4: 아이 참, 꽁꽁 얼어서 잡기놀이도 못하고 시시하네.
6: 그럼 우리 다른 데 가서 놀자.
4: 어? 저기 소장은 어떤데?
6: 어?

0: 좋아.
1: 껑껑 알아라, 껑껑껑 알아라, 껑껑 껑껑 아이스크림 껑껑.
2: 아빠 괜찮아요? 얼음 땡.
3: 땡. 고마워. 나도.
2: 네. 위님도 얼음 땡.
3: 땡. 고마워. 어서 저 소시지를 소화시켜야 돼.
4: 위님, 왜 그러세요?
5: 얼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소화 여사님, 저 소시지 소화를 부탁해도 될까요?
4: 나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2: 아이스크림 때문에 위님도 소화 효소도 힘을 쓸 수 없게 됐어. 그래서 호떡이 배가 아팠던 거야?
4: 소시지가 상하고 있어요.
5: 얼른 소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어떡하지?
2: 제가 데리고 갈게요.
5: 그럴래? 할 수 있겠어?
2: 네, 해볼게요. 소시지, 가자. 자, 소장으로 가자.

0: 소장님, 소시지 좀 소화시켜줘. 저기도 아이스크림이 다녀갔나? 소장님이 얼어버렸네. 소장님, 얼음 땡!
1: 아유, 소화여서 고맙구나.
0: 소장님, 괜찮으세요?
1: 아니, 난 괜찮은데 이 소시지는 안 괜찮은 것 같구나.
2: 소시지.
1: 소화가 전혀 안 됐어. 이러면 그 녀석들이 나타나 위험해질 거야.
0: 위험해요? 그 녀석들이 누군데요?
1: 아유, 우와, 난다.
3: 난다? 냄새 난다.
1: 아, 왔다. 유해균들이 왔다.
4: 먹어 치우고 힘 좀 내볼까? 야호!
2: 찔러! 찔러!
1: 소시지를 먹은 유해균들 몸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있어. 독소가 모이면 대폭발이 일어날 거야.
0: 폭발이라뇨!

0: 기운 독소 발사 성공!
1: 독소 지지를 먹으니까 더 힘이 나는구먼!
2: 선생님! 유해균들이 소시지를 먹고 더 강해지기 전에 어서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소화요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3: 제가요? 저는 한 번도 쪼개기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4: 이 아빠처럼 최고의 분해맨이 되려면 온몸에 힘을 끌어올려 손날에 모으고 쪼개야 산다! 발사!
3: 그래! 아빠 소화효소는 말씀하셨지! 온몸에 힘을 끌어올려! 손날에 모으고 쪼개야 산다! 발사!
0: 어, 소시지!
2: 소화효소야! 바로 그거야!
3: 쪼개야 산다! 발사!
5: 어, 뭐야? 소시지 신나게 먹고 있었는데 다 쪼개졌잖아.
6: 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만 가자.
5: 아쉽다.
2: 소화요소, 네 덕분에 소시지는 잘 분해됐고 유해균들은 돌아갔어.
3: 제가 해낸 건가요? 돌아다니는 거야?

0: 먹는다.
1: 조개야 사자 마셔.
2: 사르르르르. 우와, 아이스크림도 다 쪼갰네. 너 진짜 대단한 소화요소구나.
1: 마셔.
3: 배가 아팠었는데 이제 괜찮네.
4: 호떡아.
3: 누나, 나 이제 배 안 아파.
4: 정말 다행이다. 호떡이, 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님도 소장님도 소화효소도 꽁꽁 얼어서 소화를 시킬 수 없거든. 그러면 유해균들이 나타나서 독소를 내뿜는데.
3: 그래서 방귀가 뿡뿡뿡 나왔던 거야?
4: 맞아. 심하면 설사까지 하게 된다고.
3: 누나, 나 이제 아이스크림 한꺼번에 많이 안 먹을 거야. 약속해. 약속.
4: 진짜지? 약속. 우리 친구들도 아이스크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 약속. 손톱 물어뜯기 대장의 최후. 손톱 물어뜯기 대장.
3: 응? 그게 누군데?
4: 누구긴 누구야? 호떡이 너지. 제발 손톱 좀 물어뜯지 마.
3: 나도 모르게 그만.
4: 왜 자꾸 손톱을 물어뜯는 거야? 너 그러다.
3: 아이고야.
4: 갑자기 이가 아프다고?
3: 아이고 배야.
4: 뭐야? 배가 아프다고? 뭘 잘못 먹었나?
3: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배도 아프고 이도 아픈 거지? 왜 이도 아프고 배도 아픈 거냐고? 왜?
4: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지. 손톱 딱지가 깜빡이네. 혹시 손톱을 물어뜯어 먹어서 이도 아프고 배도 아픈 거 아니야?
3: 에이, 설마 손톱 좀 먹었다고? 말도 안 돼.
4: 혹시 모르잖아.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올게. 야,

0: 지키는 앞니들이야.
1: 아, 앞니들이구나. 그런데 왜 울고 있어? 너 비나? 잇몸도 퉁퉁 부었어.
0: 알아. 아파서 우는 거야.
1: 너는 여기 깨졌어.
0: 알아. 그래서 속상해서 우는 거야.
1: 너희들 왜 이렇게 된 거야?
0: 왜긴 왜야? 그 녀석 때문이지.
2: 앞니들이 다 막아주고 막 으쌰라 으쌰. 앞니들이 다 뜯어주고 막 으쌰라 으쌰.
3: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막아보시지. 이런, 내 방패가 깨졌잖아.
0: 야, 너도 깨졌어.
4: 아, 그럴 리가.
0: 와, 없다, 없어.
3: 감히 내 방패를 깨뜨려. 용서 못한다.
0: 너 잇몸에서 피다.
3: 가보해라. 이번엔 박살을 내주마.
1: 뭐야? 그 녀석이 단단한 방패로 앞니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넌 깨지고 넌 피나고. 대체 그 녀석이 누군데?
0: 음식은 아니야. 아무 맛도 안 났거든.
1: 음식이 아닌데 왜 아랫니 마을에 들어온 거야?
0: 그건 우리도 모르지. 제발 다시 돌아오자.

0: 그렇게 바랄 뿐인데. 또 왔어! 또 왔어! 소아유소, 너 뭐든 잘게 쪼갤 수 있잖아! 소아유소, 이 녀석을 쪼개줘!
1: 내가? 어? 어, 그러고 보니, 아, 나 오늘 소화를 도와주네!
2: 누구냐는?
1: 소화 효소다! 너를 잘게 쪼개주마!
2: 떨고 있냐?
1: 그럴리가! 소화 효소는 음식을 잘게 쪼개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해왔다! 쪼개야 산다! 이야! 야!
0: 야! 소화효소! 어떻게 된 거야? 왜 못 쪼개?
1: 너무 아파. 쟤 너무 단단해.
2: 날 쪼개시겠다. 어림없는 소리. 소화효소, 넌 음식만 쪼갤 수 있잖아. 난 음식이 아니라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케라틴.
0: 케라틴. 그럼 잘라도 쪼개도 아프지 않다는 거야?
2: 그렇다. 난 손톱이다.
1: 손톱!
2: 이번엔 내가 이 손톱의 날카로운 맛을 보여주지. 간다. 아무도 날 막을 순 없다. 그럼 이만.
1: 저 녀석이 바로 호떡이가 물어뜯은 손톱인가? 호떡이가 손톱을 물어뜯어 먹는 바람에 앞니가 깨지고 잇몸이 다쳐서 아팠던 거야? 에이, 손톱은 내가 잡는다!
0: 소아유소, 잠깐만!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우릴 괴롭히는 건 손톱만 있는 게 아니야. 손톱이 나타나면 꼭 뒤따라오는 녀석들이 있어. 호랑이도 잡아먹는다더니, 아, 저기 온다!
3: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흐. 하긴 우리가 호랑이도 쓰러뜨릴 만큼 세긴 허지.
1: 아니 너희들은
4: 그래 세균이다.
0: 소아여서 어서 쪼개버려.
1: 알겠어. 쪼개야 산다. 예.
3: 맞고 뛰는 거.
5: 우리한테 손톱 형님이 주신 이 방패가 있다 이거야.
3: 아이 저리 믿겨.
5: 이 감자.
0: 세균 때문에 부었는데 부은데 또 찌르냐? 미워.
1: 나쁜 세균들. 내가 꼭 쪼개주마. 계속 가라.
2: 아, 시원하다.
3: 녹아라. 녹아! 아니, 위산을 퍼부었는데도 왜 안 녹는 거야?
2: 난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케라틴이라 위산에 녹지 않는데. 손톱 얘기 못 들으셨어요?
3: 손톱이라고? 아, 왜 자꾸 손톱이 위산탕에 들어오는 거야? 아유, 저걸 내쫓을 수도 없고. 그냥 콱
2: 어디 한번 찔러드려요? 여기저기 막 그냥 한번 찔러볼까요?
3: 어? 아, 아니 저
6: 편하게 있어.
3: 저 뾰족한 방패에 찔렸다간 큰일 나지.
7: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3: 아이고 손톱 형님. 저도 왔습니다, 손톱 형님!
2: 어, 뭐냐, 세균들, 뭐냐?
3: 세균 이 녀석들, 거기서! 내가 이 손톱은 못 녹여도 너희들은 녹인다. 일로 와.
7: 아이, 손톱 형님!
2: 내 뒤에 딱 붙어 있어. 그럼 녹을 일 없으니까.
7: 예, 손톱 형님!
5: 그럼 손톱 형님만 믿고.
3: 찔라, 찔라, 찔라! 야! 아이, 찌르지 마! 아, 배 아프단 말이야!
1: 잠깐! 그만두지 못해!
3: 너 뭐야? 얘 또 왔어?
1: 위님, 괜찮으세요?
3: 소아 녀석, 어서 와. 세균들 때문에 위 아파.

0: 대균 이 녀석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내가 다 쪼개버리겠다!
1: 잠깐! 아, 우리도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야.
2: 손톱 형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 거라고!
3: 우린 손톱 형님 밑에 살고 있었어.
4: 내 밑에만 딱 붙어 있어라. 그럼 안전할 거다.
5: 예, 네, 손톱 형님!
3: 우와, 여기 정말 영양분이 철철 넘치는데요.
1: 천국이 따로 없으니. 우와! 아니, 우린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은데!
3: 호떡이가 손톱 형님을 물어뜯는 바람에
2: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호떡이 몸속에 들어오게 된 거라고.
0: 그래서 배도 아팠던 거야?
3: 그래. 그럼 이제 우리 가도 되지?
2: 그럼 이만.
6: 어? 어디 도망가?
3: 아, 저쪽이야.
0: 아, 그렇게는 안 되지.
1: 아이, 저쪽이야.
6: 내 위산을 받아라.
0: 쪼개야, 산자. 이야.
4: 꽤.
6: 세균 최고.
0: 성공. 예.
4: 그러니까 내 뒤에 딱 붙어있으라니까.
6: 너도 위산탕에서 배 아프게 하지 말고 대장으로 가서 똥이나 되시지.
0: 미님, 앞으로는 손톱이 위에 들어오지 않게 다시는 호떡이나 손톱을 물어뜯지 못하게 할게요.
6: 그래주면 고맙겠지만 호떡이가 계속 손톱을 물어뜯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4: 그럼 그 손톱에 예쁜 스티커라도 붙여주던가요.
0: 와,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또?
4: 또? 또? 어, 그.
0: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난 이만. 호떡이 너 또? 네가 손톱을 자꾸 물어뜯어 먹어서 이도 아프고 배도 아팠던 거야.
7: 정말?
0: 그래, 게다가 손도 안 씻어서 손톱에 있던 세균까지 먹는 바람에 더 아팠던 거라고.
7: 정말? 누나, 나도 손톱 물어뜯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0: 잠깐만, 이럴 땐. 자, 짜잔! 어때? 이래도 손톱 물어뜯고 싶어?
7: 이렇게 예쁜 손톱을 어떻게 물어뜯어?
0: 그치? 그래도 손톱 물어뜯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자, 짜잔! 헐, 조물조물 하다 보면 손톱 물어뜯고 싶은 생각이
7: 싹 다 사라졌어.
0: 우와, 벌써?
7: 누나, 나 이제 손톱 물어뜯기 대장 안 할 거야. 예쁜 손톱 지키기 대장 할 거야.
0: 우와, 약속!
7: 약속!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보잉 보잉 보잉 죽겠네 그네를 타자
1: 레미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1: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0: 보잉 보잉

0: 대장군에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호이호이호이호이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호이호이호이
2: 보트 선생님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이모께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3개 누릅니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4개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라 아저씨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 플러스 원 요리 하겠습니다. 우리 꼬마들 혹시 김밥 좋아하세요? 그래서 꼬마 김밥 만들어 볼 거예요. Today we're making 꼬마 멸치 김밥 and 꼬마 새우 김밥, mini anchovy 김밥 and mini shrimp 김밥.

And we have almonds, 아몬드이세. We have garlic, 마늘. We have sugar, 설탕. We have soy sauce, 간장. We have sesame oil, 참기름. And we have sesame seeds, 참깨. 우리 채소 세 개요. Red pepper, 우리 빨간 비만. Carrot, 당근. And 단무지. Pickled radish. Now we're ready to make kimbap. First, we need to cook our anchovies and our shrimp. 네, 우리 먼저 멸치볶음 그리고 새우볶음 만들어 볼 거예요. So, let's cook our anchovies. So we add our olive oil, 우리 올리브유. 오늘은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이 정도요. And we'll cook this on medium, 중불 할 거예요. Now, let's add our garlic, 우리 다진 마늘. 솔직히 마늘은 슬라이스 할 수 있지만 우리 꼬마 김밥 만들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는 너무 커요. 그래서 다진 마늘 쓰는 거예요. You can see the garlic is bubbling. 네, 이 방울들이 생겼을 때 Let's add our anchovies. 이제 우리 멸치 넣을 거예요. Okay. I love the smell of dried anchovies. 그 콘 멸치 냄새는 되게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맛은 훨씬 더 좋아요. So mix them around. You want to cover them in oil. 네, 우리 모든 멸치 기름 좀 필요해요. 이거 보세요. Look, you can see now the anchovies have cooked well. So we can add 4 ingredients. 우리 이제 재료 4개 넣을 거예요. First, we add our sugar, 우리 설탕. Then we add our soy sauce, 우리의 간장. Oh, I like the sound. 소리 되게 좋아요. Now we add the sesame oil, 참깨 말고 참기름. And now we add the sesame seeds. 이제는 참깨 들어가요. 아직도 볶아요. Keep stirring. Okay. It's almost finished. Now we can add the nuts. 우리 호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 호두 없을 때 다른 nuts 넣어도 돼요. 땅콩도 맛있어요. Okay, it's done. Now we will fry the shrimp. 우리 이제 새우볶음 할 거예요. So we add the olive oil. 우리 올리브유. First, garlic. 우리 다진 마늘. And we fry. Oh, 냄새도 나오고. I like the smell of garlic. And we add the shrimp, 우리 콘 새우. Wow, look at those tiny shrimp. 이 새우들이 진짜 작아요. They're changing color. 색깔도 변해요. 그 콘 새우 냄새 많이 나오는 거예요. So I think we can add the other ingredients. 이제 다른 재료들이 넣어도 돼요. Now we add sugar, 설탕. We add the soy sauce, 우리 간장. We add our sesame oil, 우리 참기름. And we add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 It looks really delicious now. 그리고 마지막 터치. 이번에 호두 말고 almonds, 네. 아몬드 넣을 거예요. 호두도 맛있어요. 땅콩도 맛있어요. 아몬드 맛있어요. 솔직히 견과류 다 좋아요. 아, 콘포도 넣지 마세요. Okay, it's done. Now, let's prepare our vegetables. 이제 채소 준비할 거예요. First, the red pepper, 빨간 피망. So we just cut a little bit. 우리 조금만 쓸 거예요. Let's cut very thinly. Slice very thinly. 아주 얇게. Next, the carrot. 당근. 이것도 조금만 필요해요. 이 정도. And slice very thinly. Very thin slices of carrot. 아주 얇게 잘라요. Okay. Finally, the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우리 마늘로 잘라요.

Okay. But now we need to fry the carrots. 이제 당근 볶아야 돼요. 왜냐면 당근은 지금 탄탄해, 튼튼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볼 거예요. A little olive oil. Our carrot. We need soft carrot. 부드러운 당근 필요해요. 당근이지. So we can make my kimbap. 네, 이제 고마 김밥 만들 수 있어요. We start with seaweed. 고마 김밥, 김 먼저요. And then rice. And make it flat. 우리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Ooh, ooh, ooh, ooh. And now radish. And carrot. 우리 당근. And pepper. 우리 파프리카. And last, the anchovies, 우리 멸치. 우리 한번 말아볼까요? We roll, roll over, and tight, roll, roll, roll, roll, roll. That's it. Let's try one more. Seaweed, rice, ball. Make it flat, 납작하게 만들어요. Then radish, 우리 단무지. Add some carrot, 당근. Some red pepper, 우리 paprika. And some shrimp. And now we roll. Roll tight, roll, roll, roll, roll. Look, they are all done. 다 됐어요. 고마 멸치 김밥, 고마 새우 김밥.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이스트, 맛보기. First, 안주리. 고마 멸치 김밥. Good. Sweet and salty. 아주 맛있어요. 그 멸치 깐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채소 섞여서 아주 맛있어요. Let's try the 고마 새우 김밥. 바삭 바삭 새우 아주 맛있어요. 당당 새우 새우 당당당 새우. Delicious. 네, 오늘 고마 김밥 두 종류 만들었어요. 고마 새우 김밥 그리고 고마 멸치 김밥. 다음에도 김밥, 다음에도 비빔밥, 다음에도 볶음밥, 다음에도 무슨 밥? I don't know.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Bye 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진짜야. 지금 지구간이 제1용의자라고.
1: 에이, 지교관이 정말 적과 내통했으면 벌써 여길 떠났겠지. 이렇게 쉽게 드러날 텐데. 너무 쉽게 사람 몰아붙이지 마.
0: 너 오늘 지교관 봤어? 거봐, 못 봤지? 떠났어. 떠난 거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라니까. 오, 좀 말을...
1: 뭐? 합리적? 에이씨.
2: 지교관이 적자라는 정확한 증거는 있나요?
0: 없습니다.
2: 그럼 심증뿐이군요.
0: 심증도 없습니다. 지교관이 JJ를 도왔다면 이수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CDF에서도 특급 요원들이었지 않습니까?
2: 진과 정룡이 합체할 줄은 몰랐겠죠?
0: 네, 바로 그겁니다. 진짜 사건은 T-Rex 납치가 아니라 진과 정룡의 합체였던 겁니다.
2: 진과 정룡의 합체... 사령관님, 병력을 출동시켜야 합니다.
3: 늦었어.
2: 그럼 저 상황을 보고만 있자는 건가요? 가디언 조치해.
4: 네.
2: 사령관님!
5: 자기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맡기겠어?

0: 무슨 일이야?
1: 왜 그러셨습니까?
0: 자네가 모르는 것이 많아.
1: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지금 사령관님이 그렇게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절 보시는 건 아니고요.
0: 이수연, 오닉스 예측에 따르면 6개월 안에 그들의 본진이 전면에 나설 거야. 정룡이 그 전에 합류하지 못하면 그들 손에 지구와 통째로 넘어갈 상황이야.
1: 아무리 그렇다 해도 AI 분석만으로 어떻게 적들과 내통해서 그런 일을 벌입니까?
0: 내통하다니! 난 그들을 이용했을 뿐이야.
1: 그들 이용했다고요? 한결이 저렇게 됐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0: 그건 나도 유감이네.
2: 야! 안 돼!
0: 하지만 정상적인 훈련을 받아서는 진이 정령과 합체할 가능성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게
1: 최선이었다고요? 누구에게요?
0: 희생은 언제나 따라! 대신 우린 정령이란 무한 가능성의 병기를 얻었어!
1: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교감이 높아져 그날 합체가 가능했겠죠. 지인이 지금 전투에서는 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일 테고요. 하지만 훈련도 안 된 예측 불가능한 아이를 전장에 내보내는 제 심정은 어떤지 아십니까?
0: 인류의 생존이 걸렸어. 자네야말로 감상적으로 접근하지 마.
1: 이번 사태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0: 취조는 이제 사령관님만 남았습니다. 결단을 내리시죠.
1: 이번 건은 덮읍시다. 지금은 때가 아닌 듯합니다.
0: 예, 접니다. 사령관까진 조사하기 힘들 듯합니다. 예. 지금은 일단 도포도 필요할 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니까요.
2: 우와, 올랐다. 난 그대로인데. 어차피 저 위에 S랭크 애들한텐 넌 하나나 똑같아.
3: 야, 용우는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네.
4: 야, 세나 얘는 정말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혼자 맨날 저 위에 있어?
5: 야, 저 아래 저거 뭐냐?
6: 유진인데?
7: 오빠, 오빠는 그래도 진짜 전투에선 짱이잖아.
8: 그렇지?
9: 인생이 실전이니까.
5: 뭐야 쟤?
10: 성적이 이따위인데 전투에만 나가면 실적을 올리니 잘라버릴 수도 없고. 링커들 집으로 불러요. 그의 낯짝 좀 보게.
11: 링커들 다 말씀이십니까?
10: S랭크 링커들만요. S랭크만.
2: 왜 그래? 어디 아파?
8: 아픈 건 아니고 아침부터 쫄쫄 굶었다니.
2: 오빠가 굶었다고? 왜?
8: 야, 용우집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워둬야지. 치킨에 피자, 햄버거, 떡볶이, 짜장면, 탕수육. 세상에 맛있는 건 다 있겠다.
2: 용우 오빠는 그런 거 없을걸?
8: 뭐야, 부잔데 검소한 거야? 아, 괜히 굶었네.

0: 네가 여기 왜 앉아?
1: 오늘만 나 좀 껴주라. 나 혼자 밥못 먹는단 말이야.
2: 유찬이는?
1: 영우가 우린 초대 안 했다고 삐졌어. 밥도 안 먹겠대?
3: 넌 밥이 넘어가냐?
1: 잘 넘어가는데?
3: 용우가 니들은 집에 한 번도 초대 안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1: 용우가 아니고 용우 엄마.
3: 그런데도 용우 옆에 붙어 다니고 싶냐?
1: 가보고 싶긴 하지.

0: 맞구나.
1: 안녕하세요.
0: 네가 아인이구나.
2: 네.
0: 세나.
3: 네.
0: 진.
4: 네.
0: 어서와. 반갑다.
1: 집이 대궐 같아요.
0: 김전무.
5: 네, 사모님. 이쪽으로.
6: 스위스 아펜저 지역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된 최고급

0: 그리고 아펜젤라 치즈를 곁들인 조개 관자 요리입니다.
1: 방금 한국말 하신 거예요?
2: 이런 음식 처음 먹어보니?
1: 네, 처음 봐요. 이 지우개 같이 생긴 건 뭐예요?
2: 오츠크에서 잡은 가리비란다.
1: 아, 먹어봐도 되죠?
2: 그럼, 어서들 먹어.

0: 지정해식 농어 스테이크입니다. 프랑스 샤토 지방에서 생산된 화이트 와인으로 마리네이트하고 그리스산 허브 믹스로 향을 더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물고기란 거죠?
0: 아, 예. 세계 3대 진미 트러플 오일로 향을 낸 대왕 문어 요리입니다.
1: 근데 죄송한데요. 한꺼번에 주시면 안 돼요? 음식이 소화되면 나와서 계속 배고파요.
2: 바로 스테이크 준비해요.
1: 오예! 고기, 고기, 고기.
3: 오예! 고기, 고기, 고기, 고기.
1: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봐요.

0: 유아 시절 부모의 절대적 사랑이 없으면 자존감이 형성되기 힘들다던데. 세나는 자존감이 정말 높구나. 우리 용우가 본받아야겠어. 세나는 정말 대단해? 고아 출신인데도 말이야.
1: 링커 사생 캐시는 게 언제부터 취미셨어요?
2: 당돌한 것. 어디 감히 내 면전에서. 아니, 애들이 왜 다 저 모양이야? 누가 고아 출신 아니랄까봐? 고개를 쳐 올리고 어디다 말댈 거야, 감히. 그리고 그엔 또 뭐니? 야만인도 아니고? 테이블 매너는 왜 그따위야? 어디 격 떨어져서 같이 먹겠어? 용우, 넌 어쩜 그런 애들 상대로 1등을 못하는 거야? 고아한테 밀리라고 내가 그돈 쳐드렸는 줄 알아? 트랩스 링커 겐 제대로 된 훈련도 받아본 적 없는 애라며.
3: 무슨 집이 이렇게 넓냐? 화장실 한번 가기 되게 힘드네.
2: 아직도 성적은 엉망이고. 근데 그런 애가 왜 실전에만 나가면 훨훨 날아다니냐고. 왜? 용우, 넌 어쩜 성적은 고아애한테 밀리고 전투에선 야만인한테도 밀리고. 네가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예미 속 뒤집으려고?
4: 더 열심히 할게요.
2: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응?
5: 야, 너.
3: 아니, 화장실 찾다가. 와, 세상에 무슨 집이 이렇게 넓냐. 하.
5: 내 우승골 보니까 좋냐?
3: 아니, 뭐가 못 봤어. 웃긴 거 없었는데. 근데 용우야, 너네 엄마 좀 욕심꾸러기 아니냐? 아, 그잖아. 너 내가 다니던 학교로 치면 너무 잘나서 재수업. 지만 엄청 멋있는 애. 근데 너네 엄마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6: 정령이 합류하면 달라질 거라 하지 않았나?
7: 진은 예측이 불가능한 소년입니다. 현재로서는 진과 정령의 교감도 기복이 심하여 확률을 계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6: 레시아스가 깨어나려면 아직 7년이나 남았네. 그때까지 디아모의 힘만으로 지구를 지켜야 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없는 건가?
7: 없습니다.

0: 케첩 없어요?
1: 아, 모닝빵엔 케첩인데.
2: 가져다 줘. 이름이 유진이라고 했지?
1: 네, 유진이요.
2: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니?
1: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2: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래도 항상 너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해야 해. 쇠나 봐라. 부모 얼굴도 모르고
1: 감사합니다.
2: 자랐는데도 저렇게 당당하잖아? 세상 무서운 것도 없고 말이야.
3: 어머니.
1: 이게 왜안 나오지?
2: 아무리 디아모 시스템과 교육이 완벽한 설계로 짜여졌대도 그게 어디 부모가 사랑으로 가르친 것만 하겠니? 그래서 그 아들은 어디서 이런 막대먹은
4: 링커들 즉시 기지로 복귀한다.
5: 출동이야.
1: 죄송합니다. 토마토가 피부에 좋대요.
5: 뭐라고?

0: 야, 진.
1: 어? 어, 어.
0: 우리 집에서 너 아까 본 거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할 생각 하지 마라.
1: 뭐? 너네 엄마 얼굴에 케첩?
0: 이게 진짜.
2: 출격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수송기에 탑승한다.
3: 콕피트 탑승 완료.
4: 콕피트 탑승 완료. 콕핏 탑승 완료.
2: 랩터들 암호 장착합니다.
3: 아머드 사우루스 장착 완료.
4: 날개검 장착 완료.
5: 에스컵 전력 출동.

0: 현재 카이저군이 배치된 인터널 코어 채굴 현장이 세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S링커들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흩어져 싸우고 있습니다.
1: 또 너야 거미 로봇? 우리 실력 좀 늘었거든?

불스, 뒤에 또 있어. 입에 본 건 좀 뱉지. 하여간 성질 못 말린다니까. 야 거미, 너 이제 도망 못 갈걸? 티렉스 히든 작사.

0: 다행히 진이 투입된 일부역은 상대적으로 화력이 약한 카이저 병력이 배치되어 어렵지 않게 적을 제압했지만 문제는 이 3 구역입니다.
1: 조심해서 나요. 화력이 센 로봇들이야.
2: 알고 있어요.

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라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0: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녀석이 움직이면 모두 얼음.
1: 저 사람은 감옥이에요.
0: 녀석이 있으면 모두 살금살금. 급기야 창문으로 탈출을 감행하는데.
2: 아야!
0: 방심하는 순간 아야! 감춰왔던 본능이 깨어난다.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도 모자라 말릴 틈도 없이 공격한다는 양이. 무자비한 공격에 남은 건 참혹한 상처들 뿐. 마음의 상처까지 깊어가고 있다는데.
1: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를 키웠구나. 심장이 막 고령거리고.
0: 매일 반복되는 살얼음판 같은 일상.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울산광역시. 입구에 붙어있는 문구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3: 안녕하세요. 고베 제약주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두 모녀 집사님이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4: 모찌가 소리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하셔야 돼요. 모찌야?
0: 초 예민한 요 녀석. 해맑은 얼굴에 속지 마세요. 이댁의 문제적 냥이 모찌를 소개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발걸음마저 조심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녀석 때문에 가시방석처럼 불편하다는 이댁.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모찌의 일상을 조용히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향이. 그런데 갑작스런 노래가 녀석의 잠자는 코터를 건드렸습니다. 순식간에 180도 돌변한 모찌. 녀석이 하악거리면 집사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라는데요. 모찌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은 휴대전화 벨소리. 이빨까지 드러내며 있는 힘껏 위협하는 모찌. 이럴 땐 일단 피하는 게 상책. 가족들 사이에 모찌 대피령이 선포됐습니다.
3: 못하세요.
4: 쌈 식은 땀이 나네. 목에 안 막혀있어.
0: 하루에도 12번씩 겪는 일이지만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는 집사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5: 파리 보고 놀래서 정말 숨을 정도로 그만큼 온순했었어요. 그랬던 앤데 살기가 느껴진다 해야 되나? 갑자기 공격할까 싶어서 그게 제일 무서워.
1: 모찌가 좀 달려들 것 같다 이러면 얼굴부터 이렇게 달리거든요.
0: 제작진에게 상처를 보여주는 딸. 모찌에게 공격당해 생긴 상처들이 셀 수 없을 정도라고.
1: 얼굴이랑 팔이랑 등이랑 다리랑 이쪽 팔 빼고는 다 상처 입었었어요.
0: 함께 지낸 2년 동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모찌가 5번이나 무자비하게 가족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녀석. 그런데 녀석이 자꾸 안방 문 앞을 서성거립니다. 뭘 찾는 걸까 했는데 방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뺏고. 대체 뉘신지요?
1: 동생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어요.
0: 알고 보니 이댁 고2 아들. 글쎄 모찌 때문에 자발적 자가격리 중이랍니다.
6: 먹이도 이렇게 사료도 잘 주고 물도 잘 갈아주고 똥도 잘 치워줬는데 잘 이렇게 잘해줬는데 공격하니까 약간 무섭기도 했고 약간 좀 배신감 되게. 옆에 와서 얼굴 갑자기 확 가더니 제가 그래서 일어났는데 다리 이렇게 밑에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0: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아들. 모찌한테 공격당한 트라우마로 2주째 독방살이를 하고 있다는데. 운동선수라 활발하고 모찌와 관계도 누구보다 좋았지만 이제는 모두 옛일.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안절부절합니다. 바로 생리현상 때문이었는데요. 이럴 땐 누나 찬스.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봅니다.
6: 누나, 안 살펴야 되는데.
4: 지금 안 돼.
1: 페트병 줘. 못해.
0: 장난도 잠시. 결국 누나가 나섭니다. 작전명, 모찌를 작은 방으로 유인하라.
1: 일로와.
0: 모찌가 방으로 이동하면 남동생이 몰래 빠져나와 화장실로.
1: 나와.
0: 말소리 떨어지기 무섭게 화장실로 향하는데, 아이고, 이게 뭔 일인지. 이렇게 하루에 주고받은 메시지만 수십 건. 큰 소리로 누나를 부를 수도 없으니 모든 대화는 문자로 나눈답니다.
1: 바깥에 가거나 뭐 휴지나 이렇게 물 필요할 때 휴지 좀 줘 하고 하면 갖다 주고 못지 나눠놓고 다시 나오고.
2: 평소 같으면 동생 스스로 해야 될 일도 누나가 좀 고생하시겠는데 그러면?
1: 네, 귀찮아요.
0: 누나 눈치 보랴, 못지 피하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바로 그때 돌발 상황 발생! 모찌가 열린 문틈을 향해 돌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갑작스러운 모찌의 습격에 자리에 얼어버리고 마는데, 이럴 때 생각나는 그 이름.
7: 누나. 누나.
1: 아.
7: 날씨 좀 봐.
1: 모찌. 일로 일로. 모찌야.
0: 모찌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혹해보는데.
1: 일로 일로.
0: 아휴, 천만 다행. 녀석이 간식에 홀라당 넘어가서 망정이지. 아유, 심장 떨려. 그렇게 누나의 도움으로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놀란 가슴 진정시키려 외출을 준비하는 아들. 그런데 거긴 창문인데.
6: 근데 모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2: 무섭진 않아요?
6: 조금 무섭긴 해요.
0: 2층이라곤 하지만 아찔한 높이. 모찌랑 부딪히지 않으려고 고안한 나름의 외출 방법이라는데요. 아우, 얼마나 두려웠으면.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6: 멋지다게 별걸 다 해보네요.
0: 아들이 외출한 사이 갑자기 집사 무릎에 오르는 모찌.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했는데 엥? 갑자기 왜 뽀뽀세래?
8: 맨날 화만 내는 건 아니라옹.
0: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순간에 얼어붙은 집안 분위기. 녀석이 또 변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급 반전량이. 이제는 카메라를 향해 공격 또 공격. 모찌를 달리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다는 집사들은 최근 페로몬 스프레이를 뿌려주기 시작했다는데요. 근데 효과가 좀 있나요?
1: 괜찮은 것 같아서 자주 뿌려주고 있어요.
2: 좀 안정되는 느낌은 들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표정 보면 편안해 보이긴 해요.
0: 마스크로 단단히 무장하고 엄마 집사 대체 뭘 하려는지 봤더니 칫솔질 해주려 했던 것. 이게 모찌를 달래는 데는 특효약이라는데요.
4: 진짜 몸도 해줬으면 좋겠지. 공격을 당하고부터는 이제 조그만한 행동에도 이제 조심스럽게 그냥 마음이 좀 겁이 많이 나더라고.
8: 시원하다냥. 집사야 더 박박 긁어라.
0: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알다고도 모를 모찌의 마음. 도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4: 1월달 초쯤은 잃어버렸어. 초상집이었어요. 밥도 뭐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거실에 모찌 물건만 봐도 눈물이 돌았었고 또 길고양이들한테 어떻게 해서 또 상처를 입진 않을까 많이 걱정했었죠.
0: 다행히 나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는 평범한 일상. 애교쟁이인 양이었다는 모찌. 그런데
1: 한 2주 됐나? 2주 넘었나?
4: 한 10일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7: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엄마가 이렇게 있었는데 뭐 엄마 화풀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깨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엄마는 아파서 발로 이렇게 타고
4: 그렇게 제가 찼는데
1: 엄마가 차니까 저도 같이 찼죠. 엄마는 아파서 막 막 소리를 좀 질렀겠죠. 그럼 그 소리에 모찌가 놀라지 않았나.
0: 혹여나 발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건 아닌가. 공격당한 그 다음 날 바로 중성화 수술을 해줬다는데요. 하지만 안정되긴커녕 더 예민해졌다는 것.
5: 이사를 와서 사람들도 많이 왕래를 하고 시끄럽게도 많이 했었고 늦은 시간까지 이제 불도 많이 켜놓은 상태고 이러니까 모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0: 모찌 걱정이 한창인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에 모찌 깜짝 놀랐다. 숨을 곳을 다급히 찾지만 초인종 때문에 놀란 가슴. 괜한 제작진한테 화풀이 시작. 모찌야, 집사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한껏 예민해진 모찌 눈치 보랴, 옆으로 걸으랴, 살얼음판이 따로 없는데.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안방행이다.
8: 나만 두고 다들 또 어디 가냐?
0: 멀쩡한 식탁 두고 안방에 둘러앉은 가족들.
9: 나와서 먹으면 언제 모찌가 언제 공격할지 몰라서 청소는 감옥에.
0: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고민.

0: 이라는 가족들. 조용한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루가 끝나고 어김없이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지런히 집안 정리에 바쁜 엄마 집사. 오랜만에 양이 정수기를 깨끗이 씻어주는데요. 그런데 그때 시끄럽게 분사되는 물소리에 예민해진 녀석. 아이고, 또 화낸다 우리 모찌. 모찌 때문에 담에 걸릴 지경인 엄마를 위해 딸이 안마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1: 아야!
0: 엄마 집사의 비명을 듣고 커진 모찌의 동공. 그 순간 하악질을 시작하는데 일촉즉발의 상황. 순간의 방심이 또 유혈 사태를 부를 수도 있는 일. 살떨리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데요.
2: 공격하는 줄 알고.
3: 동생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아, 불쌍하게 울지 와가지고 에휴 이런 소리 한 적 있었거든요. 그거 듣고 되게 미안했죠. 원래 안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저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멋지 보는데.
0: 가족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집안의 얼어붙은 공기를 사르르 녹여줄 바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4: 노크해주세요. 아이가 놀래요. 아, 고양이가 조금 예민한 상태인가 본데.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고양이부터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미아홍철 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겁을 먹은 건지 선생님이 들어오자 꼭꼭 숨어버리는 녀석.
4: 정말 긴장을 많이 했을 때 그러면 화장실 안에 가서 철푸덕 계속 앉아있거든요. 옷도 이렇게 큰 옷 입으면 애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0: 부피가 큰 옷을 덩치 큰 고양이로 오인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데요. 모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조심조심 배려하는 미아홍철쌤.
4: 완전 자리를 잡았네요. 동공도 엄청 커져 있는 상태고. 그래도 호기심은 또 있어요. 낮은 포복으로 걷는다고 하는데 아이들 되게 긴장하고 주눅들어 있을 때 꼬리도 원래 자신감 있을 때는 위로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 지금 완전히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 상황으로 그냥 기어다니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 평소에 자주 보이나요?
2: 간혹 보여요.
5: 간혹.
0: 모찌의 일상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4: 보호자분 언성이 조금 높아지니까 바로 모찌가 반응하네요. 이야, 여기서 느껴진 긴장감 자체가 엄청난데요.
0: 벨소리에 격하게 반응했던 모찌.
4: 오, 음악 소리에도 바로 하악질하네요. 그것도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이제는 정말 뚜껑 열리고 직전 상황. 만약에 여기에서 두 분이 조금 더 어떤 동작이 추가되거나 좀 더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 되면 모찌 저 상황에서 바로 터질 수 있어요.
0: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데요.
4: 중성화 수술은 최근에 하신 거예요?
2: 최근 했어요. 그때 공격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3: 공격하기 전에 한 며칠 발작 난 것처럼 울었었거든요.
4: 고양이들이 특히 암컷 고양이들이 발정이 오게 되면 이 시기에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단은 아이가 발정기여서 가지고 있는 발정 스트레스 좀 더 히스테릭해질 수 있는 상황에 거기에 집 이사했으니까 새로운 영역에 적응해야 되는 그 긴장감에 이제 적응하기도 힘든데 보호자분의 어떤 지인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0: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건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냥 그 폭발 버튼을 그때 그냥 누른 것뿐이에요.
1: 다시 말해, 모찌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양이가 된 건 발전기 스트레스와 이사, 외부인의 잦은 방문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0: 특히나 이제 고양이들이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또 동료 고양이가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순식간에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되게 나의 소중한 동료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또는 어떤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공격을 당하는 듯한 딱그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진짜 더 이상은 그 무서운 걸 참을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처음엔 대상은 따님을 공격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한번 트라우마가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조금만 놀란 상황이 되면 그냥 무는 거예요.
2: 그거네. 우리가 모찌 언제 돌변할지 무서운 것처럼 모찌도 언제 다시 그 상황이 될지 무서웠던 거네.
0: 정확히 이거예요. 정확히 이거예요. 이벨 소리 또는 뭐 발자국 소리, 외부에서 오는 사람의 반응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적응 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아이가 견딜 수 있는 트라우마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적응 교육을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정말로 어린 사람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못지않게 그 스트레스 상황이 노출되지 않게 케어해 주시는 것. 이게 1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못지가 이 영역 안에서 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아,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안전한 가정 속에서 돌봄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1: 모찌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급선무지만 가족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는 건 역시 중요한 일. 우선 안방에 갇혀있던 아들부터 모찌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0: 무서우세요? 무서우시죠, 지금 좀? 좀 긴장되시죠?
3: 좀.
0: 제가 간식 이렇게 주고 있을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제 뒤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세요. 결국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는 경험이라서 그냥 앉아있어요.
1: 모찌에 대한 아들의 트라우마 극복부터 시작됐는데요. 미아홍철쌤이 함께 하니까 걱정 마세요.
0: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를 못지도 알게 되거든요. 한번 조금 줘보시겠어요? 그러면 직접 요즘 손만 살짝 내밀어서 좋아요. 괜찮아요. 혹시라도 상황이 생기면 제가 그냥 제압하면 되니까 편하게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줬으니까 살짝 빼볼게요. 자, 모찌가 혹시 다가가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지금 상태도 괜찮아요.
1: 조금 긴장하기는 했지만 거리를 좁히는 데는 성공했네요.
0: 근데 긴장하고 있다. 표정이 아직도 되게 어깨에 힘이
2: 코드
0: 많이,
2: 있어요,
0: 예,
2: 지금.
0: 어깨가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공격 당하고 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손안 떨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멋지. 좋아요. 자, 이렇게 간식을 주는 상황에서 간식 이렇게 주고. 오른쪽 손으로 여기 이렇게 한번 싹 쓰다듬어 볼게요. 오, 좋아요.
1: 거리를 좁히는 데는 스킨십만한 게 없죠.
0: 아무 일 없잖아요. 뚫고 오시면 돼요.
1: 모찌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0: 앉아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오, 이제 모찌가 바로 알아서 가네요.
2: 안
0: 네.
2: 불러도 가.
0: 정말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1: 처음보다 한층 편해진 얼굴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모찌의 응? 아.
2: 진짜 편한가 보다.
0: 네, 지금 많이 좀 편안해졌어요. 고양이도 불편한데 긴장하고 있으면 이렇게 대소변 보진 않거든요.
2: 아, 똥 많이 싼다. 지금 맞던 사람 몇 개를 만든 거고.
1: 시원하게 볼일까지 봤으니

0: 마지막으로 오찌의 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답니다.
1: 너무 극단적으로 여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좀 더 불안감 해소가 잘 안 돼요. 최종적으로 저쪽 안방 공간, 그러니까 옷방 공간까지 해서 중간중간에 아이가 자기가 좀 스트레스,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스팟들을 만들어줘야지 이 환경 자체도 더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0: 기존에 모여있던 모찌의 살림살이들을 집 전체에 골고루 넓게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 아니면 물은
0: 특히 밥그릇은 급수대, 화장실과 떨어져 있는 곳이 좋대요.
1: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거는 고양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필수 영역지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이걸 배치를 잘 분산시켜서 배치하라. 여기까지 하셔야지 아이가 정말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니까.
3: 제가 봐도 쾌적해 보이네요. 네.
1: 그쵸. 그냥 모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4: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 되겠죠.
5: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0: 모찌야, 이제 좀 안정이 되니? 가족들의 사랑 안에 있다면 예민했던 모찌도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죠? 집사님들, 모찌의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 부탁드릴게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0: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발사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강습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중학생 때 나의 봄을 이루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되게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이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0: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0: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저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저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2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특히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5도선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1: 해당 기온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닥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0: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매서운 칼바람에 온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가장 두꺼운 외투와 함께 보온용품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1: 오늘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PD 일하고 있는 정석희입니다. 이번에 붕어빵 장사하러 나왔습니다.
1: 겨울이면 누구나 가슴속에 3,000원쯤 품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꽁꽁 언 손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바로 이 붕어빵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0: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붕어빵 가게를 찾아다니시더라고요. 붕어빵 유명한 곳에 성지순례 하듯이 가기도 하고 줄을 서서 먹고 이렇게 막 붕어빵 지도도 만든다고 하고 왜 붕어빵을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맬까?
1: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시내 아직도 붕어빵을 5개 1,00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가게가 있어서 여기 서울 회기역 쪽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화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날씨가 영하 10도거든요.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는 붕어빵 가게. 그 비결은 뭘까요?
2: 아무래도 싸고 양이 많다. 그리고 맛도 좋고요.
3: 너무 싸서 팥집 거의 안 들으실 줄 알았는데 어우 맛있는데요?
2: 다섯 개에 천 원인 것은 처음 봐요. 그냥 거의 땅 파서 장사하는 수준 아닌가 약간.
4: 좋아해요.
5: 아 좋아해요?
1: 천 원에 다섯 개 인심 좋은 붕어빵으로 유명한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6: 김현님이고 동대문구 회기역 1번 출구 앞에서 붕어빵 장사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이걸 굳이 힘들 텐데.
1: 20년 차 베테랑에게 붕어빵 굽기 특훈을 받았는데요.
7: 그래서 쌓아 놓는 거예요.
8: 쌓아 놓으면? 네. 올 때 해놓으면 늦어요. 아, 팥이 얼어서.
7: 아이고, 구워서 팥이 다 얼었어.
8: 잘 안 돼요. 팥도 넣고. 네.
1: 한쪽 판에 재료를 넣고 나면 잊지 않고 반대쪽 판을 뒤집어줘야 붕어빵이 타지 않는다는데요. 보기엔 참 쉬워 보이는데.
8: 건조.
1: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8: 꽉 누르고. 잘하시는데.
0: 아, 이거 또 이게 팥을 예쁘게 넣는 게 쉽지 않네요.
7: 에이.
8: 뒤집어야죠.
7: 어이구, 큰일 났다.
8: 옆에 것도요.
0: 와, 큰일 났다. 다 탄다.
8: 괜찮아요.
7: 저의 양심상 이거는 못하겠어요.
8: 괜찮아요.
0: 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맛있네.
1: 이번에도 또 태웠습니다.
8: 붕어집 망하겠네. 이건 뭐 잘못해서 그냥 먹고.
1: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붕어빵 굽기 쉽지 않네요.
0: 알았어요. 이렇게 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8: 길게 되고
0: 길쭉하게 예쁘게 떨어진다.
1: 그래도 아까보단 좀 익숙해졌죠? 드디어 안 태운 붕어빵이 나왔습니다.
8: 꽉 누르고. 잘하시는데.
6: 이제 하산하여라 해도 되겠네.
7: 3천으로
4: 크림 세 개.
8: 크림 세 개 달래요.
5: 잠시만요.
8: 첫 자락이래요.
9: 손님이 오시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탄다 타.
8: 너무 떨어요.
5: 나는 굽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손님이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0: 그 손님들이 다가오는 인기척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붕어빵만 잘 굽는데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앞에 손님들이 어슬렁어슬렁 하나 둘씩 다가오시니까 붕어빵 장사에서 그게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어려움이었습니다.
9: 붕어빵은 타지 않게 계속 구워야 하는데 손님들은 끊이질 않고.
1: 여기는 하루 매상이 어떻게 되었겠죠?
8: 한 겨울에는 하루에 한 30만 원 번다 생각하는데.
1: 만약에 하루에 30만 원 하려면은 붕어를 몇 개 팔아야 되나요?
8: 네, 그러세요.
5: 다섯 개 천 원, 50개 만 원.
4: 그러니까 겁나게
5: 어마어마한데?
8: 이게 어쨌든 되게 졸음이 올 때는요. 예.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손이 하는 건지 몰라 자도 못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4: 여기다 진때가 많아요.
8: 네. 지금 네. 지네요.
2: 근데 저 붕어빵 올해 처음이야.
8: 감사합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맛있게 드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고맙습니다.
8: 네.
5: 안녕하세요.
9: 붕어빵을 받고 머뭇거리는 손님 한 분.
4: 알아보시네.
10: 저 진짜 맨날 보거든요.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며칠 전에도 물질 하시는 거 봤는데.
11: 저 EBS 피디로그 잘 보고 있어요. 저 끝나고 오면서 붕어빵 생각만 하면서 걸어왔는데 계셔서 선물 받았어요.
9: 피디로그 1년 만에 이런 일도 다 있네요.
4: 붕어빵 오랜만에 갔어요. 여기는
12: 주가가
9: 맛도 가격도 옛날 그대로인 붕어빵에 더욱 반가워하는 손님들.
1: 10개 1,000원. 근데 요새 다 어지간한데 붕어빵 뭐 2개 1,000원, 1개 1,000원 하는데도 그렇게 비싼데.
8: 경희대 학생들이 네. 그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1: 예, 예.
8: 돈도 없고. 어떻게 돈 없으니까 뭐 1,000원 가지고 과자 한 봉지도 못 사먹고 하는데 싸야 먹지. 싸면 안 먹잖아.
9: 늦은 오후, 붕어빵 가게를 찾아오신 단골 손님. 반찬통이 꽉 차도록 붕어빵을 가득 담아가시는데요.

0: 1,000원어치 사가지고 이거 끼니를 때우는 분도 계세요. 사셔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막 드시고 허겁지겁 드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끼니를 때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싸게 팔 수가 없더라고요.
1: 아침 10시에 시작한 장사는 해가 져도 계속되고 매일 밤 10시까지 불을 켜둔다는 사장님 부부.
0: 그전에는 그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단속도 심해지고 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 정책으로 거리 가게라고 해가지고 해줬는데 그래도 민원은 들어와요. 노점하면서 제일 서러운 게 그거예요. 민원. 붕어빵은 좋은데 노점은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손님들이 와서 잘 먹었다고 고맙다 그러고 이 가격에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할 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버티면서 했죠.
1: 한때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붕어빵 가게. 하지만 이제 허가를 받은 몇 군데만 남았을 뿐 점점 사라져 간다는데요. 이른 새벽 추억 속에 남아있던 붕어빵 리어카를 만났습니다. 20년간 이 자리에서 낙원동을 지켜왔다는 붕어빵 가게.
2: 안녕하세요.
3: 예, 아, 바로 이쪽 나와요. 예, 다녀와요.

0: 많이 받으세요.
1: 지금 인사하신 분은 뭐 매일 오는 분이세요?
2: 이제 그 지금 출근하신 분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매일 제가 정확히 이 시간에 오니까 네. 그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일 보니까
3: 사장님과 20년 세월을 함께 보낸 붕어빵 틀.
1: 네, 그동안 보던 거랑 완전히 다른 틀이네요. 우와, 진짜 뭐. 근데 왜 이렇게 무겁고 힘이 많이 드는 틀을 쓰세요?
2: 지금 이 붕어빵 틀은 냄비고, 이건 가마솥이다 그랬잖아. 이것은 이 중국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네. 속까지 은은하게 다 익는다고. 딱 맛이 완전히 틀린다고. 그래서 있는 거지. 이런 뿌리 때문에 이제 불을 약간 올려야 돼. 냉동을 만져봐. 이 정도에 군다고 말했지. 이게 잠깐 만져도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된다.
1: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2: 안 뜨거워, 아직. 아니, 나가 만지는데 나서는 거 천 아닌가?
1: 어, 뜨거워.
2: 아까 이 정도 달고 돼야 구워지지. 안 된다고 말이야.
3: 가마솥 같은 틀에 반죽을 붓고 팥을 듬뿍 채운 낙원동 붕어빵.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1: 이 집 붕어빵은 뭐가 다른지 제가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2: 아마 기절하기가 쉬울 거예요. 손을 잡고 해야 돼. 한번 먹어봐요, 거짓말인 거.
1: 낙원동의 명물 찹쌀 왕붕어빵은 뭐가 다른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입천장 다 지었다.
4: 어, 안녕하세요.
5: 8,000원어치 얼마예요?
2: 1회차인 붕어빵이고 연당 2회차.
3: 갓 구워진 붕어빵 냄새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빈속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연다는 낙원동 붕어빵.
2: 안 봤어?
3: 요즘 보기 드문 LPG 가스통은 붕어빵 리어카의 필수품이라는데요. 매일 가스를 배달해 주시는 사장님도 붕어빵 가게에 오랜 단골 손님이랍니다.
1: 사장님은 여기 가스 가져다 주신 지 얼마나 되신가요?
6: 네,
1: 여기 시작하실 때부터 하셨던 건가요?
6: 한 20년 같은
1: 거. 20년 정도 된 거요? 이렇게 가스 가져다 주시고 붕어빵도 이렇게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2: 아유, 죽어도 공짜를 안 드려요.
1: 아, 죽어도 공짜.
2: 아, 왜냐면 가스비를 집에 돈 받고 하니까 당연히.
1: 지금도 맞는 말이네요. 그럼 가스도 공짜로 주셔야죠.
2: 아, 공짜로 줘야지. 공짜로 안 주니까 안 돼.
1: 아, 저 먹었어요.
2: 아, 줄 때문에 그래. 아이, 참, 다 매상을 해주는데, 참. 아. 야, 여기 뒷분도 계신데?
5: 야, 맞지.
6: 잘 먹었다. 아유, 어떡해. 이 맛있게 맛있어요.
1: 아, 이게 확실히 맛있어 할까요?
6: 다른 데는.
2: 맛이 가잖아요. 네. 미니
1: 붕어, 미니. 저도 옛날 입맛이라 그런지 이렇게 확실히 와요.
6: 아저씨가 옛날이면 우리는 뭐 조선시대인 거 같아.
3: 출근길 추위와 허기를 달래주는 고마운 붕어빵.
7: 안녕하세요.
6: 네, 붕어.
8: 안녕하세요.
6: 붕어 싶다.
2: 안녕하세요.
6: 네.
2: 뭐, 어선님 좀 있었어요?
6: 없었어요. 아유, 나도 뭐.
2: 형님, 이렇게 다 경기가 안 좋으니.
6: 너무 없어.
2: 그러니까.
3: 단골 손님에게는 더욱 정이 넘치는 사장님.
2: 저분 옆에 가게 저 야간 주방장님인데요. 장사 이렇게 안 되네. 다 울상이에요, 지금.
9: 사장님은 좀 장사 어떠세요, 요즘?
2: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붕어빵도 경기 타냐고 그런 소리 하는데 이건 더 탄다고 봐야 돼. 서민들이 먹는데.
3: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자리를 지켜왔다는 작은 붕어빵 가게.
0: 낙원동 붕어빵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20년 전부터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구청에서 영업을 허가받은 곳이라고 하고 아마 정책적으로 노점상을 줄여가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 찾아가던 그런 리어카 끌고 와서 천막 세우는 그런 붕어빵 가게는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3: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기 전 정말 많은 가게를 찾아다녀봤는데요.
7: 회사에서 가까운 붕어빵 집이 있네요.
0: 여기는 가게 안에서 붕어빵을 파네요.
8: 이상할 것 같고 진짜 맛있어요.
7: 제가 기대했던 메뉴 부추 붕어빵입니다.
8: 기계가 안 달아지게.
3: 요즘 붕어빵 가게는 기계부터 다르더라고요.
0: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이렇게 붕어빵 파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이색 붕어빵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많이 창업을 하고 희한한 붕어빵들이 많더라고요. 막 크림치즈 붕어빵, 고구마 무스 붕어빵, 피자 붕어빵, 불닭 붕어빵. 우리가 기억하는 붕어빵 하면 생각나는 그 붕어빵은 오히려 찾기가 어려웠어요.
9: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중랑구 어딘가에 있는 제 또래의 붕어빵 장사를 하신다는 사장님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오늘도 영하 10도 추운 날씨인데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트럭이 한 대 있는데 아마 요게 그 젊은 사장님이 붕어빵 장사하시는 트럭 같아요.
3: 추억의 붕어빵 맛이 그리워 장사를 시작했다는 젊은 사장님. 메뉴는 팥과 슈크림 단 두 가지. 그 옛날 붕어빵의 맛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반죽도 매일 집에서 직접 하신답니다.
10: 처음에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11: 네, 전혀 안 오세요.
10: 이렇게 떨어질 때 너무 뚝뚝뚝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또 막 우다다다 떨어지지도 않고 좀 살짝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느낌?
12: 느낌 아시겠어요?
13: 어휴, 걱정되는데?
0: 실례지만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14: 네, 저는 이제 98년생이에요.
0: 아, 98년생? 네. 저는 86년생이니까 띠동갑이네요.
14: 근데 호랑이 띠세요?
0: 예, 맞아요.
14: 아, 띠동갑?
0: 동갑이네. 밥 뭐 할까요? 붕어빵 일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14: 전에는 그 작은 그 프로덕션에서 네. 유튜브 영상 만드는 PD 했었거든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제 좀 새로운 거를 좀 하고 싶다. 내가 트럭을 바로 사버렸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0: 그러면은 평균 매출이 어떻게 돼요?
14: 아, 평균 매출이요? 네. 한 300마리 정도 팔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7만 원 정도?
0: 거기에서 이제 재료비 막 그런 거 다 빼고 순 수익은
14: 10만 원,
0: 10만 원, 12만 원 정도 번다?
14: 그 정도?
3: 젊은 사장님의 꿈을 싣고 힘차게 달리는 붕어빵 트럭. 장비 하나하나 직접 발품 팔아 구했다는데요. 붕어빵 틀도 지금까지 본 거랑은 또 다르게 생겼네요.
15: 이거는 여기 첫 번째 불, 이 친구는 세 번째 건 이렇게 거를 다 켜주시고, 네. 이거 온도계예요. 네. 이 친구 보면은 이렇게 지금 200도고 온도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체크하면서 구우면 돼요. 보통 180도에서 한 220도 네. 사이에 구우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190도고 여기는 214도예요. 네. 이게 구울 때 꿀팁은 이쪽이 더 뜨거워야 돼요. 밑에가 조금 더 뜨겁게 밑에 반쪽

0: 조금 더 뜨겁게 좀 온도를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구우시고 하면은 양쪽이 조금
1: 이분하게 익습니다.
2: 이해했어요. 네. 틀의 온도를 확인하고 반죽을 부어준 뒤 아낌없이 넣는 재료. 반죽을 넘치게 부어줘야 가장자리가 과자처럼 바삭바삭해진다네요. 이렇게 완성된 추억의 붕어빵. 저도 바로 도전해봤습니다.
0: 싹 기준을 잡아서 싹 넣어버리세요. 아, 좋아요. 잔뜩.
2: 소가 너무 많나요?
0: 네. 아, 근데 잔뜩 넣고 싶으면 넣는 거예요. 하는 굽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1: 오, 잘 익었어.
2: 대박.
3: 피디님 구우신 거 이거.
2: 제가 트럭에서 처음 구운 붕어빵입니다. 맛있겠죠?
3: 잘하시는데요? 가르쳐 드릴 게 없는데요?
0: 저희 처음 하시거든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처음 하시는데 처음 하시니까 팥을 왕창 넣어주셨어요.
1: 여기 인근에 사세요?
4: 아, 여기 근처에서 일해가지고. 네네네.
2: 손님들이랑 붕어빵 구워지는 동안 이렇게 스몰 토크를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모습이 저와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저는 오히려 인상에 많이 남았어요.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붕어빵 장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는 사장님.
0: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섯 개로 드릴까요? 팥하고 슈크림 있습니다. 여기 이게 반죽.
4: 아,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대단 되세요.
5: 아니요, 아니요.
0: 이거, 이게.
5: 하나씩 죄송한데.
0: 아이고, 착하지. 안녕하세요. 또 사러 왔네요.
6: 저번에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0: 애기 감기 걸릴까봐 걱정을 엄청 했는데.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뭐, 돈도 돈이고 붕어빵도 붕어빵이지만 사장님은 좀 진짜로 사람이 좋아서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좋아서.
2: 저는 평소에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인간이 싫다거든요.
0: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성향이?
2: 내일부터는 이 트럭을 빌려 저 혼자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장님의 도움으로 붕어빵 재료를 사러 왔는데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장님을 봐서라도 오늘 장사 힘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알려주신 장소로 찾아가 오늘은 저 혼자 붕어빵 장사를 해보려 합니다. 정피디네 붕어빵,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베테랑들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오늘의 첫 붕어빵,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데요. 탄다타, 탄다타. 아,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르지? 안 돼, 절대 뒤집으면 안 돼. 아, 왜 타지?
3: 예쁘게 잘 익은 붕어빵일 줄 알았지만.

0: 뒷면 이렇게 됐다.
1: 호빵 드시고 싶으시죠?
0: 불이 너무 세요 지금.
2: 까맣게 타버린 붕어빵을 보니 제 마음도 새까맣게 탑니다.
0: 지금 위랑 아래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1: 우와! 큰일 났다.
3: 잘 된 것 같은데요?
2: 잘 안 됐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사장님 통화 괜찮으세요?
1: 자꾸 그 한쪽 처음에 바닥면만 타는데
2: 이거를 지금 밑에 면이 타고 있는 거니까
1: 네네
2: 이거를 그냥 반죽하고 붙자마자
1: 네.
2: 그냥 바로 돌려버리세요.
1: 네.
3: 돌리고 그다음에 뒤에 면 이고 이고 이근 어느 이근 다음에 또 다시 돌릴 거 아니에요?
1: 예.
2: 불을 완전 줄이세요. 아예 끊으세요. 그 250도 된 친구가 한 220도 정도 떨어졌으면
1: 예.
2: 불 끈 상태에서 그냥 반죽을 바로 부어요.
1: 아.
2: 반죽 붓고 그다음에 돌린 다음에 불을 켜세요 그때.
0: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붕어빵은 불조절이 생명이다. 이번엔 잘 구울 수 있을까요?

0: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죠? 이제 좀 붕어빵 굽기에 익숙해졌는데 손님이 없네요. 붕어빵은 계속 식어가고
1: 지금 붕어빵 2,000원치만 주세요.
0: 팥으로 드릴까요?
1: 네, 팥으로 주세요. 나랑 좀 나눠 먹어.
0: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매출입니다.
2: 오늘의 첫 예산 4,000원 나왔습니다.
0: 그래도 이대로만 하면 재료비는 건질 수 있겠죠?
3: 안 따뜻해서 좀 따뜻한 걸로 바꿔주시겠어요?
0: 아,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4: 아, 네. 선생님, 왜 다시 오셨어요?
3: 차가워서. 붕어빵이 차가워서. 근데 약간 조금, 저도 약간, 오늘 떨어지셨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좀.
2: 어설프 보였나요?
3: 네.
0: 여기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이따 많이 오실 거예요, 5시쯤에. 네.
0: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3: 잘 익은 걸로 주세요.
0: 잘 익은 걸로?
5: 이제 여기 생기는 거예요?
0: 오늘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5: 원래 딴 데서 해요?
0: 이 장사 자체를 오늘 처음 해봅니다.

0: 저희 가져왔어요. 한 봉지만 가져가셨는데?
1: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2: 오후가 되자 하나둘 모여드는 손님들. 초보 장사꾼을 친절히 기다려주셨습니다.
3: 3개 2,000원.
4: 3개 2,000원이다.

0: 같은 한 줄래 따로따로 2,000원씩.
1: 제가 오늘 부업방에서 처음 해가지고.
0: 아, 처음?
1: 예.
0: 아, 그래, 또 뭐 하시는 거예요?
2: 좀 구워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부업방도 애들이 있어갖고.
1: 저도 많이 구워놓고 싶은데 오늘 처음이라서
2: 처음이라?
1: 예,
2: 덜덜 떨려요?
1: 절반 태워놓고
2: 그래도 성공하셨네. 시간도 파니까 부업방 사는데 아, 딱 걸리잖아. 아이씨 하나 먹어봐.
0: 어, 네. 하나 가져가서 나중에.
2: 네, 고맙습니다. 대박 나세요.
1: 감사합니다.
2: 아, 항상 여기 계세요?
3: 아니, 오늘 여기 처음 왔습니다.
2: 아, 처음 왔어요?
3: 예.
2: 근데 어떻게 딱 만났네? 감사합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그래도 장사 처음 하는 날이라고 하니까 관대하게 예쁘게 용서해 주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4: 오늘도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가족들이 붕어빵 트럭을 찾아왔습니다.
0: 배고파. 잘 먹네.
2: 맛있대요, 아까.
4: 어린이 손님들은 붕어빵 기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3: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5: 무슨 생각
3: 하고 있어? 빨리 붕어빵이 나왔으면 좋겠지.
4: 아이들에게 탄 붕어빵을 주면 안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잘 구워졌습니다.
3: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0: 새해 복
2: 많이 받으세요. 어? 한도 먹어.
6: 와, 반죽이 피디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새우 먹은 거 다 팔았으면은 10만 원 벌었을 텐데.
3: 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7: 예. 아이고, 밑에 거는 뭐예요?
3: 밑에 거는 그럼 2,000원 주시면 제가 6개 드릴게요.
7: 2,000원에 6개 주면 손해보잖아.
3: 아, 이건 어차피 이쁘게 안 나와가지고 제가.
7: 내용은 똑같잖아.
3: 예, 똑같아요. 아이고, 2,000원만 주세요. 제가 죄송스러워서.
7: 아니, 드세요.
1: 오늘 붕어빵 장사를 처음 해봐가지고.
7: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갖다 댄 지 데우면 되지.
4: 감사한 마지막 손님께 남은 붕어빵을 모두 담아드렸습니다.
1: 모양이 안 나와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3: 오늘 치 팥을 다 써버렸습니다. 반죽도 오늘 치를 거의 다 썼어요. 지금 주전자에 바닥에 살짝 깔려있는 정도라서 재료는 오늘 치는 다 썼다. 물론 그 재료 중에 절반은 태워먹고 버렸다. 장사를 마쳤으니 매상을 확인해 봐야겠죠.
4: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는 했는데요.
3: 현금 5만 5천원. 계좌이체로 받은 돈 1만 6천원. 5천원에 1만 6천원. 7만 1,000원. 제가 6시간 일해서 7만 1,000원을 벌었고요. 이틀 동안 장사할 재료를 11만 6,000원 주고 샀습니다.
1: 재료비가 한 4만 원 정도 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 3만 원 남았네요.
4: 실소투성이었던 장사 첫날.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죠?

0: 정사하러 가려는데 이 트럭이 오래돼가지고 배터리가 단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리고 있습니다.
1: 급하게 배터리를 연결해 보는데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장사 할 수 있을까요?
2: 오늘 왜?
1: 댐을 거하게 했으니 오늘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사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3: 저도 붕어빵 장사하면서 많은 손님분들 만났고 손님들 저 서툰 장사하는데도 따뜻하게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제가 받은 따뜻함을 저도 어딘가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좋은 일에 쓰일 수 있게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붕어빵 훈련 일주일째. 이제 저도 제법 요령이 생겼습니다. 점심 시간을 틈타 붕어빵을 사러 오신 손님들.
4: 기다려주십시오.
5: 몇 개 드릴까요?
6: 30개요?
7: 30개 얼마나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부서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간식으로
5: 한 30분 정도 시간을 30분. 주시면 마련해보겠습니다.
7: 30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1: 처음으로 받아보는 대량 주문.
8: 할 수 있다. 저는 붕어빵 천재다.
9: 붕어빵 천재 나가신다. Nope.
5: 24개.
10: 합동식으로 가입해서 6개였어요.

0: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아직 숙취가 초보라서.
1: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0: 아이고, 아닙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1: 네.
2: 근처 회사에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분들이 대량으로 구매를 해주셔서 그렇게 많이 굽는 게 제 시설과 실력으로 무리가 있다.
3: 늦은 오후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잘 구워진 붕어빵.
0: 딱 제가 원하는 굽기로 드디어 구웠습니다. 겉은 이렇게 살짝 바삭바삭하고 속은 말랑말랑하고. 아, 이걸 누군가 꼭 사가셨으면 좋겠는데.
3: 퇴근 시간. 우산을 손에 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외로운 붕어빵 트럭.
0: 이제 좀 평화롭게 구울 수 있나 보다 하고 열심히 구우니까 손님의 발길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장사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게 인생 아닐까요?
4: 나왔는데 바로 붕어빵이 딱 보이길래 가봐야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2: 네.
4: 전입기부라고 써 있어서 먹을까 말까 고민했다. 이건 먹어야겠구나라고.
0: 감사합니다.
4: 조심하시고요.
0: 맛있게 드세요.
4: 안녕하세요.
5: 감사합니다.

0: 한번 60개 주세요 하니까.
1: 감사합니다.
2: 이번에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죄송한 손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서툴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관대하게 이해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했고요. 아예 못생겨도 상관없고 좀 타도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1,000원에 이만큼 따뜻함을 주일 수 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이해해주시고 제가 몰랐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여기저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3: 늦은 밤 장사를 마치고 남은 붕어빵을 나눠드리러 근처 가게를 찾았습니다.
4: 저쪽에서 붕어빵 팔다가
5: 그냥 남는 거였는데 어머니가 로또 5,000원어치 그냥 주셨어. 정말 붕어빵 장사 마지막에서까지 또 얻어맞고 가네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1: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3: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2: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2: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2: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3: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2: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3: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2: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3: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2: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3: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2: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3: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투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3: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0: 네.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0: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육묘 3대장으로 불리는 닭, 돼지, 그리고 소의 별미로 꼽히는 이곳.
1: 육수의 식감이 참 좋아요. 이게 쫀득쫀득한데.
2: 건강에도 좋은 족발이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3: 아, 이렇게 뼈를 쭉 빠지는
4: 매콤한데 더울 때 더 사다듬.
0: 특수한 부위인 만큼 작업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요.
5: 시간당 4만 8천 개의 발이 나오고
0: 날카로운 칼을 다뤄야 해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닭뼈 제거 작업.
1: 오늘 들어간 게 우족 수로 따지면 1톤 정도.
0: 단단한 우족을 손질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꽃까지 다뤄야 하는데요.
1: 여름에는 진짜 불꽃입니다. 옷 벗으면 다 젖어 있어요.
0: 달 요리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족발 때문에 자신만의 노하우로 특별한 맛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6: 원래 창업할 때는 사장이 제일 힘든 거 많이 해야 또 가게가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0: 이 여름 별미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별미를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간 곳은 서울 강동구입니다.
7: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0: 일찍부터 가게를 가득 메운 손님들이 기다리는 건 달 요리의 대표 주자인 닭발입니다.
7: 여기서는 이제 버무린 거 가지고 이제 불 앞에서 석쇠 닭발로 구워서 손님들한테 나갑니다.
8: 석쇠 닭발.
7: 네, 맞습니다.
0: 닭발은 센 불에서 빠르게 익혀야 맛과 식감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불향을 입혀 풍미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덥지만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석쇠에 굽지만 매운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 끓여주기도 하는데요.
6: 국물 닭발 나왔습니다.
0: 닭발은 뼈째로 뼈 없이 탱탱한 살만 맛볼 수도 있는데요. 매콤한 맛 때문에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맛있는 매운맛을 좌우하는 양념, 뼈의 유무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와 배합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춧가루와 고추의 비율은 맛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양념을 배합하는 방법인데요.
7: 양념할 때 특별히 이렇게 불을 땡기면 양념하는
9: 겁니까? 불 위에서 볶아야지 이 닭발에 잘 스며들거든요, 양념이.
0: 직접 개발한 양념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솥 하나에 들어있는 닭발의 양은 50kg. 거기에 양념까지 더해지면 무게가 60kg 정도 되는데요. 그걸 손으로 뒤적이면서 양념을 섞어야 하는 작업. 그야말로 힘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30여 분 동안 계속되는 작업. 고되지만 맛을 위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다리와 허리가 아픈 건 기본이고 특히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고역입니다.
9: 아, 오늘 날이 너무 덥네요.
7: 불 앞에서는 더 덥죠?
9: 네, 아우 더워.
0: 드디어 양념이 완성됐습니다. 50도가 넘는 주방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정성을 들인 결과인데요. 감칠맛이 도는 매운맛과 닭발의 식감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로 가게 안은 꽉 찼는데요. 야, 이분 참 야무지게 드시네요.
9: 와, 고사 나왔습니다.
4: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보면은 매콤한데 더울 때 더 사다진대.
8: 치즈가 완전 풀려.
4: 맞아 맞아.
10: 중독성 있는 매운맛인데 너무 깔끔해요. 감내가 하나도 안 나.
0: 손질이 까다로운 식재료인 닭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을 찾아 경기도 화성으로 왔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위생복으로 갈아입은 작업자들. 식재료를 다루는 곳이라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부터가 까다롭다는데요. 신발 역시 소독이 된 것을 사용. 위생복에 묻은 먼지를 털고 손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신 소독을 하는 통로까지 지나야 하는데요.
11: 아, 저희는 닭고기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위생복부터 위생복 그리고 위생 전시를 통해서만 현장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0: 작업장 들어가기가 은행 금고 가는 것만큼이나 까다롭네요.
12: 저희가 온도 유지를 위해서 실내 온도는 8도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 8도요?
12: 네.
0: 식재료를 다루는 곳이라 위생만큼 신선도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6층까지 총 9층. 대규모의 공장에서는 닭과 관련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도계 과정에서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동물 복지 도계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12: 살아있는 닭을 도계하고 풍닭을 부위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양념도 하고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0: 도계 이후 절단 과정 대부분은 기계가 하고 있는데요. 부위별 닭고기는 물론 간과 염통, 근위 등 다양한 내장까지도 분류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남는 부위가 바로 닭발인데요. 자동화된 기계 시스템으로 닭발이 운반되고 있습니다. 이야, 참 신기한 광경이네요. 절단된 닭발은 먼저 59도의 뜨거운 물에 담가 껍질을 벗기는데요. 사람 손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 이 또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차가운 물에 넣어서 닭발을 냉각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계 작업은 끝이 나는데요. 탈피와 세척까지 끝나면 이제부터는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0: 저희가 닭은 한 시간에 24,000 마리를 작업을 하는데 발은 이제 두 개씩 달려 있으니까 시간당 48,000 개의 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좋아, 좋아 여기.
2: 좋아?
1: 좋아 여기. 좋아 여기.
3: 닭발을 손질하는 공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선별입니다.
4: 어떤 거 드세요?
5: 그 닭발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예뻐요.
4: 예뻐요. 그리고 안 좋은 거는?
5: 네. 이거 다 뿌려요.
4: 그럼 여기 어떤 거를 분량해 주는 거예요?
6: 여기 보시면 유색 닭발 덩글거나 포렇게 보이는 거랑 그리고 껍데기 있는 닭발이랑 그리고 염증이 있거나 이런 닭발을 세개하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3: 선별 과정은 작업자들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며 진행이 되는데요. 닭발의 상태는 물론 세척까지 잘 된 것만 골라냅니다. 선별이 끝난 닭발은 잘 포장해 두는데요. 이대로 판매가 되거나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0: 이렇게 지금 통닭발로 나가기도 하고요. 뭐 원하는 사양에 맞게 저희가 붓뼈도 제거하고 발톱도 제거하는 그런 수작업을 또 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3: 닭발의 기본 작업이 끝나면 한 곳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앞치마에 토시까지 하며 작업 채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20명 남짓되는 이들이 바로 닭발 수작업 팀입니다.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 공장 내에서 가장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만 모인 최고의 팀이라고 합니다.
7: 저희가 발굴할 때 칼을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작은 칼은 큰 뼈를 발굴하는 거고 큰 칼은 작은 뼈를 발굴할 때 저희가 사용합니다.
3: 닭발 손질의 1차 과정은 두꺼운 다리뼈 제거인데요. 관절을 찾는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짧은 날이 달린 칼로 관절 부위를 정확하게 절단. 살이 잘려나가지 않게 뼈만 도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야, 정말 기술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이네요. 1차 과정이 끝난 닭발은 2차로 손질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긴 칼을 사용해 발톱 쪽으로 칼을 밀어 발가락 뼈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잘못하면 살이 많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힘 조절이 관건인데요. 이렇게 두 번의 손질을 거쳐 무뼈 닭발이 되는 겁니다.
8: 저희가 발굴을 할 때 이렇게 발 모양의 네 개가 똑바로 나와야 잘된 발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1, 2차 작업은 작업자별로 철저히 분리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커다란 뼈를 빼는 1차 작업은 힘 좋고 손 빠른 작업자들이 맡아하고 있습니다. 발과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을 정확하게 끊어내려면 강도 있는 칼질은 필수, 손가락과 손목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차 작업이 끝난 닭발은 바로 앞에 한 조로 짜여진 작업자가 2차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무뼈 닭발을 만드는 작업은 이렇게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2차 과정은 힘도 힘이지만 섬세한 손놀림과 기술이 좋은 작업자들이 맡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칼을 사용하는 과정. 숙련공들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입니다.
4: 이게 그냥 쉽진 않나 봐요, 작업하는데.
8: 예,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뼈, 말 그대로 뼈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 잘못하면 조금 뼈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칼을 넣어야 뼈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개인 스스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 칼 다루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칼을 관리하는 것이라는데요.
9: 닭발에 뼈가 많기 때문에 이걸 잘 갈아주지 않으면, 날카롭지 않으면 잘 절지 않기 때문에, 뼈가 붙어있기 때문에 잘 갈아줘야 됩니다. 견적이 넓기 때문에 넓게 이렇게 갈아줘야 됩니다. 자전거는 좁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썰어주면 됩니다.

0: 몇 번의 손질로 다시 날카롭게 살아난 칼날.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칼을 가는 노하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위험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작업자들. 그 덕분에 먹기 좋은 닭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닭발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먹다 보면 뼈가 있으면 막 먹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서 젊은 친구들 아름답게 맛있게 먹으라고.
0: 닭발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손질하는데요. 무뼈 닭발과 통뼈입니다. 뼈를 발라내는 작업이 끝난 후 통뼈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는 가위. 작업 전 날부터 날카롭게 갈아주는데요. 칼과는 날을 손질하는 방식도 좀 다르네요.
2: 가위는 이렇게 밑으로 갈아야지 더 잘 갈아지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거예요.
3: 아, 밑으로 갈아야 돼요?
2: 네네. 칼은 옆으로 가지만 가위는 이렇게 갈아야 돼요. 이렇게.
3: 아니?
2: 네. 이런 식으로 갈아줘야 돼요. 네.
0: 통뼈로 나가는 닭발은 발톱 부분만 절단하면 되는데요. 때문에 작업하기 편한 가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1: 아, 이거는 지금 발톱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0: 힘을 줘서 한 번에 똑똑 끊어내듯 잘라내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힘을 줘서 잘라야 절단면이 뭉개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위질 몇 번이면 손질이 끝나는 작업. 비교적 과정이 수월합니다. 통뼈 손질 작업은 주로 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있는 작업자들이 맡아하고 있다는데요. 방식은 수월하지만 종일 앉아서 같은 자세로 해야 하는 작업이 고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꼭 체조로 몸을 풀어준다는데요.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체조하는 시간 외에도 팀별로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2시간에 한 번 20분 정도씩 쉬면서 피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손질이 끝난 닭발은 일정한 양으로 나눠 포장하는데요. 포장하는데도 나름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바닥을 평평하게 잘 만들어주고 난 후에 닭발 모양이 살도록 가지런히 정리해줍니다.
3: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2: 예.
0: 손질부터 포장까지 섬세한 과정이라 사람 손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마지막으로 흠이 있거나 잘못된 건 없는지 검수도 잊지 않습니다. 1kg씩 소분한 닭발은 포장을 끝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검사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데요. 바로 금속 검출기입니다. 여기까지 통과를 해야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편하게 즐기는 닭발 하나가 손질되기까지 공정만 약 10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포장된 닭발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한 번 더 온도를 낮춰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4: 겉에 이제 표면은 살얼음 끼게 하고 그리고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0: 냉각 터널까지 들어가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1: 닭발이라는 게 좀 생긴 모양도 그렇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손질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일 도게 된 닭발을 신선하게 손질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먹거리로 닭발 요리 좀 한번 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애정입니다. 오늘은 우족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0: 매운맛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는데요. 탕 재료로 주로 쓰이는 우족에 매운맛을 더한 우족찜은 이른바 먹방 콘텐츠의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이야, 참 맛있게도 먹네요.
6: 족발에 콜라겐만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0: 우적으로 별미를 만드는 곳을 찾아 대구광역시에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소리의 정체는 우족 절단 작업이었네요.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우족을 전문으로 다루는 작업장입니다.
7: 요렇게 해가 이렇게가 소 한 마리 분인데 요 무게가 한 마리 분의 무게가 평균 9.5kg 이상 되면 원뿔 거세기 한우만 쓰고 있어요. 아 물론 같은 한우라도 암소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거세를 쓰는 이유는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입도 훨씬 잘 나오고요. 그리고 또 수입을 안 쓰는 이유는 수입이라도 그렇게 가격이 싼 편도 아니고 한우의 그 감칠맛이라든지 특유의 그 한우 맛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우 1등급 이상은 거세 우족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보통 하루에 손질하는 우족의 양만 300kg가량 다리 개수로 따지면 120개 정도가 됩니다. 이걸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 절단과 선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지 궁금하네요.
8: 아, 요거는 발톱이에요. 한마디로 맛이 없어요. 쓴맛이 나요.
7: 발톱에서는 누린내라든지 냄새가 많이 올라올 확률이 높은 곳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먹지도 못하는 부위고 그래서 요거는 절단해서 버리고
0: 보통 우족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찜을 만들고 있어 절단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 작업은 가장 오랜 경력의 작업자가 하는데요. 갈비뼈보다도 단단한 우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려면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족은 2.5cm 두께로 절단하는데요. 오랜 시간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낸 최적의 두께라고 합니다.
7: 이 정도 두께로 썰었을 때 가장 변형도 적고 손님들이 나중에 소비자 드시기에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적당한 두께가 2.5cm 정도 두께입니다.
0: 맛을 위해서 일정한 두께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9: 아, 2.5cm.
7: 네.
0: 넓이가 다른 우족을 비슷한 두께로 맞추려면 이리저리 돌려가며 절단해야 하는데요. 꽝꽝 얼어있는 우족은 그냥 손질하기도 어려운데 두께까지 맞추다 보니 일이 배는 고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하는 작업.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10: 200씩을
9: 아, 끝났네요.
10: 어우,
9: 왜 맞을까요?
7: 어우, 허리야. 팔이야, 목이야. 힘을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0: 아이고, 손이 온통 빨갛게 변했네요. 영하 18도에서 얼린 우족을 계속 잡고 있으니 동상 걸린 것 마냥 색이 변한다네요.
9: 여름에도 그런데 겨울은 더 추우지.
7: 겨울에는 난로에 손 놓게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은 몇 개 썰지도 못해요.
0: 손바닥이 얼얼해지고 감각이 없어질 때쯤에야 작업도 끝이 납니다.
10: 큰 솥에 들어갈 거, 작은 솥 들어갈 거, 여기 있는 꼬투리하고 이제 폐기물 처리로 옮겨야 되는 친구들.
9: 아, 이게 폐기물이 두 박스 나온 거예요?
10: 세 박스예요.
0: 손질을 마친 우족은 바로 다음 공정으로 옮겨주는데요. 뜨거운 물에 우족을 삶아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미리 끓여서 95도로 맞춘 물에 우족을 투하, 잘 잠기도록 정리를 해준 뒤 2시간 정도 삶아냅니다.
7: 타이머 최대치가 1시간 40분이라서 1시간 40분 후에 알람이 울리면 상태 한번 확인해보고 추가로 한 20분 정도 삶습니다.

0: 우족이 끓기 시작하자 다시 분주해진 작업자. 긴 호스로 솥에 물을 뿌립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1: 일단 뭐 간단한 세척 개념 불순물 제거는
0: 이물질이 섞여있는 거품을 센 물살로 밀어내는 건데요. 작업자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떠내는 것보다 이물질 제거도 잘 되고 시간이나 힘이 덜 든다네요. 푹 삶은 우족은 건전의 용기에 소분합니다. 이때 물로 2차 세척을 진행,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탱글한 식감을 위해 차가운 물을 사용, 우족의 온도도 낮춰줍니다. 이렇게 작업한 우족은 냉각실에서 식혀주는데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그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쉴 새 없이 다시 시작된 작업. 식힌 우족까지 펼치면 손질의 마지막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대형 토치. 거대한 불꽃이 점화됐습니다. 이걸 뭘 하나 했는데 그대로 우족에 발사. 불꽃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1: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털 제거 작업입니다.
2: 털도 제거해야 돼요?
1: 네네. 털 제거 및 약간의 불향도 좀 입히고.
2: 불향은 왜 입히는 거예요?
1: 아무래도 이게 직화 느낌 나게. 토치 작업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털. 털은 대기가 나는 게 좀 많이 없어요, 이 옆에.
2: 아, 그러네요.
1: 네, 많이 빠져가지고.
0: 털뿐 아니라 잡내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작업. 500도 이상 되는 강한 화력이라 표면이 타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까 전에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네. 그렇게.
2: 아, 아까 그 털이에요?
1: 네, 없어졌죠.
0: 정말 털이 말끔히 제거가 됐네요. 고온의 불을 다루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작업.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집중해야 하는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위생복에 마스크와 위생모까지 쓰다 보니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2: 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많이 더우신가 봐요.
1: 그렇죠. 아, 여름에는 진짜 푹푹 찝니다. 옷 벗으면 옷 다 젖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땀이 많이 나는
2: 거. 더울 때는 제일 더울 때는 온도가 몇 도나 올라가요?
1: 재보진 않았는데 48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가자.
2: 고생해요.
0: 작업을 하다 말고 어딜 가는 걸까요?
2: 여기 냉동실이네요?
1: 네.
2: 순식간에 겨울로 오셨네요.
1: 아, 네네.
2: 진짜 한여름에도?
1: 머리에서 여기 막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2: 그러네요.
1: 네네.
2: 더울 땐 여기가 직방이겠네요.
1: 네.
0: 영하 18도 냉동실이라 오래 있을 수도 없어 열기만 빼고 나옵니다.
1: 앞에 안 보이네요. 다시 일해야지.
0: 250kg이나 되는 우족의 털을 제거해야 하니 이 작업만 좋게 3시간은 걸리는데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 작업자 세 사람이 열탕과 냉탕을 오가듯이 작업장과 냉동실을 오가며 일을 진행합니다.
1: 밥 먹자.
3: 배고파요. 식사하세요.
0: 작업 때문에 식사 시간까지 늦어졌는데요. 오늘 메뉴는 매운 우족찜입니다. 작업자가 직접 개발한 매운 양념으로 만든 거라는데요. 이야, 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0: 가끔씩 이렇게 품질 체크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먹으면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육수
2: 이 부족집 요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아 이렇게 막
3: 아 찌긴다
0: 이 맛이죠? 아 매운맛 아우 더워
4: 매운 음식으로 땀을 쫙 빼는 모습이 그야말로 이열치열입니다.
0: 이렇게 사리가, 사리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요즘같이 더운데도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3: 어, 근데 냉국은 진짜 맛있어요.
4: 태양이 맹위를 떨치는 오후 휴식도 잠시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적 손질은 끝났으니 이제 매운맛을 입혀줄 양념 준비에 나서는데요. 우적을 썰고 삶고 불에 지지며 손질한 건 양념을 입히기 위한 밑작업.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5: 네? 세 번째 정도요?
0: 네. 아니, 이거 물엿인데, 물엿이 통 자체가 많이 있는데.
4: 우족찜 양념의 핵심은 매운맛인데요.
0: 자, 이거는 일반 고춧가루고요. 이거는 저기 청양고춧가루.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입니다. 이거 하실 때는 아무래도 고춧가루가 좀 특히 베트남 고춧가루가 많이 화해가지고 기침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스크를 하나 더 떼서 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넣어보시면 색 부분이 차이 나실 거예요. 맞죠?
3: 어, 색깔 차이가.
4: 그러네요. 청양고추 빛깔이 좀 더 진한 붉은색이네요.
0: 처음에는 베트남 고춧가루를 쓰면서 이걸 또 과하게 쓰시다 보면 텁텁한 맛도 올라올 수 있고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이 중독성 있는 화한 매운맛을 찾느라 사실 좀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
4: 매운 정도나 맛은 수많은 테스트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비법인데요.
0: 아우 베트남 고춧가루 분진이 매워요.
4: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매운 고춧가루 향만큼은 적응이 안 된다고 하네요. 준비된 양념은 가열하면서 섞어주는데요. 바닥에 깔린 물엿이 눌어붙지 않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양념이 섞였으면 식혀둔 우족을 넣어주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매운 양념이 얼굴에 튄 건데요. 아, 다행히 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위험할 뻔했습니다.
0: 아우, 많이 화하죠. 화하고 아무래도 100도가 넘으니까 화상도 순간적으로 있고
4: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일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특히 뜨거운 양념을 다루는 일은 수월해 보여도 요령이 필요하다는데요.
0: 그렇게 요령 있는 사람들은 살살 그렇게 좀 덜치긴 한데 요령 없는 사람들은
4: 우족의 무게가 가늠되지 않아서 양념이 튈 수밖에는 없겠네요. 요즘 이 요령을 후배 작업자에게 가르치는 중인데요. 결국 오늘도 우족 다루는 건 선배 작업자가 하고 1년 차인 후배는 열심히 힘쓰는 일을 맡았습니다. 양념을 골고루 입히려면 2시간 정도는 끓여야 하는데요. 그 시간 내내 소답을 지키고 우족을 섞어줘야 합니다. 이제 제법 색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끓이면 탱글한 식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양념을 입힌 우족은 그대로 건져주는데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24시간 얼려줍니다. 냉동된 우족은 포장실로 이동 650g씩 소분해줍니다. 맛을 위해 우족뿐 아니라 양념 국물까지 넣어주는데요. 포장된 우족들은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택배를 보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포장 작업에는 거의 전 직원이 투입됩니다. 우족찜은 밀키트 형태로 판매되는데요. 곁들일 식재료까지 넣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1: 우족찜이 좀 많이 나가나 봐요?
6: 아, 네. 지금 온라인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어요.
4: 포장까지 마치면 작업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0: 작업 청소해. 작업이 시작할 끝은 청소다.
4: 마지막 작업은 청소. 내일을 위해 사용했던 도구는 물론 주방 바닥까지 세심하게 닦아내는데요. 청소 점검까지 마치면 오늘 하루도 끝이 납니다.
0: 와, 아, 그죠. 일단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더운 데서 또 뜨겁고 맵고 위험한 데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간편하게 집에서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습니다.
4: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별미가 있다는 이곳. 일찍부터 찾아온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요. 바로 족발을 맛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발 요리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든든한 식사는 물론 술 한 잔에 곁들이기에는 이만한 안주가 또 없는데요. 특히 부들부들한 껍질과 지방, 살코기의 삼합은 돼지고기의 다른 부위와는 전혀 다른 맛을 냅니다.
7: 냄새 안 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게
8: 쫄깃하고
9: 부드럽고 그 잡내가 정말 안 나서
10: 어떻게 샀는지가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4: 매일 오전 11시 족발을 받는 것부터 일과가 시작됩니다. 한 번에 240kg 정도, 개수로는 120개가 들어오는데요. 족발은 쟁여두지 않고 생물 상태로 당일에 쓸 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2: 아직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이 드네요.
11: 네, 일단 무게 있는 건 지금이 제일 많아서. 아,
2: 다 들어온 거예요, 족발?
11: 네, 족발 이제 다 들어왔고 정리만 하는 거예요.
4: 사람 하나 없는 가게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이는 가게의 주인장인데요. 중요한 식재료인 족발을 닫고 검수하는 일까지 맡아하고 있습니다.
11: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 냄새 잡는 재료나 한약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족발이 가장 중요해요. 도축 과정이나 배송 과정에서 막 부딪혀서 멍이 많이 들어요, 족발에. 그럼 여기 보면 막 군데군데 막 몽고반점처럼 막 생기거든요. 핏물 같은 걸 보더라도 신선한 족발들은 이렇게 방금 잡은 것처럼 빨간 피가 나오는데 좀 오래된 것들은 이제 막 검붉은 피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 겉에를 만져봐도 막 미끌미끌거리거나 그렇게 돼요. 부패하기 시작하면.
4: 검수가 끝나면 바로 핏물 제거를 하는데요. 정확한 포인트를 찔러주는 것이 핵심이라네요.
11: 요 이제 발목을 끊으면 이쪽에 이제 혈관이 끊겨서 이쪽에서 피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발가락 사이를 한번 찔러주면 여기서도 피가 많이 나와요.
4: 핏물을 빼기 위한 포인트는 세 군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직접 작업을 합니다.
11: 네, 이제 이렇게 가득 채워놓으면 물은 이제 계속 틀어놓을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네, 네, 네. 그럼 이제 지저분한 물은 여기로 빠지게 되고 깨끗한 물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4: 여기까지 해야 기본 손질이 끝납니다.
12: 안녕하십니까.
13: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십니까.
4: 12시가 넘어서야 직원들도 하나둘 출근을 하는데요. 좁은 주방에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오자마자 장사 준비에 나선 작업자들. 각자 맡은 일을 하느라 분주한데요.
0: 아, 이게 맛있어야지 또 족발도 맛있고 족발이 맛있어.

0: 이것도 맛있습니다. 같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1: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0: 그 노하우는 대표님만 알고 계십니다.
2: 그 시각 주방 가장 안쪽에서는 족발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좋은 맛을 내려면 손질부터 재료 고르는 것까지 뭐 하나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작업. 서두른다고 빨리 되는 일도 아니라 오롯이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1: 이제 족발을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3: 이건 이제 족발 양념물에 시종물에 삶기 전에 네. 이제 불순물하고 피잭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초벌 삶기를 하는 거예요.
1: 초벌을 한 번 더 삶아요?
3: 네.
2: 족발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과 피를 한 번 더 제거해주는 과정. 15분간 뜨거운 물에 데쳐줍니다. 초벌 작업이 끝난 족발은 바로 작업대로 직행. 살이 물러지지 않도록 찬물 샤워를 해주는데요. 한 통에 45개나 되는 족발을 하나하나 꺼내며 손에 쥐어보고 상태를 살피는 작업장. 뜨거워서 찬물에 손을 식혀가면서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3: 뜨거워도 맨손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초벌을 하고 나면 안에 숨어있던 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드실 때 이제 입에서 꺼끌거리니까 만져보면서 맨손으로 만져봐서 꺼끌거리는 부분을 이렇게 면도기로 한 번씩 털 제거를 한 번씩 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척된 족발을 이제 삶는 시종물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2: 시종물이라고 불리는 건 족발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인 양념물인데요. 종갓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장 같은 역할을 한다네요.
1: 아, 그 비법 야채네요.
3: 네, 이거 야채랑 천연 재료들 망에 이렇게 넣어서 넣고 있는 거고요. 이건 부직포 망이어서 일회용으로 쓰고 있고요.
2: 양념물에 각종 한약재와 채소, 과일까지 넣고 꼭 삶는데요. 45분에 한 번씩 상태를 확인해줍니다.
3: 네, 45분 지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 떠있는 족발들은 색깔도 안 입혀지고 간이 안 입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번 삶는 중간에도 불 조절을 계속 해줘야 돼요.
2: 족발을 삶는 시간은 총 2시간 반 정도. 먹음직스러운 색과 식감을 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불앞을 지켜야 합니다.
3: 한여름에는 밖에도 너무 덥고 족발 계속 삶다 보니까 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요. 실내 온도가.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2: 족발 삶는 작업을 끝내고서야 주방 밖으로 나온 주인장. 일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처음 엉덩이를 붙입니다.
4: 아, 할 것 같다.
3: 직접 다 하고 있고 원래 작업할 때는 사장이 제일 힘든 거 많이 해야 또 가게가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2: 그 사이 주방에서는 완성된 족발을 꺼내서 한 김 식힙니다. 이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드는 주문. 배달도 꽤 많네요.
5: 족발 진짜요? 면세계요.
6: 면세계요.
2: 족발은 따뜻하게 보관했다가 주문과 동시에 썰어내는데요. 쫀득한 껍질과 지방, 살코기가 잘 붙어있게 써는 것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3: 소고기가 먹어봐.
2: 하루 장사에 필요한 족발은 120개 정도. 큰 솥으로 3번은 삶아야 하는 분량입니다. 한꺼번에 삶지 않고 판매량에 따라 작업을 하고 그때마다 직원들이 맛을 봐준다는데요.
3: 맛 괜찮아?
7: 아, 네, 맛있습니다.
3: 네, 이제 매일 첫 나온 족발을 하나 해체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같이 한 번씩 한 접시 먹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제 직원들도 이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족발 전문가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 뭐 판단하기보다는 직원들하고 같이 체크해보고 있어요.
2: 이런 노력들 덕분일까요? 120개나 되는 족발이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0: 밤 12시가 넘어서면 슬슬 뒷정리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에도 가게 주인장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먼저 종이에 썼던 양념물부터 확인하는데요.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은 뜰 채로 세심하게 떠서 모두 걸러냅니다. 이것만큼은 남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데요.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이 솥 안팎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족발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 주인장에게는 꿈을 이뤄준 공간이기에 쓸고 닦고 청청을 드립니다.
1: 잘 오늘 마무리 해줘야 내일 또 맛있는 족발 삶을 수 있으니까요.
2: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1: 네, 이게 삶고 난 뒤에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해주니까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0: 종일 일하느라 전쟁터 같았던 주방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갑니다. 늦은 시간이라 고되지만 힘을 내서 마무리합니다.
3: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2: 아, 이제 끝나신 거예요?
1: 네, 이제 다 끝났고 직원들도 퇴근하고
2: 안녕하세요.
1: 수고했어요.
2: 네.
1: 이제 일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감할 때 오늘 이제 많은 분들 찾아주시고 이분들이 항상 가시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웃으면서 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하고 그럼 이제 힘든 것도 이제 잊고 내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죠.
2: 네, 들어가세요.
1: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

0: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같아요.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절부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거대한 화마도 처음엔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다. 5년 생존율 16.5%. 최장암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번지기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
1: 나란 것도 아니고 췌장인데. 아니 선생님도 그래요. 그 무릎이 둔감이 돼가지고 췌장은 이게 암이 된다고 그랬어요.
2: 그렇죠. 저는 만성 췌장염이어가지고 암으로 될까봐 그러고 사는 동안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일어나면은 그 통증만 오는 거예요. 그 이 안 해본 사람은 그 얘기할 수가 없어요.
3: 방약을 다 먹었어. 한 두 달인간 다 먹었는데 안 잡히게 당이 그래갖고 이제 췌장 암이라고 해.
0: 작은 불씨가 암이 되기 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그 신호를 잡아야 할까?
4: 많은 사람들이 췌장의 질환을 느끼는 지점은 췌장의 염증과 췌장의 무릎입니다. 그중 일부는 췌장암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명의는 다양한 췌장 질환이 췌장암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경로를 근거를 가지고 짚어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췌장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겁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삶이 단 한 번의 선고로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른다.
1: 병 위치가 그때 췌장 머리 쪽에 있는 병이어서 여기 폐 쪽에 있고 하나 또 보이네요. 여기 하나 보이고 췌장에도 하나 보이고 예.
0: 이미 암은 폐로 전이돼 있었다. 췌장암 4기다.
1: 그다음에 요즘 불편하신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2: 네?
1: 불편하신 증상.
2: 저 가끔 이쪽이 조금 폐 쪽이 조금 가꾸는데
1: 옛날에 무로 그 알고 계신 게 얼마 되신 거예요?
3: 9월 9일 날.
1: 아니 그 전에 예전에.
2: 무로요?
1: 예, 췌장이 무로 있는 거 모르셨어요? 젊으실 때?
2: 몰랐어요.
1: 몰랐어요. 네. 검사를 따로 받으셨던 거 없으셨던 거예요?
2: 네, 그런 거 없었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인이 췌장에 무록이 있는데 그거 있는 분들은 이 나쁜 병이 좀 잘 생겨요, 아닌 분보다.
2: 근데 처음 듣는 소리죠.
1: 그러니까 저... 이제 저기 그 CT 같은 거 복부에 다른 이유로 찍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셨나 보네.
0: 오래전부터 무록이 자라고 있었다니 그걸 모른 채 암으로 키워온 것이다.
2: 그동안은 잘 먹고 잘 싸고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소화도 뭐 안 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제 아는 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고.
4: 가족들이 더 놀랬겠네요.
2: 다 놀랬죠. 주위 사람들도 놀랬죠. 보통도 그동안 웃고 소화도 잘 되고 잠 잘 자고 뭐 그러니까 황당하죠. 저도.
0: 김영숙 씨는 어떻게 췌장암이 4기에 이를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0: 제장은 북부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문제가 있어도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길이 약 15cm의 가늘고 긴 형태로 두부, 체부, 미부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췌장은 위장 뒤편에 숨어 있고 머리는 십이지장과 연결돼 있으며 췌장 끝에는 비장이 있다.
1: 그러니까 췌장의 위치를 설명드릴 때 몸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영상 장치가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가장 문제가 공기가 차 있으면은 초음파가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공기 뒤쪽에 있는 병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췌장은 설명드린 것처럼 위 뒤에 있기 때문에 위 안에 공기가 차 있으면 췌장이 잘 안 보입니다. 또 체격이 큰 분, 비만한 분들은 초음파가 투과할 수 있는 몸의 두께가 한계 있기 때문에 또 췌장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췌장암 세포가 췌장 안에 있을 때는 증상이 안 생기다가 췌장암 세포가 췌장 밖을 벗어나서 신경 통증 신경을 자극하는 순간이 돼야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어렵습니다.
0: 그렇다면 우리는 췌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는 없는 걸까? 이대식 씨에게 지난 며칠은 68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 두려운 시간이었다.
2: 배가 너무 나와갖고 최고로 나갈 때는 95kg까지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69. 그 지금 한 5, 6년 전에 본 사람들이 몰라 봐요. 배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0: 10개월 사이에 체중이 20kg이나 빠졌다. 그건 몸이 보내는 위험한 경고였다. 모든 건 갑작스러운 복통에서 시작됐다.
2: 그냥 기분 나쁘게 하루에 이제 한 통증이 막 콕콕 쑤시듯이 계속 아파요. 그게 몇 개월 가는 건데 저는 소화불량인 줄만 알았죠. 그래가지고 가스명수나 뭐 소화제나만 먹고 지냈는데 나중에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그게 동네에서는 암으로 판정된 거지.
0: 삶이 송두리째 멈춰버렸다.
3: 한 혼자 한 이틀 울은 것 같아요.
2: 안 알렸죠. 제가 혼자만 알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아들한테만 알려준 거죠. 그리고 뭐 재산이고 뭐 그것도 다 분배해버렸어요 아들한테. 근데
0: 모든 걸 체념하고 찾은 마지막 병원에서 이상엽 교수를 만났다. 그런데
2: 네, 여기 와서 교수님이 찍고 나더니 돌이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그래갖고 그게 염으로 판정돼가지고 지금
3: 제가 울면서 저기 교수님한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2: 인생 두 번 다시 산 것 같죠.
0: 암인 줄 알고 포기했던 췌장이 알고 보니 염증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 맨 처음에 그때 오셨을 때 췌장암 얘기 듣고 오셨죠. 다른 병원에서. 여기가 췌장인데 여기 돌. 네. 췌장 안에 돌이 박혀서 이 돌이 췌장의 액이라고 소화액이 흘러가는 길을 꽉 막아버려가지고 췌장액이 흐르지 못하고 뒤로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여기 염증이 심하게 생기면서 이게 초음파 보면
0: 심하게 뭉친 염증 덩어리가 암처럼 진한 음영으로 나타난 것이다.
1: 기본적으로 만성 췌장염이 있으시고 최근에 생활 관리가 안 돼서 췌장염이 급성 췌장염이 겹쳤고 이거 치료 다 끝나도 췌장 자체가 만성 췌장염이 돼서 그거는 췌장암이 잘 생기는 밭이 된 거예요, 췌장이. 그래서 안 아파도 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검사 받으셔야 돼.
3: 알겠습니다.
1: 예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예.
0: 이 돌은 어떻게 췌장을 망가뜨린 걸까? 이대식 씨의 췌관 한가운데 단단히 박힌 췌석. 이 돌이 췌관을 막아 췌장액이 흐르지 못하고 고였다.

0: 결국 높아진 압력에 체관이 늘어나며 극심한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1: 급성췌장염이 생기면은 췌장이 염증이서 췌장이 퉁퉁퉁 붑니다. 염증이 가라앉는 과정 중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섬유화 반응이라는 게 생기죠, 췌장에. 또 중요한 거는 일자로 곱게 뻗어야 그 췌관이 그런 섬유화 반응이 생기는 과정 중에서 구불구불해지고 어디는 좁아지고 어디는 넓어지고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그럼 그 안에 췌장액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정체돼서 빠져나가지 못하면은 췌관 결석이 생깁니다. 그럼 그 췌관 결석이 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런 염증이 생기고 낳고 하는 과정 중에서 췌관과 췌장 실질에 쉽게 말해서 굳은살이 박힌 상태를 갖다가 만성췌장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췌장염이 돼버리면은 췌장암에 생긴 CIC 세포가 몸에서 그걸 없애지 못하고 잘 자리 잡게 하는 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잘 생길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보통 통상 한 10배 이상 그 정도 봅니다.
0: 한번 망가진 췌장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암으로 가는 고리는 끊어야 한다. 시술의 첫 단계는 이대식 씨의 췌관을 막고 있는 돌을 잘게 부수는 것이다. 시술은 먼저 체외에서 진행된다. 엑스레이로 결석의 위치를 찾은 뒤 강력한 충격파를 집중시켜 단단한 돌을 잘게 부순다. 곧이어 내시경 시술이 이어진다. 십이지장까지 내시경을 진입시켜 췌관 입구인 유두부로 카테터를 삽입한다. 췌관 내 결석 위치까지 진입한 뒤 바스켓을 펼쳐 결석 조각을 잡고 그대로 끌어당겨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만성 염증으로 좁아진 췌관에는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해 췌장액이 원활히 흐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염증이 번져 꽉 막힌 담도에도 스텐트를 넣어 담즙이 원활히 흐르도록 한다. 이렇게 막힌 길을 모두 열어주면 시술이 마무리된다. 이대식 씨 같은 고령의 환자를 시술할 땐 의식은 살짝 깨어있되 통증과 불편감을 줄여주는 의식하 진정요법을 사용한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환자의 호흡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다.
1: 아니 아프죠. 지금 돌도 빼고 하는 거니까.
0: 고형 결석은 주변 췌관 조직과 단단히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췌관 벽이나 유두부가 손상되지 않게 결석만 정교하게 떼어내야 한다.
1: 예. 절반 이상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네.
0: 췌장의 미세한 협착 구간을 따라가며 작은 결석까지 꺼낸다. 그 다음 스텐트를 밀어 넣으면 막혔던 췌관이 뚫리고 다시 췌장액이 정상적으로 흐른다.
1: 자,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제 이대식 씨는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췌장염 환자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원인은 반복되는 음주와 기름진 식습관. 무심코 쌓아온 습관이 지금 췌장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췌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췌장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강창례 씨는 췌장암 진단을 받은 뒤 부분 췌장 절제술을 받았다.
3: 아니 나는 내가 이제 췌장이니까 가슴이 덜렁하고 식구들이 난리가 났지. 안 하면 모르게 커서 암이 뭐 몇 대 몇 대.

0: 하면 못 고치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췌장인데. 아유, 선생님도 그래요. 그 무릎이 둔감이 돼가지고 췌장은 이게 암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유, 겁나더라고, 처음에는.
1: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줄만 알았다.
0: 배가 그냥 이렇게 복부가 살살 이렇게 아팠어요. 아파서 개인 병원에서 그냥 약만 다 먹으면 또 괜찮고 괜찮아서 한 2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좀 심하게 좀막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서 CT를 찍어라. 그때 이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1: 그렇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배꼽 위쪽 상복부에 통증이 생기고 췌장이 척추 가까이에 위치해 등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소화 효소를 포함한 췌장액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음식이 잘 분해되지 않아 소화 장애가 생기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갑자기 없던 당뇨가 생기기도 한다. 췌장이 보낸 신호를 놓치지 않은 덕분에 강창예 씨는 무사히 수술을
0: 감사합니다.
1: 마칠 수 있었다.
2: 보통 무릎이 있으면은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십니다. 뭐 100명 중에서 5명. 근데 이상하게 저희가 아직 그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어떤 분들은 암이 생깁니다. 무릎 근처에 뭔가가 생겨가지고 저희 아기를 갖고 나는 막대풍선 막 이렇게 꼬면 부풀어오르듯이 췌관이 부풀어오는 상황입니다. 100분 있으면 한 1, 2등 하는 정도로 작게 발견이 돼가지고 항암도 독한 거안 하고 치료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0: 네,
2: 됩니다.
0: 감사해요. 아유, 너무 감사하고.
1: 강창예 씨는 췌관에 2cm 크기의 종양이 생겼다. 췌관 내 유두상 점액 종양. 단순한 무릎인 줄 알았던 이 병변이 결국 췌장암으로 변한 것이다. 췌관 속 세포가 유두 모양으로 자라나 끈적한 점액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종양. 이 점액이 길을 막으면 췌관이 부풀어 올라 마치 우럭처럼 보인다. 그중 주췌관형은 60% 이상이 암으로 발전해 수술이 권고된다. 한편 췌관의 분지에서 생기는 분지췌관형은 주로 추적 관찰을 한다. 그렇다면 어떤 부록이 암으로 변하게 되는 걸까?
2: 낭액을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고 낭액에 있는 특정 단백질을 분석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AI가 발달을 하면서 여태까지 수술했던 환자의 데이터와 수술했던 환자의 영상을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이 환자는 나중에 암으로 갈것 같아요. 이 환자는 암으로 갈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는 연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 의사들이 할 일은 경과 관찰 주기를 정하는 겁니다. 경과 관찰을 하면서 모양의 변화가 생기거나 크기의 변화가 생기거나 위험도를 산정을 해가지고 환자한테 수술을 권고하게 되고 제일 큰 목적은 암으로 되기 직전에 수술하는 거죠.
1: 최창인 씨는 10년째 췌장의 무릎을 추적 관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크기의 변화가 생겨 치료를 결정했다.
3: 머리 안 아프시죠, 현재? 그러면 괜찮고.
4: 췌장의 무릎을 언제 발견하셨어요?
5: 그건 한 10년 됐다 그러네, 벌써.
4: 아, 근데.
5: 그래서 이제 저만 찍었죠. 크나 안 크나. 아, 겁났죠. 그럼 어떻게. 죽을까봐 그랬지만. 우리 애가 하나 있는데, 걔네가 죽을까봐. 무섭잖아요, 췌장은. 걸리면 죽는다고, 대부분.
1: 최창희 씨의 췌장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 걸까?
2: 이게 2016년도 12월. 검사했던 건데 그때는 무릎이 요만했어요. 여기 15mm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때는 뭐별 문제가 안 되니까 제가 손댈 필요 없다고 쭉 보셨던 거고 4, 5년 전까지는 쭉 괜찮았는데 언제냐 작년쯤부터 23년, 한 2년 전부터 무릎이 좀 커지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제가 수술을 해야 되나 시술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번에 거 CT를 보니까 이제는 크기가 이제 손을 대야겠더라고 보니까 이번 거는 4cm가 넘어요.
1: 급속도로 자란 이 무혹의 이름은 점액성 낭성종양. 추창인 씨의 경우 암으로 악성화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상태다. 췌장의 무혹은 그 성질에 따라 생과 사의 갈림길이 나뉜다. 먼저 맑은 물처럼 투명한 액체로 채워진 장액성 낭성종양. 대부분 양성이라 암으로 변할 위험이 거의 없다. 문제는 점액성 낭성종양이다. 이름처럼 끈적끈적한 점액이 가득 차 있는데 언제든 췌장암으로 악화될 수 있는 전암병변이다.
2: 장액성이면 크기가 좀 커져도 췌장암으로 이행을 안 되기 때문에 장액성이면은 두고 보는 거고, 점액성이면은 그 위험도에 따라서 일부는 종양, 그 췌장암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점액성 낭종이라고 하더라도 평생을 두고 봤을 때 암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5%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크기가 한 4cm 정도 되는 이상 되고, 또는 점액 낭종 안에 점액만 있는 게 아니라 딱딱한 고형 성분의 음영이 보이는 경우. 또 하나 경우가 낭종이 커서 췌장염이나 황달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그 경우에는 암으로 이행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1: 이른 새벽. 이상엽 교수의 하루가 숨가쁘게 돌아간다.
2: 그래서 오늘 이제 시술을 해가지고.
1: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 낭종종양에 대한
1: 곧 있을 최창인 씨 치료 때문이다.
2: 쪽으로 한번 시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cm가 넘어가고 문제가 수술하려고도 이분이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할 컨디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1: 환자에게 무엇이 최선일까? 치열한 논의 끝에 수술 대신 에탄올 경화술이 결정됐다. 주창인 씨는 10년 넘게 신장 투석을 받는 고위험 환자다. 췌장 수술은 마취부터 회복 과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부담이 뒤따른다. 반면 에탄올 경화술은 알코올로 췌장 무혹의 안쪽 벽을 태워 없애는 치료법이다. 전신 마취나 개복 수술 없이 초음파 내시경 하나만으로 치료해 환자의 부담을 줄인다. 최창인 씨는 췌장 두부에 4cm의 낭종이 있다. 시술은 먼저 초음파 내시경으로 췌장 조직을 스캔해 바늘의 삽입 위치를 선정한다. 그 다음 바늘로 낭종을 찔러 끈적한 낭액을 다 뽑아낸다. 깨끗해진 낭종에 에탄올을 가득 주입하고 일정 시간 머물게 해 낭종 벽을 태운다. 남은 에탄올은 다시 뽑아낸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낭종 안의 상피세포가 괴사하면서 낭종이 쪼그라지며 흔적만 남게 된다. 최창인 씨를 위협하던 무혹의 실체, 낭액을 뽑아냈다. 에탄올 주입은 여러 번 반복할수록 치료 효과는 높아진다. 반면 췌장염과 같은 합병증을 부를 위험도 있다. 그래서 낭종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알코올의 양과 주입 횟수를 미세하게 조절해야 한다.
2: 뽑고 다시 OCC 낼게요. 네. 30초 됐어요?
6: 15초 나왔어요.
2: 네네. 네, 기다렸다 하세요. 네. 어, 아프실 거야.
6: 10초 나왔습니다. 네.
1: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통증이 시작된다.
2: 다시 이제 에탄올 빠져나오니까 환자가 통증이 처음에 있다가 조금 줄여드시고 됐어요. 스톱. 다시 네. 그다음에 OCC 다시 드세요.
6: 네. 분리하겠습니다.
2: 네. 남아있는 거 있으면 또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1: 무사히 시술이 끝났다. 그렇다면 에탄올 경화술은 어떤 환자에게 가능할까?
2: 영상학적 검사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점액 낭종. 무혹의 개수가 한 뭐 서너 개 미만인

0: 종류의 무로. 그 경우를 갖다가 대상자로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록 안에 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 크기 빼고 위험 요인, 뭐 고형 결절이라든지 뭐 주체관하고 큰 연결성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없으면은 이 시술에 적합한 대상자로 생각을 합니다.
1: 계절은 어김없이 흐른다.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김용숙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2: 폐를 전이가 뭐 여기저기 됐다니까 고생만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포기를 하고 여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자꾸 건의하고 한번 원 없이 해보자 그래갖고 다시 검사를 하고 항암을 해보려고 결단을 하고 왔어요.
3: 식사 어때요? 먹을 만해?
4: 먹을 만해.
1: 엄마에게도 아들에게도 항암 치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3: 원래 건강관리도 되게 잘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래가지고 가리는 거 없이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수영도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수영도 다니시고 그러시고.
5: 그럼. 아버님? 치료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3: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반반이었습니다. 하라는 사람 반, 하지 말라는 사람 반. 근데 제 스스로 안 하면은 성장에 한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설득해가지고 이상혁 교수님 운 좋게 만나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아들의 간절한 부탁 앞에 엄마는 마지막 용기를 냈다. 김영숙 씨는 다시 암과의 기나긴 싸움을 시작한다.
0: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네,
0: 조직 검사 하러 들어갈 거고 뭐 전에 막 비슷한 거 해보셨으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황달도 생기셨는데 지난 8월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2: 네네,
0: 그렇죠. 소변 색깔도 진해지고 그러셨죠 지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조직 검사는 조직 검사대로 하고 황달 푸는 시술까지 오후에 또 추가로 할 거예요.
2: 아스피린
0: 네, 괜찮아요. 뭐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좀 이따 시작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후에 봬요.
2: 네. 네.
1: 정상적인 담관 직경은 0.8cm 이하지만. 김영숙 씨의 경우 2.1cm까지 부풀어 올라 있었다. 김영숙 씨는 췌장 두부 부위에 4cm 크기의 종양이 있다. 담즙은 췌장 머리를 지나는 담관을 통해 배출되는데 종양이 길을 막은 상태다. 그 결과 담즙이 고여 담관이 부풀었고 간으로 역류해 황달까지 생겼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려면 먼저 무너진 간 기능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 교수는 막힌 담관을 뚫어 황달을 해결하는 담관 배액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십이지장까지 내시경을 진입시킨다. 그 다음 총담관 안으로 유도 철선을 넣고 이 선을 따라 플라스틱 스텐트를 먼저 고정한다. 그 옆으로 금속 스텐트를 추가로 삽입한다. 금속 스텐트는 스스로 팽창해 담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두 개의 스텐트가 서로 꽉 잡아주는 이중 구조다. 스텐트 삽입 후 담관이 뚫리면서 담즙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황달이 호전된다.
0: 8cm짜리 주시고 안티우크 8. 네. 이제 담도가 뚫려서 이제 담즙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네.
1: 스텐트가 삽입되고 막혔던 담관이 뚫리자 담즙이 쏟아져 나온다.
0: 네. 나 혼자 쪽이 보이네. 오케이, 됐네. 됐어. 많이 빼면 되겠다.
1: 수학이 내과 최담도 팀은 세계 최초로 이중 스탠트 기법을 고안했다. 두 개의 스탠트가 서로를 지지해 쉽게 막히거나 밀리지 않고 더 오래 유지된다. 다만 좁은 담관에 스탠트 두 개를 겹쳐놓는 만큼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중 스탠트 기법은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어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누군가는 삶을 붙들기 위해, 또 누군가는 그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버텨낸 밤이 지났다.
0: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어제 어떠셨어요?
2: 괜찮았어요.
0: 괜찮았어요.
2: 그냥 약간
1: 다행히 김영숙 씨의 안색이 밝다.
0: 소변 색깔 좀 어떠세요 오늘? 어제보다?
2: 어제보다 약간 조금
0: 옅어지죠? 네. 네. 네. 한번 누워보세요. 누워보시고 그다음에 방구 나왔어요?
2: 어저께 탭은 놓는데.
0: 놓고 그러면 네. 잘 된 것 같네. 그러면
3: 한번 굽혀보실게요. 네.
0: 자 소리 조금만 들어볼게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조금 배도 편해지실 겁니다. 어제 네. 하실 때보다.
1: 네. 김영숙 씨는 이제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 포기하지 않는 환자와 그 손을 놓지 않는 의료진이 함께. 멈춰섰던 길 위에서 다시 한번 삶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어본다. 그 간절함의 무게를 알기에 이상엽 교수의 사투는 진료실 밖에서도 이어진다. 최근엔 환자의 암세포를 배양해 맞춤형 치료법을 찾는 연구 중이다.
0: 조직 검사를 항상 수행을 하게 되면 쓰고 남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전에는 다 폐기했는데 그 조직을 폐기하지 않고 살려서 환자에서 유래한 췌장암 오가노이드, 환자에서 유래한 췌장암 세포줄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환자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치료를 갖다가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1: 환자의 암세포를 빼닮은 미니 장기에 미리 치료제를 써보고 치료 효과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제약 탓에 아직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0: 저와 동료 후배 의사들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돼서 향후의 췌장암을 극복할 때 한 돌의 미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평생 남들의 여정을 안전하게 책임졌던 최윤만 씨. 정작 자신의 안전은 돌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4: 지금 버스 한 지가 한 40년 됐어요. 전국 다 돌아다녀봤죠. 뭐 섬까지도 다 들어갔다 왔었는데 뭐. 아 요즘은 장거리 못 나가죠. 아예 내가 그냥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더 멀리 내려가면 피곤하니까 못 내려가고.
1: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일도 잠깐 쉬어갈 생각이다. 하지만 운전대를 놓아도 고단함은 좀처럼 떠나질 않는다. 단순한 피로라기엔 어딘가 심상치 않다.
4: 살도 그렇게 그냥 계속 빠지더라고요. 먹기는 잘 먹었었는데 살이 자꾸 빠져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당뇨를 재보니까는 당이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1: 혹시 그의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긴 걸까? 기본적인 혈액 검사부터 진행됐다.
6: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혹이 의심돼요. 25mm, 26. 다행히 여기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암세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진단은 췌장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천만, 근데 암인데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요게 우리 그 다른 병원에서 페트 사진 찍은 건데, 암 반응이 보이면 이 노란 빛깔이 아주 확연하게 띄는 자리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외부에 그렇게 이 전이 된 자리에 그런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네. 다행히. 그래서 보통 10분 오시면 한 분 꼴이에요. 수술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뭐 불행 중 다행인 건지 뭐 그게.
6: 아, 네, 예, 예.
0: 그래서 한 번 더 또 저기 진료 보시고.
1: 췌장암의 병기별 생존율은 전체 암 평균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초기에 발견하면 절반가량 살 수 있지만 4기엔 2.6%까지 떨어진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0: 위디 척추뼈 얘기는 그 옆으로 대동맥, 대동맥에서 분지되는 상장관막 동맥, 뭐 그런 여러 가지 큰 혈관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은 혈관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혈관으로 침범하는 순간 암세포는 전신을 떠돌게 됩니다. 그럼 전이를 잘하게 되겠죠. 여기저기 씨앗을 뿌리고 다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다.
1: 다행히 최윤만 씨는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다. 수술이 결정됐다.
7: 그래서 최 12지장 절제술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고요. 다만 환자분 췌장암, 췌장 종양이 주변에 정맥이랑 많이 붙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정맥을 같이 절제하고 연결해야 되는 혈관외과 협진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1: 최윤만 씨는 췌장 두부에 2.5cm의 종양이 생겼다. 종양이 있는 췌장 머리와 12지장까지 함께 잘라내야 하는 쉽지 않은 수술이다. 수술은 12지장과 위의 연결 부위를 먼저 자른 후 담낭과 병변이 있는 췌장 두부를 함께 잘라 제거한다. 그 다음 소장을 끌어올려 췌장에 잘라낸 단면과 문합하고 이어서 담관을 이어준다. 끝으로 소장과 위를 연결한다. 췌장 주변은 주요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혈관 손상 없이 오직 암 조직만 정교하게 분리하는 초고난도 수술. 드디어 최윤만 씨를 괴롭히던 암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암세포가 췌장 주변 혈관에 유착된 상황. 혈관외과 안상현 교수의 협진으로 혈관 문합술까지 무사히 마쳤다. 최윤만 씨는 이제 더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어온 사람에게 병원은 여전히 두려운 공간이다.
8: 검사를 해놓고 지금은 한 20일쯤 돼서 왔거든. 왔는데 그동안은 이제 마음이 안 편해. 가면은 무슨 소리를 하려고 싶어. 뭐 심장 막. 진짜 말은 안 해도 내 어젯밤 잠이 안 오거든. 잠이 안 오고.
0: 진단받은 게 지금 4년 넘었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네. 21년 9월에 받으신 거고, 3월에 수술하신 거고. 현주세면은 내년이면 졸업이에요. 1년이면. 5년 경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완치가 목전에 와 있는 거고.
1: 수술 전 임상시험을 통해 암의 크기를 먼저 줄였던 전략이 주효했다.
0: 우리나라 임상시험 열렸을 때 우연히 잘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초음파로 보이는 데다가 항암치료 더하기 하이프 하셔가지고 크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수술할 때쯤 돼서는 훨씬 줄어가지고.
1: 췌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암 주변 세포를 딱딱한 섬유화 조직이 두껍게 둘러싸고 있다. 항암제를 투여해도 종양 중심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안이 되는 것이 고집속 초음파다. 고강도 초음파 열에너지를 췌장 종양에 집중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65도 이상의 고열로 조직에 미세한 균열을 내고 그 틈 사이로 항암제가 침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원리다.
0: 그러니까 이 소노포레이션이라고 해서 초음파 천공이라고 해서 초음파의 힘으로 암세포로 가는 길에 구멍을

0: 된다 표현을 합니다. 췌장 두부에 있는 또는 췌장 몸통 중에서 두부에 가까운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췌장암이 대상이 되고 완치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몸 어딘가 조금만 쑤셔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지난 밤들. 그 길고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 안분남 씨는 일상을 되찾았다.
2: 있고 계란도 우리 아저씨가 다 캐갖고 삶은 계란 먹기 싫으니까 찜을 해갖고 계란 찜해갖고
1: 췌장 일부를 떼어내 소화 기능이 약해진 상황.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필수다. 부부는 4년의 긴 여정을 함께 버텨왔다.
3: 병원에 다니는 걸 생각하지 말고 여행 삼아 여행이라 생각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댕기기 한 8, 90분 차로 가지고 댕겼을 거예요.
1: 부산에서 서울병원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 그 먼 길을 묵묵히 달렸다.
3: 그러니까 내가 눈물 납니다, 아무런.
2: 눈물 없는 사람이 눈물 납니다.
3: 눈물이 없는 내가. 이때가 내가 참 표현 안 해도 지금 보면서 참 고맙고 그랬네. 그래, 이만하게 처음 만나니라 그거 내가 우리가 살아온 게.
1: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지만 집에만 웅크리고 있기엔 아까운 오늘이다.
2: 아플 때 죽는다는 병을 빌린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끄럽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나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내가 조금 몸이 완쾌되는갑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는 건강해서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마음이 있지. 건강해야 되어지더라. 건강해서.
1: 이제 완치라는 희망을 향해 소중한 오늘을 더 눈부시게 채워갈 것이다. 지독했던 통증이 물러가자 일상에도 다시 볕이 들었다. 만성 췌장염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이대식 씨. 가벼워진 몸만큼이나 활기가 돈다.
4: 시술하기 전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응급실도 한 번씩 갔다 왔는데 지금은 시술하고 나가지고 지금 올해가 요번이 세 번째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 오랜만에 고향 선후배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
5: 진짜 좋아졌어요.
4: 네? 많이 좋아졌죠, 그때보다. 예, 예. 요새 그냥 운동도 하고.
6: 뭐 마실 거야? 형 뭐 마실래요?
4: 아, 물.
6: 물? 아유, 이 사람 됐어.
5: 이때까지 열심히 잘 다녔어.
4: 술이 몸에 최고 안 좋아, 먹지 마.
6: 왜 안 좋아? 얼마나 좋은데. 고약인데. 예?
4: 아니야.
6: 고약 아니야?
4: 술은 먹으면 안 돼. 예, 진단받고는 술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리고 술 생각도 없애버렸고요. 완전히 술은 이제 저한테 독이에요.
6: 저는 동생 입장에서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형이 워낙에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항상 만나면 술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절주를 하시는 거예요.
7: 좋은 거야.
8: 질환에 들으셨을 때 네. 어떤 느낌 받으신가요?
6: 저는 사실은 이제 저한테 사촌형인데요. 작은 아버님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고 췌장이라는 걸 얘기 들었을 때 아, 이거 형도 또 가는 거 아닌가.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 그 형님 얼굴이 좀 살이 많이 빠져서 안타까운데 근데 지금은 한 달 전보다 혈색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0: 밝아지셨어요.
1: 이제야 마음 놓고 편안하게 웃어본다.
2: 제 몸이 좀 회복이 된다면 옛날같이 산을 좀 많이 다니고 싶고 더 활발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남은 인생.
1: 하루에도 수십 번 생사의 갈림길에선 이들이 그를 찾아온다. 그때마다 마주하는 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다.
3: 원래 이제 초장암 진단받으면 1년 못 사시니까 뭐 이제 송원이 우리의 결혼할 때까지.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완치는 못했어도 저한테 와가지고 조금 그런데 아.
1: 생애 마지막 소원까지 함께 짊어졌던 시간들.
3: 그 손잡았다고. 손잡았다고. 참 그런 순간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1: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는다. 환자의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그 고단한 싸움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이상엽 교수는 오늘도 길을 찾는다.
3: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 환자들 할 말씀입니다. 내가 포기 안 했는데 왜 먼저 포기하시냐고. 포기는 의사가 먼저 하는 거지 환자가 먼저 포기하는 거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 말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에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이렇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뇌는 면역력이 약하다. 그래서 혈뇌 장벽을 두어 뇌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그 장벽을 뚫고 뇌에 암이 전이된다면 순식간에 뇌 전체에 암이 퍼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암 사기가 된다.
1: 뇌는 면역 기능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암세포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더 빨리 자라고 병이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뇌로 암이 전이되면 환자들은 공포에 떨게 된다.
2: 사기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살아야 할 시간이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나 진짜 가슴이 너무나 아파갖고 똑같이 말도 못하고 혼자만 마음속으로 울고 있다가
3: 그때는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4: 가족들하고 일을 한다고 죽었습니다.
0: 예전에는 뇌로 암이 전이되면 기대 여명이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첨단 치료법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는 뇌 전이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이젠 뇌로 암이 전이되어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장기 생존을 꿈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 옛날에 CT로 뇌 전이암 진단하고 하던 시절에는 치료 안 하면은 진단하고 한 달 후에 대부분 사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또 발전했고 적절하게 치료한다 그러면은 5년 이상 장기 생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0: 뇌로 암이 전이되어도 희망은 있다. 뇌로 전이된 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신경외과 김세혁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0: 올해 10월 숨이 차서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은 구영식 씨. 어지럼증이 심해서 뇌를 검사한 결과 뇌까지 암이 전이돼 있었다.
1: 여기 뭐가 막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답답해요. 아니 답답하니까 그냥 시원한 게 그냥 마시고 싶지.
2: 주인하고 뭐 마시는 거 이런 건 괜찮아?
1: 지금 같아서는 뭐 가벼운 운동도 못할 것 같으네. 많이 걸으면 좀 숨차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숨차는 것이 점점 이렇게 짧아지더라고요. 거리가 갑자기 뺑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9로 이제 병원을 갔지요. 거기서 진단을 받은 거죠.
3: 무너지는 것 같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 어쨌든 기둥 아니에요. 저한테는. 더구나 머리까지 전이 됐다니까.
1: 그 우리 저기
0: 숨찬 거 이외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구영식 씨. 암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우리 사육하는 일을 해왔는데 아들도 시간 될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일을 돕곤 했었다.
4: 아, 아버지는 매일 이거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데서 먼지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담배뿐만이 아니라 좀 그런 걱정도 되긴 했었거든요. 마스크도 안 쓰고 일하시니까는.
3: 괜찮아?
0: 평생 고생만 하다 이제 내 집 장만하고 살만해졌는데 덜컥 암에 걸리고 말았다.

0: 까지 암이 전이됐다는 소식에 가족들의 병원비 부담이 더 걱정된다는 구영식 씨. 그래도 가족들의 바람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1: 흉은 안 보이네.
2: 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빨리 완쾌차도 완쾌를 해야 되겠지.
0: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3: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머리 MRI 검사를 해봤더니 예. 예,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대로 좀 뇌에 전이가 좀 여러 군데 있고요.
0: 뇌엔 15개 작은 암들이 전이돼 있었고 폐엔 약 2.6cm의 암이 있었다.
3: 폐암 진단하고 나서 이제 전신 평가했을 때 임파절하고 뼈 전이가 좀 많습니다. 예. 뇌에도 전이가 됐고요.
0: 구영식 씨는 폐에 먼저 암이 생겼고 암이 전이되어 뇌와 림프절, 뼈까지 암이 생긴 상태. 이런 경우 뇌부터 치료해야 하는데 뇌의 특수한 혈관 구조 때문이다.
3: 뇌는 다른 장기에 비해서 면역 기능이 약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균이 들어오거나 암세포가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 다른 곳에 비해서 치료하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 자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뇌 혈관은 다른 혈관에 비해서 혈내장벽이라는 구조로 돼 있어서 혈류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다른 나쁜 것이 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0: 혈류의 장벽은 뇌와 혈관 사이에 있는 장벽을 말한다. 뇌혈관은 일반 혈관과 구조부터 다르다. 일반 혈관은 내피세포가 단단하게 붙어있지 않아 암세포가 퍼지기 쉬운 구조인데 비해 뇌혈관은 내피세포가 단단하게 붙어있고 혈관 주위를 둘러싼 장벽이 있어 암세포가 퍼지기 쉽지 않다. 문제는 항암제를 쓸 때 일반 혈관은 항암제가 통과해 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뇌혈관은 항암제가 통과하지 못해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데 있다.
3: 항암 치료가 이제 뇌로 이렇게 잘 들어가서 효과를 보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 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은 뇌 전이가 이제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원발암보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 전이를 먼저 치료하는 게 맞고요. 치료 방법이 크게 이제 수술, 방사선 치료, 감마 나이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치료할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만 생기고 말면은 좋겠지만은 나중에 또 뇌 전이가 새로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지 삶의 질이 유지가 되니까요. 전이에 대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이분은 적응증이 되고 환자분한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0: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쏘아 암을 제거하는 치료로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환자 맞춤형 마스크를 쓴다. 먼저 MRI와 CT를 이용해 암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방사선을 모아 암이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쏘아준다. 구영식 씨의 경우 뇌전이암이 15개에 달해 약 2시간, 3시간씩 이틀에 걸쳐 방사선을 이용한 수술이 진행된다. 치료 도중 움직이면 다른 부위에 방사선을 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한다.
3: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하고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2주 정도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이암 덩어리가 아주 커가지고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안 좋고 뇌압이 높아서 빨리 치료해야겠다. 빨리 뇌압을 낮추고 빨리 환자 상태를 좋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겠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견딜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은 마취 안 해도 되고 절개 안 해도 되는 감마나이프 치료를 더 선호할 수가 있겠죠.
0: 가진 것 없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건만 암 사기라는 말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온다.
2: 간살에 혼나내서 이제

0: 보육원에서 컸습니다.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혼자 이제 대학도 졸업을 못 시켰어요. 입학만 시키고. 그래서 그냥 그게 제일 걸려요.
1: 아버지가 제일 힘내야지. 가족들은 다 힘내고 있는데.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진짜 못하고 살았는데
0: 아버지 역시 너한테 사랑한다 소리 한번 못한 것 같았다.
1: 아니야, 아버지는 많이 해줘서 내가 아버지한테 항상 너무 막 날카롭게만 얘기하고 싸납게만 얘기하고 사랑해요.
0: 사랑한다.
1: 진짜 힘내. 아빠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0: 이게 돼?
1: 응, 아무것도 아니야.
0: 응?
2: 드디어 감마나이프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사전에 제작해 놓은 환자 맞춤형 마스크로 머리를 기기에 고정시킨다. 1.5mm 이상 움직이면 경고음이 울리며 기기가 멈춘다. 암이 있는 곳에만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쏘아주는데 15개 암의 위치는 좌표값으로 미리 입력돼 있다. 수술 시간은 암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3: 시간 개수가 늘어날수록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니까 보통 개수가 많으면 이제 반반 나눠서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 치료할 때 머리를 움직일 수 없긴 하지만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구영식 씨는 큰 부작용 없이 이틀에 걸쳐 감마나이프 수술을 잘 마무리했다. 이제 폐와 다른 부위에 전이된 암들에 대한 항암 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다.
0: 뭐 가족들이 다 신경 쓰고 저 역시도 또 뭐 완쾌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적으로 집 옆에가 이제 조그만 이제 이렇게 약수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좀 다니고 해야죠 이제.
2: 그렇다면 여러 암들 중에서 뇌로 잘 전이되는 암은 어떤 암일까?
4: 뇌로 전이가 가장 잘 되는 암은 악성 흑색종입니다. 악성 흑색종의 약 75%가 뇌 전이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폐암이 한 40%, 유방암이 한 30%에서 뇌 전이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성 흑색종의 경우는 발생 빈도가 폐암이나 유방암보다는 낮기 때문에 특히 동양에서는 더 낮죠. 그래서 뇌 전이암의 원인을 찾아본다 그러면은 한 50%가 폐암에서 전이가 된 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지난해 3월 구토로 병원에 와서 뇌 전이암을 발견한 김은숙 씨. 수술로 제거했는데 얼마 전 뇌의 다른 부위에 또 암이 발생했다.
5: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6: 그러니까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좀 고쳐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5: 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운동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뭐 이런 게 혹시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6: 예, 좀 있죠.
5: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으세요?
6: 그러니까 이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소중한 기억을 다 잊어버리지 않나 이런 그런 게 좀 있어요.
2: 김은숙 씨의 경우 원발암은 직장암이었다. 직장암 치료 후 한동안 몸이 많이 회복됐었다.
4: 직장암까지 이제 진단 받고 이제 그것도 또 치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안 좋았을 때 치료하고 나서 이제 확 좋은 상태에서 지내셨죠. 예, 1년 동안 정말 잘 지내셨죠.
7: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0: 전에 치료했던 손해 부위는 여전히 재발없고 아주 좋으신 상황인데 처음에 치료했던 부위가 아니라 왼쪽 전두엽이라고 새로운 데뭐 하나 또 새로 생겼고 그 새로 전이가 된 거죠. 사이즈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커졌고 그다음에 좀 뇌가 부어서 압력이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보다 좋았을 때보다 약간 지금 판단하시는 거, 그다음에 성격이 약간 변한 거는 이 원인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1: 새로 생긴 뇌전이암에 감마나이프 수술을 했는데 암이 다시 커진 상태.
2: 구토가 이유 없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지러워서 걷지를 못하시니까 이제는 본인이 가신 거죠, 병원을. 하다못해 우리 꼬맹이 생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MR을 이제 검사해서 이제는 일주일 있다 가야 돼.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자꾸만 물어봐요. 오늘이 며칠이지? 처음에 그러길래 어머 오늘 며칠이야? 그러고 그냥 왜?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고 그 다음날 돼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은 본인 비밀번호까지 잊어먹으시게 되더라고요.
3: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게 좀 변화되는 게 느껴지셨어요?
4: 그러니까 이제 단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 걷지 못한다는 거.
1: 김은숙 씨는 손에서 뇌전이암이 발견돼 개두술로 제거했다. 이후 원발암이 직장암으로 밝혀져 수술로 제거. 뇌에 암이 다시 생겨 감마나이프 수술을 했는데 잘 듣지 않는 상황이다. 최선의 치료를 위해 다학제 회의에서 여러 전문의가 모여 치료 방향을 논의한다.
5: 직장에 이렇게 교사를 동반한 직장암이 관찰이 돼서요.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0: 항암 치료하고 이제 추적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했던 부위가 아니라 왼쪽 전두엽에 또 새로 생겨가지고 폐암이나 유방암 전에는 오히려 이제 방사선 이용한 치료에 더잘 듣는데 이게 소화기계통암은 잘안 듣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 새로 생긴 것도 수술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뭐 옵션 없으면 그냥 예정대로 그냥 수술 진행하도록 하죠, 뭐.
1: 지난해 이미 개두술과 직장암 수술까지 한 터라 체력이 많이 떨어져 혼자선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 어머니가 또다시 개두술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아들은 걱정이 앞선다.
6: 겁먹지 마요, 겁. 웃으면서 나올 거야, 웃으면서 들어가고. 예?
4: 겁안 먹어,
6: 엄마 내일 수술하고 다음 주 정도에 그래야지 밑에서 만나지.
1: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환자를 전신 마취한 뒤 수술기를 이용하여 머리를 고정시킨다. 이후 정교한 수술을 위해 수술 전 찍은 MRI를 내비게이션에 연동시킨다. 암이 전두엽에 위치하고 있어 앞부분 머리를 삭발했다. 김은숙 씨는 좌측 전두엽에 2.6cm 크기의 뇌전이암과 뇌부종으로 인해 인지 저하와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 두피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연 뒤 의료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 암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다. 그후 수술 현미경을 보면서 암 덩어리와 암세포가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 이상 조직들을 모두 제거한다. 다음, 지혈 후 뇌막을 봉합하고 두개골을 원래 위치로 고정시킨 뒤 두피를 봉합하면 수술이 끝나게 된다. 개두술은 수술 도중 뇌신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 전극을 연결하고 수시로 뇌신경의 변화를 체크한다. 두개골을 열기 위해 먼저 의료용 드릴로 두개골에 구멍을 몇 개 낸다. 그리고 구멍들을 드릴로 동그랗게 연결하여 암이 있는 부위에 두개골을 연다. 뇌수술은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정교하게 수술해야 한다. 수술을 하면서도 수시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확인하면서 암이 있는 곳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드디어 암덩어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주변 조직과 확연히 다른 모양. 암 주변의 이상 조직까지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서 수술이 마무리된다.
0: 암덩어리 떼어내고 약간 비정상적인 주변 조직까지 제거를 같이 했습니다.
1: 암 주변 조직을 포함 약 3cm가량의 조직을 제거했다. 다행히 뇌 전이암은 비교적 제거가 용이하다.
0: 뇌 자체에서 생긴 1차성 뇌암의 경우는 신경 경로를 따라서 주변으로 이렇게 암세포가 침투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MRI 같은 영상으로 봤을 때 조형 증강되는 부위가 여기까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암세포는 더 깊숙하게 침투가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고요.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주로 이렇게 팽창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1차성 암에 비해서 MRI에서 보이는 가장자리보다 더 깊숙하게 암이 침투되어 있을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1: 뇌전이암은 경계가 뚜렷한 데 비해 뇌에서 처음 생긴 암은 경계가 불분명한 특징이 있다. 수술 일주일 후 다시 김은숙 씨를 찾아가 봤다.
4: 조금 낮은 것 같아. 좀 마음적으로 좀 희망이 더 생겼다고 할까? 그런 거. 상대방이 뭘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게 되던 것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 안 돼서 짜증 부리고 그랬어요. 이제 나면은 우리 애기들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 애기들하고 우리 아들님이 행복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1: 말하는데도 훨씬 자신감이 생겼고 근심 가득했던 얼굴에 웃음이 되살아났다. 수술 전에는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거동이 가능해졌다. 수술로 암은 깨끗이 제거됐으니 누워있는 동안 잃어버린 근력과 체력을 회복할 차례.
7: 그래도 오늘 이만큼 잘 걸으셨잖아.
4: 오늘 어째일까?
7: 저 앞에 교수님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0: 근력을 키우려면은 조금 본인이 노력하셔야 돼요. 더.
4: 네.
0: 재활만 열심히 하시면은 집에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4: 예. 네.
0: 아유.
7: 자, 우리 한번 자전거 돌려주세요. 그렇지. 오늘 최고 기록이신데요?
4: 이 카메라 의식하고 잘났다가 봐 더 잘한 것 같아.
7: 앞으로 매일매일 와달라고 해야겠다.
4: 감독님 이 말 믿지 마세요.
1: 김은숙 씨 암은 전두엽에 있어 인지와 성격 변화가 있었는데 암의 위치에 따라 증상도 달라진다. 먼저 전두엽에 암이 생기면 운동 마비, 성격 변화, 인지 변화 등이 나타났고 두정엽에 암이 생기면 감각 장애, 고위 인지 기능 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또 측두엽에 암이 있을 경우 기억력 저하와 언어 장애 등이 발생하며 손뇌에 암이 생길 경우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한 보행 장애가 후두엽에 암이 있다면 시야 장애와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뇌하수체에 암이 발생하면 시력 저하와 무력감,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흔한 증상은 바로 두통. 뇌 전이암으로 인한 두통은 다른 두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0: 먼저 일반적인 두통은 대부분 이제 기질적인 변화 없이 스트레스나 아니면 피로감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0: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하고 수면을 취하고 나면은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은 갑자기 생깁니다. 그러니까 벼락두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세게 때리듯이 아프면서 토하고 의식을 잃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두통이 생긴다 그러면은 혈관 계통의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전이암 같은 뇌종양은 일단 암덩어리가 형성이 되면서 뇌압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통이 점점 더 심해진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새벽 두통이 특징적인 소견이 될수 있습니다.
1: 얼마 전 극심한 새벽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김인수 씨.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어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다.
2: 어느 날 새벽에 못 참을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얼른 깨워서 응급실을 바로 왔거든요. 오자마자 머리를 MRI 찍었는데 내구탱에 그게 전이가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엄청 충격이 컸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고서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제어를 못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
1: 김인수 씨는 폐에 가로 5cm, 세로 10cm 크기의 암이 있었다. 아직 젊은 나이였기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고 경과도 좋았다. 그런데 몇 달 뒤 뇌까지 암이 전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3: 처음보다 뇌전이도 조금 더 강하게 힘들긴 했었어요. 뇌가 이상이 생길까 봐. 너무 놀랐죠. 그때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아픈 척. 근데 걷는 것도 못해. 막 이상하게 걸어요. 그때부터 내 걸게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오빠한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2: 절대 포기는 못하고요. 너무 고마워서 그렇고 와이프가 고생 솔직히 진짜 많이 하거든요. 좀더 행복함을 같이 누리고 싶거든요. 행복해야 돼?
3: 파이팅!
2: 행복하게 살아야 돼, 같이?
1: 김인수 씨는 폐에 암이 생겨 항암 치료로 암을 치료했다. 이후 뇌에 암이 전이돼 감마나이프 수술로 암을 제거했다. 그런데 최근 뇌 여기저기에 다시 암이 재발해 전뇌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상황.
0: 전뇌 방사선 치료는 뇌 전체를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MRI 같은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암세포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작용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뭐 인지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행동이 느려진다든지. 그래서 전뇌 방사선 치료를 하되 기억을 담당하고 저장하는 그 양쪽 뇌의 해마를 보호하자.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해마 회피 전뇌 방사선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김인수 씨는 아직 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인지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해마 회피 전뇌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다.
4: 해마가 양쪽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다고 하면 이 뇌가 이쪽에서는 한뭐1% 가려지고 이쪽에서는 안 가려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치료를 할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해마고요.
1: 해마 회피 전뇌 방사선 치료는 환자의 해마 위치에 다른 곳보다 방사선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한다. 방사선 차폐체들이 움직이면서 해마 위치의 방사선을 막아주는 원리다. 전뇌 방사선 치료는 뇌 전체가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해마 회피 전뇌 방사선 치료는 해마가 방사선에 덜 노출된다. 김인수 씨가 해마 회피 전뇌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했다. 척추뼈에도 암이 전이돼 있어 뼈에 대한 방사선 치료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확한 방사선 치료를 위해 몸에는 선을 그어 표시하고 머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0: 도록 고정용 마스크를 쓴다. 해마회피 전뇌 방사선 치료는 뇌전이암 환자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최근 도입된 방식이다. 인지와 기억을 담당하는 양쪽 해마를 보호함으로써 환자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료법으로 해마가 다른 부위에 비해 암세포가 잘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치료법이기도 하다. 김인수 씨는 앞으로 한 번에 10분에서 15분씩 총 10회에 걸쳐 해마 회피 전뇌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
1: 2023년도에 이제 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해마 회피 전뇌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인지 저하 가능성을 26% 감소시켰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 회피 전뇌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가 떨어지는 것을 조금 더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 그러면서 삶의 질을 더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세요?
3: 괜찮아요. 잘해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1: 잘해줬어요, 제가?
3: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통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통증만 없어지고만 해도 좀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1: 그러니까 막 웃는 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체력 좋아지면 이제 아마 이어서 항암 치료 하게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 끝나면은 일단은 이제 체력을 조금 더 키우셔야 되니까 걷는 거 열심히 하고.
4: 아직은 큰 차이 없고 저희 안 그래도 오전에 인지 검사를 하고 왔는데 괜찮다고 다시 올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옆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잘 해야죠.
3: 오늘따라 이뻐 보이네. 오늘따라 이뻐 보이네.
0: 올해 70인 김성호 씨. 지난해 4월 폐암 진단과 동시에 뇌까지 암이 전이된 게 발견됐다.
5: 그때는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뭐 입원에 한 일주일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막 갑갑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언습해오고 도저히 뭐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1: 네,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5: 네,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팔다리 쓰는 거 지장 없으세요?
5: 네, 팔다리 쓰는 것도 지장 없고 걷는 데도 아무 지장 없고 또 운전하는 데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1: 네, 10월 달에 찍은 MRI 보면은 뭐 거의 흔적도 없을 정도로 싹 없어져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0: 감마 나이프 수술을 받은 뒤 표적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암이 거의 사라졌다.
5: 저 처음에 뇌에 종양이 15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젠 죽었구나 싶었어요. 15개 종양을 무슨 수로 저걸 처리를 하냐고요.
1: 또 더군다나 또 표적치료제 가능 대상이 되셔가지고 참 좋은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요. 예. 저도 기쁩니다. 예.
0: 폐에 있던 암도 달걀 크기만 했던 것이 많이 작아졌다. 최근 혈뇌 장벽을 통과하는 표적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뇌전이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졌다.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 변이 부위를 공격한다. 보통 암은 원래 생긴 곳에서 지니고 있던 성격을 뇌로 전이되어도 그대로 지니는 경우가 많다. 폐암이 혈액을 통해 뇌로 전이되어도 원발암인 폐암과 비슷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김성호 환자의 경우 원발암인 폐암 표적 치료제가 혈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서 폐암 표적 치료제로 폐암은 물론 뇌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뇌전이암까지 치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표적 치료제가 폐암 자체에 대한

0: 치료제인데 그 표적 치료제가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도 효과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분이 쓰는 표적 치료제는 뇌 전이도 효과가 있는 즉 혈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겁니다.
1: 지난해 폐암과 뇌전이암을 동시에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숨이 차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 산 귀퉁이에 있는 텃밭까지 걸어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어 이젠 매일 텃밭에 와서 농사짓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2: 진짜 이 농장을 못하는 줄 알고 양파도 가을에 심어야 돼요. 근데 저거 심어서 내년에 먹지 못하면 뭐 하나 그리고 안 심었어요. 올해는 가을에 심었어요. 내년 봄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서.
3: 내년이 아니라 저는 10년 더 살 것 같아요.
1: 3년 전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지난해 폐암이 새로 생기면서 뇌까지 전이되어 눈앞이 캄캄했다는 김성호 씨. 표적 치료제로 몸이 회복되면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4: 하나 드신?
3: 네, 하늘.
1: 표적 치료로 하루 한 번 알약 하나를 먹고 있다.
3: 지금 1년 반째 먹고 있어요. 입 안에 뭐 이렇게 자꾸 뭐가 나서 밥을 먹기가 힘들었었어요. 그것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먹는 거라든지 어떤 후유증 같은 거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표적 치료제 하루에 한 알, 조그만 거 하나를 먹고 이게 과연 이게 폐암이 잡힐까 반신반의 하면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두 달 만에 완전히 잡혀서 지금은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뭐 호흡에 지장이 있다든지 뭐 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1: 이젠 텃밭에서 직접 농사지은 싱싱한 유기농 채소를 먹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을 지켜가고 있다.
3: 달아. 달아, 맛이.
2: 어우, 달아. 어우, 진짜 달아요. 어우, 맛있네. 이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런 거 먹어서 건강해요.
1: 혈뇌 장벽을 통과하는 표적 치료제가 등장한 뒤 뇌전이암 환자의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0: 1997년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예후가 좋은 경우에도 평균 생존 기간이 7.1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암 치료 기법이 계속 발전했고 영상 진단 기술도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특히 표적 치료제 같은 것이 도입이 되면서 2020년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가장 좋은 경우에는 46개월까지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치료제가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보면은 뭐 5년, 10년까지 생존하시면서 정상 생활 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5: 조합원들 지금 상황 파악하는 거지 뭐. 조합원들 상황 파악하는 거지 뭐.
1: 6년 전 폐암이 뇌까지 전이되어 암 4기 판정을 받았던 장석규 씨. 이젠 건강을 회복해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해 암 진단받기 전에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5: 근무한 지가 오래되니까 사장님이 대표자님이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신 거죠. 그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다시 내 생활을 찾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0: 예,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6: 네, 잘 지냈습니다.
0: 머리 뭐 불편하거나 말하는 거 좀 혼나오거나 머리 아프거나 그런
6: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

0: 뭐 가끔 어떤 때 어지러울 때 있어요.
1: 이제 어지러운 게 걸어 다니면서 균형이 잘안 잡히거나 걸음이 좀 불안정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뇌 문제일 수가 있는데 잠깐 어지러운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 뇌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던 전이암이 깨끗이 사라졌다. 이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며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
0: 교수님 얘기가 3개월 시한부였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좀 캄캄했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떠나자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3: 근데 머리 쪽은 이제 한번 뚫리면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한 달밖에 못 사실 것 같다 하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아프시던 분이 아니셔가지고 저희 이제 청춘발력인 거죠. 게다가 뭐 예후가 뭐 앞으로 수술 안 하면 6개월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 달 뒤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처음 진단받았는데.
2: 평소 고기를 좋아하고 술, 담배를 많이 했다는 장석규 씨. 이젠 술, 담배도 끊고 식습관도 야채 위주로 많이 바뀌었다.
4: 담배 끊느라고 끔을 하루에 서너 통씩 씹어가지고 이빨이 다 나가서 임플란트까지 새로 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 담배 끊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끔을 하루에 보통 서너 통은 씹었던 것 같아요. 매일. 내가 간마시 술 할 때
2: 뇌전이암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갑자기 환자 성격이 바뀌어 괴팍하고 과격해지는 것이다.
4: 세 번 했지. 입원실에서 수술하고 대기할 때 내가 좀 과격하게 막 움직이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들이 아주 납부 잡느라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대요. 벌써 담배도 막 피우고 그랬대요. 중환자 입원 대기실에서.
5: 수술실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난폭적이셨어요. 어떻게든 병원에서 탈출하려고 병동에서 수술하려고 주사 꽂아놓으면 잡아빼고 수술하려고 주사 꽂아놓으면 잡아빼고 1층으로 도망가기도 하셨고 그래서 제 동생이 남동생인데 남동생이랑 정말 병원에서 탈출 못하게 하려고 막 몸싸움도 한 적도 있고요.
4: 이 멀쩡한 사람이나
2: 이런 경우 환자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뇌에 생긴 암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1: 주로 전두엽, 그 다음에 우성방구, 그러니까 이제 주로 왼쪽 전두엽에 전이가 된 경우에 그렇게 성격 변화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성격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약간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폭력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족들한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가족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뇌의 기억 장치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기억을 못하시고 모르실 겁니다.
2: 딸이 가르쳐준 대로 건강 주스도 매일 갈아 마시고 있다.
4: 어떠니?
3: 잘 말았네요.
4: 어?
3: 되게 맛있게 잘 갈았어.
4: 주방이 아예 없지.
3: 깨끗하게 잘 갈았네.
4: 깨끗해.
3: 가르쳐드릴 보람 있네.
4: 보람 있지.
2: 아빠가 건강을 되찾기까지 든든한 조력자였던 딸.
5: 항상 그전엔 아빠가 되게 조금 권위적이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야 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손 쓰지 못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그렇게 정말 힘 빠진 아빠의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시고. 근데 그런 모습에 되게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2: 김세혁 교수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5: 이게 과연 치료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되게 처음 면담할 때 그래도 제 환자 중에 10년 넘게 사신 분도 계세요. 이게 전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서 안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저희 아빠가 될 거라 생각을 그때 못했는데 지금 하고 보면은 믿고 따라갔던 게 되게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0: 우선 기본이 운동이고요. 기본이 운동이고 섭취하는 음식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생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뭐 특별하게 어떤 마음보다 꾸준하게 유지해 가면서 내 삶도 살면서 가족한테 뜻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0: 살아야 되겠죠.
1: 암이 늘까지 전이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
2: 암 진단받은 것도 참 충격적인데 거기다 뇌까지 전이가 됐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와 달리 진단 기법도 굉장히 발전되었고요. 거의 완치에 가깝게 10년 동안 더 이상 재발 없이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작전 계획 짜듯이 짜면서 같이 노력하면은 충분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6: 전교 3등.
5: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6: 카세트 플레이어.
5: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6: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5: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6: 저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6: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5: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6: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5: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6: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5: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6: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0: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대전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낭만 도시 여수에서 특별한 여행을 시작한다는 두 남자를 만났습니다.
1: 8만 원이요.
2: 오늘 여수에 왔는데 8만 원?
3: 네.
2: 아, 알았다. 당일치기.
1: 1박 2일이요.
3: 1박 2일이요?
1: 네. 오. 식사 배 터지게 맛집에서 노는 거고요. 근데요. 오션 풀빌라에서 잠도 자요.
2: 풀빌라? 네. 수영장이요?
1: 이게 사계절 빵빵하게 온수가 나오는 거예요.
2: 너무 궁금해. 빨리 가요, 빨리 가요.
1: 가보시죠. 만 원이요. 3,900원이요.
0: 가성비 여행을 즐기며 그 여정을 영상에 담는다는 두 남자. 주머니 사정은 가벼워도 여행은 하고 싶다면 지금 함께 여수로 떠나보시죠. 고을, 여, 물, 수. 아름다운 물의 고장 여수에 왔습니다. 봄을 알리는 벚꽃이 활짝 폈죠?
2: 야, 따뜻하다, 따뜻해.
3: 남쪽이라 그런지.
1: 근데요? 네. 8,000원이요.
3: 뭔데요?
1: 가정식 백반.
3: 가정식 백반? 네. 뭐 그렇게 싼 건가?
1: 메인 두 가지에 네. 기본 반찬이 10가지가 나와요.
2: 10가지?
1: 한번 가보시죠.
3: 가시죠.
1: 첫 번째 식당입니다.
0: 바다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가성비를 위해 고르고 고른 여수의 첫 번째 맛. 손맛이 좋아야 차릴 수 있다는 백반집입니다.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신맛이 고르고.
4: 게장 백반이 13,000원이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3: 어? 밑에 따로 있었네.
2: 가정식 백반 2인분 부탁드릴게요. 네.
3: 아니 여기 근데 게장 백반도 궁금하긴 하다. 13,000원이면 저것도 되게 싼 것 같은데?
4: 하지만 우리는 가성비 여행이잖아요.
0: 그런데 반찬 가짓수가 범상치 않네요.
1: 이게 8,000원이라고?
0: 갓김치부터 시작해 그날그날 달라진다는 반찬. 거기에 메인 요리 두 가지까지.
4: 돈까스 조기구나. 총 12첩. 그리고 국별도.
1: 아니, 국에 게도 들어가 있어요.
4: 여사면 갓김치지.
0: 하얀 밥 위에 여수의 자랑 갓김치를 올려 바로 한 입.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맛이랍니다.
4: 서울에서 먹는 갓김치랑 진짜 달라요.
5: 달라요. 여기는 젓갈도 나가 담아줬어.
4: 아, 직접?
5: 이렇게 갖고 갓가서 직접 갖고 왔어.
4: 사장님, 솔직히 건물 주시죠?
5: 예. 안 나가고 나 입금지 안 나가고
1: 진짜 못 맞추셨나 봐.
0: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한 것이 없다는 반찬들.
5: 그래야지 맨날 나한테 안 되니까.
0: 백반집답게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을 하는 게 이 집의 원칙이랍니다.
1: 사장님 여기 분이세요?
5: 예. 완전 토박이. 옛날 대대는 토박이.
1: 사장님, 그 음식 맛에
5: 기쁨. 찜질집 원래 사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밥 많이 했다 보니까 음식 맛도 되고, 세월이 함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아, 우리 할머니가 해준다 하니까, 애들은 그래요.
0: 식구 같은 일꾼들 먹이기 위해 만들던 음식을 이제는 손님을 위해 정성껏 만든다네요.
4: 네. 16,000원만 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6: 다음에 또 오세요.
4: 네. 감사합니다.
2: 잘 먹었습니다.
4: 네.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계세요.
4: 와, 너무 잘 먹었다.
3: 배가 터질 것 같아요.
4: 오, 배부르다. 근데요?
3: 네.
4: 14,000원이요.
3: 방금 먹고 나왔는데 네. 14,000원이요?
4: 여수에 오면 네. 꼭 들려야 되는 곳이에요.
3: 꼭?
4: 네.
3: 무조건?
4: 네.
3: 뭔데요?
4: 해상 케이블카.
3: 케이블카?
4: 네.
0: 여수 시내에서 도울산도까지 1.5km. 바다 위를 달리는 국내 최초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0: 고을산도로 이동한답니다.
1: 일반이요.
2: 일반 두부 편전 28,000원입니다.
3: 아, 난 크리스탈 타고 싶은데.
4: 안 돼. 그러면 둘이 합쳐서 만 원이 추가된다고요. 그럼 저녁 우리 굶어야 돼요.
0: 이게 바로 가성비 여행의 기본 자세.
4: 너무 무서워.
5: 오. 오, 빠른데?
4: 안 무섭다면서. 벌써부터 손.
5: 이게 지금 조금씩 알려지긴 하지만 여기 벚꽃 명소인지 사람들이 잘 보여요.
0: 발 아래 펼쳐진 또 다른 세상. 잔잔하게 흐르는 옥빛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여수 바다를 눈으로 즐겼으니 이제 봄이 허락한 호사를 누려야죠.
4: 재밌다.
3: 재밌다.
6: 벚꽃이 어딨어요?
4: 여기서 한 20km 정도 가야 돼요.
3: 20km?
4: 네.
3: 걸어가요?
4: 아니죠. 버스 타고 가죠.
0: 그런데 이들은 어쩌다가 걷는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5: 걷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더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가성비 때문에 걷기 시작했는데 걷다 보니까 이 매력에 빠졌거든요.
0: 그렇게 두 남자가 걸어서 찾아다닌 곳만도 만여 곳.
7: 저희가 또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바가지 물가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정이 넘치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0: 발품 팔아 도착한 곳은 여수 풍경 맛집이라 불리는 곳.
4: 여기가 승월 마을이에요. 보이는 게 승월 저수지.
5: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마을 같잖아요.
6: 그러니까.
4: 오, 바깥 하나에.
5: 야,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겠는데?
0: 봄이 되면 마을 전체가 한 폭의 수채화가 되는 곳이랍니다.
5: 와, 여기 누가 한국이라고 하냐? 외국 같죠? 진짜 외국 같아.
0: 벚꽃 향기 따라 걷다 보면 마음에도 봄바람이 살랑.
5: 여기가 포토스팟인가 봐요.
6: 오, 사진 찍으시네. 단체 사진 찍으시네.
0: 동화 같은 벚꽃길에서 인생샷은 필수겠죠. 두 남자의 여정은 무술목 해변으로 이어집니다.
4: 근데요? 네. 25,000원이요.
3: 갑자기? 저녁 먹어야지?
4: 네.
3: 뭡니까?
4: 간장게장.
3: 간장게장?
4: 네.
3: 25,000원이면 좀 쏘쏘한데?
4: 2인분이요.
3: 2인분!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네.
3: 저희 간장게장 2인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수에 오면 누구나 한 번은 찾게 된다는 간장게장. 밥상의 주인공은 돌개입니다. 민꽃게라는 정식 이름을 가진 돌개는 살이 탱글하고 고소해 여수 밥상의 단골로 오르는 메뉴랍니다. 그런데 이 집 반찬 인심이 참 좋습니다. 거기에 홍합 미역국까지. 맛이 궁금해지죠?
5: 바다를 한 입에 쏙 넣은 것 같아요.
3: 아, 진짜?
0: 이제 돌게장 영접해 보시죠. 돌게장 한 입에 감탄이 끊이지 않네요.
5: 그냥 다 씹어 먹어? 와, 진짜 맛있어. 어떡하니, 이거?
0: 이번엔 게장의 하이라이트. 귀딱지 속살 야무지게 긁어 한 입에 넣으면.
5: 이런 걸 극락이라고 하죠.
0: 극락의 맛이라는 돌게장. 돌게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0: 실내가 때가 많이 찼어요.
11: 네. 여 근처만 아니까 그래요. 흔하니까.
0: 흔하다고는 해도 국내산, 양에 비해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요?
10: 저희 친척분이 아시는 분이 개를 잡으셔요. 그분한테 사다 보니까 좀 저렴하긴 하겠어요.
0: 각종 재료를 넣어 끓인 비법 간장을 깨끗하게 손질한 돌게에 부어 게장을 담급니다.

0: 시키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 저희는 3일 정도 있다가.
2: 예.
1: 네. 예, 얘가 양념을 좀 먹어야죠. 간장 맛을.
3: 숙성은 딱 사흘. 그래야 달지도 짜지도 않은 삼삼한 맛의 귀전이 완성된답니다.
4: 잘 먹었습니다.
5: 예. 25,000원에
6: 볼빨 네. 뱉어요. 아.
7: 너무 잘 먹었습니다.
4: 네, 잘 먹고 가십시오.
7: 많이 먹었습니다.
8: 예. 아, 진짜 여기 끝내준다.
9: 훌륭하다.
3: 든든히 배 채우고 다시 길을 걷습니다.
10: 여기입니다.
3: 도착한 곳은 숙소. 바다를 마주한 특별한 곳인데 여행 비숙이 평일이라 저렴하게 예약했답니다. 깔끔한 내부. 창밖으로는 바다가 펼쳐지는 곳. 그래서 얼마예요?
10: 이게 지금 42,640원으로 예약한 방이에요.
6: 1인당 2만 원 정도. 와, 이게 말이 되나?
10: 저기 형제섬이에요. 근데 그 앞에 배 지금 한 척 이렇게 떠 있는 게 더 예쁘죠. 너무 예뻐.
9: 수영 한번 할까요?
6: 갑시다.
11: 이게 뭐야, 뭐야, 나는. 오, 어떻게? 오스탄 커터.
10: 오, 와, 진짜 터트.
11: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온천인 것 같은데?
10: 오, 나가기 싫다.
3: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여유. 4만 원의 행복입니다.
12: 오늘 여수 여행 현재까지 만족하시나요?
10: 네, 만족. 네, 만족. 이거 만족 못하면 네? 어디서 만족을 해요? 이 가격에.
3: 그렇게 여수 밤바다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돌산도를 떠나서 다시 여수로 왔습니다.
10: 근데요, 8,000원이요.
13: 8,000원.
14: 8,000원 뭔데요?
10: 깨장어탕.
14: 깨장어탕?
10: 네. 10시부터.
3: 깨장어탕 단일 음식으로 딱 4시간만 판매한다는 곳입니다.
10: 메뉴판이 없어요. 그냥 깨장어탕 갈랑이 이렇게 하나 써있네요.
14: 깨장어탕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1: 짱아 젓다는 거.
14: 자, 새끼장어.
1: 이렇게 짱아 굽잖아요. 네. 이렇게 작은.
10: 나온다.
3: 깨처럼 작은 장어로 끓여서 깨장어탕이라네요.
10: 여수에 깨장어탕 집이 많나요?
1: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
10: 한국에?
1: 여수 시내 우리 집밖에 없어.
10: 전국에는요?
1: 야, 그건 모르지. 오. 젊은 사람들이 먹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차라고 그거려고 이렇게 끓이려고 된장국에다가
14: 뼈까지 다 발라주신 건가 봐요.
1: 뼈는 이제 육수로 내야지.
10: 육수. 아,
14: 뼈를 육수로.
1: 응. 이제 한번 드셔봐.
10: 잘 먹겠습니다.
14: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잡어요. 구조 한번 더 드릴게요.
10: 아유, 감사합니다.
3: 두 남자에게 깨장어탕은 처음 접하는 미지의 세계.
14: 우리 피디님한테
10: 갓김치가 빠지는 곳이 없네요. 된장 베이스 국물이거든요. 그 시락국과 일반 장어탕의 중간 정도. 시원하면서 구수하면서 얼큰하네.
3: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맛있는 한 끼입니다.
12: 잘 먹었습니다. 네.
10: 잘 먹었습니다.
12: 네. 건강하세요. 네. 여수 제1의 맛집이었어요. 네,
10: 아니 우리가 지금 여수 좋은 곳을 많이 다녔잖아요.
6: 네.
10: 그래도 네. 여수하면 가장 대표하는 곳이 여기 이순신 광장이에요.
6: 오.
10: 여수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도 여기에 가장 많이 모여요.
3: 오늘은 이순신 광장에서 출발해서 오동도까지 걸어볼 거랍니다.
9: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남자 둘이 왔는데도 좋네요.
10: 저 윤술 한번 보세요.
6: 와 진짜 너무 예뻐.
10: 와.
3: 다채로운 해안 풍경에 빠져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
10: 여수 여행의 하이라이트 오동도까지 왔습니다. 아니, 오동도를 빼놓고 여수를 논할 수가 없어요.
3: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여수의 상징과도 같은 섬 오동도입니다. 동백나무로 둘러싸여서 우리에겐 동백섬으로 잘 알려진 섬이죠.
10: 살짝 등산하는 기분도 드는데요.
6: 이것도 오르막이라고 조금 힘들긴 한데
10: 밀림이 온 것 같기도 하고
3: 그래도 명성답게 동백꽃이 두 남자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12: 이국적인 분위기예요.
3: 동백꽃길 끝에서 만나는 또 다른 풍경.
12: 뭐야? 우와! 야, 절경이다, 절경. 야,
6: 여기가 최고네.
3: 가는 발걸음마다 최고의 풍경.
12: 우와, 너무 멋있다.
9: 이거 하나만 위해서 와도 될 것 같아.
12: 여긴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네.
3: 알차게 돌아다녔던 두 남자의 1박 2일.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12: 인당 77,620원입니다.
9: 8만 원이 안 들었네.
12: 그러니까요.
3: 야. 8만 원의 행복 어떠셨나요?
9: 여수의 인심으로 더 즐거웠던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12: 조만간 또 오시죠.
9: 또 옵시다.
3: 눈과 입이 즐거웠던 시간, 부디 이곳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2: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 반. 귀한 아이예요.
6: 귀여운데요? 와.
12: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6: 오일짜리 와야 먹을 수 있는 근데 진짜 맛있네요.
13: 언제 먹겠습니까? 오늘밖에 못 먹는데.
15: 이거 먹으러 왔어요.

0: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이 산다는 공동주택. 반갑을 목전에 둔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1: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아, 서울에 이런 건물이 대박 신박다.
2: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1: 돈이다.
0: 아파트를 탐구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1967년생 아파트를요.
2: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0: 서울에서 2억에 내 집 마련한 성공 신화.
2: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3: 저희 집 한복이 다 들어가는 거.
2: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0: 이 빌라를 사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행복이랍니다. 오늘은 오래된 공동주택의 가능성을 탐구하러 갑니다.

0: 여기가 어디래요? 딱 80년대 홍콩 영화 속 같은데. 어머야, 장국영이야, 양조위야.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죠? 집 찾아 도시 뒷골목을 헤매는 건축계의 하이아나, 김호민 소장님 아니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아니, 저희 집 탐구 안 하고 오늘 홍콩에 여행 오셨어요?
1: 영문 본석에 장국영 갔나요?
2: 약간?
1: 아, 여기 뭐 홍콩이나 태국 같죠?
2: 네. 네,
1: 근데 놀랍게도 서울에 을지로입니다. 아, 요새 젊은 분들은요, 여기를 힙지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밤 되면요, 완전히 동네가 바뀌어요.
2: 오늘 집 탐구 하셔야죠.
1: 아, 참. 그럼 오늘 집 어디죠?
2: 네, 오늘 탐구할 집은 바로 저기입니다.
1: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은 세운상가의 한동인데.
2: 저 건물이 바로 우리나라 1세대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0: 그 유명한 김숙은 건축가가 설계했다는 세운상가? 아담하다요. 사람 길이랑 찻길을 따로 만든 당시로서는 최첨단 건축물이었어요. 위쪽에는 1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쫙. 지금으로 치면은요, 타워팰리스 급이었죠.
2: 첫 번째는 상량부터 찾아보시죠.
1: 상량이요? 아니, 이거 지어진 지가 67년인가 그럴 텐데 그때 쓰인 상량문이 남아있을까요?
2: 찾아보시죠. 있습니다.
1: 일단 한번 가보죠.
0: 집탐구 사상 아파트를 탐구하는 것도 처음인데 다짜고짜 상량부터 찾으려면 찾아지나요? 한옥도 아니고 60년대래도 최첨단 아파트였는데 그런 게 있었어도 지금은 없어졌겠죠.
3: 10층이요?
1: 여기 10층인데 아니 보통 상량문을 이렇게 보에다가 새기거든요. 근데 다 하얀 페인트 칠해져 있어서 천장도 노출이고 없는 것 같은데요? 잘못 하신 거 아니세요? 뒤요? 상량문이 여기 있네? 아, 확실한데요? 67년 12월 25일? 야, 정오, 상량. 용과 거북이. 이 용은 사실은 이제 하늘, 비, 이런 거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거북이는 장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세지 말고, 오래오래 이 자리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서 이 상량을 쓰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60년 돼가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4: 오늘 탐구할 집은 공용 베란다로 가보시면 됩니다.
1: 공용 베란다요? 공용 베란다? 여긴가?
0: 60년대 아파트에는 이런 공간이 있었대요. 엄마야, 이거는 언제적

0: 풍경이야?
1: 야, 여기 공동 마당 같은데. 오, 이 화단도 그렇고 장독대도 그렇고 화분도 그렇고 다 일일이 이 호스가 붙어있네.
0: 환갑을 앞둔 수상복합 아파트가 만들어낸 정겨운 풍경. 분명 낯선데 낯설지가 않네요.
1: 야, 아파트가 정말 맞긴 맞나 보구나.
0: 옛날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였다니까요.
1: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어, 건축탐험가 김문민입니다.
3: 예, 반갑습니다. 어? 예.
2: 저,
1: 아, 예, 예.
2: 연예인하고.
1: 아, 저 연예인 같으신데.
3: 아, 잘 말씀이요. 예.
1: 너무 힙하신 거 아니에요?
3: 아, 잘 말씀을요.
2: 우리가 힙지로라.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2: 힙해야 되지 않을까? 아, 예, 68년생 아내 변재희입니다.
3: 68년생 남편 권용식입니다.
4: 네. 아파트 상량에 네. 67년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럼 네. 두 분은 그때 안 태어나신 거예요?
2: 그쵸?
3: 그쵸, 예. 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오히려 더 마음에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2: 이 건물에 첫 발을 들였던 때였고, 저도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아, 서울에 이런 건물이.
0: 그럼 지금부터 본격 아파트 탐구 시작해볼까요?
1: 선생님 댁이 여기 있어요?
3: 예.
1: 야, 여기 뭐 거의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2: 아니, 실제로 많이 세트로 활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3: 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시죠?
1: 네, 근데 관리가 되게 잘 됐네요.
3: 예, 시간에 비해서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2: 바닥도 항상 왁스를 하고 있고.
1: 아, 그렇구나. 아, 여기구나.
3: 예.
1: 오, 두 분 이미지랑은 또 상반되면서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0: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온 느낌? 아, 나도 오늘로 추억여행 제대로 하는 건가요?
3: 들어오세요.
1: 오, 와, 이거 완전히 상상 외인데요? 이야, 뭐 이게 좀 몽환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야, 정말 과감하시다. 와.
0: 이거는 상상외가 아니라 배신이죠, 배신. 아니, 녹슨 창살에 이불 빨래 펄럭이다. 안에서는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웬 말이야? 분명 저 풍경을 보면 21세기가 맞는데. 벽 색깔 정말 예술이다. 집이 아니라 이거 아드리에 같아요.
1: 집이 분위기가 완전히... 상상 왠데요?
2: 좀 반전이 있었나요?
1: 네. 어, 거기다 특히나 이제 바닥을 네. 좀 이렇게 타일로 하셔서
2: 네.
1: 그리고 좀 따뜻한 색감을 쓰셔가지고
2: 테라코타 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만든 타일이고.
1: 아,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면적이 가늠이 안 되거든요.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아. 3m? 10m?
1: 아, 30m. 요 폭이 3m에 깊이 10m?
3: 네. 근데 여기가 층고가 높아서 좀 답답함이 덜할 거예요.
1: 아, 천장고. 그렇네.
2: 그랬을 거예요.
1: 야,
2: 아마 이런 천장고는 어느 아파트나 뭐 원룸이나 그 오피스텔 힘들죠? 가셔도 만나실 수 없는.
1: 어, 그러겠네요. 네. 어, 아니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게 앞에 지나가는 게 콘크리트 보 같은데.
3: 보가 어마어마하죠.
0: 요즘 아파트는 벽이 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인데 옛날에는 기둥과 보가 지탱을 했구만요. 벽을 치면은 두 집을 한 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구조. 근데 천장이 원래는 낮았구나.
3: 저희가 처음에 네. 이 집을 매매를 해서 들어왔을 때는 천장이 닫혀 있었어요. 아내가 천장을 털겠다.
1: 네.
3: 그 뒤에 상황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0: 두고 보니 이건 그야말로 건축 진품 명품 발굴 현장 부동상 이몽의 시작이었죠.
2: 아니, 딱 뜯었는데 진짜 1m 높이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3분의 1을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새로 생긴 느낌? 와, 진짜 대박, 신박다.
3: 아, 큰일 났다.

0: 뭐지?
1: 이 돈이다.
0: 그리고 뜯었을 때 천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위에 지나다니는 배관, 전선,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위로 올리기도 하고 스프링쿨러도 공간이 확보된 것만큼 천정 위로 더 올려야 되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를 올리려면 이 7층에 물을 다 빼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빼고 스프링쿨러 공사를 하고
1: 그러네, 생각해보니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못해요.
2: 주물 배관에 세라믹 액자까지 건축 진품 명품 맞구만요. 살릴 배관은 살려서 올리고 못 쓰는 배관은 뜯어내는 대공사. 그 생고생 덕분에 이런 천고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3: 근데 요새는 아파트들이 다 이미 이 천장 속을 공간을 줄이려고 그래야 이제 층수를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 구조를 짓다 보니까 이 천장을 뜯어도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거든요.
1: 저희는 거의 1m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건 대박이다.
0: 10평을 샀으나 15평이 된 것 같은.
4: 그렇죠. 예, 예.
1: 저희가 그래도 층고가 높으니까 아, 이 높은 층고를 좀 활용해서 뭘 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2: 이 좁은데 뭔 공간을 또 만들어내셨어? 어, 설마 저기 저 철구조물이요? 어,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인고?
1: 뭐 여긴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 설마 이 부엌 짚고
1: 네, 이렇게
4: 이렇게 올라가나?
1: 장을 타고
4: 그거죠?
1: 계단은 바로 소재용 뒤에 있습니다.
4: 설마 이게 계단이라고요? 아, 모양은 계단이긴 한데
1: 네.
4: 아니 이게 철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0: 한번 올라가 보시죠.
1: 보자, 올라가 보시죠. 하실 수 있습니다.
4: 아니 근데 도전이라고 하니까 더 무섭잖아요. 야, 오
0: 생각보다 안정적이죠.
4: 그렇네. 네.
2: 따로 장인한테 맡겨서 제작했대요. 아우 내가 잊고 있었네. 여기가 그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세운상가잖아요. 야, 너무 아늑하다.
1: 저희가 사실 이 다락방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4: 네.
1: 그래서 그 낮은 그 천장에서 주는 그 안정감이 좀 있거든요.
4: 와, 생각보다 되게 아늑한데요?
1: 어떠세요?
4: 이야. 아니, 저는 딱 이 정도 공간이면 될 것 같은데요. 밑에도 필요 없네. 이야.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도 되겠다.
1: 거기서 만화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4: 진짜 아늑하다.
0: 조금 전에 소장님이 밟고 올라가신 계단이 네. 제가 이 공간에서 가장 좋아하는 오브제 중에 하나예요.
2: 그 이유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온 집안을 감싸 안으면
1: 고마워.
2: 용식 씨 커피 들고 어디 가시려고요? 어우 침대 올라갔다 흘리면 어쩌시려고 저런. 아, 거기 앉으시게요. 장식장도 됐다가 계단도 됐다가 영화 감상용 의자도 됐다가 빔 프로젝트 거치대도 됐다가 이야, 이게 대체 일석 몇조래요?
0: 나름 또 신선한데.
1: 너무 예쁘다.
2: 1960년대생 집에서 감상하는 1920년대 영화라 두 분 진짜 오래된 거 좋아하시는구나.
4: 오래된 게 왜 좋은
0: 거예요?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잘 만들어진 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건 거죠.
1: 뭐 강남에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우리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이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당시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 엘리베이터 걸도 있었을 거고 뭐 복도에 다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 로케이션에

0: 너무나 그 센터에 이런 곳이 이렇게 버려진다고? 방치되어 있다고? 아무도 거들떠 안 본다고? 그게 너무 신났어요, 사실.
1: 귀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눈. 그 특별한 재주 덕분에 부부는 이 집을 한눈에 알아봤고 이 집 또래의 물건들로 집을 채웠답니다.
2: 아니 근데 보니까 이 가구들이 편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3: 여기 있는 가구들이 그 미드센츄리 모던 시대 디자이너들 가구예요. 앞에 있는 식탁 같은 경우 그 한스 베그너 디자인이고요. 의자도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가구들이에요.
2: 아, 너무 우아하다. 네.
3: 소장님 뒤편에 있는 그 잉베 익스트롬 디자인인데요.
2: 네.
3: 테이블을 올려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가공인 거죠.
2: 아, 다리가 너무 멋있네.
3: 네. 요 세라믹 인형이 그 플라스틱은 1800년대 중반에 개발되기는 했지만 상용화되기 전에
2: 네.
3: 뭐 아이들이 목욕하면서 가지고 놀던
2: 아이들이 이런 걸 갖고 놀았다고요?
3: 네.
2: 거의 귀족 아니에요?
3: 네.
2: 이야.
3: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0: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을 했고.
3: 저는 지금 빈티지 가구 컬렉터고요.
1: 조형 예술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둘은 지금 전 세계를 돌며 빈티지 가구를 수집하는 일을 한답니다. 건축의 가장 좋은 재료 역시 시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른 집 마저 탐구해 볼까요?
2: 오,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침실이죠?
0: 그렇죠. 오. 저기 침대 공간이 있습니다.
2: 아, 10평 공간인데 이렇게 또 분리까지 하셨네요?
0: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외부에서 또 조금 네. 퍼블릭하게 손님이 오셨을 때는 뭔가 침대 공간이 바로 보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2: 아, 원룸인데도?
0: 네. 살짝 가려줄 수 있도록 지금 벽을 설치했습니다.
2: 그럼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0: 근데 또 이걸 또
2: 그 자리
0: 움직일 수 있습니다.
2: 이야, 이 벽이 움직여요?
3: 아내가 벽이었다 문이었다 이렇게 변신하는 걸 좋아해요.
2: 트랜스폼을 좋아하시는군요.
3: 예.
1: 좁은 집 넓게 쓰는 법. 첫 번째는 영원한 벽은 없다? 물론 영원한 문도 없죠.
2: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복도가 좀 긴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10평 원룸이면 그렇게 큰 게 아니어가지고 좀 답답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 웬일이야 이게 다 움직이는 가벽이었던 거네요. 참 좋네요.
3: 근데 소장님이 놀라실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2: 또 있다고요? 아니 뭐 10평
0: 공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2: 아 그래요?
0: 네.
2: 와, 거기 옷장 아니었어요? 오, 뭐야? 이야, 화장실이 있네?
1: 이 집은 화장실을 기능별로 다 분리를 했대요. 세면대 따로, 샤워실 따로, 물론 변기실도 따로. 그래야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다른 용무가 있는 사람이 난리가 안 나니까요.
2: 오, 그렇게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요?
0: 아, 소장님 여기서부터 잘 보시죠.
2: 뭘요? 뭐야 이거 벽이 문이 돼서 움직이네요? 아 이렇게 복도가 되고 현관도 가로질러서 다시 선생님이 계신 거군요.
3: 네, 여기 있어요.
2: 신한동선이구나. 이야. 그래서 보니까 지금 미닫이문하고 여자지문 두 개를 활용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공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간의 구획을 바꿔버리는.
0: 그렇죠. 쪽으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네. 하면서 열려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복도 공간처럼 활용이 된 공간이 됐다가 다시 닫으면 독립된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또 될 수 있는 네. 그런 다변성을 주려고. 아 이렇게 협소하고 정말 오래됐고 한계

0: 피해가 많은 그런 이제 공간이 주어졌을 때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때 이걸 풀어나가면서 얻는 또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조명을 같이 잘 활용을 하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더욱 극명해지면서 공간을 더 이렇게 분할해 줄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 이 어두운 공간이 예를 들면은 소극장 같은 느낌인 건 거죠.
2: 좁은 집 넓게 쓰는 비결 두 번째, 공간 분할은 벽이 하는 게 아니라 조명이 한다는 거. 만에 소극장에 무대 연출하듯이 조명 들어오는 곳이 지금 사용하는 공간이 되는 거네요. 벽으로 막을 필요가 없죠. 빛이 경계를 만들어주는데.
1: 그 빈티지 가구 여행을 떠나면 보통 두세 달 유럽에서 머물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온 가구들을 정리를 하고 또 가을에 또 두세 달 여행을 떠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가면은 늘 저희한테 집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호텔에서 묵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공간을 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었어요.
0: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또 연결돼서 아주 나중에 작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작업도 할수 있게 하고 전시도 할수 있게 하고 여기 스테이도 할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을 충무로 살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살롱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예술인들이 모이는.
0: 네.
2: 아, 그렇게 기쁜 뜻이 두분참 생각이 멋진 분들이었네.
0: 멋있겠지.
2: 아낌없이 내어준 집에 머물러 본 이들이 만든 특별한 집이네요.
0: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지금 완전 여름이야. 이렇게 있으니까 서울로 여행 온것 같지 않아?
1: 뭐 여행이지 뭐 여행 온
0: 그렇지.
1: 것처럼.
0: 그러니까.
2: 나도 덕분에 이 집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오가는 여행을 한것 같아요.
0: 되게 오래된 그 건물들이 지금 남아있는 동네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막 겹쳐져가지고 레이어드 된 느낌도 되게 낯설고 새롭고.
1: 점점 지금 공구상가도 그렇고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런
0: 그렇죠.
1: 것들이 좀 아쉽고 이 없어지는 서울의 마지막을 지금 즐기고 있다고 할까요? 이곳에서. 예.
0: 그렇지. 없어질 풍경을 우리가 이제 부여잡고 있는 느낌?
2: 신세를 졌던 외국 친구들이 여기 머물면서 하는 말이 있었대요. 한국에 오랜 속살을 보려거든 경복궁보단 충무로 살롱이라고요. 근데 내가 이집다 탐구하고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 아파트도 100년 가옥이 될수 있어요.
1: 돼야 되지 않을까요?
0: 그쵸?
1: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0: 많은데요.
1: 지어놨는데, 100년 가옥이 안 된다면
0: 그러면
1: 계속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너무 슬픈 얘긴데요.
4: 아파트? 사실 콘크리트 수명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30년밖에 안 씁니다. 근데 100년입니다. 100년. 을지로가 힙지로가 됐잖아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가회동의 한옥? 다 싫어했어요. 다 뭔가로 바꾸고 싶어 했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뒤에 저 가회동 북촌을 그나마 지켜내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 서울의 자산, 대한민국의 자산 하나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었던 아파트들을 되돌아보자. 100년 가옥 충분히 될수 있다.
2: 두 번째 공동주택을 찾아서 서울 서대문구로 갑니다. 아따, 집 많다. 정말 네모난 세상에 네모난 풍경이네.
5: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주택가에 왔는데요. 거의 주택 전시장처럼 공동주택들의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 집이 다세대 주택이라면서요?
6: 네, 1986년도에 만들어진
5: 86년이요? 오, 그때면 우리 아시안게임 또 올림픽 한참 준비할 때라 이 단독주택지들이 다 공동주택지로 바뀌고 있을 때거든요. 거의 1세대 같은데요?
6: 외부 계단을 찾으세요.
5: 외부 계단? 아직 남아있나요? 어, 그래요? 야, 외부 계단집. 야, 요새는 흔치 않은데.
2: 빌라라면서요? 근데 계단이 밖에 있어요? 소장님, 외부 계단 있는 빌라집 찾으셨나요?
4: 아, 외부 계단을 도대체 어디서 찾지? 어? 어, 이거 외부 계단이다. 이야, 이거 옛날에 진짜 많았는데 요새는 없는데. 와, 계단 참 잘 만들었다.
2: 그러게, 나도 기억나네. 이게 아직 있네.
4: 아, 요렇게 해서 여섯 세대가 있는 거구나.
2: 86년이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줄줄이 치러야 돼서 다세대 주택 규제가 잠시 풀렸던 시절. 그래서 반지하도 있는 거래요. 필로티 있는 빌라는 이후고요. 소장님, 위 좀 보셔.
7: 어, 소장님.
5: 어, 안녕하세요. 아, 어, 나와 계셨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7: 내려가겠습니다.
5: 네.
2: 집은 연식이 있는데 주인장들은 젊어요.
5: 아이고,
8: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건축탐험가 김홍입니다.
8: 안녕하세요.
5: 아니, 이 다세대 주택이 86년생이라고 들었거든요.
9: 제가 89년생인데
5: 89년생? 네, 오.
9: 저보다 형님인 집이거든요.
5: 이거 한참 형님이네.
9: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예산이 2억밖에 없어서 그 돈으로 좀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형님인 집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5: 2억이요?
9: 네.
5: 정말?
10: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억의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남편 서준혁,
11: 아내 최세진입니다.
10: 네, 저희는 처음부터 저희에 맞게 고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게 오래돼도 상관없고 오히려 더 좋고 집에 매력이 있는 매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11: 네, 5년 전에 약 한 1억 5천 정도의 매물을 찾게 돼서 네,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2: 아무리 5년 전이라도 그렇지 2억에 내 집 마련한 거면은 성공한 거죠. 서울에서 이게 되네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10: 처음에 딱 그 집 모양을 봤을 때 중앙에 있는 그 외부 계단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계단이면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되게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 들겠다.
11: 뿐만 아니라 그 경사 지붕도 그랬고 또 내민창.
2: 특히 맨 꼭대기층에 마음을 뺏긴 거는 저 경사 지붕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철물점부터 갔다는 거 아니에요?
9: 저희가 가계약을 하고 나서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5: 빠루면 혹시 그 새 지렛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11: 맞습니다.
9: 네.
5: 당최 모르겠네. 그럼 올라가 볼까요?
11: 한번 올라가 보시죠.
5: 예. 야, 집주인이 깜짝 놀랐겠는데요? 아, 가계약했다고 빠루를 사? 어, 여기예요? 야.
2: 그러게요. 조폭 영화도 아니고.
5: 정말 집 안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죠. 오, 현관부터 다르네.
2: 1986년생이면은 올해로 마흔 아닌가? 어떻게 변신? 아니, 부활을 했는지? 같이 한번 탐구해 봅시다. 아우, 깔끔하다. 거기다 저거는 한지 붙인 장집은 아닌가요? 엄마야, 천장은 왜 또 저렇게 높아? 빌라에 이런 천장이,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은 환골탈태. 지은 사람도 못 알아보겠네. 특히 저 천장고는 요즘 지은 빌라라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소장님?
5: 와, 와, 천장고. 이야,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리셨네요. 어, 들어와 보니까 왜 그 소위 빠루가 필요했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대략 저게 4m? 4.5?
9: 3.8m.
5: 아, 그래요? 네.
9: 원래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다 2.2m로 평천장으로 돼 있어요.
5: 예.
2: 2.2m면은 보통 집의 천장.

0: 보고 평천장 위 공간을 확신한 부부는 새 지렛대로 천장부터 뚫었답니다. 근데 막혀 있으면 어쩔 뻔했어요.
1: 근데 그 딱 빠르로 구멍 이렇게 뚫고 봤을 때 너무 반듯한 연화조가 딱 나왔거든요. 벽돌이 딱 보였거든요. 아 그때 진짜 소리 지르죠. 소리 완전 지르면서 환호했어.
0: 오늘 앞집이나 뒤집이나 대단한 분들이셔. 투신 능력이 있으신가? 어떻게 막힌 천장 속을 꿰뚫어보죠? 덕분에 4m가 다 되는 새 천고를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런데 이 등은 좀 그렇다?
2: 아니 근데 천장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보통 저기 펜던트 되게 예쁜 거 등을 사서 해놓으시잖아요. 이게 뭔가요? 옛날 70년대 화장실처럼.
3: 그게 저희가 이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천장 자체를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갓까지 빼버리고요.
2: 아 그래요? 일부러?
3: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아예 여기에는 조명도 없습니다.
2: 아 그렇네. 매입등 하나도 없고.
0: 주둥도 없이 과감하다 진짜.
1: 왜 내가 이 천장고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었지? 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항상 아파트 생활을 했었거든요. 딱 그 정해진 높이. 뭐 낮으면 2.3, 높으면 한 2.4 정도 되는. 이제 진짜 내 뜻대로 집을 고쳐보자 했었을 때 좀 다른 점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 천장 고 혹은 뭐 마감재 뭐 이런 것들.
0: 자세히 보니까 마감재도 예사롭지 않네요. 뭔가 한옥 느낌 안 나요? 거실과 부엌을 나누는 문은 장지문이고 바닥은 어디선가 봤던 깔기 방식인데.
2: 근데 이제 이 마루 그 마루재라 그러죠. 이 폭과 길이가 제가 보통 보던 폭하고 길이가 아니거든요. 우리 약간 대청마루 깔던 방식을 좀 응용하신 거잖아요.
0: 그러네. 대청마루 봤다 했어 내가.
3: 또 이런 한식 깔기 스타일로 마루를 깔면 저 끝에서부터 문을 열어두면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이 좋아서 이런 깔기를 또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2: 근데 진짜 효과는 좋다. 이 마루재도 좋고 패턴도 좋고.
0: 진짜 대청마루가 부엌부터 거실까지 쭉 이어져 넓어 보여요. 부부가 이런 디테일까지 아는 이유, 둘 다 건축으로 밥 먹고 사는 건축사들이랍니다. 어쩐지 가계약한 집 천장을 아무나 그렇게는 못 뚫지 않요.
1: 저희가 처음 그 집을 구할 때 아주 좋은 매물이 있다고 너무 잘 왔다고 그래서 간 게 그 경의중앙선 있죠. 그 철길 옆에 있는 원룸인 거예요.
3: 근데 거의 새벽 3시 반부터 하루 종일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1: 알고 보니까 경의중앙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화물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잠깐 눈만 감으면 덜덜덜.
3: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드럼 칠 때 치는 헤드폰 같은 거 끼고.
0: 엄마야, 기차 끼려고 막사리가 여기 있었네요. 아이고, 결국 대출 끌어모아서 구축 아파트를 샀죠.
1: 뭔가 매력이 없더라고요. 평면 자체나 그런 획일화된 구조가 저희가 뭐 가구적으로 풀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하고자 구축을 찾아보게 됐었어요.
0: 건축사들이니 층층이 똑같은 아파트 구조가 자꾸 눈에 거슬렸을 터 이 집은 원껏 고쳐보자 했답니다.
2: 이야, 이거 온실처럼 하셨네. 오.
0: 이 온실 닮은 베란다에도 힘을 좀 줬죠.
1: 제가 또 빨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 빨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1: 그래서 이제 약간 이 공간은 약간 저의 공간으로.
2: 아니 근데 왜 블라인드를 단 거죠? 보통 샌드위치 파넬이나 뭐 지붕이 그런 이렇게 막힌 재료 아니에요?

0: 처음에는 이걸 유지하려고 블라인드를 안 달았다가 여름에 한번 너무 더워서
1: 너무 덥죠.
0: 네,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1: 아, 그냥 자동으로 하시지.
0: 설치도 그냥 제가 했습니다.
1: 좋다.
2: 제 자동입니다.
1: AI 좋네. 미래 로봇?
3: 아이고, 왜 놀리고 들 그러셔? 만능 로봇 진혁 씨 진땀 나겠시리?
1: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은데요?
0: 그렇죠.
1: 환하고.
2: 여긴 비 오는 날도 굉장히 예쁘고요. 눈이 오면 또 여기 눈이 쌓여요. 그래서 또 겨울에 또 뭔가.
1: 좋고.
3: 창녀로 놓고 살기 힘든 따닥따닥 빌라촌에서 찾아낸 작은 행복. 이집 사계절은 천창으로 와서 문 두드린답니다.
1: 와, 이쪽으로는 진짜 그 옛날 서울 전경이 쫙 펼쳐지는데요?
2: 네.
1: 아니, 그리고 보니까 완전히 시간의 레이어가,
0: 네.
1: 네, 산부터 아파트, 다가구,
0: 네.
1: 4세대 이런 식으로 쫙 시간의 레이어가 있어서.
0: 저희도 되게 정겨운 풍경이라 생각하고
1: 네.
0: 자주 내다보고 있습니다.
1: 이것도 처음부터 고려를 하신 거예요?
0: 이거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1: 덤으로
0: 네, 덤으로
1: 야, 뭐 완전히 참 이런 걸 서울에서 얻기가 참 어려운데 두분참 대단하시다.
3: 덤이 하나면은 서운하죠. 또 어디다 덤을 감춰 놓으셨을라나?
1: 여기. 문이 있네요?
3: 아, 저기가 덤이구나.
1: 근데 어떻게 올라가요, 저길? 대박. 와, 나 처음 봐. 와. 사다리를 붙잡고 계신 거 보니까
0: 네.
1: 저보고 올라가 보라는 거죠?
0: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야, 이거 극한 직업인데? 야, 사다리. 오, 약간 흔들흔들 하는구나. 야,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오, 잘 열리네. 오.
3: 옛날 집엔 이렇게 다락이 있었어요. 온갖 잡동사니들 차지어서 그렇지. 여기도 그럼 천장을 뚫어서 만든 거예요?
0: 처음에는
1: 네?
0: 저기에 되게 보지 못한 좀 특별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1: 저 위에요?
0: 네.
1: 설마, 고양이? 고양이 집.
0: 뭘까요?
1: 저기에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지?
0: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1: 에? 진짜 보물 상자들이 있네?
3: 엄마야, 저건 뭐래요? 아니, 빈 천장이 아니었구나. 대체 뭐냐, 너는?
4: 철거를 하니까 다락에 물탱크가 6개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지금 저희 이제 다세대 주택이 6세대인데, 6세대에 예전에 쓰던 물탱크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물탱크는 싹 걷어내고 나니까 공간이 있었어요.
0: 그래서 옆집도 한번 까보고 싶긴 한데, 네. 진짜 기회가 되면 까보고 싶습니다.
5: 옆집에 고양이가 사는 집이요?
3: 아니, 누가 건축사 아니랄까봐. 그 탐구전신 덕분에 이 다락도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엌에도 도움을 얻은 공간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긴 남들 다 만드는 수납 공간마저 없애버린 것 같은데. 그래, 상부장이 없어요? 아니, 부엌짐들 다 어떡하시려고?
1: 아니, 근데 방금 수납장이 부족해서 저 다락을 그렇게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여기 상부장 했으면 또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여긴 또 이렇게 주렁주렁 다 매달고.
3: 이게 또 요즘 스타일이구나. 열매 달리듯이 주렁주렁 찾아서 쓰긴 쉽겠다마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1: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뭔가 이제 집이 앞뒤는 안 맞다 이거죠.
4: 아무래도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주방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저쪽으로 수납했습니다.
1: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시고.
0: 맞습니다.
1: 숨기고 싶은 건 숨기시고.
0: 네.
2: 그래서 이제 주방에는 선반을 설치.

0: 하고 필요한 조리 도구는 이렇게 벽에 건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꽃병이라든지 뭐 와인 따기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놨어요.
1: 상부장을 없앤 거 말고는 보기 힘을 준 게 이 상판. 언뜻 보면 스틸 느낌 나게 회색으로 골랐대요. 그러네, 비 들어오니까 스틸 같다.
2: 그러고 보니 좀 옥에 티가 있네요.
3: 어떤 거죠?
2: 저 창문이 좀 더 컸으면 어땠을까? 투명하게 하면 어땠을까?
3: 저희가 원래는 창이 이렇게 큰 창이 있었어요.
2: 아, 훨씬 더. 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3: 네.
2: 근데요?
1: 뭘 보여주시려고? 창 뒤에 뭐가 있어요?
2: 아이고야. 아, 가깝긴 하네요. 와, 섬짓 놀라겠는데요, 서로?
1: 이 정도면 옆집이 아니라 옆방이네. 원래는 창이 더 컸대요.
0: 거기를 이제 창으로 이제 바꾸려고 털어보니까 옆집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요리하면서 시선교환하면서 칼질을 했다 싶어가지고.
1: 그래서 창을 떼어내고 과감하게 벽을 더 늘리기로 결정. 붉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답니다. 이 큰 창이 이렇게 작아진 비결. 빌라도 안전성 문제만 없으면은 창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가 되네요.
2: 야, 한 뼘도 버리지 않는 공간 기법. 오, 아늑하네. 이쁘다.
1: 아, 여기가 부부 안방이구나. 저쪽 선룸이 비뚤어오는 남향이었으니 여기는 북향. 주말이면 해충천에 들 때까지 늘어지게 잘 수 있겠어요.
2: 여기도 천장고가 상당히 높네요. 여기도 높이신 거예요?
0: 네, 여기도 높였고요. 그 대신 여기는 침실이니까 좀 더 아늑한 공간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천장에 이렇게 합판 마감을 덧댔습니다.
2: 이야, 그 느낌이 정말 확실히 따뜻하네요. 예. 근데 이 창, 창이 좀 특이하네요.
3: 네, 길을 걷다가 벽돌 빌라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네. 앞으로 툭 나온 그 창들이 특징이거든요.
2: 맞아요.
1: 그런데 이 창은 좀 다르게 생겼다.
3: 근데 보통은 그게 두 겹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한 겹으로 바깥으로 빼서 창을 만들고 이쪽은 선반처럼 쓰려고 이렇게 네. 좀 새롭게 만들어봤습니다.
2: 아, 일종의 이제 약간 윈도우 시트처럼 이렇게 쓰고
1: 밖에서 보면 짐만 잔뜩 쌓아놓던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요?
2: 이 공간사옥 아시죠?
3: 네.
2: 김승근 건축가의 공간사옥에서 처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벽에 이 굉장히 얇고 긴 창을 살짝 내미셨어요. 내밀고 거기는 이제 단판 유리로 처리를 해서 거의 프레임 없이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네, 이제 그게 유행처럼 정말 퍼져가지고 일반 그 단독주택들도 그 디테일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그 창을 그대로 살리신 것 같아요.
3: 제가 이사를 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이런 집 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0: 저희 집 한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3: 뭐 예를 들어
0: 연화조, 붉은 벽돌, 내민창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연식이 지나면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3: 어쨌든 그런 연식이나 구조나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왜 그러지? 나는 이게 좋은데.
1: 누군가에겐 낡았으니 불편하고 오래됐으니 버려야 할 것들이 두 사람에게 그냥 좋은 것. 사는 방식이 제각각인 것처럼 살고 싶은 집도 제각각인 게 맞죠. 안 그래요?
0: 저는 뭐 기초만 잘 다져 있고 또 구조가 잘 서 있으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것이더라도 잘 가꾸고 보완하면은 충분히 그 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년 가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젊었을 땐 힘이 넘쳐 버티는데 나이 들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열정이 사라지니까 연륜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지는 노을도 괜찮거든요. 얼어 죽어도 신축엔 다 못 살아요. 얼죽신 아니어도 살고 싶은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면은 아파트도 100년 가옥 되는 날 오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8차례에 걸쳐 과학이 바꾼 전쟁의 역사, 그리고 전쟁의 역사에서 만나는 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박영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양과학기술사를 전공을 했고요. 지난 20년 동안 국방과학기술, 또 국방연구개발, 또 무기체계에 대한 기획, 이런 정책 실무 업무를 동시에 또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과학사, 기술사, 그리고 전쟁사의 교차점, 접점에 대해서 융합적인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과학기술 전쟁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거부터 늘 이랬었던 건 아니고요. 어느 시점부터인가 과학기술과 전쟁, 그리고 과학기술과 군사무기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가 만들어진 시기, 어느 시점으로 가면 될까요? 뭐 상당히 긴 기간에 걸친 오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일 역사적 사건을 하나 딱 꼽으라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등장을 한 나폴레옹, 그리고 나폴레옹이 굉장히 많은 나라와 전쟁을 했죠. 나폴레옹 전쟁기, 흔히 공화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짧았던 기간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전쟁과 과학이 만난 그 역사적 현장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는 중세가 끝난 지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왕권, 왕 중심의 권력 독점의 시기가 끝나고 보다 시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이런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들을 전문 관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공무원이 시작이 되는 시점 역시 이 프랑스 혁명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요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겠죠? 예, 바로 군대입니다.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것처럼 역시 군대 시스템 역시 이 시기에 정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계층들이 있겠죠? 물론 병사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을 지휘하고 본격적으로 나가서 싸울 때 앞장을 설 수 있는 전문 군인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전문 군인의 계층, 그리고 이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시기 역시 이 시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를 경영할 때 또 빼놓지 않고 중요한 그런 그룹들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군사력, 특히 무기체계. 바로 이런 무기체계를 오늘날의 과학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가 만들어지고 전문적인 군대가 만들어지고 전문 군인 장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이 시기에 역시 과학자들도 전문 직업인으로서 국가 혹은 군사적인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전문 직업은 국가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직업군을 전문 직업이라고 합니다. 사법 권력을 행해주는 그런 변호사들, 판사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문 직업의 계열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바로 과학자들이 이 시기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과학계는 전 세계에서 상당히 당시의 과학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약간 앞선 시기에 근대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뉴턴이 완성을 한 물리학, 특히 역학, 운동의 학문이라고 해서 역학이라고 부르는 물리학과 천문학,
이런 근대적인 과학의 이론들, 체계들이 이 시기 조금 앞서서 다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대 과학의 이론들이 바로 계몽주의와 같이 당시에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됐었죠. 당시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런 계몽주의에 심취하고 또 뉴튼의 수리 기반의 과학들을 받아들이면서 보다 더 국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하는 지식인 계층이 되었던 거죠. 군대가 만들어지고 또 전문 직업으로서의 과학자 계층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접점에서 가장 큰 대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 교과서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라부아제라고 합니다. 네, 라부아제가 근대 화학혁명의 아버지다. 또 화학혁명을 완성한 과학자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산소, 탄소, 질소, 이런 원소들로 이 세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너무 상식이 됐습니다. 이런 상식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밝힌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라부아제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산소, 뭐 영어로 옥시전이겠죠? 이런 원소들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원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준 명명법, 그리고 화학 반응의 전과 후에 질량이 보존된다. 너무 당연한 오늘의 상식이죠? 그런 질량 보존의 법칙도 사실은 다 라부아제의 업적이었습니다. 라부아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새삼스럽게 그렇게 깨달으시게 될 텐데요. 이런 화학, 과학의 업적을 라부아제 혼자서 쌓은 것은 아닙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당시 프랑스 혁명기에 나폴레옹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 대표적 초상화 중에 라부아제의 부부를 그린 초상화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그 남성이 바로 라부아제가 되겠고요. 서서 기대서 있는 그런 여성이 바로 마리안 볼즈라는 마담 라부아제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중심이 오히려 마리안 폴즈 마담 라부아제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의 구도와 마찬가지로 라부아제가 과학적 업적을 남긴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마리안 폴즈 부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라부아제 부인이 이런 계몽사조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고 또 과학 지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오히려 라부아제보다도 더 깊게 실험실에서 조수들을 지휘하면서 굉장히 장기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라부아제가 수행을 했었던 여러 실험들을 일일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 체계적이고 또 조직적인 그런 연구자로서의 역할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라부아제의 업적은 아마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마담 라부아제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라부아제가 단순하게 과학적 업적을 쌓고 과학 연구만 수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가 군사력이 막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혁명기를 맞이해서 주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군대를 보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을 해야 되고 또 무기 체계를 개량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이 시기에 많은 엘리트들 그리고 국가를 운영을 하는 관료들 앞에 놓인 업무였었습니다. 이때 이 라부아제가 능력을 탁월하게 인정받아서 뛰르고라는 재무장관한테 발탁이 됩니다. 당신이 화학자로서, 과학자로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화약을 개량하는데 당신의 능력을 써주시오 라고 국가로부터 의뢰를 받은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화약국장,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조병청, 병기청의 최고 지휘자까지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프랑스가 군사혁명의 과정에서 상당히 군대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지만 딱 하나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포병 무기가 막 발전을 하는데
화약, 탄약의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겁니다. 이 화약을 개량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에 이 라부아지에가 상당히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라부아지에의 역할로 인해서 당시에 프랑스의 탄약, 화약의 품질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렇게 높아진 탄약들은 심지어 프랑스 군만이 아니라 수출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의 독립전쟁을 프랑스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라부아지에가 개량한 화약이나 탄약이 쓰이면서 이 미국의 독립전쟁의 판도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했으니까 라부아지에의 역할이 비단 프랑스만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라부아지에가 자신의 능력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과학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경영에 참여를 하거나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라부아지에가 업적을 쌓았었던 산소, 뭐 질소 이런 원소에 관한 그런 화학 지식들을 바로 탄약이나 화약을 개량하는 데 썼을까요? 아직은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라부아지에 시기는 아직까지는 과학 기술의 직접적인 지식이 무기를 만들고 개량하는 데 쓰이기에는 조금 시기가 일렀습니다. 그러면 왜 라부아제가 어떤 지식을 활용을 했기에 이런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는지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었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과학 연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쌓아오게 되고 체화된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업무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방식, 사고의 방식이 본격적으로 근대 국가, 근대 군대를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수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부아제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라부아제가 조세 징수인으로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전개가 되면서 조세 징수인들은 민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왕권을 대리한 구체제의 악이라고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 로서 굉장히 많은 업적, 또 군사적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혁명정부, 민중들은 구체제를 대변하는 혁명 반동 분자를 처단해라, 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 주장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안타깝게도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부아제의 상당히 다면적인 그런 모습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시기에 라부아제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국가의 운영, 경영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군대의 경영에 또 군사력을 증강시키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에 과학자들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왕립과학아카데미인데요.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량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혁명정부, 프랑스 혁명기에 벌어졌었던 일인데요. 중세까지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왕정마다 이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라는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지역과 무관하게 언제나 동일한 질량, 동일한 무게로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길이, 무게, 이런 도량형이 통일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프랑스의 혁명정부가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도량형을 통일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1799년에 바로 프랑스에서 최초로 미터법이 제정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미터 조약에 의해서 세계의 도량형이 통일이 됩니다. 바로 이 도량형을 통일하는 과정 중에 라부아제를 포함해서 당시에 수학자, 과학자들이 큰 역할을

있습니다. 국가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대포가 조금 더 진화해서 강한 화력을 갖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기술 장교들이 필요합니다. 공병, 포병, 심지어 기병, 보병까지 다양한 과학기술 지식을 교육을 할 일이 필요했죠. 바로 군사기술학교가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문을 열었던 시점 역시 이 프랑스 혁명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콜 폴리테크닉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에 혁명 정부가 에콜 폴리테크닉이라는 포병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를 문을 열었습니다. 몽주, 까르노, 또 굉장히 많은 라플라스, 라그랑주, 당대의 네노라 하는 수학자, 과학자들이 다 교수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 정도로 완전히 엘리트 과학자들의 집합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폴리테크닉은 나중에 나폴레옹 시기에 1800년대 초에 육군 사관학교로 군사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해져서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군사력, 바로 이 시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혁명 정부에 이어서 나폴레옹은 이런 훌륭한 능력 있는 과학자들을 보다 더 많이 등용을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군대를 조직하면서 여러 체계를 만들어놨는데요. 오늘날 너무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연대, 사단, 군단, 바로 이런 시스템을 나폴레옹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우리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라부아제와 같은 과학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군사력 증강에 그리고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말 그대로 햇살 가득한 계절. 제주의 여름은 참으로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1: 일단은 뭐 제 고향이긴 한데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그냥 여유로운 느낌?
2: 확실히 피부에

0: 와닿고 내가 겪으니까 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 제주의 멋이 넘칠 때는 돌려. 지금 제주에 가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추억도 남길 수 있답니다.
2: 네, 50번 선수 옐로카드 받았습니다.
1: 천혜의 자연 안에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보는 이색적인 경험도 즐기고 문화도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여행.
3: 이게 그 집주인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 거예요. 지금도 대문 멋있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1: 제주의 깊은 매력에 푹 빠져보실까요? 제주의 오랜 이야기와 색다른 정취를 찾아 떠나는 오늘의 여정. 그 시작은 서귀포시 효선면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서귀포에서도 인생 사진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사계절 다른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 청보리밭입니다.
0: 너무 어색스럽잖아.
4: 여기 봐. 김치 전주에서 왔어요.
5: 어머니랑 딸이 일부러 옷을 맞춰 입고 오신 거예요?
0: 네. 나름 섹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수국도 볼 수 있고 뭐 저런 것 여러 가지.
1: 실내 정원을 통과하면 펼쳐지는 드넓은 야외 정원. 제주 바람에 물결 지는 청보리밭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풍경 중 하나인데요.
6: 바람 부는 밭이라는 뜻이고요. 제주 방언입니다. 탁 트여 있고요. 되게 넓고 뒤쪽에 보시면 오름 능선이 잘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사진들 찍으러 오시고 꽃도 예쁘고요.
1: 이곳에선 약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메밀밭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매년 5, 6월에는 이곳에서 메밀축제도 열린다죠. 하얗게 핀 메밀꽃이 들판을 가득 메워 장관을 이룬다고요. 특히 이맘땐 돌담길을 따라 다양한 수국이 만개합니다. 턱도 튀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 녀석. 별 모양을 닮아 이름이 별수국이라죠. 이 아름다운 풍경 덕에 연간 3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7: 바로 오셔보세요. 얼굴 보이기 바로 하나, 둘, 셋.
6: 완전히 뒤덮인 장소가 제가 혼자서 이렇게 찾아오기는 제주도가 제일 좋아서 이렇게 뭔가 서울 같은 데는 그냥 되게 낮은데 좀 수국 있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는 사람 키만하게 이렇게 담장처럼 있어서
8: 그러니까 여기가 딱 전형적으로 들 있고 산 보이고 그리고 이제 꽃 같은 것도 잘 꾸며놔가지고 애들 잘 뛰어놓기 좋게 해놓는데 그러니까 애기들 데리고 소위 말해서 나가서 보여주기도 좋고 놀리기도 좋고 뭐 더우면 또 뭐 사서 하나 먹기도 좋고
9: 안 걷어야겠지? 아, 어이짜
1: 이곳에 오면 꼭 체험해야 하는 필수 코스. 바로 알록달록 귀여운 깡통 열차입니다. 메밀밭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깡통 열차. 작은 트랙터를 대저에 만든 깡통 열차를 타면 그 넓은 메밀밭을 한 바퀴 휙 돌 수 있답니다.
9: 운전해, 운전!
1: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깡통 열차. 직접 타보니까 어떠신가요?
10: 시원하고 좋았어요.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11: 여기 산도 너무 예쁘고 좀 아쉬운 점은 깡통 열차가 좀 느리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예뻐요.

0: 화산 서민 제주에는 걷기 좋은 산길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긴 숲을 즐기기 딱 좋은 곳. 바로 서귀포 치유의 숲입니다.
1: 정말 치유 공간에 정말 고즈넉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걷다가 쉬고 또 의도적인 멈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0: 여긴 지난 2016년 개장했는데요. 총 규모가 17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0배나 되고 총 15km, 13개 숲길 코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난대림부터 한대림까지 다양한 식생을 만날 수 있어 말 그대로 걷는 맛이 있는 곳이죠.
2: 그냥 바쁜 일상이죠. 바쁜 일상에서 네, 쉬고 싶은 마음이 예, 좀 강하니까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죠.
3: 올라오는 길이 그냥 평화롭고 이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이 특별한 숲에선 휴식에 관한 이색적인 행사가 종종 열립니다.
4: 대본표 번호까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인증서 발급하시면 돼요.
0: 네. 오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5: 완전 멍 때리면 됐는데 아닌가요? 네.
6: 수학 선생님인데 학생들 가르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멍 때리러.
7: 그래요?
8: 제가 항상 이제 뭐든지 시작하면 좀 그만두는 그런 프로 중단러인데 이건 이제 시작부터 중단하고 시작하니까 제가 좀 제 체질이었지 않나 이렇게 소감 발표하고 싶어요.
0: 숲에서는 뛰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열린 멍때리기 대회. 무려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머릿속을 비우고 싶은 각자의 사연을 갖고 온 사람들. 대회 시작 전 심박수부터 재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9: 169.
10: 169요?
9: 네.
11: 한번 착용하시고.
9: 66.
12: 최초 체크하고 이제 멍 때리게 대회하신 분들 수시로 체크해서 나중에 토탈 해가지고
13: 올라와서 높은 게 더 좋은 게
12: 뽑는 점 네, 1, 2, 3등
14: 생산성 높고 가치 있는 일에만 사실 몰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항상 생산성과 바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좀 역발상의 의미로 대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0: 캬, 각양각색 개성 있는 모습으로 꾸민 73명, 60개 팀의 사람들. 참가자들은 90분 동안 말 그대로 멍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니. 그 신기하네요. 그나저나 1등은 어떻게 뽑는 거 하니 심박수 측정 값인 기술 점수와 독특한 분장을 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예술 점수를 종합해 이루어진다는 말씀.
15: 50번, 네, 50번 선수 옐로카드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경고를 받게 되시면 레드카드로 퇴장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16: 네, 오늘도 기술 점수에 심박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박 체크 평정심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0: 멍하게 있는다고 조는 건 안 되고요.
16: 네, 여러분 함께 주시면
0: 머릿속, 마음속을 비운 이 순간이 어쩌면 숲을 가장 온전히 즐겨본 시간이었을 겁니다.
16: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멍때리기 대회 종료되었습니다. 멋지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겠고요. 네, 멍때리기 대회 1등을 수상하신 분은요. 참가번호 8번 신유진님 축하드립니다. 아, 저도 응원하는 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평소 잡념이 많은 게 고민이었는데 이번 기회가 힐링이 됐다는군요.
7: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너무 못 자는데 어제도 거의 못 잤거든요. 숲에서 새소리 듣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시민분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운이 좋아가지고 상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8: 아, 저 프로 중단러인데 일찍 중단하고 싶었는데 잘 참은 것 같아요. 너무 후련하고 너무 좋습니다.
16: 평소에 잘 해보고 싶으셨을 텐데
9: 맞는데 못했던 거를
16: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수분 보충이 필요하신
9: 한 시간 반도 앉아있을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증명했어요.
10: 이렇게 숲속에서 진행되어 있는 거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점에서 조금 참가하게 돼서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17: 그냥 어떤 마음으로 참가했다기보다 그냥 멍 때리고 싶어서 진짜 그냥 온 거고 멍 때릴 수 있어서 오늘 좋았습니다.
16: 나에게 멍 때리기를 원하라!
0: 자연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의 숲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곳에선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18: 자, 출발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9: 제주도문화부관은 제주의 풍성과정과 제주민의 삶 속에 녹아있는 도문화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입니다.
0: 제주도 체질의 종합박물관이라 불리는 곳. 이곳에선 제주도의 생성 과정부터 돌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 320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공간에 제주 설화와 관련된 다양한 석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즈넉한 제주 상간의 분위기를 즐기는데 더할 나위 없는 장소죠.
20: 都可以看到济州岛的很多文化历史，非常的棒， 很推荐大家来石文化公园玩。
0: 최근엔 한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며 찾는 사람도 늘었답니다.
21: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땅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돌담을 이용해서 맨 먼저 밭에 경계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이끼가 아니에요. 요거는 지이류라는 거. 예.
22: 지이류?
21: 네네. 지루. 지이류. 요거 포자도 있어요. 예. 네. 쉽게 말씀드리면 곰팡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예. 약간 청정 지역에. 아까 이제 보셨던 대문 대신.
22: 아, 여분.
21: 네네. 요거 돌이어서 정주서. 끼워 넣는 게 나무여서 정낭입니다. 나무의 제주 방언이 낭입니다. 소나무를 소낭.
23: 좀 촘하게 쌓여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바람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돌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쭉 보존된다는 자체가.
22: 아니, 돌담은 어떻게 쌓는 거예요?
21: 요거는요, 저가 쌓을 수도 있지만 저가 쌓으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석공이라 해가지고 기술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22: 아, 전문 기술이 있어요?
21: 네네네. 예.
0: 돌담 예술가이자 석공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한진 씨. 그는 50년 넘게 석공으로 돌담을 쌓았던 아버지께 기술을 배웠답니다.
24: 돌을 다루는 사람을 제주도에서는 돌챙이라고 해요. 그래서 돌챙이들이 돌담도 쌓고 아니면 이제 큰 바위를 쪼개가지고 정낭도 만들고 돌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죠. 제주 사람들한테 돌은 어떻게 보면 그 집주인의 자존심이에요. 정갈하게 쌓아진 돌담, 그리고 잘 다듬어 만든 이 대문. 이게 그 집주인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 거예요. 지금도 대문 멋있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거죠.
0: 돌문화공원은 하나의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의 탄생 신화.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 이야기를 테마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24: 여기 있는 돌탑 위에 보면 뭔가 이렇게 돌 하나씩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이게 돌탑 하나가 그 한 명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라산에 가보면 그 500장군 그 기암절벽이 있어요. 거기에 그 500명 설문달망과 500명의 아들 설화가 거기 깃들여 있거든요.
0: 잘 몰랐던 제주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는 곳. 돌문화공원은 제주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의 공간입니다. 평범한 예술가로 살다가 직접 제주 돌집을 지으며 제주의 돌에 반해 돌챙이의 삶을 살게 됐다는 조환진 씨. 그 멋과 전통을 세상에 잘 알리는 것이 소명이라 생각한답니다.
24: 제주도에서 돌은 제주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주 사람들은 제주의 돌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돌과 살다 보니까 제주 사람들은 이 현마음처럼 뭔가 약간 투박하고 무뚝뚝하고 하지만 뭔가 정감 있고 인정 많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돌과 같다. 돌과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끝없는 바람 오래 보아야 더 아름답고 자세히 보아야 더 사랑스럽다는 어느 시인의 말이 있죠. 제주에 대해 한 뼘 더 알게 되니 그렇잖아도 고운 섬 제주가 하영 조수다게 하하

0: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1: 여기 보면은 제주 국가유산 방문회 해라고. 여기 스탬프를 찍는 거야.
2: 스탬프를 찍고 하면은 기념품 받으실 수 있어요.
0: 2025년 4월부터 진행되는 스탬프 투어는 자연 경관 및 유적지를 둘러보는 다양한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주의 역사 유적을 둘러보는 코스가 인기 만점. 이렇게 각 코스마다 마련된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스탬프 투어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제주로 귀촌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와, 이분은 도장을 거의 다 모으셨네요.
3: 제주도 이제 입도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좀 더 제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속속들이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알아보는 와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제주도민으로서 좀 더 제주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4: 그냥 단순히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배우고 그다음에 뭔가 미션 깨는 것 같고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오늘 투어에 나선 두 청년은 제주 4.3 역사 탐방 동아리인 동백길 소속 학생들. 오늘 첫 번째로 둘러볼 곳은 제주도 토착 신앙의 중심지인 송당 본향당입니다. 이곳이 스탬프 투어 목록에 오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 여기가 그 송당 본향당이라고 원래는 제주도의 풍요로움 이런 거를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이 4.3 이후로는 4.3의 영령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도 추가가 되어가지고요. 좀 4.3의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0: 발길을 옮긴 곳은 제주 4.3 평화공원. 4.3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추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4.3 당시 희생된 희생자의 신이

0: 14,654기가 봉환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뼈아픈 역사입니다.
1: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의 성할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께서 4.3 때 이제 돌아가셨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직접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아무 징조가 없었대요. 그냥 집에서 있다가, 근데 갑자기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데려가더래요.

0: 여기가 그 뱅기굴이야.
1: 뱅기굴은 동굴 길이가 총 4,481m인 용암 동굴인데요. 만장굴 등과 함께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용암 동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뱅디굴에서 뱅디는 들판을 가리키는 제주방언. 비교적 평탄한 용암 대지에 형성된 굴이라 뱅디굴이라 부른 건데요. 동굴 안은 곳곳이 미로 같고 2-3층으로 된 것도 있어서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답니다.
0: 여기 서늘한 바람 느껴져? 여기 동굴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세계 자연유산 뭐 그런 것 때문에 출입은 제한돼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 동굴이 어디로 통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
1: 이 복잡하고 긴 동굴의 구조는 역사적 사건에 이용되기도 했죠. 바로 제주 4.3 사건 당시 도민들이 이곳으로 피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2: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스탬프를 찍으면서 뭔가 탐방을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뭐 제주도 뭐 공기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풍경도 너무 좋지만 이 제주의 역사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즐기면은 제주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즐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잘 몰랐던 제주의 속살까지 깊게 들여다보고 특별한 힐링까지 선물받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한 이야기가 있는 곳, 여기는 제주입니다.
3: 바다가 너무 예쁘고 물도 얕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천에 참여해보자.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0: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몰래 숨을래!
0: 자, 우리 다 같이!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그린다 쌤.
1: 어, 마리아 안녕.
0: 안녕하세요.
1: 뭘 그렇게 잔뜩 갖고 왔어?
0: 그린다 쌤은 뭐든지 다 그릴 수 있다면서요?
1: 당연하지. 이 그린다 쌤은 못 그리는 게 없지요.
0: 우와, 진짜야? 그럼 이것도 그릴 수 있어요?
1: 당연하지.
0: 이거는요?
1: 그럼.
0: 와,

0: 완전 되지요.
1: 우와! 어, 그럼 풍선은요? 아이고, 근데 이건 그리기 너무 쉽지. 쉬운 건 재미없으니까 빼고.
0: 풍선을 빼긴 빼.
1: 네?
0: 오늘 이 풍선으로 재미난 그림 그려볼까?
1: 우와, 좋아요.
2: 풍선으로 어떻게 그릴까? 물감에 꾹 찍어서 종이 위에 꾹 눌러줘.
1: 우와! 동그란 모양이 찍혔다!
2: 꾹!
1: 꾹!
2: 꾹!
1: 꾹!
2: 풍선을 꾹 누르니까 물감이 찍히지? 이번엔 힘을 살짝만 줘서

0: 더 작아졌지? 여기에 한 번 더 꾹. 어때? 뭔지 알겠어?
1: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0: 그럴 땐 뿅. 눈을 붙여주면 이 그림은 애벌레한테 친구를 만들어줄까?
1: 네!

0: 이번에도 뿅.
1: 우와, 이 친구는 색깔이 다른 옷을 입었네요. 닌자쌤 최고, 진짜 멋져요.
0: 그럼 다른 그림 하나 더.
1: 하나 더?
0: 풍선 안에 구슬을 넣고 고무줄로 여러 번 묶어줘. 다 묶었으면 풍선을 뒤집어줘. 그리고 다시 이 풍선에 바람을 불어주면 어때?
1: 여기 주름이 생겼어요.
0: 그래, 이 주름에서 어떤 모양이 나올까? 꾹.
1: 꾹.
0: 꾹. 꽃을 더 많이 찍어볼까?
1: 네!
0: 이번엔 주황색 꽃. 꾹.
1: 꾹.
0: 꾹. 마리아, 어때?
1: 우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마리도 그려볼래요.
0: 마리아, 잘한다.
1: 정말이야?
0: 친구들도 풍선으로 그려볼래요?
2: 꿈틀꿈틀 애벌레와 향기 펄펄 나는

0: 누이야, 무슨 그림들이야?
1: 하늘을 나는 열기구.
0: 우와, 열기구? 열기구 어떻게 그리는 거야? 빨리 그려줘.
1: 알았어. 풍선을 달을 거야, 이 선에다.
0: 아, 그렇구나.
1: 모모야, 그리고 너 무슨 색 좋아해?
0: 나? 나는 아무래도 빨간색이 제일 좋아. 빨간색.
1: 알았어.
0: 좋아. 와, 크게 크게 그려줘.
1: 알았어.
0: 빨간색 많이 많이.
1: 응.
0: 색깔이 너무 예쁘다.
1: 그치? 이제 파란색으로 물감을 찍어줄게.
0: 그래, 파란색. 파란색도 크게. 아하, 너무 예쁜데.
1: 모모야, 내가 너 열기구 태워줄까?
0: 어? 너무 좋아. 나 태워줘, 태워줘. 모모 태워줘.
1: 알았어, 빨리 태워줄게.
0: 얼른 태워줘. 내 눈 좀 예쁘지?
1: 그리고
0: 와, 벌써 나 같아.
1: 이.
0: 야하, 똑같아. 너무 잘 그린다. 와, 어? 내 손에 뭐가 있는 거야?
1: 응.
0: 어? 이게 뭐지? 세모? 우와,
1: 아이스크림.
0: 아, 아이스크림이구나.
1: 응.
0: 달콤하겠다. 딸기맛 아이스크림인가 봐.
1: 맞아. 딸기맛 아이스크림이야. 이제 나도 그려볼게.
0: 그래.
1: 내 손에 뭐가 들고 있는지 봐봐.
0: 어, 그래? 네. 설마 꽃인가?
1: 아니.
0: 응?
1: 바람개비.
0: 아, 바람개비구나.
1: 응.
0: 와, 나 불고 싶어. 후. 누이야, 이제 모모한테 그림 자랑해주자.
1: 응.
0: 이야.
1: 뭐야?
0: 응.
1: 어때?
0: 아, 너무 잘 그렸다. 완전 알록달록해. 누이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너무 멋져.

0: 그렸어요. 그리고 꽃도 구름도 그렸어요.
1: 제가 좋아하는 풍선이랑 무지개 그림입니다.
2: 저는 요즘에 우주와 행성에 관심이 많아서 물풍선에 나가 물감을 찍고 행성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1: 예쁜 꽃이에요. 물풍선을 그렸어요.
3: 모두 맞죠, 맞죠.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무지개 마을에 아침이 왔습니다.
1: 보물 발견! 보물. 안녕, 내 이름은 꼬미. 난 멋진 탐험가가 되고 싶어. 내 친구 묵구묵구야. 우리 탐험대의 용감한 대원이지. 가자, 묵구묵구. 대원들을 다 부르라. 묵구.

0: 우리 엄만 동화 작가인데 요즘은 신발 냄새 유령 얘기를 쓰고 계셔. 까꿍. 엄마, 같이 보물찾기 해요.
1: 아, 꿈이야, 미안. 지금은 바빠. 나중에 놀자. 아, 신발 유령이.
0: 맞아. 우리 엄만 항상 바쁘셔. 키가 큰 우리 아빠는 작은 곤충을 좋아하셔. 그래서 곤충학자가 되셨대. 아빠.
2: 어, 꿈이야.
0: 같이 보물 찾으러 가요.
2: 오, 그거 좋지.
0: 아빠! 아빠 괜찮으세요?
2: 조금만 이따가 놀까?
0: 가자, 무꾸무꾸! 보물을 찾으러! 우와, 드디어 발견! 우와, 예쁘다. 어? 어? 기다려, 나비야. 어? 나비야, 나비야. 같이 가, 나비야. 어? 저기 있다. 잡았다. 놓쳤네. 아빠, 저기요, 저기.
2: 오, 아주 예쁜 나비인데. 아빠가 금방 잡아줄게, 꿈이야. 좋아, 가볼까?
0: 네, 좋아요. 아빠, 저기예요.
2: 오, 알았어.
0: 아빠, 저기.
2: 오, 그래, 그래.
0: 잡았다.
2: 괜찮아요?
0: 아빠, 어? 저기, 저기. 야!
2: 잠깐 비켜봐. 아빠가 간다.
0: 엄마, 저기, 저기.
1: 이리 줘봐요.
2: 예.
1: 엄마가 잡아줄게.
2: 꼬미 엄마.
0: 엄마 최고.
2: 어, 저기 있다.
0: 나비, 나비.
2: 내가 잡을 수 있다니까요.
0: 아빠, 괜찮으세요?
1: 미안해요, 여보.
0: 거기 살아. 욕실이에요.
2: 이 안에 가뒀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1: 조심해요, 여보.
0: 아빠, 파이팅.
2: 들어간다. 기다려라, 나비야. 도와줘요.
1: 여보.
0: 아빠.
1: 어서 물을 잠가요.
2: 내가 얼른.
0: 아빠.
2: 꿈이야.
0: 우선 물부터 끌게요.
2: 꿈이야.
0: 제가 껐어요.
1: 잘했어.
0: 마당에 나가봐요.
1: 좋아.
2: 그래. 저 나비한테도 가족이 있었네. 좀 쉴까?
1: 많이 힘들었죠?
0: 나도. 어? 아빠 얼굴이. 아빠 얼굴 지저분해.
2: 꼬미 너는 어떻고? 꼬미 덕분에 재밌게 놀았네.
1: 그러게 말이에요.
0: 다음에 또 놀아요.
2: 당연하지.
3: 나비는 놓쳤지만 보물처럼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작은 탐험가 꼬미 덕분에 말이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덮어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뽀잉 뽀잉 뽀잉 뽀잉
1: 그네를 타자
2: 레미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2: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0: 이게 노래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자, 잡았다!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얼굴엔
4: 순한 킬킬.
2: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10화 초원에서의 추격전.
1: 이걸 이렇게 하면 드라이버.
0: 정말 대단해. 벌써 한 시간 넘게 저러고 있어.
2: 그리핀은 키게리 정말 좋아한다, 핑.
3: 루피, 거기 탐지 기술인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1: 다 끝났어. 왜 고장 났는지 분석은 끝냈어?
4: AI 그림 분석이 나왔는데 번개에 맞았을 확률이 높대.
2: 번개? 이렇게 건조한데 비가 온 거냐, 핑?
4: 아, 정난온이라는 구름 때문이야. 비가 오지 않아도 구름 내부에 뭉쳐있는 정전기가 번개를 만들어내거든.
5: 아하! 잠깐만, 찹찹이는 어딨지?
2: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 핑!
5: 저기 봐! 찹찹이야!
6: 찹찹.
5: 그러고 보니 우리가 찹찹이를 발견한 게 여기였지.
2: 찹찹이가 엄마 아빠가 많이 그립나 보다, 핑.
0: 우리가 빨리 찾아주면 되지. 찹찹아!

0: 이게 뭐야?
1: 얘들아, 어? 지금 어?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확인해봐.
2: 어? 잡잡이잖아.
3: 옆에

0: 사람은 누구지?
1: 첩첩이 엄마 아빠래.
2: 어? 뭐야, 안 보이잖아.
3: 얼른 비켜라, 삥. 첩,
1: 첩첩.
4: 번개 같아. 카메라가 망가지게. 잠깐, 속은.
3: 저 붉은빛이 대체 뭐냐, 삥.
1: 첩첩이를 밀어냈어. 뭐야, 이게.
3: 첩첩이 엄마 아빠가 잡혀갔다, 삥!
1: 캔디코, 이 다음 영상은?
5: 없어. 번개에 맞으며 카메라가 고장난 것 같아.
3: 첩첩!
1: 영상에 찍힌 저 동물을 찾으면 첩첩이 엄마 아빠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캔디코!
5: 게레누크라고 두 발로 서서 높이 매달린 나뭇잎을 먹는 희귀종이야. 주변에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을 표시해서 보내줄게.
1: 좋았어. 바로 출발하자. 슈퍼탐사대 X!
3: 어?
1: 어? 찾았다! 근데 어디가 불편한가? 어?
6: 다리를 다친 것 같아. 우선 치료부터 해줘야겠어.
4: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접근하지?

0: 괜찮겠지?
1: 전에도 이렇게 위장해서 히트종을 찾아냈다니.
2: 로티, 준비됐으면 천천히 다가가.

0: 안녕.
1: 로티, 드론을 이용해.
2: 고마워.
3: 진정해.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4: 그래, 그래. 괜찮아. 어? 자, 됐다.
5: 괜찮아?
4: 다리를 다쳐서 응급조치는 다 해뒀어.
5: 와, 다행이다.
4: 있지, 친구가 잡혀간 날 뭘 봤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어쩌지, 그때를 떠올리기가 너무 무섭나 봐.
5: 접접

0: 베레누크 이야기대로면 이렇게 생긴 괴물이 잡아갔다는 거지?
1: 어? 이건 드론이잖아.
2: 어디서 본 것 같은데?
3: 설마 그때?
4: 나? 바로 매드 코카님이시지.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인님의 오른팔. 잠깐, 지난번에 내가 얘기해줬잖아.
5: 기억나, 그 바보 같은 얼굴. 그 녀석이 찹찹이 엄마 아빠를 데려간 거냐고.
3: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어?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네 친구도 꼭 구해낼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와.

0: 귀엽네.
1: 아이고, 찹찹이의 능력은 대체 뭐였냐, 핑?
2: 찹찹이에게 치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이.
0: 뭐?
2: 찹찹아, 아직도 매드코카와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아?
0: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가 잘 기억나지 않나 봐.
3: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내면 되니까. 찹찹이 정체도, 또 찹찹이 부모님이 계신 곳도.

0: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1: 조건?
2: 해냈다! 드디어 이 몸이 해냈다!
1: 슈퍼 탐사대 X 강력핑! 정글에 감춰진 고디 유적핑!
2: 잡쳐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게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5: 순한
4: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21화 정글에 감춰진 고대 유적.

0: 경고. 해당 지역에 설정된 임무가 없습니다. 경고. 해당 지역에 설정된.
1: 뭐 하는 거야? 위험할 뻔했잖아. 어우, 잡잡아. 아, 잡잡아.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잡잡아.
2: 잡잡아.
0: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열대 정글. 희귀종의 이름은 제규어입니다.
3: 제규어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체급 대비 무는 힘이 가장 강해.
1: 오, 무서운데 멋있어.
4: 그런데 과자통은 어디서 난 거지?
5: 어? 저기 좀 봐.

0: 건물처럼 보이지 않아? 저기서 가지고 온 것 같아.
1: 어? 정글 한복판에 건물이 있다고?
2: 혹시 동물들이 납치된 곳 아니냐, 핑! 어. 자.
1: 슈퍼탐사대 X! 첩첩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사라진 동물들이 있는지 찾으러 가보자. 생태계를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 아!
3: 너무 더워.
2: 왜 이렇게 몸이 끈적한 거냐, 핑?
4: 온도가 높고 공기 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 열대 정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1: 얘들아! 어? 어? 테라피아에서 본 건물이야! 어? 누가 정글에 이런 건물을 지었지?
4: 예전에는 이 행성에 문명이 번창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2: 그럼 그때 지어진 건물이냐, 핑?
4: 글쎄.
2: 자, 핑? 자, 아무도 안 사나 보다, 핑.
1: 핑! 괜찮아.
4: 이게 뭐야?
1: 이건 꼭
2: 우와, 꼭 생명의 나무 같았다, 핑.
1: 가운데 동물은 찹찹이 같아 보였고. 이런 짓을.
5: 도대체 뭐가 걸렸다 했더니 이들이 여긴 왜 있어?
1: 매드포카, 역시 너였구나.
5: 어? 드디어 위대한 이 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군. 맞다, 이 몸이 바로 위대한 매드포카님이시다.
2: 차차비의 엄마 아빠는 어디 있냐?
5: 그걸 내가 왜 알려줘야 되는데?
1: 역시 매드코카가 데려간 게 맞았어.
5: 오, 마침 같이 있었군. 너만 있으면 마스터 그레이님의 새 세상이 시작된다.
1: 로티, 저 녀석 아무래도 찹찹이를 노리고 있나 봐. 그건 절대 안 되지.
5: 건방진 녀석, 그 녀석을 이리 내!
1: 하트핑!
2: 하트 하트 점핑!
5: 우와! 잠깐만! 안 돼!

0: 난 매드 쿼카를 쫓을게. 너희는 제규어를 구해줘. 예, 거기서!
1: 진정해. 널 구하려는 거야.
2: 비켜봐라, 핑!
3: 쿼트핑, 잠깐만!
1: 잡혀봐! 쫓아가자!
2: 거기서!
0: 어딜 도망가려고?
2: 저리 비켜! 말도 안 돼! 어떻게 빠져나왔지? 어? 안 돼! 내 배!

발만 포기해. 오, 저기다.

0: 얘들아 미안.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버렸네.
1: 아니야, 네 탓이 아닌 걸. 고마워 그리티. 어? 오.
2: 제규어가 구해줘서 고맙대.
1: 우리야말로 도와줘서 고마워.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됐다.
0: 어? 어? 그런데 로티는? 어?
1: 눈앞에서 찹찹이를 놓친 게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3: 내 걱정해주는 거야?
1: 로티.
2: 괜찮아?
3: 응. 적어도 이젠 누가 범인인진 확실해졌으니까.
0: 돌아가는 대로 난 매드포커 위치를 추적할게.
1: 나도 단서들을 다시 살펴볼게.
2: 나도 뭐든지 도울게.
4: 힘쓰는 일은 내게 맡겨라지.
3: 다시 구하자. 우리 친구를. 으쌰.

0: 재규어 DNA 코인 저장 완료. 이건 꼭.
1: 얘들아. 어? 생명의 나무의 DNA 코인을 다 모으면 지구를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고 했지?
2: 맞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건 왜?
1: 매드코카가 찹찹이를 잡아간 이유랑 생명의 나무가 왠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0: 에이, 뭐가 어떻게 됐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찹찹이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잡혀간 다른 동물들도. 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잤네. 오늘 잠은 다 잤어.
1: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뮤. 이름은, 나이는,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뮤?
2: 쇼?
3: 뭐라는 거야?
0: 제 말은 뭔가 배달하러 왔다는데, 뮤?
2: 쇼쇼!
3: 와!
0: 편지는
2: 쇼쇼 쇼쇼
0: 특급 우편이라는데 빨리 열어봐라 큐.
3: 큰일 났어. 당장 아리시엘에 가야 하는데. 다녀올게 쭈쭈. 뭐? 타로
0: 이게 다 무슨 일이야?
3: 뭐?
0: 타로가 떠났다고?
3: 응.
0: 아리시엘에 큰일이 생겼나 봐. 난 이 하트팩트를 받았는데.
2: 쇼쇼!
0: 자, 잘 따라와야 한다, 뀨.
2: 쇼쇼!
1: 잘 왔어, 크림비주. 이건 내 선물이다, 뉴.
4: 그거 먹는 거 아니다, 뾰!
0: 얼른 뱉어라, 뀨! 됐대!
2: 쇼?
1: 표정 좋고, 큐! 찍지 마라, 뀨!
2: 큐!
1: 이젠 크림비즈를 찍어야겠다, 큐!
4: 어디 갔지?
2: 샤? 샤샤!
1: 정말 말썽쟁이로군요. 두비즈 규칙을 알려주겠습니다, 뮤!
0: 그러지 마라, 뀨! 아직 아기라 그런 거다, 뀨!
2: 샤?
0: 크림비즈, 우리 꽃밭에 가서 놀까, 뀨?
2: 샤샤!
5: 크림비즈 진짜 엉뚱하네.
0: 그치만 너무 귀엽잖아.
3: 타로! 너 어디야?
6: 주주, 난 아직 아리시엘이야. 사라진 주비주들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겼거든.
3: 무슨 일인데 그래?
6: 잘 안 들려. 선샤인빌에도 이상한 일이 생길 테니까 조심하는 게 좋...

0: 도와주세요.
1: 꺼내줘요.
0: 변신해야겠어. 핑크비죠? 뀨! 뀨! 뀨! 뀨!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슛!

0: 나와라 마법의 힘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내려갈까요? 꽉 잡으세요. 이번엔 내 차례야. 러썸 샤인.
1: 여기에요.
0: 위험합니다, 류. 빛나라 무지개 빛. 레인보우 스케치.
2: 주주, 저 꽃들은 어떻게 할 거냐, 큐?
3: 그냥 두면 안 된다, 큐.
0: 없애야겠어. 나와라, 무지개 하트. 댕댕 레인보우 스킨. 위험해, 주주.
4: 분명 어딘가 약점이 있을 텐데. 뭔가 있어. 저걸 없애야 할 것 같아.
0: 나한테 맡겨. 러썸 섬.

0: 어쩔 수가. 너희가 마법을 쓴 거야? 그렇다구요. 슈슈!
1: 바로 저거야.
0: 주주, 저건 나쁜 마법에 걸린 초비즈다큐. 마법을 풀어야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슈슈, 슈슈, 슈슈. 주주, 하트 팬츠에 마법을 써라큐.
2: 알았어.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0: 됐어.
1: 많이 피곤했나 보다, 큐.
2: 너흰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3: 깜짝 놀랐어. 우리 노래를 듣고 마법을 쓰다니.
4: 너희 노래만 있으면 주비주 매직은 계속된다뇨. 쭉.
2: 앞으로도
5: 잘 부탁해.
0: 응. 주비주 때문에 생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다, 뷰.
2: 모두 힘을 합하면 못할 일이 없겠어. 그렇지?
0: 어?
2: 잘 자. 보고 싶은 루시.
4: 주주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뮤. 저는 루시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뮤.
0: 푸딩, 마카롱, 치즈케이크.
4: 들킨 줄 알았습니다, 뮤. 곧 돌아오겠습니다, 뮤.
2: 고맙습니다, 뮤. 레드비즈가 떠났어.
0: 뭐? 어디로, 뀨?
2: 루시를 찾으러 간대. 안 되겠어. 데리러 가자.
4: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 루시, 어디에 있든 제가 찾겠습니다, 뮤.
6: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4: 어? 이 목소리는...

0: 안 되겠군요, 뮤.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뮤.
1: 레드비추! 레드비추!
2: 벌써 멀리 갔나 보다, 뀨.
3: 샤샤!
1: 저 나무는 왜 잎이 없지?
3: 샤샤샤!
2: 레드비즈가 그랬다고? 뀨!
4: 어머, 뭐, 뀨! 너 털 어디 갔어?
5: 아, 내 옷!
2: 그럼 분명 레드비즈의 청소 솜씨다, 뀨!
1: 어디, 어디? 저쪽이야! 뀨!
5: 아이,
1: 저리 가! 애마녀도 못 찾고 이게 뭐야?
2: 아, 배고파.
1: 레드비즈? 뭐야? 안 했잖아. 아, 보고 싶다 레드비즈. 벌써 날 잊었겠지.

0: 둘이 먹다 하나 사줘도 모르는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1: 응? 어? 공짜라고? 얼른 줄 서자. 두 개 주세요.
2: 우리도 먹을까? 그래. 배고파.
0: 어? 자,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2: 아이스크림은 못 참지.
0: 여기요.
2: 이게 얼마 만에 아이스크림이야.
0: 얼어라.

0: 갑자기 추워집니다. 뮤.
1: 땡큐 피츄.
0: 뮤. 거기서. 뮤. 뮤. 안 돼. 루시.
2: 할 수 있을까?
1: 서둘러라, 뉴!

0: 혹시 안 되나?
1: 맞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뀨!

0: 보고 싶었습니다, 뷰.
1: 나도요.
0: 드디어 만났네.
1: 슈슈슈. 나쁜 마법에 걸린 투비기다. 잡아야 한다, 뷰.
2: 나한테 맡겨. 늑조의 날개 스완대 스윙.
0: 원래의 모습으로
1: 버블 샤워 팍!
0: 됐어. 노시, 구로다 체험했습니다, 뮤.
3: 여기 더 있어. 마음껏 먹어.
4: 처음 본 친구인데 누구니 주주?
0: 루시예요.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어요.
4: 아이고, 엄청 많이 먹는구만.
1: 정말 맛있었어. 감사의 표시로. 아, 이거면 될까요?
4: 에? 이거 보석?
1: 모자란가요? 더 있는데.
4: 뭐라고? 어? 아, 손님, 혹시 숙소도 필요하신가요?
0: 아빠도 참.
1: 마, 이 정도면 괜찮네.
0: 정서 상태도 완벽합니다, 뮤.
1: 아, 참. 주주, 네가 여신이었다니. 나 진짜 놀랬거든.
0: 그랬어? 놀랄 게 더 있는데.
1: 어?
2: 우리가 바로 별의 여신이야. 많이 놀랐어?
1: 그게 너였어?
0: 응, 맞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0: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9: 출발.
10: 대머리가 도망간다.
9: 3위 쫓아가야지.
10: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솔.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3: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줄무랑
5: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 우후! 우리가 신나는 파티를 연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모든 친구들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단 거야. 어? 이걸 어쩌지? 난 특별한 옷이 없는데. 특별한 옷, 특별한 옷이 필요해. 나 어떡해. 도대체 뭘 입어야 하지? 아, 제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 마술. 그래, 마술이 필요해. 요정 중에 가장

안 된다니까.

편하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0: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
1: 좋아.
0: 내일 내가 데리러 갈게.
1: 다 잘됐지 뭐.

나중에 또

0: 모두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에?

띠롱. 빨리빨리 배고프단 말이야. 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서 줘 빨리빨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솔 마데카 솔.
4: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하게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솔 마데카 솔.
9: 넘버블럭스 친구들
10: 모여라.
9: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0: 20까지 합해.
11: 우리 같이 놀자.
9: 5와 3이 만나면
11: 8이야.
9: 당신
11: 우리 모두 8.
9: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9: 넘버블럭스 4대 가족.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특급 구조대 도둑맞은 구조차를 찾아라.
10: 할 일이 산더미 같네. 힘냅시다. 퍼피 구조대한테 명예시민 열쇠를 주는 행사니까 완벽할수록 좋지만 그래도 더 서둘러주세요. 역시 축제에는 화려한 황금색이지.
11: 저도 뭘 도와드릴까요?
10: 마셜,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자기 파티를 자기가 차리는 건 좀 그렇잖아.
11: 전 워낙 돕는 걸 좋아해서요. 물대포, 아니 페인트 발사.
10: 마셜, 이 귀여운 복덩이 같으니.
11: 황금색 폭덩이죠?
10: 열쇠를 가져올까?
9: 조심하세요. 페인트가 있어요.
10: 역시 체이스라니까 정말 고맙다.
9: 어? 고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부딪히겠지?
12: 잘했어. 문제가 생길 만한 건 미리 살펴보고 막아야지.
11: 맞아. 이렇게 좋은 날 혹시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13: 바다에선 뭐든지 다 슬쩍했는데 육지에선 어떤 걸 가져가지?
10: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이 명예 시민 열쇠를 받을 영예의 주인공은 그동안 용기, 친절 또 기꺼이 돕는 자세로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11: 와, 위대한 시드 선장님. 저 명예 시민 열쇠 진짜 멋지죠?
13: 그러게 아르비, 저것만 가지고 오면 어드벤트 베이의 문이란 문은 다 열리겠지. 그럼 어떤 보물이든 마음껏 챙길 수 있어.
11: 저는 아이스크림이요. 한두 숟가락?
13: 뭐? 훨씬 큰 걸 노려야지.
10: 주인공은 바로 이런.
13: 아니 저 정도면 열려야지. 무슨 상자가 랍스터 집게발차로 꽉 닫혔어? 저걸 열려면 아주 강력한 연장이 필요하겠는데. 다행히 내가 그런 연장이 있는데 알지? 퍼피 구조대 연장을 써서 저 상자를 깨부수고 열쇠를 갖는 거야.
11: 저요? 아까 무대 만드는 인부걸 몰래 가져왔어요.